0: 5월 29일 금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베란다 프로젝트 바이크라이딩이었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아침에 기분이 오늘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지을 때가 굉장히 많죠. 네, 아침이 피곤하면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아침이 즐거우면 오늘 내내 웃음이 떠나질 않을 텐데요. 아주 사소하지만 나와의 약속을 하나 지켜내고 그 뿌듯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아마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더 개운하고 든든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봉이 막 시작된 지금 저는 저와의 약속을 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들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만 덜 귀엽게 할게요. 괜히 또 내가 그 들뜬 마음에 불을 지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덜, 제가 좀 덜 해볼게요. 네. 약속해줘.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금요일 3, 4부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취향을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개인의 취향타인 개치타 함께 할 텐데요. 아, 이분이 사실은 진짜 귀염이죠. 네, 김동 기자님은 이따 10시에 모셔보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7: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8: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1: 아직 한 번 남았다.
9: 방탄꼭지 방탄꼭지.
12: 케어 원해요?
13: 케어원 헤어.
1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3: 케어원 헤어.
1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3: 케어원 헤어.
1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3262님께서 세무사 사무실 다니는데요. 드디어 5월 종합소득세 작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드디어 야근 지옥도 출구가 보입니다. 오늘도 완전 화이팅입니다. 와, 세무사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5월이 너무 바쁘겠네요. 네. 이제 저도 프리랜서라서 이제 네, 세금을 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네. 3262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파이 이스트 무브먼트, Turn Up The Love.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요즘 수영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수영을 하러 갔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러 왔더라고요. 제잘제잘 귀여운 모습을 지켜보다가 넌지시 질문을 던져봤죠. 얘들아, 너희는 어디 초등학교 다녀? 저희요? 이리동 초등학교요. 제가 잘 모르는 곳이라 혼잣말로 이리동 초등학교? 어디지? 중얼거리고 있으니 아이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또또 문방구 앞에 있는데 모르세요? 또또 문방구, 거기 장난감도 많이 팔고 과자도 팔잖아요. 아저씨, 또또 문방구 안 가봤어요? 그 귀엽고 무해한 대답에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은 길이나 위치를 설명할 때 제일 크고 눈에 띄는 건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뭐 우체국이나 은행 같은 걸 가장 먼저 떠올리기도 하고요. 근데 대뜸 또또 문방구라니. 하지만 제가 여전히 모르겠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나 봐요. 어느새 제 주위로 아이들이 둘러싸더니, 야, 또또 문방구보다는 떡볶이집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가 사람이 제일 많은데. 아저씨, 우리들 분식은 가보셨죠? 거기 떡볶이 되게 맛있어요. 아니 아니, 니네 뭐해, 가차샵이 제일 유명하잖아.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있는데. 어? 아저씨, 가차샵은 진짜 알죠? 그 뽑기 기계가 많은 데 있잖아요. 아, 잠깐만. 그러니까 문방구도 있고 떡볶이집도 있고 그 뭐냐, 그 뽑기 기계 많은 곳도 있는 그런 초등학교라는 거지? 어? 오케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야, 너희들 학교 진짜 좋은 데 있다.

그쵸? 아 근데 아저씨, 이 동네 사는 거 맞아요? 어떻게 그 셋 다 몰라요? 아저씨, 동네 좀 돌아다니세요. 산책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 보는 초등학생들의 잔소리를 들으며 이 동네 지리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 어린아이도 아니고 문방구나 분식집은 좀 모를 수 있지 않나? 억울하긴 했지만, 아저씨, 나중에 우리 학교 앞에 놀러오세요. 떡볶이 먹고 문방구에서 장난감 사고 뽑기까지 하면 딱 좋아요. 귀여운 초대까지 받으니 기분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옛날엔 길 설명할 때 다 이런 식이었는데, 봉디 기억나죠? 아니요. 초등학생들 덕분에 추억도 떠오르고 기억에 남는 하루였네요. 오늘 사연의 제목, 내비도 모르는 우리 동네 명소.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CBMS 동네 한바퀴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장승수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승수님은 또또 문방구랑 우리들 분식을 모르시는구나. 가차샵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 알거든요. 아, 가차샵에서 뽑기 한번 딱 해줘야 되는데. 오, 모르시는군요. 우리들 분식에서 또 떡볶이 한번 딱 먹어주고. 아쉬운데요. 네. 1부 끝곡은요, 휘트니 휴스턴, I look to you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베

0: 레이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스위스로입니다. 2009년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었는데요. 야근으로 지친 날 라디오 덕분에 피로가 풀렸다는 말에 저희가 더 큰 힘을 얻곤 했습니다.
1: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분들께 편한 친구처럼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의 사연에 더 크게 웃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선물 같은 하루였어요.
2: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늘 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워 FM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저희는 노래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0: 지금까지 스위스로였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김은주님께서 저희 회사에 이번에 이직하신 분이 아침마다 밝게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서 오늘 날씨 엄청 좋죠 혹은 와 커피향 좋다 이런 식으로 출근하면서 스몰 토크를 하는데요. 사무실 분위기가 전과는 살짝 달라졌어요. 저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약간 긍정적인 에너지겠죠. 그리고 이런 스몰 토크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거에 약간 우리나라는 좀 뭐라고 할까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좀 어색해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해야겠는데요. 좋은 아침. 네, 오늘 날씨 엄청 좋죠? 어우, 커피향이 좋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네, 황 PD가 어색하다고. 네, 본인은 커피도 안 먹고 있는데. 황 PD는 약간 쌍화차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이제 공복을 못 견뎌 하셔서요. 쌍화차 같은 거 있잖아요. 쌍화탕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를 꼭 먹더라고요. 네. 3415님. 요즘 회사에서 필요한 걸 직접 만들어 쓰고 있어요. 작은 바구니가 필요하면 커피 캐리어 박스로 쓰고 연필꽂이는 다 마신 커피컵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커피를 끓일 수가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렇게 직접 만들어 쓰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같이 드는데요. 4922님이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은 아들의 알림 덕분에 아들 뺀 온 가족이 새벽 기상을 했네요. 몇 번을 흔들어야 겨우 깨는 아들은 왜 매번 알림을 새벽에 맞출까요? 갓생을 살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제일 간절하겠죠. 아들의 귀가 알람 소리에

트이길 바라며 B2B의 나의 바람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잠을 깨지 않더라도 뭔가 저도 그러거든요. 네, 저도 안 깨더라도 꼭 그 맞추는 시간이 있거든요. 맨날 혼나요. 그냥 끄고 자라고. B2B의 나의 바람 듣고 올게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봉글애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희경님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재잘재잘 얘기하면 남편이 나 피곤해 말 좀 그만해라 이럽니다. 그 대답에 너무 서러워서 다시 얘기하나 봐라 하고 다짐했는데요. 왜 저는 남편만 보면 수다 떨고 싶어질까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봉디도 배우자가 말이 너무 많아서 싫었던 순간이 있으세요? 저는 약간 반대예요. 네, 저는 약간 오빠 그만 얘기해 이렇게. 아니 얘기할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희경님도 그렇잖아요. 왜냐면 결혼을 하고 나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뒷담화 같은 거 할 때 진짜 없거든요. 네, 저희 또 황PD가 옆에서 작가님들하고 엄청 수다 떠시던데, 근데 저희 작가들하고는 할 수 있는 그 얘기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네, 황PD 뒷담화는 많이 했어요. 네. 저희 황PD가 범위가 정해져서 다행이네요 라고 했는데, 네, 뭐 황PD가 마음이 놓인다면 네,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네, 어쨌든 뭐 네. 9874님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사내 연애를 했어요. 근데 2년 만에 헤어지고는 너무 퇴사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속상하네요. 뭐라고 해줘야 할까요? 이때는 물어보는 게 아니면은 기다려야죠. 왜냐면 어쨌든 이제 따님이 성인이니까 막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럴 때 뭐 응원해줘야죠. 기다리고 응원해주고. 그게 저도 부모가 돼보니까요. 말은 쉽지 제일 어렵더라고요. 막 무슨 얘기 막 해주고 싶고 그런데 기다려주고 그 결정에 응원해주고가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따님이 좋은 결정 하시지 않을까요? 네. 신승현님이 오늘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진짜 오랜만에 엄카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희열이 느껴질까요? 얼른 취업해서 이젠 엄마한테 제 카드를 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엄카를 받아야 될 때는 충분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취직하고 나시면 정말로 반대로 엄카 대신에 내 카드를 이렇게 쓱 주면서 엄마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라고 하면 되죠. 네, 근데 무리해서 뭔가 엄카 카드 받는 게 뭔가 엄마한테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무리해서 막 자기 용돈을 쓰거나 그러지 마요. 왜냐면 이제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럴 때는 엄카 받아도 돼요. 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주고 싶을 때 주고 싶거든요. 노래 들을게요. 에피톤 프로젝트 새벽녘.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1: 시원한 잠, 누잠.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청소년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도 커피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마이크 부블레 에브리띵 듣고요.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차후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2: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 몸잘?
2: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3: 잘 만들었다. 몸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 시작한 태그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6년에 불시착한 태규, 짝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1: 야, 태규야, 너 그 편지 어떻게 줄 거야? 사물함에 넣어놓게?
0: 아니, 나 같은 상남자는 그렇게 시시하게는 안 주지. 보니까 걔가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책을 읽더라고. 그때 종이 비행기로 접어서 날릴 거야.
1: 에? 너 조준 잘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지. 내 피에는 고구려의 혼이 흐르고 있거든. 나는 새도 맞춘다는 그 왕 알지? 그 왕. 태규가 날린 종이 비행기는 교장 선생님의 머리에 맞고 말았다. 태규는 그날 러브레터가 아닌 반성문을 써야 했다. 여기서 문제. 송일국, 한혜진 주연의 사극 드라마죠. 화를 기가 막히게 쏘는 액션 장면들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고구려 건국신화를 다룬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다이땡 쿠폰을 드립니다.

0: 인순이 하늘이여 제발이었고요. 드라마 주몽의 OST였죠.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예요. 정답은 주몽입니다. 다이땡 쿠폰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봉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몽이 타고난 영웅으로 나오지 않고 출생의 비밀을 가진 그 성장형 캐릭터로 나와서 인기를 더 끌었던 것 같아요. 60부작으로 시작했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서 81부까지 연장을 했고요. 마지막 회 시청률이 49.7. 네, 중동 쪽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특히 이란에선 시청률이 90%에 육박했고 카자흐스탄에서도 80%의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실감했던 게 이 주몽이 끝나고 제가 그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베트남 쪽으로. 근데 그 소수민족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베트남에 진짜 뭐 거기 호치민에서도 뭐 차로 뭐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오. 근데 그 소수민족이 사는 그곳에서 주몽의 포스터가 붙여 있더라고요.
1: 이야, 그 주민들이 막 반기지 않았어요? 주몽의 후예다 이러면서 막.
0: 아, 그러진 않았어요. 기자님 주몽 보셨나요?
1: 아, 제가 여인천하 이후로 제가 공주파 사극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1: 네.
0: 근데 사실 와, 이란에서 시청률 90%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0: 약간 이랬던 또 사극의 대장금이 또 약간 중동에서 인기가 엄청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1: 전 세계를 휩쓸었었죠, 정말.
0: 네, 그러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 사극을 좋아한다는 게, 그죠?
1: 그럼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도 약간 터키 사극 이런 거에 좀 빠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광고 듣고 올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피엘 닥터 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 피엘 닥터 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핫하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4: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5: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세상의 모든 것은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취향에 대해 쓸데없는 수다가 펼쳐지는 시간. 본격 취향 존중 토크쇼 개취다.
1: 아주 사소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개인의 취향 타임, 줄여서 개취다. 아침복만의 귀요미를 뛰어넘어 국민 귀요미를 넘보는 남자 김동 기자님 어서 오세요.
0: 동해물과 백두산이 안녕하세요. 국민 귀요미라서 이렇게 애국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1: 아, 애국가를 독점하시는 건가요?
0: 독점해야죠. 국민 귀요미니까.
1: 하긴 귀요미 정도, 만약에 국민 귀요미가 된다면 애국가를 독점한다고 해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으이그 하고 볼을 꼬집어 준 것 같은 느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0: 일 열심히 하다가 주말에는 참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1: 뭐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클럽에서 밤을 새셨다는.
0: 새벽 5시에 나왔습니다.
1: 그러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이틀을 잠으로 날려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0: 밥도 안 먹고 잤어요.
1: 아 근데 이제는 조금 약간 노는 것까진 괜찮은데 밤을 새서 노는 건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무리입니다. 수명이 계속 깎이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확실히.
1: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0: 그럼요. 저절로 느껴집니다. 그냥.
1: 6250님께서 이제 막 40대가 된 남자 사람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제 의지로 반바지를 입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뭔가 민망하달까요? 근데 올 여름 무지 덥자고 해서 반바지 패션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입으면 멋지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아침봉의 패셔니스타 두 분의 꿀팁을 기다립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기자님은 반바지 자주 입으시죠?
0: 뭐 그렇게 자주 입는 편은 아닌데 네. 그래도 뭐 아주 더우면 반바지답게 답이 없어요.

0: 한국은.
1: 그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기자님은 약간 그 버뮤다 팬츠라 그러나?
2: 그렇습니다.
1: 약간 무릎 위까지 오는 길이를 즐기시죠?
2: 그렇습니다. 무릎 정도에 딱 오는 뭐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너무 짧아 버리면 약간 민망할 때 있거든요.
1: 아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6250님처럼 김영수님도 저는 반바지 입는 거 좋아하는데 제 친구들은 다리털 때문인지 반바지를 잘 안 입더라고요. 한번 입어보면 너무 시원하고 편하고 좋을 텐데 그쵸라고 보내주셨어요.
2: 최근에 일본에서 제 도쿄 도지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여름에 남자 사원들이 회사원들이 반바지를 입고 출퇴근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의 수많은 여직원들이 트위터에서 X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는 자기 상사들 다리털 보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
1: 근데 난 궁금한 게 그게 별로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어떤 동양적인 거에 대한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서양이나 그런 데 보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반바지 입잖아요.
2: 너무 잘 벗고 다니죠 그냥.
1: 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약간 좀 그 뭐 이게 다리에 털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잖아요.
2: 다리 털이 예쁘지 않나요? 저는 제 다리에 다리털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근데 요거를 자기 남자친구의 다리털을 밀어주는 그런 여자친구들이 있대요, 요즘.
1: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추천을 해준다면 짧게 있는 걸 추천해드려요.
2: 아, 어떻게 소화하면
1: 그러니까
2: 되나요?
1: 반바지를 조금 민망해서 오히려 길게 입는데 사실은 다리가 길어 보이고 예뻐 보이려면 좀 반바지는 짧은 반바지를 입는 게 저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2: 그리고 이게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반바지를 입었을 때 상의나 신발은 오히려 조금 신경 써서 차려 입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바지를 입었을 때 지나치게 모든 걸 헐렁하게 스포티하게 입어버리면 그냥 동네 편의점 나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럴 때는 좀 뭔가 액세서리 같은 거는 좀 포인트로 좀 센 걸 해도 된다.
2: 맞아요.
1: 뭐 선글라스를 좀 뭐 굉장히 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시계를 좀 화려한 걸 한다든가.
2: 요즘 발찌도 하시더라고요. 발찌.
1: 그래요? 네. 그것도 좋은데요.
2: 발목에 이렇게 딱 금으로 이렇게 감으면 예쁩니다. 네.
1: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패션은 그냥 입고 싶은 대로.
2: 맞습니다. 말해봐.
1: 그럼요. 한 번 사는 건데. 두 번 사시게요?
2: 저는 한 서너 번 살 줄 알았었거든요.
1: 환생.
2: 아, 네.
1: 나도.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Wise Family, 멋쟁이 신사.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김동 기자님과 개인의 창태인 개치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 기자님 소개로 만나볼까요? 기자님 준비되셨죠?
1: 네,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 사람을 제보합니다. 내 주변에 독특하고 특이한, 그래서 때로는 쟤 왜 저러지?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개취타로 제보해 주세요. 소개되시면 기능성 베개를 보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아침공 홈페이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내 이야기도 지인의 얘기인 것처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사연도 모두 환영해 드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0: 기자님 사연 소개도 바로 해주세요.
1: 조우진 배우신가요? 조우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얘는요 좀 독특해요. 늘 질문을 하면 일단 거절부터 하거든요. 야 주말에 만나서 치매 갈까? 단톡방에 이야기가 나오면 야 나는 됐어 이래놓고 친구들이 설득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제일 재밌게 놉니다. 같이 여행 가서도 야 라면 먹을까? 물어보면 야 나는 괜찮아 니들끼리 먹어 이러지만 역시나 막상 끓이면 와 면발 끝내 좀 야 라면 누가 끓였냐 완전 맛있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리액션을 합니다. 아니 그럴 거면 저녁 처음부터 좋아 그러자 이러면 되는 걸 왜 일단 싫다고 하는 걸까요? 혹시 기자님도 그러시나요? 이상하게 제 친구랑 비슷한 냄새가 나서요. 크크크.
0: 같이 클럽에서 만난 분이신가?
1: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친구인 것 같은데.
0: 네. 막상 하면 좋아할 거면서 일단 거절부터 하는 친구의 사연이었는데요. 어떠세요? 이 조우진님 말씀처럼 기자님도 약간 그러시나요?
1: 좀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네.
0: 아니 그러면 그러는 심리는 뭐예요?
1: 이게 내향인들이 좀 이래요. 내향인들은 어딜 가자 그러면 거길 왜 가? 싫어. 막 이렇게 불평을 한 다음에 막상 가잖아요. 제일 잘 놀아요. 그러니까 내향인인 사람들은요 계속 거절을 하더라도 친구들이 계속해서 야 하자 하자고 꼬셔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고 싶은데 입으로 거절하게 되는 거거든.
0: 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약간 좀 부모 입장에서는 약간 소리 지르고 싶은 그런 타입이네요.
1: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소리 많이 지르셨어.
0: 그죠?
1: 당연하죠.
0: 당연하죠. 이렇게
1: 네. 그래놓고서는
0: 아니 그러면 이제 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하지마 뭘 한다 그래
1: 그렇죠 그렇죠 넌 가지마 넌 가지마 방 구석에서 사실은 가고 싶은데 이러면서 우는 거죠. 네. 굉장히 이상한 성격이에요.
0: 네. 그럼 라면 먹을 때도 비슷하시겠네요.
1: 라면 먹을 때 저는 라면을 잘 안 먹기 때문에
0: 거짓말 하지 마요. 아니 뭘 라면을 안 먹어 거짓말 하지 마요.
1: 제가 밖에 나오면 라면을 진짜 잘 먹어요. 왜냐하면 누가 끓여준 라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세 젓가락 훔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라면은.
0: 그러면 그런 적 있어요? 한번 그냥 기자님은 내향인이니까 아우 나는 좀 별로라고 거절했는데 정말 두 번 다시 안 물어보고 그냥 딱 잘린 적.
1: 손절이죠 그러면. 네. 제가 손절합니다.
0: 아니 본인이 거절해놓고서 왜 손절해요?
1: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인프피 여러분 인프피 조심하세요.
0: 와 어렵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거절 그냥 그렇게 뭔가 손절 당한 사람 모를 것 같아. 진짜.

0: 야, 왜 손절당했는지
1: 전혀 알 수가 없죠. 네.
0: 어, 그럼 꽤 있으세요? 어때요?
1: 아닙니다. 저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희 막 바로 손절하는 타입은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기다렸다가 세 번째까지도 나한테 나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손절을 하죠.
0: 야, 무섭네요. 네. 근데 제가 그거 알거든요. 기자님 손절 진짜 잘하거든요. 손절 진짜 잘해요. 기자님은 정말 얄짤 없어요. 어, 바로 그냥. 난 세 번 기회를 주는 것도 놀라운데요.
1: 이게 나이가 들면 사람이 사실은 사람의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 이게 고쳐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돌아서는 것도 저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 인간관계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 미련 없습니다 여러분.
0: 네, 저희 황 PD가 기자님을 위해서 선곡을 했네요. 이 노래는 기자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야, 제가 노래방에서 굉장히 자주 불렀던 노래네요. 저랑 비슷해서 하수빈 노노노노노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생활정보.
1: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일까요 아닐까요? 그동안은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서 금연구역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37년 만에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면 관련형 담배처럼 과태료를 물게 되고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뱃세가 부과되고요. 경고 그림과 문구 니코틴 함량 표시도 의무화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독성 물질을 내뿜어 인체에 더 쉽게 침투된다고 하는데요. 나와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노담 꼭 실천해보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문을 열었고요. 김도훈 기자님과 개인의 청타임 개치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아침봉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취향에 대한 사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좋습니다. 캐릭터, 소품, 취미, 음악 등등 아주 소소하고 세세한 여러분의 취향들 사연을 보내주세요. 김동 기자님 어디로 보내면 되죠?
2: 아침봉 홈페이지는 늘 열려 있고요.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소개되신 모두 분께 기능성 베개 보내드릴게요.
1: 첫 번째 사연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2: 신기숙님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의 취향은요. 신상을 사서 바로 안 쓰고 그냥 쭉 아껴놓는 겁니다. 예쁜 운동화를 사면 바로 신고 어디로든 나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야 이번 주에 비 온대 다음 주부터 신어야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냥 고이 보관만 해요. 그렇게 큰맘 먹고 산 비싼 패딩도 옷장에만 지갑은 서랍장에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 너무 좋아서 아끼고 싶어 라는데 야 그러다 똥낸다 진짜 독특한 취향 아닌가요?
1: 신상품을 사서 그냥 보관하는 게 취향이라는 남편분 사연이었는데요. 기자님과는 정반대죠.
2: 저는 무조건 다 입어보죠. 처음에. 그죠. 예, 사자마자 신고 나가야 저는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입니다.
1: 저는 예전에 약간 이 남편분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두고 보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입는 것보다 착용하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똥이 되더라고요.
2: 똥이 됩니다. 진짜 똥이 돼요. 그걸 샀을 때 그게 유행하거나 그게 예뻐 보일 때 입어주고 신어줘야 됩니다.
1: 그러니까 엄청 소모를 해야 돼. 그래서 최근에 또 바뀐 생각이 뭐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유행하는 아이템은 안 하고 싶은 약간 그런 청개구리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2: 나이가 들면 너무 유행하는 아이템 하잖아요. 그럼 그냥 영포티라고 불리는 거예요.
1: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이 바뀐 게 아 그냥 만약에 내가 정말 너무 유행하는 거지만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행

0: 그럴 때 그냥 빨리 하는 게 낫더라고요.
1: 맞습니다. 뭐 약간 아 이거 야 이건 너무 유행한 거 하지 말자라고 기다렸다가 기다리면요. 한 1년 뒤에 사고 싶어집니다. 다시.
0: 맞아.
1: 왜냐면 유행하면 눈에 많이 보이게 되거든. 그러면 뒤늦게 사면 약간 사실 유행에도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0: 그게 오히려 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는 내가 입고 싶으면 그냥 솔직한 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기자님은 어쨌든 신상을 사면 바로바로 이제 게시를 하는 스타일인데.
1: 그럼요.
0: 최근에 그러면 조금 약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 있을까요?
1: 아 최근에 제가 빈티지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요.
0: 네.
1: 제가 빈티지를 너무 좋아합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그 소문 들었어요. 그 기자님 이제 옷방 가면은 네. 옛날 그 빈티지샵 냄새 난다고.
1: 맞습니다. 그렇죠? 저 집 자체가 이제 빈티지 가게 냄새가 나요. 네.
0: 그 아마 빈티지샵 많이 가는 분들은 알거든요. 그 특유의 그 향이 있거든요.
1: 있죠, 있죠.
0: 네, 이번에 만약에 자랑하고 싶은 아이템 뭐죠, 그러면?
1: 이 터미네이터 2 이렇게 프로모션. 으로 나왔던 티셔츠를 하나 샀습니다.
0: 오리지널이요?
1: 오리지널이요. 근데 다 찢어져 있어요.
0: 사이즈는 뭐죠?
1: 사이즈는 엑스트라 라지죠, 당연히.
0: 입어 보셨나요?
1: 아니요, 지금 오고 있습니다.
0: 사이즈가 안 맞았으면 좋겠네요.
1: 사이즈 맞춰야 돼요, 그냥. 저 살을 찌울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으면.
0: 아니, 작았으면 좋겠어요.
1: 근데 그게 찢어져가지고 약간 그 가슴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0: 아, 전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자님이 사고 사이즈가 작아지면 제가 가져가거든요.
1: 아, 네. 아주 좋은. 그렇죠. 이렇게 돌아 가는 거죠.
0: 아니 그럼 이제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신상품을 사고 보관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보관할 장소가 있으신 걸 보니까 집이 좀 넓으신가 봐요. 그렇죠.
0: 네. 옷방이 따로 있는 거야.
1: 옷방이 따로 있는 거야. 이 박스로 이렇게 재워놓으면 이게 엄청난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0: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남편분이 약간 그 신발 운동화 특히 좋아하는 분들은 못 신는 분들 있잖아요.
1: 아, 심지어 운동화 진열장이란 게 있어요.
0: 맞아.
1: 거기에다가 한 번도 안 신은 운동화들을 거실에 가장 크게 수십 개를 진열해 놓는 분들도 봤어요, 저는.
0: 네.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친구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얀 새 신발 신고 오면 무조건 한번 밟아줘.
0: 만약에 그렇게 운동화를 모으는 분들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죠. 그럼 진짜 난리 나요. 그거는 완전 손절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걸 해야 돼.
1: 손절이 아니라 범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어요.
0: 그거는 정말 그렇게 운동화를 그렇게 모으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돼요.
1: 절대 밟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0: 근데 저는 근데 샀으면 사실 그거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는 신고 사용했을 때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저는 마음껏 뭐 물론 이제 리셀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신었고 사용했을 때 그 기쁨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럼요. 주식으로 돈 버시면 이제 새 옷 사야죠. 네.
0: 그러니까 새 옷을 사야 되는데 저도 요즘에 최근에 자꾸 빈티지만 사서.
1: 빈티지가 약간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약간 패션이 약간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려서 빈티지를 찾더라고요.
0: 아니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해외 되게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들도 본인의 셀럽을 어떻게 스타일링하냐면 정말 하이엔드 브랜드를 입었는데 위에 상의는 빈티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1: 이게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10년 전만 해도 5만 원이면 살 수 있었던 빈티지 티셔츠가 5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은.
0: 아, 그러니까 그것도 시세가 너무 올라갔어.
1: 그 빈티지를 모은다는 거는 주식 투자랑 비슷해요. 하이닉땡 투자하는 거랑 비슷해. 왜냐하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거든.
0: 어쩌면은 그 퍼센티지는 더 높을 수도 있어요.
1: 높을 수 있습니다. 네. 네.
0: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015B 신인류의 사랑.

0: 개내창 타임 캐치타 김동 기자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사연 기자님이 소개해 주세요.
1: 공팔 이사님 사연입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여름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일주일도 짧다, 열흘은 가고 싶다, 아니 가능하다면 한 달 휴가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릅니다. 제 취향은 당일치기 여행이거든요. 1박 2일도 싫어요. 무조건 그날 아침에 갔다가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아, 짐 싸는 것도 귀찮고 잠자리 바뀌어서 뒤척이는 것도 싫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이 저에게는 딱 맞더라고요. 심지어 해외여행도 당일치기로 가봤어요. 흐흐. 물론 멀리는 못 가고 일본 정도지만요. 이런 제가 저보다 더 여행을 귀찮아하는 남편을 만났네요. 올해 여름휴가도 하루만 여행하고 나머진 집에서 쉴 겁니다.
0: 당일치기 여행이 취향이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기자님은 어떠세요? 기자님은 아니, 뭔가 길게 여행 가고 싶은 스타일 아니에요?
2: 예, 그렇죠. 근데 아니 이 08 이사님 분은 당일치기로 일본을 갔다 또 이게 되게 이건 약간 부유한 냄새가 나는 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오뎅 우동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점심때 도쿄 갔다가 저녁에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0: 이런 분은 이제 프라이빗 제트기 같은 거 갖고 있는 분 아닌가요?
2: 아, 그럴 것 같아요.
0: 네. 갑자기 피자 먹고 싶네 해서 이탈리아 가고.
2: 아, 우리가 꿈꾸는 삶 아닌가요?
0: 완전 꿈꾸죠.
2: 완전 꿈꾸고 있습니다.
0: 네. 네. 근데 당일치기로 글쎄 모르겠어요. 국내 여행은 모르겠는데 해외여행까지 당일치기로 가는 건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2: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제 밤도깨비 여행 이런 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0: 아, 오랜만에 듣네요. 밤도깨비 네. 여행. 밤도깨비 여행이라고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2: 그랬었죠.
0: 그게 그런 거죠. 저녁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해서 또 다시 저녁 비행기를.
2: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무박 1일?
2: 아, 이거는 20대 때는 할 수 있는 그때 그죠. 세력이나 할 수 있는 여행이었어요.
0: 또 그리고 20대 때는 아주 젊을 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본 같은 데를 무박 도깨비 여행을 가잖아요. 밤도깨비 여행을 가잖아요. 가서도 쉬는 게 아니야. 계속 돌아다녀.
2: 끊임없이 돌아다니잖아요.
0: 매장 문 닫을 때까지.
2: 그렇습니다.
0: 그죠.
2: 매장 문 닫을 때까지. 전 매장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일본 갔을 때. 예. 제발 좀 나가라고 약간 이런 눈빛으로.
0: 어, 진짜요?
2: 예. 제가 혼자 남아가지고 옷을 미친 듯이 고르고 있으니까 우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왜 쟤는 나가지 않는 걸까.
0: 근데 저도 그러긴 했어요. 저도 정말. 그래서 저는 캐리어를 다 항상 빈 캐리어로 갖고 갔어요. 예, 쇼핑을 해야 되니까.
2: 제가 그게 안 돼요. 저는 오버패커입니다. 옷을 입지 않을 옷들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에 그래서 트렁크 하나 더 사서 트렁크 두 개를 끌고 들어온 적도 있어요.
0: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뭔가 휴양지를 가면 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기분을 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0: 일본을 여행 가신 거면 쇼핑을 하러 간 거잖아요. 네. 기자님은 목표가 네. 확실하고 목적이 확실한데 왜 안입을 옷까지 챙기는 거예요?
1: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저는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이걸 여기서 입으면 예쁘겠다. 그래서 제가 베를린 예전에 갈 때 코트를 세 벌을 들고 간 적이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기자님은 짐 쌀 때 네. 여행 갈 때 스타일이 네. 안 입는다 하더라도 좀 더 챙겨가자 이런 스타일이요?
1: 그렇습니다. 요즘은 근데 안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0: 저는 완전 정반대. 여행 갈 때는 최대한 저는 안 갖고 가요. 휴양지를 갈 때도.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저랑 결혼한 배우자는 상황에 맞는 어떤 옷들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저는 항상 비슷해요. 여행 가면 편한 옷. 반바지 반팔.
1: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는 심지어 머릿속으로 혹시나 내가 미슐랭 스타 식당에 갈 수도 있으니까 수트도 싸갈까 이런 생각까지 예전에 했었어요.
0: 아 근데 그거 해보고 싶긴 하네. 나 진짜 애들이 조금 커서 만약에 그렇게 조금 멀리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나의 배우자가 단둘이만 그럼 꼭 이렇게 뭔가 스투 같은 거 챙겨서 그런 미슐랭 식당에 가서 해외
1: 오페라도 같이 보러 가고
0: 그런 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1: 아우 해봐야죠. 예.
0: 뭐 졸겠죠 오페라
1: 네,
0: 가면?
1: 네. 아우 뭐 제가 따라가야겠네요.
0: 예. 형이 왜 따라와요? 아니 기자님이 왜 따라와요?
1: 모르겠는데 따라가고 싶네요.
0: 아 어쨌든 약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1: 아 그럼요.
0: 그러면 요즘에 여행 가실 때 필수품 뭐가 있어요? 꼭 이거는 꼭 챙긴다.
1: 필수품이요?
0: 네. 오. 다른 건 안 가져가도 이거는 꼭 가져간다.
1: 아 그런 건 챙깁니다. 그 발양말 있잖아요. 이렇게 발목 안 보이는 이런 양말.
0: 그건 왜요?
1: 제가 발냄새가 굉장히 발에 땀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그 양말을 신어야 되는데 외국에 가면 그런 종류의 양말이 없어요.
0: 아 진짜?
1: 그래서 무조건 챙겨 갑니다. 저는.
0: 아 외국에서 그런 걸 안 신는구나.
1: 안 신더라고요. 일본은 괜찮아요. 일본은 파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0: 그러니까 그게
1: 양말이
0: 약간
1: 없어요.
0: 그 뭐지?
1: 버선 같은
0: 그러니까
1: 양말.
0: 네. 그러니까 마치 신발을 신고 있지만 양말을 안 신고 신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1: 그거죠.
0: 그게 또 나름 추금인가요?
1: 추금이죠. 보이지 않는 추금입니다. 네. 일단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쵸? 여행 가면 사람한테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지.
0: 왜요? 왜 여행 가면 사람한테 냄새가 나는 거죠?
1: 안 나요?
0: 안 나던데요?
1: 아 제가 약간 체취가 좀 있어요, 근데.
0: 지금 완전 매력 어필
1: 남을 많이 흘리냐? 예, 매력 어필입니다 사실은. 네.
0: 아니 이게 누군가한테 매력 어필이에요. 저 그럼요. 체치가
1: 남자 뭐 이런. 네.
0: 아직 나는 건재해라는
1: 건재
0: 어떤 그런 어필인 거잖아요.
1: 동물적인 막 이런 예, 그런.
0: 그럼
1: 어필이죠.
0: 만약에 기자님이 네. 당일치기로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휴양지에 가까운 곳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뭐 도시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시겠어요?
1: 당일치기면 역시 도시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당일치기에 목표는 언제나 저는 하나예요. 쇼핑. 휴양지는 사실 며칠 가서 느긋하게 누워서 이제 약간 햇빛도 쬐고 이러다 와야 되는데 아 휴양지 당일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
0: 맞아. 그리고 휴양지는 왠지 당일치기랑 어울리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탁 늘어져야 되는데
1: 그럼요.
0: 오늘 갔다 오늘 와야 되는데 늘어지기도 애매하잖아.
1: 당일치기는 시간을 쪼개서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아 당일치기로 어디 막 해변에 가고 이런 건 저는 못하겠어요.
0: 하긴. 그럴 땐 도시가 나은 것 같네요.
1: 그럼요.
0: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 봉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오늘 개아이 개인의 취향 타임 개치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3: 휴양지 얘기하다 보니까 하와이 가고 싶네요. 아. 네가 가라 하와이.
2: 내가 가고 싶다 하와이. 진짜.
3: 갔다 왔잖아 하와이.
2: 또 가고 싶다 하와이.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마칠 시간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큐어 프라이데이 I'm in love 듣고요. 저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만나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그는 곤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그는 감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났다. 둘 중에 맞는 표현은 감색입니다. 흔히 짙은 푸른색을 가리킬 때 곤색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표준어로 오해하기 쉽지만 곤색은 비표준어입니다. 검은 빛이 도는 깊고 짙은 푸른색을 표현할 때는 감색이 올바른 표현이죠. 또 감색과 비슷한 계열의 색상인 남색과 비교를 해보자면 남색은 감색에 비해 밝고 순한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감색은 그에 비해서 더 짙은 푸른색입니다. 혹시 감색에서 색의 느낌을 더 선명하게 전달하고 싶을 때는 검남색 혹은 진남색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0: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 연봉 리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0: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2: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2: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에는 평양의 한 식탁이 나옵니다. 모델하우스처럼 사람의 온기가 없는 집, 그리고 과하게 풍성한 한상 차림. 그곳에서 꼬마 진미가 부모님께 말하죠.
1: 김치를 먹으면 늙는 것하고 암 예방하는 데도 좋아요.
0: 작품 속 북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만족한다, 괜찮다고 하지만 마치 미리 정해진 대본을 따라 읽는 것처럼 말에 이 온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흔들리는 아주 짧은 순간에 찾아와요. 진미에게 소년단원이 돼서 뭐가 좋냐라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질문이 어린 마음에 무엇을 건드렸는지 아이가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갑자기 서럽게 울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보는 내내 영화 트루먼 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인위적인 것의 기괴함이랄까요? 가짜는요, 진짜처럼 꾸밀수록 더 쉽게 들통이 납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1년 동안 평양에 머물며 촬영한 작품이래요. 처음에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8살 소녀 진미를 중심으로 평양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작 과정에서 진미의 모든 것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리얼한 일상을 담는 걸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네요. 아, 진짜 이 영화 보면요. 저도 쇼츠에서 우연히 떠서 보게 됐는데 어떻게 이게 같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싶기도 하고 같은 말을 쓰고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아, 저렇게 산다고? 되게 거대한 트루먼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한번 보시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진미라는 소녀가 그냥 평범한 정말 북한 친구인데 뭐 거기서 되게 뭐 대단한 뭐 소년단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조작을 한 거죠. 좀 이게 공개가 되고 좀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나 싶더라고요. 아, 정말 같은 시대를 살아도 여러 가지 삶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 김소미 기자님이 함께하는 위클리 매거진 올해 칸 영화제 소식과 이번 주 주목받은 신작들 소개해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태양의 제국에서 수호간 듣고 왔고요. 2016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태양 아래 러시아 출신의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5: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6: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꼭지. 케어 원해요?
9: 케어원 헤어.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원 헤어.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원 헤어.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0: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안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화순에 한적한 시골집을 잠시 비워두고 광주 딸내미 집에서 지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요, 긴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로 복귀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유치원생 손주 남매를 돌봐주기 위해서 짐을 싸두고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 녀석들, 아유 예쁘기는 참 예쁜데 연년생이라 그런지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늘 다른 메뉴를 외치고 납니다.
1: 할머니, 나는 치즈 동그랑땡, 치즈 동그랑땡 해주세요.
0: 그러면 혼자 녀석은 옆에서요, 아이 싫어, 나는 오므라이스 먹을 거야, 오므라이스. 이렇게 되면 저는 결국 한쪽에선 밥을 먹고 한쪽에선 고기를 치대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납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내다 보면 저녁 무렵쯤 제 몸은 그야말로 완전히 방전이 돼버리고 말지요. 그쯤 되면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울리죠. 엄마! 아우 나왔어. 아우 힘들었지. 자 이제 엄마 쉬세요. 딸아이가 집에 오면 교대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저만의 시간이 찾아와요. 다른 할머니들은 이 시간에 다들 연속극 본다는데 저는 젊을 때부터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 영화를 찾아보곤 합니다. 하루는 영화 지브르를 봤어요. 2002년에 개봉을 했으니 참 오래된 영화죠. 말 못하는 외할머니 가슴에 아프다라는 손짓을 가르쳐주던 그 꼬마 상호. 아우 한참 먹먹한 마음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문득 웃음이 나더라고요. 20여년 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땐 몰랐는데 손주 둘을 키우며 삭신이 쑤시는 지금에서야 영화 속 할머니의 마음이 제 마음에 툭 하고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투정을 부리는 우리 손주 녀석들은 얄밉다가도 잠든 얼굴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마음을 그 옛날의 할머니도 똑같이 품고 계셨지요. 이제야 공감이 가는 건 제가 진짜 할머니가 되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화순집 마당에 핀 꽃들이 잘 있으려나 싶다가도 내일 아침이면 또 할머니 하고 안겨울 강아지들을 생각하면 기운이 납니다. 모든 할머니들의 사랑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사연 마칩니다.

영화 집으로에서 김양희의 집으로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 집으로 볼 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손주 사랑을 할머니가 되고 나서야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됐다는 안수님의 사연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근데 할머님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해주세요. 그리고 먹어! 실먹지 마! 이게 낫습니다. 왜냐면 저는 하나가 있어도 그렇게 막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딴 거 먹고 싶다든지 없는 걸 찾는다든지 묻지 마시고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묻지 마! 그냥 해줘. 그냥 그럼 된다고 합니다. 영화 얽힌 재밌는 사연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준호님이요. 감자탕 뼈를 초발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대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뼈를 깨다 보니 아이고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솔직히 월차를 내고 쉬고 싶지만 제가 빠지면 다른 분들이 제모까지 해야 할 것 같아 참고 있습니다. 팔을 돌릴 때마다 욱신거리는데 그래도 힘내보려고 합니다. 아, 그 감자탕을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맛있게 먹는 게 다 이렇게 깨주셔서 그러는구나. 다 손질된 걸 저희가 먹는군요. 감사합니다. 영화 칵테일에서 빛이 보이지의 꼬모 신청하셔서 저희가 노래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5929님은요. 아침 운동 후 가게 오픈하는 중이래요. 매일 시네타운으로 시작하는데 문자는 처음 보내봐요. 영화 바비에 나오는 바비걸 들려주세요 하셔서 요곡 들려드리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Well, Bobby, we're just getting started.
1: Oh, I love you, Ken.
2: 영화 칵테일에서 코코모, 영화 바비에서 바비걸 들었죠?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강동원, 엄태구, 박지현 주연의 영화 와이드싱 예매권, SF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마스터즈 오브 유니버스 예매권, 이종혁, 이윤지 주연의 연극 비기닝 초대권 드려요.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순아님은 저희 집은 초등학교 바로 옆 아파트라서 아이들 소리가 자주 들려요. 아침에 떠들썩한 소리에 창문 열어보니 아이들이요 멋진 유니폼 입고 편을 나눠서 경기하고 있네요. 응원하고 환호하는 소리 들으니 저도 응원해주고 싶어서 박수치며 지켜봤다고. 뭐 가끔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요즘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와서 운동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해요. 우리 다 어렸고 다 서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건데 요즘 그렇다네요. 좋아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자, 우리는 6130

님이 애니메이션 주먹왕 라이프 2에서 솔지가 부른 In This Place 들으며 세상을 향한 강한 모험심과 자신감 넘치는 용기를 얻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아 솔지 씨, 아 요즘에 그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멋지시던데요. 같이 들어볼까요? 우리 요곡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의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2: 우리 돼지 포크밸리가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오늘과 내일은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지수는 높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 맑겠지만 경남 서부 내륙은 늦은 오후에 가끔 구름 많아지면서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가 27도, 대구가 29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내일과 모레도 맑은 가운데 주말이 내일은 경상권,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특히나 일요일 서울의 낮 기온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늘 낮까지 서해 중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4도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쏟아지는 신작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영화를 골라 소개해드립니다. 위클리 매거진. 새로운 영화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시네21의 김소미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시네21 김소미입니다. 네,
0: 칸에서 돌아온 우리 김소미 기자님. 칸 영화제는 잘 다녀오셨나요? 틸다 스윈튼과 함께 사진도 찍으셨어요.
1: 네. 랑데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스타들이 이제 직접 팬들과 만나면서 대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올해 특히 틸다 스윈튼, 줄리안 무어 같은 배우들이 함께해서 굉장히 화제였고요. 네. 저는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서 정말 저기 맨 끄트머리에 무대에 틸다 스윈튼이 있다 정도가 보이는 자리를 얻었는데 네. 끝나자마자 달려나갔더니 사진을 찍고 또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와. 제가 동료들에게 자랑했더니 이렇게 극 2인 사람인 줄 몰랐다고 틸다 스윈튼이 꺼내준 외향형의 기질을 처음 발견한 듯 다들 신기해했습니다.
0: 맞아요. 아유. 그 앞에서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자님께 칸 영화제 소식 듣기 전에 이번 주 박스오피스 살펴보고 갈까요?
1: 네. 군체가 빠른 흥행세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1일 개봉해서 나흘 만에 100만, 닷새 만에 200만을 넘긴 건데요. 왕가 사는 남자가 개봉 12일 차에 200만 명을 넘긴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어서 올해의 개봉작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인 겁니다. 네. 이어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그린 마이클이 누적 관객 수 약 120만 명의 사랑을 받은 면서 영화 속 음악들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번 주에 개봉한 만다로리안 그로그, 백룸 등이 박스오피스에 새롭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 군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칸 영화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 예, 올해 칸은 시작부터 또 한국 관객에게는 좀 특별한 한 해였죠.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거든요. 아시아인으로 보면 2006년 왕가희 감독 이후에 세 번째고요.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까지 받으면서 깐느박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깐이 사랑한 감독이 이번에는

0: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고르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이 박찬욱 선장이 이끄는 함선에 탄 심사위원들이 배우 드미 무모와 스텔란 스카스가드,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 감독 등 9명이었는데요. 이들이 고른 올해 황금 종려상이 무엇이냐. 이제 영화제 끝난 시점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올해는 루마니아의 거장 크리스티안 문주의 영화 피오르드였습니다. 이 피오르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네. 신학적으로 거의 성서 문자주의에 가깝고 굉장히 보수적인 루마니아 오순절 교회의 가족이 노르웨이의 외딴 피오르 마을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자녀 양육과 종교, 문화 가치관이 굉장히 초진보적인 노르웨이 커뮤니티와는 꽤나 다르기 때문에 눈에 금세 띄게 되고 이 커뮤니티와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치 않게 법정까지도 끌려가는 어떤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벤져스의 버키로 알려진 배우 세바스찬 스탠이 루마니아인 아버지를 연기했고요. 센티멘탈 밸류의 배우 리나테 레인스베가 노르웨이아인 어머니를 맡았습니다. 뭐 영화 나중에 보셔야 되니까 네. 자세한 설명은 이제 줄이도록 하지만 단연코 올해 경쟁 부문 영화 중에 가장 복잡다단한 윤리적 질문을 촉발하는 영화였습니다. 나는 어디 쪽에 서 있는가? 나는 누구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영화여서요. 전쟁을 다룬 영화들만큼이나 또 다른 의미로 굉장히 시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수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머지않아 한국 극장가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지우 감독은 2007년 4개월 3주 그리고 2일이라는 작품 이후로 두 번째 황금 종려상이기도 해서 깐이 두 번 황금 종려상을 안긴 몇 안 되는 감독이 됐습니다.
1: 와. 올해 칸 영화제 폐막식도 화제였어요. 박찬욱 감독님의 재치가 칸에서도 빛이 났다고요?
0: 영화만 잘 찍으시는 게 아니라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폐막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박 감독님이 이렇게 운을 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황금 종려상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다.
1: 왜요? 그래서
0: 순간 다들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 돌렸나?
0: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상이니까
1: 너무 재밌다.
0: 좌중이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잠깐 뜸을 들이더니 한마디를 더 얹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다.
1: 본인 영화 홍보를 한 번 더.
0: 네. 지난해 자신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영어 제목은 또 바로 No Other Choice죠.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정말로 좌중을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 가장 인상적이고 재치 있는 코멘트를 남긴 사람으로 기억이 됐습니다.
1: 아, 너무 좋네요. 아. 올해 칸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관객들뿐만 아니라 세계 영화인들의 초미의 관심사 나홍진 감독의 호프잖아요.
0: 아, 네. 나홍진 감독의 호프. 뭐 칸 가기 전부터 네. 곡성 이후에 꼬박 10년 만이어서 정말 많이들 기다리신 것 같고요. 사실 나홍진 감독이 이번에 경쟁 부분은 처음이지만 정말 칸의 총애를 그동안 또 받아오셨거든요. 데뷔작 추격자가 미드나잇, 황해는 네.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그리고 곡성이 비경쟁.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경쟁 부문을 처음 가신 건데요. 한국 영화의 경쟁 진출 자체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로 4년 만이기도 하고 또 올해 이 칸에서 유일하게 정말 장르 영화의 엄청난 대규모 블록버스터여서 정말로 한국뿐만 아니라 외신도 가장 궁금해하는 영화가 호프였습니다. 영화제가 가장 붐비는 주말 밤 9시 반에 첫 공개가 됐고요. 2300석을 가득 채운 객석이 끝나고 7분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리면 비무장지대 근처의 작은 항구마을 호포항이 무대입니다. 출장소장 범석, 황정민 배우가 맡았는데요. 이 범석이 동네 청년들에게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온 마을에 비상이 걸립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건 호랑이가 아니라 믿기 힘든 정체불명의 존재죠. SF와 액션, 거기에 괴이한 코미디 감각까지 버무린 크리처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엇보다도 한국 최대의 블록버스터입니다. 2시간 40분에 이르는 깐 버전을 제가 보고 온 셈인데 아마도 국내 개봉 버전은 조금 짧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국내 해외 언론 할 것 없이 특히 첫 한 시간을 굉장히 강력한 구간으로 꼽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토록 위협적으로 위기에 몰아넣는지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떤 희생자들의 모습이나 풍경만으로도 공포를 쌓아가는 매우 나홍진 감독다운 방식의 전개.

0: 가 빛을 발하는 구간입니다. 황정민 배우와 함께 조인성 배우가 이 사냥꾼 무리를 이끄는 동네 청년을 연기했고요. 오징어 게임의 정호연 배우가 스크린 데뷔작으로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클 패스빈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테일러 러셀 같은 이 할리우드 배우들이 외계인 캐릭터로 가세한 그야말로 국제적인 라인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상은 불발인데요. 그렇지만 칸이 이제 장르 블록버스터를 그것도 경쟁 부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이란 점은 짚고 싶고요. 올해 7월 개봉 예정입니다. 칸에서 공개한 것보다 CG 등도 더 보완된 예정이라고 하니까 영화를 본 저도 얼른 다시 보고 싶습니다.
1: 다음 소위 도이아를 만든 정주리 감독의 신작도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됐잖아요.
0: 네. 올해 칸이 부른 또 한 명의 그동안 늘 이 총애해온 한국 감독입니다. 정주리 감독의 도라인데요. 데뷔작 도이아가 주목할 만한 시선. 다음 소위가 비평가 주간 폐막작이었고 이번에 도라는 감독 주간에 초청됐습니다. 사실 공식 칸 섹션은 아니고 사이드바라고 해서 같은 기간에 열리는 이제 작은 영화제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긴 할 텐데요. 어찌됐든 이 12년간 발표한 장편 3편을 전부 이제 깐에서 선보이게 된 그런 감독인 셈입니다. 한국 여성 감독으로는 최초의 기록이라고 해요. 이야기는 이런데요. 서울을 떠나서 한여름 남해안 바닷가 마을로 향한 가족이 있습니다. 18살 딸 도라가 신경쇠약 과 뭔가 몸 곳곳에 원인 불명의 진물이 나는 피부병을 앓고 있어서 학교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의사도 부모도 마음의 이상신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라가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서서히 흔들리는 사건도 겪습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내면과 또 몸으로 욕망과 감정의 결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1: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어떤 곡이죠, 기자님?
0: 네,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피오르드의 주연인 그리고 지금 한국 관객들도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죠. 레나테 레인스베가 출연했던 작품이 또 작년 칸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었습니다. 센티멘탈 밸류에서 한 곡 들어볼게요. 캐넉 체이스.

0: 칸 영화제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박스오피스를 흔들고 있는 영화 군체 이야기 해봐야죠.
1: 네. 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상영하고 이제 막 우리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군체. 연상호 감독님 정말 한국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감독이 아닐까 맞아요. 싶습니다. 지난해 게시록과 얼굴을 내놓더니 올해도 두 편이네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라권 그리고 바로 이 군체입니다. 군체가 영문 제목이 콜로니 그러니까 군집이라는 뜻이죠. 이번 영화가 부산행 이후에 10년 만에 다시 깐 비경쟁 섹션인 미드나잇 스크린에 초청된 경우인데요. 좀비물의 어떤 갱신을 보여줍니다. 현지 첫 상영 때 저도 객석에 있었는데요. 이 시작이 자정을 넘겨서 했기 때문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한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관객 집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구교환 배우를 향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0: 와, 영화 군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네, 부산행 이후 이어져온 연상호의 좀비 계보가 이번엔 집단 동기화 군집이라는 아이디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초고층 빌딩에서 정체불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거든요. 건물이 순식간에 봉쇄되고 안에 있던 사람들 그대로 고립됩니다. 처음에는 짐승처럼 기어다니던 감염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해요.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사람을 금방 식별하고 또 나중에는 무리를 지어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생존자들을 공격합니다. 알고 보니 개체 하나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군집처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학습을 하면서 진화 속도가 무섭도록 빨라지는 거죠. 한 가지 짚어둘 건 영 감독이 이건 이제 부산행 반도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라고 했다는 거고요. 같은 좀비라도 새로운 종,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기화돼 움직이는 좀비들이 공기 중에 포자를 증식시켜요. 그래서 끈적한 점액 물질을 생성하기도 하고 인간을 기막히게 모사하는 등 뭔가 기존의 좀비물과는 좀 다른 독특한 장르적 호기심을 자아내는 존재들입니다. 영화가 122분으로 군더더기가 없고요. 의외로 또 온 가족이 함께 볼 만한 수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0: 출연 배우들도 화제를 모았죠. 특히 전지현 배우님의 11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이라는 소식에 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런 반응 많았잖아요.
1: 그러게요. 이 아수라장의 중심에 전지현 배우가 연기한 권세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직한 성격이고요. 그래서 교수 재임용에도 탈락한 그런 생명공학과 교수인데 전 남편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데려간 컨퍼런스 자리에서 이 감염 사태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도망칠 때 이 권세정 교수는 감염자들의 행동과 진화 패턴 읽어내면서 생존자들을 이끕니다.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행동하는 리더여서 그 전지현 배우가 가진 그 특유의 약간 단단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이 권세정과 생존자 일행들이 백신의 어떤 최초 근원지라 여겨지는 한 인물을 찾아서 계속해서 빌딩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이야기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참 좋았던 건 뭐 전지현 배우든 주연이든 조연이든 모든 배우가 적재적소에서 정확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지창욱 배우는 이 빌딩의 보안팀 직원 최현석을 맡았는데 건물 구조를 손바닥처럼 꿰고 장대 하나만 들고 감염자와 맞서는 거침없는 액션 보여주고요. 또 누나, 다리가 불편한 누나 최현희로 김신록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지창욱

0: 배우가 캠핑용 지게에 김신록 배우를 업은 형태로 이 난국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남매의 결이 영화의 정서적 중심을 잡는다고 할 수 있겠고, 신현빈 배우가 연기한 공설이는 좀비와 직접 부딪히는 현장이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이들을 돕는 조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1: 기자님은 영화 군체 어떻게 보셨어요?
0: 아, 연상우 감독님 늘 그 집단 안의 권력 관계와 인간의 이기심을 들여다봐 왔는데, 이번에는 그 사유가 좀 군집이라는 형식 자체와 맞물려요. 개체의 의지는 사라지고 전부가 하나로 동기화된다. 뭔가 어떤 전체주의에 대한 은유로도 읽어볼 수 있고요. 또는 뭐 AI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서 나를 읽는가. 이런 질문들을 장르적 쾌감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존재가 영화에서 단연 눈길이 가는 빌런 구교환 배우가 맡은 서영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깐의 새벽을 달군 그 열기를 이제 극장에서 많은 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위클리 매거진 오늘은 칸 영화제 소식 그리고 영화 군체 이야기 나눠봤죠. 김소민 기자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박가선의 시네타운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소리 질러!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지 냉면.
1: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인사드릴게요. 끝곡으로는 지은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에서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요 곡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영화처럼.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

0: 진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G.O.D. Friday Night 다이나믹 듀오 불타는 금요일까지 제목에 금요일이 들어가는 이 노래들의 공통점 뭐게요? 바로 금요일부터 이미 설렘 진행 중이라는 거. 맞아요. 금요일 낮은 좀 특별하죠? 아직 퇴근도 안 했는데 마음이 먼저 운동화끈 고쳐매고 있고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붉은 푸드도 고심해보고 또 주말엔 또 뭐 하지? 주말 계획도 그려보고 아직 주말은 멀었어도 상상만으로 룰루룰루 콧노래가 난다고요. 시동 제대로 걸린 금요일 낮에도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Fever.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다이나믹 듀오의 불타는 금요일 듣고 왔습니다. 특히 직장인 주주분들이라면 금요일 딱 요 시간쯤 되면 점심 드시면서 야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면 주말이다 이렇게 또 설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뭘 먹을지 이런 또 붉은 푸드를 정하거나 급 저녁 약속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불금, 불금이다라고 생각을 한 지가 저는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랄까요? 주말에 일을 한다고 해도 왠지 모르게 금요일 밤에는 약간 설레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은 좀 과식을 하죠. 금요일에 뭐 저는 제 소울푸드가 마라탕이어가지고 마라탕을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이제 고쪽 음식이긴 한데 최근에 저는 샤오롱바오에 또 빠져 있어가지고 샤오롱바오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배달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 16피스 오는 데가 다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그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여름에 토마토 맥주가 참 맛있어요. 그게 참 맛있어요. 토마토 맥주. 그러니까 토마토 주스인데 이게 이제 술인 건데 토마토 주스는 보통 좀 이렇게 걸쭉하잖아요. 근데 걸쭉하지 않고 청량하게 목넘김에 싹싹싹싹 이렇게 꼴딱꼴딱 들어가는데 토마토 주스 맛인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여름에 잘 어울려가지고 본의 아닌게 좀 이렇게 좀 즐기고 있어요. 특히나 불금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는 거죠. 네. 우리 0812님은요. 드디어 금요일 오늘 저녁에 매운 족발 먹으러 갈 거예요. 주주님들 불금 저녁 메뉴로도 추천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맛있죠. 저 예전에는 매운 족발 제가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냥 족발이랑 좀 보쌈만 좋아했었는데 점점 자극적인 걸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또 우리 0422님은 오늘 학부모 공개 수업이 있었는데요. 어찌나 떨리던지. 제가 6학년 담당인데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오셔서 엄청 긴장. 그래도 잘 마치고 후련한 마음으로 일찍 조퇴합니다. 이제 가서 금요일 즐길 거예요. 야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부모님들 많이 오신다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정말 그 전날부터 초긴장 상태이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나셨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그냥 때려 넣으세요. 지금부터는. 또 우리 4032님도 저는 지금 테니스 치러 가는 길이에요. 새로 산 운동복 입고 신나게 가고 있는데 기분 최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사실 요즘에 좀 오락가락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새로 산 운동복 사셨으니까 예쁘게 입고 앞으로도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가 최고예요. 꾸준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 3부 매일이 시트콤 매콤 상큼한 안방요정 박소영씨와 2주 연속으로 함께하는 스페셜 게스트 드리핀의 차준호씨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시크릿 쭈쭈로 돌아올게요.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8: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9: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8: 1등을 책임지는 1등.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1: 너랑 나랑 비밀 일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가끔 내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거나 해놨는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는 사람들 좀 얄밉지 않아? 열심히 죽 써서 완전 남주는 느낌이잖아. 언니 좀 출출하지 않아?
12: 어우야, 너는 점심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11: 아, 나 비빔국수 할 건데. 언니 진짜 안 먹을 거지?
12: 어우야, 나 다이어트 시작한 거 몰라. 나 밀가루 안 먹어.
11: 자, 한번 봐볼까? 이 인생 비빔국수 레시피 진짜 맛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먼저 고춧가루, 설탕, 고추장, 식초, 올리고당, 참기름 넣어서 양념장 만들고 소면도 삶아서 찬물에 헹궈주세요. 양념장 골고루 섞어주고 삶은 계란에 오이까지 총총 채썰어서 올려주면 완성! 아, 뭐야 이 양념장? 나 이거 장사해도 되겠는데? 자, 다 됐다. 아유, 힘들어. 나 이제 숨 좀 돌리고 먹어볼까?
12: 야, 너 비빔국수 때깔 장난 아닌데? 나 딱 한 입만 먹어볼까? 아, 뭐야, 안 먹는다며. 야, 이거 술술 들어간다. 너 너무 맛있다. 아, 그만 먹으라고. 절대 안 먹는다며.
11: 땀 흘리며 열심히 비빔국수 만들어서 언니한테 갖다 바친 꼴만 됐지 뭐야. 근데 이렇게 죽 써서 남주는 일 은근 흔하잖아. 어제 우리 아빠는 말이야. 아빠, 이 돼지 저금통 뭐야?
13: 내 복당이지 뭐야. 귀신 같은 너희 엄마 때문에 큰 비상금은 엄두도 못 내고 이 아버지가 이거 한 푼 두 푼 몇 년을 모은 거요. 그래도 꽤 묵직한데? 와, 아이 그럼 그 안에 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도 많고 나름 저기 뭐야 그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도 한가득인데. 자, 어디 개.

0: 할아버지 안 돼요. 아니 우리 희준이가 왜 이러냐. 희준이 무슨 일 있어?
1: 돼지 불쌍해요. 돼지 아파요. 그러지 마요.
0: 아니 희준아 그것이 아니고 이놈을 갈라야 이제 하래비가 우리 희준이 까까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1: 할아버지 나빠요. 돼지 죽이면 안 돼요. 이리 줘요.
0: 아이고 희준이 아이고 이놈아 돼지 들고 알았지. 그 복덩이를 들고 어디 가는겨.

쌍용팝의 빠빠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떠나간 내 복덩이님께서 한 푼 두 푼 열심히 모은 돼지 저금통 드디어 가득 차서 가르려고 했더니 손녀가 기겁하며 돼지 불쌍해 돼지 내가 키워줄 거야 하고 집으로 홀랑 가져가 버렸습니다. 손녀라 뭐라 말도 못하고 참 이거 어떻게 씁쓸하네요 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야기 듣고 또 문자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들의 이야기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4662님은요 저는 똥손이지만 초등학생 아이 소풍 도시락을 2시간 걸려서 정말 예쁘게 꾸며줬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도시락 잘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아 나 유부초밥 먹고 싶어서 친구랑 바꿔먹었어 이러더라고요. 아 저도 그냥 편하게 유부초밥 쌀걸 괜히 2시간이나 걸려서 김밥 싸잖아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래도 어머님 우리 또 친구가 또 4662님 따님인지 그쵸 따님인지 아드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이한테 아이 먹으라고 해준 거긴 하지만 아이의 친구분이 어쨌든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니겠어요? 내 아이의 친구가 내 뭐 딸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이렇게 좋게 좋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또 우리 이민지님은요. 저는 늘 보조배터리를 챙겨 다니는 파워제이인데요. 정작 야 이거 뭔지 알 것 같다. 저는 정작 나가기 전에 항상 배터리를 100% 충전하고 나가서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우리 아빠, 엄마, 언니, 동생까지 야무지게 제 보배를 돌렸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찔리네요. 왜냐면 저는 핸드폰 충전이 늘 이렇게 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보조배터리가 집에 진짜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보조배터리도 충전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충전이 안 돼 내가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 쌓여가는 보조배터리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밖에 나가서 파워제이인 언니 아들이나 이제 뭐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꼭 100% 완충된 보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언니 나 조금만 쓸게 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그분을 위해서 30% 이상은 제가 쓰지 않으려고 해요. 100% 중에서 한 18%에서 20% 정도까지만 쓰고 너무 고마워 하고 이렇게 돌려주죠. 또 우리 1213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주말에 쇼핑몰 갔다가 주차자리가 안 나서 비상등 켜고 한참을 기다렸는데요. 아 짜증나. 제가 후진하는 순간 뒤늦게 온 차가 빛의 속도로 쏙 제가 데려던 자리에 주차를 해버리더라고요. 진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건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게 참 진짜 서로 정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이게 뭐 당신이 정해놓은 자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먼저 오신 분이 거기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눈치껏 그쵸? 눈치껏 아 저 자리 들어가려고 하는구나 알고서 조금 본인은 포기를 해야지 포기를 하고 본인이 그 자리를 들어가고 싶었으면 이분보다 먼저 들어오든가 했었어야지 뭐 이럴 때는 진짜 열 받죠. 근데 뭐라고 막 할 수도 없고 아유 진짜로 답답하셨겠네요. 자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홍주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요. 주디 저는 요리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소 요리 똥손이라 불리던 제 실력도 점차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잡채, 닭볶음탕, 동태전 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서 엔돌핀이 팍팍 돕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엔돌핀 돌죠. 너무 돌죠. 제가 진짜 요리 똥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끓여도 친구들이 이게 뭐야? 한강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넌 무슨 맛으로 먹니?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친구가 이제 라면을 딱 끓여줬는데 야 살짝 자극적인데 하면서 제가 거기다 물을 부었단 말이에요. 친구가 진짜 기겁을 하면서 미쳤냐고 넌 진짜 예의가 없다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랬던 제가 요리 학원까지는 아니지만 이 너튜브에 요즘 레시피가 많이 나오니까 하나 둘 따라해보면서 해보기 시작하니 뭔가 이제 막 알겠는 거죠. 아 파도 이렇게도 썰 수 있고 이렇게도 썰 수 있고 또 저렇게도 썰 수 있구나. 아 양념장이 나는 이렇게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넣으면 또 달라지는구나. 짜면 이걸 넣는구나. 시면 이걸 넣는구나. 또 싱거우면 이걸 넣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기 시작하니까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가끔 집에 언니들이 놀러오면 해주는데 그럴 때 진짜 이 엔돌핀, 도파민 뭐 이런 게 와, 싹 돌더라고요. 자, 일단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메리 시트콤 매콤 돌아온 박소영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드리핀의 차준호 씨와 함께합니다. 1부 끝곡으로 저희는 프롬의 달의 뒤편으로 와요 듣고요.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개그우먼 이국주입니다. 신인 시절부터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었는데요. 2015년 1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DJ가 되어 온 힘을 다해 에너지를 들였던 그 시간들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니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마음 그대로 앞으로도 쭉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쭈쭈!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국주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단체 티가 필요할 땐
4: 아이디어.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방탄꼭지야 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0: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2: 내가 회사에 갔다 오면 오피스물이 뚝딱.
3: 내가 무대만 하면 입덕지킴이 짜잔.
2: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시트콤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메리
4: 시트콤 매콤.
2: 비주얼은 세상 상큼하지만 토크는 알싸하게 나눠줄 두 분이죠. 안방요정 박수영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트리핀 차준호씨 두 분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2: 아, 일단 너무너무나도 다시 봐서 반가워요.
5: 그렇죠. 네.
2: 준호씨.
3: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2: 맞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드리핀의 유닛그룹 차동협으로 활동 중인 차준호씨가 이렇게 또 매콤의 스페셜 게스트로 참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3: 네. 네.
2: 저번에 네. 하신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3: 네.
2: 어때요?
3: 제가 좀 생각을
2: 전
3: 해봤는데
2: 좋았어요. 맞아.
3: 제가 너무 후회했던 것 같아요.
5: 후회했다고요?
2: 잠깐만. 또 그렇게 후하다고 생각은 안 들었는데.
3: 아, 그런가요?
5: 저도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3: 정말요?
5: 있었는데.
3: 제가 좀 낯을 가려서 후회했던 것 같아요.
2: 아~
3: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냉정하게
2: 네.
3: 네, 이건 아니면 0점 줄 생각도 있습니다.
2: 0점도 네. 좋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3: 아, 마이너스도
5: 최초다.
3: 있구나.
5: 최초다.
2: 네, 네, 네. 최초로 마이너스까지 한번 기대를
3: 네.
2: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좋습니다.
2: 네. 자, 아니 우리 지난주에 준호 씨 나온 걸 듣고 또 많은 주주님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5: 네.
2: 우리 8379님 문자 한번 소영 씨 소개해 주세요.
5: 네, 개장이 서비스라니 우음의 준호 총각 부릅네요.
2: 그러니까요.
5: 준호 씨,
2: 맞아. 식당 가면은 개장을 서비스로 받는다고. 그게
3: 네.
2: 듣고 다들 좀 놀라셨나 봐요.
3: 네. 네. 네. 그 개 요리하는 전문점이어가지고. 그래서 개로 된 게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주셔가지고 늘 감사히 아 정말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2: 그럼요. 잘 먹는 거 보고 더 주시고 싶었을 거야.
5: 네. 맞아.
2: 아니 소영 씨도 이렇게 네. 좀 식당 가가지고 막 서비스 받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5: 아 그래도 좀 많죠.
2: 그럴 것 같아. 워낙 호감이니까 소영 씨.
5: 그리고 또 이제 주시면은 저희 서비스 주신 건 무조건 다 먹습니다.
2: 다 먹어요.
5: 시킨 거는 조금 남길지언정 서비스 주신 건 다 먹자 주의여가지고
2: 마음도 이뻐.
5: 너무 맛있게 먹지. 감사하지.
2: 아, 진짜로 앞으로 주시면 저희 셋 다 맛있게 다 먹으니까.
5: 네 맞아요. 딱딱하고
2: 네,
5: 먹어요.
2: 진짜 부탁드려요. 네. 또 우리 5995님은요 차준호 씨 조근조근 말투는 세상 나긋한데 은근 웃기네요. 블랙홀처럼 빠져드는 말투예요.
5: 근데
2: 보내주셨어요.
5: 저도 이제 지난주에 들었는데
2: 네.
5: 목소리가 너무 평온해. 평온한데
2: 티시잖아요.
3: 네 맞아요.
2: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서글서글하고 뭔가 따뜻하고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인데 몽글몽글한 느낌이신데 정작 그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은 정말 냉정한 티의 모먼트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매력적이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3: 너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유. 더 냉철하게.
5: 뭐야.
3: 다 죽었어.
5: 무서워. 다들 긴장 바짝 하시라고.
3: 긴장하세요.
2: 사연 뒤에 사연도 어떤 걸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3: 네.
2: 또 우리 6070님은요. 소영 언니 푸꾸옥 가서 백구하고 셀프 스냅 찍은 거 봤어요.
5: 맞아요.
2: 배만 볼록 나와서 아기가 아기를 가진 느낌 사진 너무너무 러블리하더라고요. 나도 봤어.
5: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요번에 이제 태교여행 목표도 이거였거든요. 임신 중기에 그 배 스티커를 붙이고 우리 메리
2: 그러니까,
5: 사진.
2: 백구 나 백구. 백구 너무 귀여웠어.
5: 거기 다이땡 가면은 스티커 팔거든요. 1,000원이면 팔어. 그거를 잔뜩 붙여가지고 이게 사진으로는 한 장이지만 뭐 네. 한두 장이지만 하루는 수영장 그 다음 날은 또 해수욕장
2: 그러니까 풋고기면 또 엄청 예뻐가지고
5: 그잖아요. 그리고 엄청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진이 해가 쨍한 날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
2: 자연광.
5: 네. 경찬 씨한테 이렇게 하면서 하나 둘 셋 웃어.
3: 맞아
2: 정말 자연스럽더라고. 진짜로
5: 나중에 보시면은 그 나머지 그 웃은 사진 빼고는 경찬 씨가 다 약간 그 눈동자가 풀려 있어.
2: 아 진짜
3: 공허한
2: 예. 많이
5: 공허한 거지.
3: 네.
2: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네. 공허한 눈빛.
5: 그렇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0: 사진으로는 딱 지나가면서 1초 3초 이렇게 보는 거지만 네. 어, 수영장에서 1시간 해수욕장에서 1시간 반
1: 아이고 스케줄이 네. 어, 빡빡했다 고됐다.
0: 누워서 지금
1: 아, 맞네 아, 너무 공감돼요 아,
2: 나중에 뭐가 공감돼요
1: 아, 공감돼. 저희도 사진 찍을 때 그러잖아요
2: 아, 뭔지 알아
1: 웃어 웃자 웃자 웃자 이렇게
3: 그러니까
1: 맨날 하는데
0: 맞아
1: 그런 맞아. 느낌이었겠네
3: 아 준호 씨 이렇게 옆에서 나긋나긋하게 얘기하시는 거 들으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다 네. 같이 막 아하 내 사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하고 네. 아 뭔가 그 다시 네. 그 재정비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어,
3: 아, 충분히 공감되는
1: 완전히.
3: 이야기지 아. 않을까 싶어요 아이 또 우리 5699님 문자도 네. 한번 우리 준호씨가 한번 소개해주세요
1: 네 지난주에 12시엔 주현영 별그램에 두 군데 세 분이서 챌린지 찍은 거 봤어요
3: 아우, 나 이거
1: 뚝딱거리면서도 열심히 하는 소영씨랑 주디도 귀엽고 준호씨는 역시 센터감이더라고요 라고
3: 많이 부끄러웠고
0: 네 맞아요
3: 영상을 올라온 거 보면서 한 번 더 부끄러웠고
1: 아니 너무 잘하시던데요
0: 아 그래도 저도 봤더니
1: 너무 고마워요
3: 아 진짜 스윗하고 네. 어, 준호씨도 아마 수없이 많은 분들과 챌린지를 해봤을 텐데
1: 네,
3: 어,
1: 네.
3: 진짜로 어땠어요?
0: 아 솔직하게 아니 우리는 준호씨 냉철하잖아
1: 잠깐 무라님만
3: 네. 뭐 목 좀 한번 축이시고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그래. 워낙 그런 네. 디스에 강해요 괜찮아요
0: 오히려 디스해주는 거를 더 네. 좋아해요
1: 아, 네. 정말요?
3: 정말요
0: 부럽다
3: 아. 아니요. 취소할게요.
1: 아니 그런데 네. 이제 댄스를 전문적으로 하시지 않았으니까 네. 기대를 많이 안 했다 보니 그 생각보다 정말 잘하셨어요.
3: 아, 그 생각보다 네. 동작을 잘 수행하네.
1: 네. 그치. 너무 잘하셨어요.
3: 아이고.
1: 정말.
3: 고마워요.
1: 감사했죠. 정말.
0: 아, 정말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3: 자신감이 네. 올라가네요.
0: 그리고 또 기대치가 없으면 조금만 맞아. 잘해도 되게 잘해 보여요.
3: 네, 그러니까 네. 모든 시간에 기대가 없어야 돼.
0: 그치 그치.
3: 그쵸.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사연 심사 한번 들어가 볼게요.
1: 네. 좋습니다.
3: 자 2부에서 짧은 사연들의 별점 매겨보고요. 또 소개되신 모든 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요 짧은 사연에서 최고 높은 별점을 기록한 분에겐 기존 선물에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립니다.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 네 자 그럼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님의 사연입니다.
3: 네.
0: 우리 시어머님은 투머치 토커십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집에 오시면 좀처럼 집에 가실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3: 아이고.
0: 그날도 장장 3시간을 떠드시길래 듣다 못한 제가 화장실 간 남편에게 깨똑을 했죠. 아 어머님 언제 가신대? 아 나 진짜 미쳐버려. 근데요 그 순간 어머님 폰이
4: 바로 폰을 본 어머님이
5: 애미야 이만 가마
0: 하고 가셨고요 지금 두 달째 저희 집에 안 오고 계십니다
3: 와 이거는 소름 돋아 근데 이건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저 여기 소름 돋았어요 팔에
1: 진짜로
3: 진짜로 이런 아, 일이
1: 지어낸 거 아니죠 이거 지금
0: 그러니까 진짜신
3: 아, 지어낸 거라고 해도 높은 별점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1: 와 지어냈어라 그냥
0: 지어냈어라
3: 너무 근데
1: 끔찍해.
3: 너무 처참하다
0: 근데 나 이거 공감돼 있는 거 뭔지 알아요?
3: 왜?
0: 이거 진짜로 왜냐면 아, 그 남편한테 보내야지 생각만 하고 네. 어머님을 얘기를 한다는 거 보니까 이름을 어머님을 검색할 때가 있어 나도 모르게
3: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어머님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어머님을 쳐가지고 보내버린 거구나
0: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3: 그러니까 그렇게 대기 직전까지 갔었구나.
0: 아 시어머니한테 말고 다른 분 뭐 이런 거 있을 때
3: 그러니까 그 이름을 생각하다가
0: 이것도 이제 깨톡 메시지도 네. 몇 분 안에면은 모두 상대방까지 다 이게 네네. 되거든요. 아 얼마 전에 제가 그 오나미 씨 생파 미리 한다고 갔는데 그 나미 씨 없는 생파 방에다가 케이크랑 뭐 이런 준비 서프라이즈 준비한 걸 올려야 되는데
3: 같이 있는
0: 나도
3: 방에?
0: 모르게
1: 어이구.
0: 남이 언니 생파 뭐 이렇게 하면서 남이 언니 생파에 케이크랑 뭐 이렇게 사진 자자자자자 올렸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거야.
3: 뭔가 쎄했구나.
0: 쎄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봤더니 오늘 남이 씨 있는 방에도 올려가지고 봤더니 아직 읽은 인원이 그대로인 거야.
3: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0: 그래서 싹 지워버렸죠.
3: 잘했네.
0: 순식간에 지우면 다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안 떠.
3: 그 기능이 어느 순간 생겨가지고 참 다행이긴 한데 감사하다. 지금 이분은 삭제를 하기도 전에 어머니께서 확인을 재빠르게 또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0: 저 바로 드려도 돼요? 네. 아, 주세요.
2: 저는 일단 점수부터 공개할게요.
0: 네.
2: 5점 드리겠습니다.
0: 아니, 시어머니는 지금 평생 봐야 되고, 제 이제 그 매년 또 챙겨야 되고, 또 가족이잖아요.
1: 네.
0: 근데 가족이지만 더 약간 조금 서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1: 네.
0: 시어머니에게 이런 그냥 그 불행을, 아니, 불행이라든지 언행을
1: 네.
0: 그 놔뒀다는 자체가 평생감이야, 이거는.
1: 네.
3: 아, 뭐, 아, 자기야, 뭐, 나 너무 피곤하긴 하다.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보낸 것도 아니고
0: 그래.
3: 그것도 사실 끔찍한데 어머님 언제 가신데 나 진짜 미쳐버려라고 보냈거든요.
1: 아이고.
3: 아유, 이거는 뭐 사실 저도 미리 점수를 정해놨어요. 네. 저도 5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1: 우와.
0: 네. 매워. 이거 진짜 매워.
3: 근데 뭐 준호 씨 저희가 5점 좋다고 해서
1: 네.
3: 덩달아서 가실 필요 없고
1: 네.
3: 정말 솔직하게 준호 씨 의견을 주세요. 최초로 5점 5점이 또 오랜만에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주세요.
0: 아 진짜 마음 편하게.
1: 마음 편하게 주세요. 만장일치가 될 수도
3: 만장일치
0: 있었어요.
3: 된 적이
1: 있었어요.
3: 근데
1: 어.
3: 이제 흔하진 않은데
0: 그렇죠.
3: 흔하지 않은 만큼 참도 있으면 좋겠는
0: 그래도
3: 그렇지
0: 진짜 편안하게
1: 근데 이게 뒤에 사연들도 보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여러 의미로 차라리 저였으면 그냥 나 죽을래 그래서 4점 죽을 4로 해서 4점 드리겠습니다. 네, 차라리 저였으면
0: 아까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1: 네, 아니, 수치가 아니고 그냥 저는 진짜 죽을 거예요. 네, 정말로 죽겠습니다.
3: 준호 씨,
1: 네,
3: 진짜
0: 진짜 한자부로도 또 능통하셔.
1: 아, 네.
3: 와, 난 진짜 점수에 한자가 네. 도입이 된 거죠.
1: 네. 아, 처음 보는 시스템이었고
0: 고급 숫자로
3: 아, 속담도 나오고 뭐 했었는데 그게 뭐 매번 맞은 적은 없었지만
1: 네.
3: 속담이나 사자성어 나온 적 있었는데 이렇게 딱 죽을 사로
0: 네.
3: 4점을 주신 거는
1: 네.
3: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1: 네.
3: 싶을 정도의 매콤함. 자 그래서 우리 저기 누구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이 미쳐버려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4.7점
1: 예,
3: 아주 높은 점수
0: 높아요.
3: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 사연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3: 프로의 품격님의 사연입니다. 엄마랑 영양제를 사러 약국에 갔는데요.
0: 그 있잖아, 유산균하고 오메가3하고 그 눈탱이. 그래, 그 눈탱이 그것 좀 사자.
3: 엄마 눈탱이. 눈탱이? 그게 뭐지?
0: 아유, 거시기 그 눈탱이 있잖아. 그 눈 좋아지는 눈탱이. 아우, 정말 진짜 못 살아.
3: 그때 듣고 계시던 약사님께서 온화하게 말씀하셨어요.
1: 아, 어머님, 루테인 여기 있어요.
3: 네,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0: 와,
3: 보내주셨어요.
0: 전혀 예상을 못했어.
1: 와,
3: 그랬구나. 나는 사실 예상했어요.
0: 와,
1: 아, 저도 조금 예상했어요.
3: 예상했어. 네. 왜냐면 눈에 좋은 게 루테인이잖아. 루테인인데. 근데 이게 또 확실히 지어낸 건 아닌 것 같은 게
0: 네.
3: 루테인을 쉽게 떠올릴 수 있진 않아요.
1: 네,
0: 그치, 그치.
3: 충분히 헷갈릴 수 있고.
1: 어머님들은.
3: 맞아요. 루테인, 눈에
1: 눈탱이.
3: 좋은 거 루테인, 눈탱이.
0: 당연히
3: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봐요.
1: 아, 네네.
3: 근데 또 수많은 어머니, 뭐 아버님, 할머니 말실수 사연들에 비하면 조금 미미하지 않았나.
0: 아,
3: 임팩트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1: 굉장히 냉철한 눈빛을 지금.
3: 아니 아니에요. 준호 씨에 비하면.
0: 아, 그렇죠.
3: 네, 조금 삼삼했어요.
1: 네.
3: 그래서 3.3점.
0: 아, 3.3점.
3: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호 씨는요?
1: 저는 사실 읽을 때 약간 아이고 조금 약하다라고 느꼈는데.
3: 아이고 조금 약하다.
1: 약간 이상하게 살짝 피식했거든요.
3: 이상하게 피식했다.
1: 네, 뭔가
3: 어느 부분에서
1: 약간
3: 그랬을까?
1: 저는 사실 눈탱이부터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3: 네.
1: 설마 루테인?라고 했는데 정말 루테인 하시길래 진짜네요. 요 정도. 그래서
0: 그 정도 네. 콧방귀 아니에요? 콧방귀?
1: 요 정도
3: 현우 씨 터졌구나
1: 살짝 네, 근데 그래서 3.3보다는 조금 높게 3.4
3: 조금 높게
1: 네 3.4점 드리겠습니다.
3: 자, 그래도 막 재밌게 예상은 같지만
1: 네.
3: 그래도 루테인 아닐까? 진짜 맞네 해서 피식했기 때문에 3.4점 네, 네. 소영 씨는요?
0: 저는 근데 이제 그 루테인이라는 단어도 저도 순간적으로 안 떠올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3: 그래요.
0: 이 마지막 그 결론 엔딩 그거를 예상치 못했어.
3: 소영 씨 예상 못했어.
0: 그래서
3: 그쵸?
0: 저는 약간
2: 눈탱이 루틴 약간 이렇게 빵 터졌거든요.
3: 푸하하였구나.
2: 하지만 뭐 매콤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3: 그렇긴 해.
2: 웃픈 사연이었다라는 네. 의미에서 저는 조금 높게 드려요. 4.2점 드리겠습니다.
3: 아, 4.2점. 꽤 높은
2: 우리 사이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4.2점.
3: 아, 우리 주주님과 주주님 어머님과 내 사이 꽤 가깝고 비슷해. 그래서 4.2점. 네. 자, 그래서 프로의 품격 눈탱이님의 사연은요 3.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다음 사연 사연은 우리 준호 씨가 또 읽어주세요.
1: 네, 동작 그만 님의 사연입니다.
3: 무서워.
2: 다 가만히 있어.
1: 오랜만에 시할머니를 뵈러 갔는데요. 요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하는 예절 강의에 완전히 재미들려서 누구한테든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시할머니를 보자마자 절을 했고.
6: 아이고, 우리 증손주 예뻐라.
1: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애가 다시 자세를 잡더니.
6: 야, 한 번 더 할래. 할머니 너무 좋으니까.
1: 이래서 저희 모두 식겁해서 말렸는데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6: 냅둬라. 내가 갈 때가 되긴 했지.
3: 아이고,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은 사실 진짜로 조금 머쓱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2: 조카들이 진짜 그럴 때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서 두 번 할 때 있는데 저는 부탁해. 한 번만 차라리 더 해주면 안 돼.
1: 아,
2: 세 번을 해달라.
1: 그게 낫네.
2: 그게 낫죠.
3: 근데 그래도 이 아이가 네. 뭘 알고 뭐 두 번을 연속으로 연달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한 번 하고 어느 정도 좀 텀이 좀 있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좀 리셋이 된 거라고 봐요.
1: 맞아.
3: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연달아서 한 느낌은 아니라
1: 구분 동작으로
3: 구분 동작 점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구분 동작으로 네. 2.2점 드릴게요.
2: 2.2점.
3: 네. 재미가 없었어요.
2: 네. 아주 냉철하신 두 분과 함께하고 네. 있습니다. 네.
3: 준호 씨는요?
1: 저도 약간
7: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1: 아유, 저 먼저 하실래요?
2: 아, 제가 먼저 할게요.
3: 허수영 씨.
2: 왜냐면 뒤에가 너무 맵기 때문에 제 코를 막고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그래요.
2: 예, 네, 우리 중손주 사연 이게 약간 그 기대치 할머니 멘트로만 조금 그게 있었지. 차라리 그 할머니와 할아버님 대화가 조금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동심에 점수가 있다 해서
3: 순수한
2: 순수
3: 점수
2: 3.2점 드릴게요.
3: 3.2점
2: 준호 씨 이제 편하게 하세요.
1: 네. 네. 아니 저도 약간 이게 전 제 사연이어서 제가 읽은 사연이니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그런데 이게 조금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애기가 그냥 귀엽다.
2: 귀엽다.
1: 요 정도였어서 저를 두 번 했으니까 2점 드릴까요?
2: 네. 아, 두 번 했으니까
1: 2점. 세 번 했으면 3점 드릴 거예요.
2: 3점이었어.
1: 네, 두 번 했으니까 2점.
3: 두 번에서 멈췄으니까 2점으로. 야, 근데 준호 씨 진짜 진짜 웃긴 사람이다.
2: 진짜 그리고 그게 안 돼.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우리가 보일 때가 있는데 예상이 안 돼.
3: 예상이 안 돼가지고. 네. 자, 그래서 우리 동작 그만님의 사연은요 평균 점수 2.5점으로 꽤나 낮고요.
2: 그쵸,
3: 자, 일단 사연 심사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1: 네.
3: 자, 짧은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고 별점을 받은 분은요 바로 미쳐버려 4.7점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2: 축하드립니다. 네.
3: 아니 사실은 뒤에 아무리 센 사연이 나와도 사실 저는 이 첫 번째 분이 이기실 거라고 생각은 되긴 했어요.
1: 게임 끝이었어요.
3: 사실 거기서 게임이 끝나버렸어.
1: 매운 정도가 아니고 기절할 것 같아요. 저 정도면.
3: 왜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1: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거.
2: 준호 씨가 좀 더 맵게 만들었어요.
1: 네.
2: 사실.
3: 죽을사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최고 별점을 받으신 우리 미쳐버려 님께는요.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드립니다. 자, 잠시 후 3부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리고 백화점 상품권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차동엽의 두 군데 듣고 오실게요.

0: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당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8: 뉴바옴.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4: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5: SBS.
14: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5: 고릴라.
14: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5: 매출.

0: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됐습니다. 매일이 시트콤 매콤 개그우먼 박수영씨 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드리핀의 차준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준호씨 출연 소식에 12시엔 별그램으로 질문 보내주신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우리 피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한번 소개해주세요.
1: 네, 차동엽 두 군데 노래 너무너무 좋아서 요즘 플리에서 절대 안 빼놓고 있는데요. 소영언니랑 준호오빠 그리고 주디 최근에 가장 심장이 두근댔던 일이 뭔지 궁금해요.
0: 아, 가장 심장이 두근댔던 일?
1: 궁금했던 일.
0: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최근에 제가 러닝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잘 못해가지고 남들 뭐지 막 5km, 6km, 7km 뛰고 이럴 때 저는 2km를 뛰고 있는데
2: 잘한다.
0: 그래요?
2: 그래도 처음인데 다 하면 좋은 거.
0: 그렇긴 해요. 아무튼 뭐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2km 뛸 때 정말 심장이 많이 두근대더라고요. 너무 두근대서 토막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뭐 러닝머신 위에 있을 때 많이 두근댔다. 네. 우리 준호 씨는요?
3: 저는 이렇게 설레게 두근댄 건 없었다 하면 좀 너무 슬픈가? 하여튼. 네. 그런데 이제
0: 뭐든지 간에
3: 최근에 저희 챌린지를 많이 찍잖아요.
0: 그렇죠.
3: 근데 정말 다른 타팀이랑 챌린지를 찍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외웠는데 그날이 막방이어가지고 음악방송 머리가 정말 과부하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찍는데 제가 진짜 계속 틀려가지고 한 4번 5번 정도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싹싹 빌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하다. 옆에 증인들을 막 불러 세우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연습한 거 보지 않았냐, 저 정말 진심을 다해 사력을 다해 했는데 너무너무 죄송스럽다 그랬는데 그분께서 너무나 또 착하게 완전 괜찮아요, 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0: 타팀에서?
3: 네, 타팀에서. 그래서 더 정말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너무 고마워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감사했지만 마음이 두근거렸다.
0: 두근거리지. 나 죽을까?
3: 죽어야 되나?
0: 죽어야 되나?
3: 어떡하지? 미안해라.
0: 그만큼의 미안한 마음이 컸다는 거잖아.
3: 너무 미안해서 정말
0: 두근댔구나.
3: 네, 두근댔네.
0: 아유, 얼마나 또 머릿속이 또 꽉 차 있었으면.
3: 네.
0: 소영 씨는요?
1: 저는 근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두근댔던 게 잠에서 꿈에서 깼어요. 꿈에서 깼는데 아직 이제 경찬 씨한테도 말 안 한 꿈이었지만 경찬 씨 어디 자리를 갔는데 막 그 지인들이 막 모르시는 분들이 딱 왔는데 알고 봤더니 경찬 씨 전 여친 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미쳤어 하면서 꿈에서 깨서 심장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뜨면 하면서 깼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남편 팔뚝을 내가 살짝 꼬집었어.
0: 세게?
1: 아니 세게는 좀 그럴 것 같고 꼬집었더니 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꿈을 꿨어 이렇게 하고 그냥 다시 가긴 했는데 그 꿈이 깨자마자 너무 생생해가지고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두근댔어.
0: 갑자기 왜 그런 꿈을 꿨대?
1: 근데 너무 생생하게 꿔가지고 오늘 가서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3: 그러니까요. 근데 많이 봐주셨네요.
1: 제가
3: 꼬집는 정도.
1: 그리고 꼬집는 정도는 네. 내가 참은 거야. 사실은.
0: 왜요? 왜냐면 준호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어떻게 할 것 같아?
3: 그냥 일단 깨워서 대화해야죠. 근데 왜냐면
1: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0: 내 꿈인데
3: 왜 이런 꿈을 꾸게 만들었어?
0: 나를
3: 지금 불안하게 만든 거 아니야?
1: 맞네. 이렇게. 그렇게 써야 되는데.
3: 근데 꿈에서 깨면 원래 그게 진짠지 현실인지 꿈인지
1: 맞아.
3: 구분이 안 되니까.
1: 순간적으로 맞아.
3: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서 저는 이런 건 아니었지만 꿈에서 이제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하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0: 그런 꿈 꾸지.
3: 일어나자마자는 그게 막 잠깐만 이게 꿈인지 진실인지 내가 울다 잠든 건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1: 아, 가족한테?
3: 네, 전화를 걸었더니 다행히 아무 일도 없다. 근데 안도가 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1: 나이프잖아.
3: 네.
0: 맞아.
3: 너무 슬픈 꿈이었습니다.
0: 진짜 맞아. 꿈에서 괜히 그냥 모르겠어.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무의식 중에 좀 그런 불안감이 있나 봐.
3: 네.
0: 그렇죠.
1: 그리고 자기 직전에 그런 막장 드라마를 그만 보고 자야 돼.
0: 그러니까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가지고.
1: 제가 쇼츠 드라마 제일 사랑하거든요.
0: 아이고. 쇼츠 드라마를.
1: 네.
0: 아유,
1: 어제도
0: 진짜?
1: 보고 잤거든.
0: 진짜로 재밌는 거 있으면 알려 줘요.
1: 예, 말씀드릴게요.
0: 좋아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다 좋은 일로만 좀 두근댔으면 좋겠고요. 자, 3부에서는 12시엔 주현용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들을 시트콤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재밌고 알싸한 사연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소개되시면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자, 먼저 작작 좀 하죠 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소영씨가 소개해주세요.

0: 저는 선지국이 최애 음식인데요. 제가 선지해장국을 좋아한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하도 아재 입맛이라고 놀려대서 주로 혼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나는 선지와 단둘이 행복한 식사를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혼자 밥을 먹으러 갔죠. 당당히 혼자 자리를 잡고 선지국을 주문했는데 얼마 뒤
1: 아우 아가씨 미안한데 자리가 없네. 저 커플이랑 저 합석 가능할까?
0: 혼자 왔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커플과 한 테이블에 앉게 됐죠. 그런데 생각보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제 선지국이 먼저 나와서 먹고 있는데 맞은편 커플이 절 빤히 보고 있고요. 아 괜히 먹방 너튜브가 된 느낌이랄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다 다행히 그 커플도 선지국이 나왔는데요.
2: 자기야 국물 엄청 뜨거워 호에서 먹어줘요.
3: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우리 애기 뜨거웠죠요. 내가 호에서 먹여줄게요. 호. 자 아 해봐요. 아.
2: 아 자기가 먹여주니까 하나도 안 뜨겁고 너무너무 맛있죠.
3: 그치 그치.
0: 안 쳐다보려고 해도 자꾸만 저도 모르게 힐끗거리게 되더라고요. 그 커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2: 자기야 내 선지도 조금 먹어볼래요? 나는 좋은 거는 먹다 우리 자기 죽어요.
3: 아니야 자기가 먹어요. 매번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만 주고 자기 너무 감동. 잠깐만 나 눈물 나.
2: 나도 눈물 나는데 우리 사랑은 선지처럼 진하니까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 약속.
0: 그렇게 서로 선지를 네가 먹네 내가 먹네 하면서 상대방 뚝배기에 풍덩풍덩 옮겨주다가 제자리까지 국물을 튀기고요. 저는 그 닭살 행각에 속아
1: 아이고 속아
0: 이 속이 미식거리기 시작해서 빨리 먹는 것만이 살길이다 생각해서 뚝배기에 담겨있는 뜨거운 선지국을 흡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겨우 끝냈는데요.
4: 자기야 자기는 앞사람처럼 음식 막 저렇게 교양 없이 호라라라라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보기 안 좋고 소화도 안 돼. 꼭꼭 씹어 먹어.
5: 당연하죠. 저는 저렇게 개걸스럽게 안 먹어요. 품위 있게 천천히 먹을게요.
0: 아이 나 진짜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데 다 들리는 거 있죠? 확 그냥 진짜 막 그냥 그 커플 꼭 결혼해서 집에서 국밥 한 그릇 나눠 먹으면서 뜨거우면 서로 호 해주고 김설이면 닦아주고 백년회로 했으면 좋겠네요. 괜히 식당 와서 남의 행복한 혼밥 타임 방해하지 말고요.
6: 네, 작작 좀 하자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니 두 분도 식당에서 이렇게 합석해보신 적 있어요?
1: 합석.
6: 보통 한국에서는 많이 없긴 하다.
7: 네 없긴 맞아요. 하죠. 한국에서는 그쵸? 진짜 없는 것 같아요.
6: 왜냐면 외국에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사실 홍콩만 해도 예전에 어디 식당 가면은 합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좀 낯설었던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7: 아, 맞아요. 저도 잘 없는데 이제 해외 가거나 아니면 일본만 가도 약간 바 테이블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고 저는 잘 없던 것 같은데
6: 그러니까 근데 참 이렇게 그냥 상상만 하더라도 합석을 한다고 하면은 합석이 아니더라도 사실 옆 테이블이 가깝기만 해도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7: 그렇죠.
6: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막 다다다닥 붙어 있으면은 얘기하기도 좀 민망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0: 맞아.
6: 근데 하물며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좀 더 더하죠. 아니 선지해장국 좋아하세요, 준호 씨?
7: 저는 막 찾아 먹진 않는 것 같은데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을 때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찾아 먹는 메뉴는 아닌 해장국은 좋아합니다. 그냥 보통.
6: 그렇죠. 어디 가서 뭐 먹어야 되면은 그냥 먹는 스타일이구나.
7: 맞아요.
6: 소영 씨는요?
0: 저도 근데 전 오히려 예전에는 아예 그 손도 못 댔는데 지금은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6: 맛있긴 해.
7: 맞아요.
0: 이 선지가 나는 이렇게 어디 뭐 간인 줄 알았어요, 사실.
6: 그렇지. 이렇게 모형이 있으니까.
0: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피를 모아서 이렇게 먹는 건데 약간 간?
7: 그런
0: 먹고 싶나 봐요, 주디.
6: 그러네. 배고프고 지금.
0: 아, 그래요.
6: 선지해장국 그걸 피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좀 힘들긴 한데.

0: 그렇죠. 맛이 있긴 하니까.
1: 맞아요.
0: 맛있어, 맛있어.
1: 맛있더라고.
0: 그래서 저도 굳이 찾아 먹진 않는데 먹게 되면 되게 맛있게 먹는 맞아요. 스타일이긴 해요. 맞아요. 혼밥은 어때요? 준호 씨 혼밥 잘해요?
2: 저는 거의 늘 혼밥을 하는 편이에요.
3: 진짜.
2: 근데 그냥 보통 제가 있는 곳에 시켜서 먹거나 아니면 혼자 먹는 그런 고깃집 같은 곳이 있어요.
0: 혼자 먹는 고깃집?
2: 네, 그냥
0: 처음이다,
2: 약간
0: 그런 데는.
2: 불판이 딱 1인 화로 같은 게 있고 그냥 옆에 다 이렇게 쳐져 있고 칸막이로.
0: 진짜 너무 좋다.
2: 그런데 가서 완전히 즐길 때는 그냥 거치대 같은 거 놓고 영화 틀어놓고 천천히 먹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0: 즐기는 편이구나. 네. 서영 씨는?
3: 저는 웬만하면 혼밥을 안 하거든요. 아, 그냥 굳이 안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한번 할 때 되게 어른이 된 느낌이었어. 내가 다 컸다.
2: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3: 아, 그쵸. 혼자 먹는 느낌이.
0: 그치. 이제 어른이 돼서 뭐 누가 있든 없든 꿋꿋하게 그냥 나 혼자 끼니 해결하는 좀 그런 느낌이잖아.
3: 맞아요.
0: 아니 이게 레벨 테스트가 있거든요.
2: 네.
0: 레벨 1부터 만 레벨이 있는데요. 일단 1은 이거예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혼자 먹기.
3: 아, 나 이거
0: 가능하세요? 어때요?
3: 가능은 한데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0: 굳이인 거지. 굳이 가능은 한데. 준호 씨 가능하시죠?
2: 저는 이 정도는 뭐 너무 쉽죠.
0: 예전에 뭐 연습생 생활할 때도 사실 편의점에서 이렇게 많이 때우거나 할 적 없어요?
2: 네. 저희는 이제 뭐 스키니 같은 거는 근처 식당에서 먹었었는데 이제 완전 밤늦게 새벽 연습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가서 먹기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0: 이거는 좀 레벨 1일 만한 것 같고 근데 말레벨 보시면 술집에서 술을 혼자 먹는 거래요. 나는
3: 이건 없어. 이건 한 번도 없어요.
2: 이거는
0: 할 수 있을까? 해본 적 없는데.
2: 저는 술을 워낙에 안 마셔서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 무슨 어떤 술을 먹고 싶은 술이 고픈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주변이 보이지 않아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술과 나. 그냥
0: 진짜 짧고 굵다.
2: 네.
0: 술과 나.
2: 술과 나
0: 오로지.
2: 왜냐면 그 전 레벨에 고깃집은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0: 횟집은요?
2: 회를 안 먹어서.
0: 아이고요, 그렇구나.
2: 고깃집은 간 적이 있습니다.
3: 이거는 제일 그 고난이도 아니에요? 패밀리 레스토롱에서 혼자 먹기.
0: 패밀리 레스토롱? 레스토롱.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먹게?
3: 이거 아니 먹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만 시켜?
0: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긴 해야 되는데.
2: 이거 저도 여기는 안 내본 것 같아요.
0: 패밀리 레스토랑은 저도 어렵긴 한데 뷔페는 사실 가능해요. 왜냐면 저 뷔페를 혼자 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2: 그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뷔페는.
0: 하다 보면 쉽긴 한데 어쨌든 뭐 횟집이나 술집은 조금 어렵긴 할 것 같긴 하고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아니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음식 얘기 나온 김에 전매추 한번 가자고요.
3: 전매추 가야죠. 전매추.
0: 준호 씨 식단 관리 중이신가 지금?
2: 저는 이제 오늘부로 마무리할 겁니다.
0: 축하드려요.
2: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0: 그동안 또 얼마나 고생했을까. 오늘 뭐 먹고 싶어요?
2: 저는 오늘 매운 족발.
3: 매운 족발.
0: 먹는 거 좋아하시네.
2: 네.
0: 그치. 좋아하시네.
2: 뭔가 매콤하고 좀 약간 망가지는 느낌. 내가 오늘 이걸 다 이 다이어트를 청산하겠다.
3: 아, 그치.
2: 이런 느낌을
0: 내가
2: 받고
0: 오늘
2: 싶어서.
0: 망가지는 느낌. 괜찮네요. 소영 씨는?
3: 저는 지금 앞전에 레스토랑 얘기가 나와가지고.
2: 네, 레스토랑.
3: 제가 또 그 패밀리 레스토랑
0: 좋아하잖아요.
3: 굉장히 좋아해요.
0: 그 바깥 가방 거기 좋아하시잖아요.
3: 굉장히 좋아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조금 혼자 안 가고 여러 명 가서 이제 또 거기 멤버십 가입하면은 또 이렇게 DC가
2: 맞죠.
3: 쿠폰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까지 해서 또 뭐 파스타도 꾸덕한 걸로
0: 꾸덕한 거 먹어줘야지
3: 하고 그리고 샐러드에다가 그 텐더 추가해가지고 약간 맛있다. 거기다 빵 같은 촥 나왔을 때 그걸 이렇게 먹고
2: 맞아.
3: 그거 먹어야 돼. 먹을 때 초코 시럽도 달라고 해야 돼요.
2: 그렇죠.
0: 꿀팁이 또 있더라고.
2: 맞아요.
3: 소스를 다 달라고 하면은 다 주시거든요.
0: 나 소영 씨가 그 팁 예전에 알려줘서 그거 써먹었어. 얼마 전에.
3: 너무 맛있죠.
0: 너무 맛있어.
3: 오 마이 갓.
0: 저는 뭐 따로 추천 안 해드려도 두 분이서 너무나도 풍성하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잘 참고해 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요 또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산부인과에서 겪은 실화입니다. 초산이셨던 어머니는 14

0: 4시간 가까운 산고 끝에 간신히 저를 안아보셨는데요.
1: 아,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에요. 얼마나 예쁜가 한번 안아보세요.
0: 하지만 어머니는 기대가 크셨나 봐요. 갓 태어나서 쭈글쭈글한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해서 표정 관리가 안 되셨대요.
2: 잠깐만요. 진짜 우리 아기 맞아요? 아니, 무슨 새끼 원숭이 같은데.
1: 아니, 상무님, 무슨 그런 말씀을. 근데 원래 갓 태어나면 다 그래요.
2: 아니,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아니, 저기 실례지만 아기가 바뀌었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0: 그 말에 어머니보다 대여섯 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시크하게 말씀하셨대요.
3: 아니, 그러면 뭐 제가 낳겠어요.
0: 그 말에도 좀처럼 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엄마를 위해 시크한 의사 선생님이 나름의 위로를 해주셨대요.
3: 저 산모분, 저도 우리 아들 낳고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근데 곧 적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틱하긴 아니어도 시간 지나면 뭐 생각보다 괜찮아지대요. 네.
0: 그렇게 수술실을 나가던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다시 들어오셔서는 어머니한테 물어보셨대요.
3: 저기 그 산모분, 밖에 기다리는 분이 남편분이시죠?
2: 아, 네네, 맞아요. 우리 남편이에요.
3: 아, 이해가 되네요.
2: 예?
3: 그 정도면 선빵하신 거예요. 예쁘게 잘 키우세요.
0: 그리고 점점 커갈수록 아빠 판박이로 자라나는 저를 아이고. 보며 어머니께서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역시 피는 못 속여요.
1: 네, 피는 정직하다 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 아니, 우리 소영 씨가 아버님이랑 좀 닮았다고.
2: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예전에 그 20대 전쯤에 아빠랑 네. 닮았다가 이렇게
4: 손길이 스치기 전에
2: 스치고 난 후에는 엄마 닮았어요.
4: 아, 그 전에는 아버지였고.
2: 네.
0: 반반 닮으셨다.
4: 우리 준호 씨는요?
0: 저도 약간 반반인 것 같은데 얼굴은 엄마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아요.
4: 맞다, 저번에 얘기하셨어요.
0: 네.
4: 어머니가 진짜 아름다우실 것 같다고. 그렇죠. 아버님의 어떤 부분을 또 닮았어요?
0: 약간 체형이나 뭔가 이런 골격은 좀 닮은 것 같은데.
4: 오, 너무 좋다.
0: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눈, 코, 입 이런 느낌은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고 약간 뼈대는 아빠 같아요.
4: 준호 씨 아기 때 사진도 네. 혹시 아기들이 보통 그 태어나면은 안 예쁘긴 하잖아요.
0: 네.
4: 근데 간혹가다 좀 야속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예쁜 아기도 있더라고요.
2: 그래. 완성형 미모.
4: 준호 씨 어땠어요?
0: 진짜 저희 누나가 말하기를 너무 너무 쭈글쭈글 못난이어서 깜짝 놀랐다고.
2: 아, 태어나자마자.
0: 네, 그 너무 놀래서 누나가 이제 막 빨갛고 쭈글쭈글하고 막 외계인 같았대요. 그래서 너무 너무 놀라서 누나가 막 놀렸어요. 어쩜 이렇게 외계인 같냐고.
4: 아이고.
0: 못난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이게 저 사연부터 너무 공감이 됐던 게 저랑 엄마랑 누나랑 셋이서 한번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맥주를 한캔 마셨는데 누나가 이 얘기를 했어요. 와, 너 어렸을 때 진짜 못생겼는데 막 용됐어 막 이러면서 쭈글쭈글 외계인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어머니가 술을 잘 못하세요. 근데 맥주를 이렇게 탁 이미 취하신 거예요. 탁 내려놓으시면서 엄마가 진짜를 말해줄까?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4: 그래서
0: 저는 먹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뭐가? 이랬더니 사실 엄마가 정말 깜짝 놀란 건 너였어. 갑자기 엄마가 진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왜냐하면 아기 때는 처음에 낳으면 저희 형이 딱 그 케이스였거든요. 낳자마자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쁘고
2: 완성형
4: 그랬구나.
0: 눈도 막 이렇게 쌍꺼풀지고 코도 막 높고 얼굴도 막 안 쭈글쭈글하고 너무 예뻐서 모든 신생아가 그런 줄 알았대요.
4: 완성형이었구나.
0: 너무 병원에서도 이렇게 예쁜 애기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근데
4: 그런데
0: 누나는 보통으로 나왔던 거죠.
2: 아, 원래 그 신생아처럼.
0: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 안 믿으셨어.
0: 이럴 수가. 이럴 수가.
2: 그래도 딸이었으니까.
0: 네, 딸이었으니까 나를 닮았으면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울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왜냐 아버지도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너무 다행히도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4: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실지 진짜 예상도 안 돼요.
2: 아, 그러니까.
4: 진짜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 하시는 거 보면은 아유 아무튼
0: 진짜 제 누나가 보낸 줄 알았어요.
4: 진짜 네. 이제 말이에요. 어머니가 어쨌든.

0: 언니 때문에 많이 놀라신 걸로.
1: 네. 그렇죠.
2: 너였어.
0: 아니 소영 씨는 우리 내리가 네. 네. 아니 딸이 첫 번째 딸이 그 아빠 닮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메리가 만약에 우리 경찰 씨를 똑 닮으면 어떨 것 같아요?
3: 전 똑 닮았으면 좋겠어요.
0: 진짜로.
3: 예, 왜냐면 이제 그 입체 초음파를 보면은 약간 코를 보거든요.
0: 아, 경찰 씨 코 오똑하시죠?
3: 경찰 씨가 그래도 제 이제 그 약간 스쳐 지나가기 전과 다르게 이제 오똑해요.
0: 다행이다.
3: 눈도 쌍꺼풀은 없지. 크고 긴 눈이야.
0: 다행이다. 옆으로 길구나.
3: 그리고 아이고. 여기도 V라인을 쫙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초음파 볼 때마다 한 번은 오똑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 사진에는 약간 코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낮아가지고 약간 옆으로 퍼진 거서
0: 힘내야 되는데.
3: 양수 때문이다 해서 선배한테 내가 전화했어. 봤는데 양수 때문인지 코가 좀 눌렸더라고 이랬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이고. 태어나니까 똑같더라. 이러는 거야.
0: 아 진짜 경찰 씨가 아까 코에 있어서는
3: 코는 제발 코는 이제 경찰 씨 코를 닮아요.
0: 유전자가 조금 더 파이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3: 이목구비가 뼈대는 나 닮아야지.
0: 그럼. 왜냐면 소영 씨 똑 닮은 딸이면은 진짜 너무 귀여울 거야.
3: 그래. 근데 첫째는 또 딸은 또 아빠 닮는다니까.
0: 그치.
3: 그 마음을 좀 놓고 있긴 해요, 사실. 네.
0: 그래요. 내려놔요 그냥.
3: 나 내려놓고 있어.
0: 무조건 무조건 귀엽고 그래. 사랑스러워.
3: 맞아.
0: 자, 좋습니다.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기프트!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M.

0: 사장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1: 유니클로.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매콤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2: 벌써!
3: 벌써! 빠르다.
1: 너무 빠르다. 계속 귀에 아른거릴 것 같아요. 준호 씨가 중간중간 내뱉었던. 네.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 또 우리 얼굴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매콤한 말들이 우리 맞아. 주주님들도 너무 그리우실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4: 아싸, 있어요.
1: 그니까요. 자, 좋습니다. 2주간 함께 해준 우리 준호 씨 너무 고마웠고요. 다음에 또 언제든 12시에 네. 주연님이 또 한 번 또 놀러 오세요.
3: 네, 알겠습니다.
1: 네.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하고요. 저희는 드리핀의 위켄드 듣고 저는 4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SBS 미디어 그룹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기자,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SBS
6: 생활정보.
7: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0살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0: 30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올해 20살이 된 신혜민 님이 아르바이트 첫 월급으로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소식입니다. 초코, 바닐라, 딸기, 민트까지 무려 4가지 맛을 한 번에 구매하는 통큰 플렉스를 선보였는데요. 혜민 님은 구슬 아이스크림을 내돈내산하는 날이 오다니 정말 감격스럽다라며 벅찬 심장을 드러냈습니다. 아, 심장 아니고 심정. 어제 저녁 8652님은 친구들과 함께 소고기 회식을 했다는데요. 고기를 허겁지겁 먹다가 그만 혀를 우득 씹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8652님은 혀가 얼얼한 고통 속에서도 젓가락을 끝까지 놓지 않는 투혼을 보였고 결국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미정님은 설거지를 할 때 꼭 영상을 틀어놓고 보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싱크대에는 어젯밤 먹은 그릇들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미정님은 귀찮아서 미룬 게 절대 아니다. 설거지하면서 볼 영상을 아직 못 골랐을 뿐이다 라며 구차한 변명만 넣어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 3415님과 아들 A군의 가위바위보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꿀밤을 때리는 방식이라는데요. A군은 본인이 이길 땐 신나게 꿀밤을 날리더니 방금 3415님이 한 대 돌려주자
1: 엄마 미워요. 엄마랑 안 놀 거예요.
0: 라며 곧장 아빠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갑자기 자유시간이 생긴 3415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야르!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서 저희는 업타운의 올라올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주주님들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윤성님께서 김밥에 라면 먹고 지금 후식으로 팥빙수 먹으면서 12시엔 주현영 듣고 있어요. 완벽한 점심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윤성님. 딱이네요. 김밥에 라면 거기다가 팥빙수까지. 이제 빙수의 계절이 왔으니까 저도 조만간 게시를 하려고요. 또 우리 김경진님은요. 주디, 저는 요즘 커피를 꼭 참고 있습니다. 아이고, 방광염 때문에 약 먹는 동안은 카페인을 피하라고 하네요. 커피는 못 마시지만 노래로 카페인 충전 대신하고 싶습니다. 양요섭의 카페인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치, 이게 아무래도 카페인도 카페인인데 커피가 이뇨작용이 막 엄청 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아, 방광염에. 이 방광염 진짜 괴로워요. 또 라디오에서 방광 얘기까지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우리 보내주셨으니까 경진님이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게 저는 고등학교 때 스트레스성으로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괴로웠거든요. 진짜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아무튼 우리 경진님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보겠습니다. 경진님께서 신청해주신 양요섭의 카페인 듣고 오실게요.

양요섭의 카페인 듣고 오셨습니다. 주말이 코앞인 금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박혜리님께서 주디 저는 주말이 더 바쁜 자영업자인데요. 이번에 큰맘 먹고 2박 3일로 사춘기 아이들이랑 서울 여행 갑니다. 지금 AI까지 돌려가며 일정 짜고 있는데 혹시 서울 가면 이건 꼭 먹어봐야 한다 하는 거 있을까요? 주디의 맛집 알려주세요. 서울에서 주디 마주치는 거 아닌가 몰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제가 사실은 그 정말 저희 팬분들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계실 건데 그 을지로에 가면요 콩국수집이 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메밀 콩국수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국수면이 이제 그 메밀로 만들어진 건데 그 검은 콩국수도 있고 그냥 하얀 국물도 있는데 거기가 끝내줘요. 내가 상호명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 상호명은 콩국수를 예상할 만한 이름이 아니고 칼국수라는 어떤 그런 이름이에요. 칼국수라는 이름이 이제 적혀져 있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잠깐 좀 쉰다고 알고 있긴 해가지고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는 제 여름 최애 맛집이에요. 그거는 콩국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제가 데려가는 사람마다 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서 국물까지 사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평양냉면을 너무 좋아하신다면은요 또 서울에는 평양냉면 맛집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웬만한데 그 랭킹에 있는 곳들 가면요 그 뭐 불고기랑 평양냉면 이렇게 시키면은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평양냉면이가 그쵸? 그런데 그만큼 너무 맛있어. 그래서 냉면이나 아니면은 콩국수 뭐 이런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또 우리 7995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지금 일주일 전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우리 둘째 출생신고하고 오는 길입니다. 수호야 우리 가족에게 온 걸 환영해. 앞으로 잘 부탁한다. 그리고 엄마랑 누나 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어요. 엄마랑 누나 말 잘 안 듣고 싶어도 듣게 될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야 진짜 나는 집 안에서 난 군대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아주 군기가 탁 잡혀 있어가지고 남동생이 근데 그런 거에 억울하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보는데 너무 웃기기도 하고 참 보기도 좋고 그랬어요. 자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5: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

0: 게임기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 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차류 전문 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샤방!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12시엔 주현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태양씨의 신곡이죠. Live Fast, Die Slow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0: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교통 문제를 교통 혁신으로, 초격차 기술을 K-반도체 클러스터로, 주거 양극화를 공정한 주거로, 육아 부담을 육아 지원으로, AI 불평등을 AI 혁신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2: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력 있는 추미애가 해결하겠습니다.
3: 이제 걱정 없이 버스 탈 수 있어요.
4: 반도체 취업 꿈이 이루어졌어요.
5: AI가 이렇게 쉽다니까.
6: 우리 집이 있어서 행복해요.
7: 엄마 아빠 동생 갖고 싶어요.
8: 이제 장살만 갑니다.
2: 해본 사람 해낸 사람입니다. 경기도의 걱정을 말끔히 해결하겠습니다.
1: 기호 1번 당당한 경기 든든한 추미애.
9: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몸젤?
5: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잘 만들었다. 몸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이 시간만 되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달팽이관의 절친 고막의 베프 정민의 윤상기군 저와 함께 해피 바이러스를 여러분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코너코너까지 쫙쫙 쫙 드릴 저의 오늘 파트너는

0: 이제 MG 조종사 같은 느낌이에요. 예. 예.
1: I'm pilot.
0: 아, 이번 주가 지금 뭐 어저께 날씨까지도 그렇지만은 약간 꾸물꾸물했어요, 그죠?
2: 아, 그렇죠. 비도 좀 오고.
0: 비가 막 그냥 예. 미스트처럼 촉촉촉촉촉 이렇게 내리니까 여름인가 싶기도 하고. 예, 반팔을 안 입으면 좀 더워요, 그죠?
2: 그죠.
0: 요즘 빈소매 입고 다니시는 분들,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고. 여름이 제철인 채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지 아세요? 가지.
2: 아유, 가지 뭐.
0: 정말 가지 하죠.
2: 아, 가지 가지 하죠.
0: 예, 가지 예. 여러 가지 이제 어렸을 때 안 좋아했었어 가지 나는.
2: 맞아, 저도 안 좋아해.
0: 우리 엄마가 가지 무침을 해주면 그 물컹물컹한 그 식감이 좀 별로여갖고 나 안 좋아했었다. 근데 살짝 호불호가 있는 채소긴 한데 승윤이 어때요?
2: 저는 그래서 저도 가지를 안 좋아했는데 가지 튀김.
0: 가지 튀김 맛있어. 가지 그 안에 고기 넣어갖고 이렇게 네. 예, 그 튀김 옷 입혀 탁 튀긴 거 맛있어.
2: 그 맛을 알고 나서부터 가지를 먹게 됐습니다. 아~ 가지 무침까지 다 먹습니다.
0: 네, 정말 가지가 몸에 그렇게 좋대요.
2: 네, 엄청 좋대요.
0: 예, 좋답니다, 여러분들. 딱 생각나는 게 중국 요리하면 어양가지.
2: 그래, 어양가지.
0: 그 어양가지 있잖아요, 어양가지. 가지를 볶거나 이렇게 탁 튀겨갖고 그냥 웍웍에다가 그냥 이렇게
2: 웍웍해가지고 약간 조리죠. 예.
0: 그게 왜 웍인지 아세요? 웍웍해서 그래, 웍웍웍웍해.
2: 아, 그 소리 때문에 그런 거.
0: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달콤한 양념을 입히는 건데 맛있죠. 네. 여름이 제철인 맛있어요. 가지가 영양소가 또 엄청 많대요.
2: 아, 영양소가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 건강 전문지에서는 가지를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가지는 기름을 만났을 때 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양가지도 이렇게 웍을 웍웍웍웍 해가지고 먹는구나. 자,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서요. 찌거나 구워 먹으면 몸 안의 세포들이 손상되지 않게 도와주는 항산화 성분들이 몸으로 흡수가 잘 된다고 하니까 가지도 여러분 챙겨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0: 그래, 식감 따질 게 아니야 이제는. 네.
2: 먹어야 돼.
0: 몸을 생각해야 돼.
2: 살려면 먹어야 돼.
0: 가지가지 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가지를 좀 드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재밌는 방송 컬처쇼 여러분께 언제나 365일 제철 방송 컬처쇼 자, 제철 방송 나갑니다. 첫 곡 소개해 주시죠.
2: 아, 첫 곡은요 제이슨 브라즈의 Geek in the Pink. 오, 여호.
0: 와, 아는 가수야. 아는 노래네.
2: 노래. 오랜만이다.
0: 아, 웬일로 방송 놈이 있다 노래했어.
3: Yo, brother A to Z.
4: Yo, what's up, B?
3: Yo, what time is it?
4: Haha. It's laundry.

0: up to?
1: Kicking the beer. Jason Roar. Kicking the beer.
2: Yeah, 아는 가수의 아는 노래 나오니까 참 분위기가 좋다. 서로 이딴 노래를 좀 틀어줘라.
3: 그러니까.
2: 좀 모르는 노래 틀지 화산을... 말고. 아, 제이슨이란 그 걔한테 뭘 이렇게 던지고 그걸 좀 물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이슨 물어줘.
3: 물어줘.
2: 집에 가면 웃겨요. 지금은 안 웃긴데 집에 가서 현관문 열 때 웃겨.
3: 제이슨 물어줘.
2: 자, 1부는요 선곡 대결쇼 깡대균 사연을 제가 소개한 후에 여러분들 보내신 네. 사연을 소개하고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저희가 선곡을 해서 대결을 펼치고 방청객 중에 한 분이 둘 중에 어떤 노래가 이 사연에 어울리는지 선곡을 해주고 그 노래를 듣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3: 곧단 코너고요. 2부에는 한 달에 딱 한 번 마지막 주 금요일에만 찾아옵니다. 아, 여러분 귀한 날 오늘 들으러 오셨습니다.
2: 아, 그러네.
3: 예. 자주 만날 수 없어서 더 소중한 코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이분이 살짝 터치만 하면 노래 실력이 막 드라마틱하게 yeah. 발전합니다. 보컬 코치 노영주 쌤 잠시 후에 모시고요.
2: 그렇죠. 기다려주시고요. 네.
4: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2: 이런 코너예요. 네. 자, 3, 4부는요. 망해본사연 사고팔고 줄여서 망구구 개그맨 남호연 이재율 씨. 자, 올 겁니다.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망해본사연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맛보고.
2: 자, 이제 여러분 실시간으로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방청객들 이거 하러 오신 거니까 정신 차리세요. 50원, 100원, 150원 무료. 자, 한 명도 빠짐없이 입을 벌리시고 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
3: 집중하시고. 자, 샵에 1077!
2: 50원!
3: 김문찬은!
2: 100원!
3: 합쳐서! 고릴라는!
2: 무료!
3: 나이스!
2: 자, 광고 듣고요. 선곡 대결쇼 깡대균으로 갑니다. 광고 주세요. Here we go.
5: 클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아니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격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것입니다.
0: 아, 김태균, 강승현, 견디, 깡디의 DJ의 자존심을 건한 판성부
1: 선국대결 쇼
0: 깡디 큐. 아, 시청자분들이 보내신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리고서 그 사연에 어울리는 곡을 선곡하게 됩니다.
1: 그렇죠.
0: 은근히 아주 치열합니다, 이게.
1: 치열하죠.
0: 예. 근데 우리한테 떨어지는 건 없어요. 선곡된, 선택된 노래만 들을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인데, 또 한번 그 노래를 들으면 기분이 왠지 좋아.
1: 그치. 아, 왠지 좋아.
0: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아주 치열합니다.
1: 치열하게 싸우는데. 자, 이 중요한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라는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 거고요. 듣고 있는 쇼라는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에요.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쏩니다.
0: 나이스.
1: 자, 문자 번호는 샵에 1077.
2: 50원!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100원이라는 무료 보내주시면 돼요.
0: 재미를 위하는 겁니다.
1: 재미를 위해서 한 거예요.
0: 소개할 사연은 우리 깡디가 읽어줄 겁니다. 음악을 쫙 넣어봐라 방송놈들아.
1: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자분이시고요. 아직 회사에서 곧 이직한 회사구나.
0: 모르는 글씨가 있어요?
1: 모르는 글씨가 있을 뻔했어요. 이직한 회사에서 곧 첫 회식을 합니다. 이전 회사는 회식을 해도 1차에서 끝나고 노래방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직한 회사는 사원들이 전부 흥이 많아서인지 1차보다 2차 노래방을 더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0: 아, 부담스럽겠다.
1: 특히나 부장님은요, 무려 대학가요제 예선 탈락 출신으로.
0: 그럼 한이 있는 사람이야.
1: 아, 예선 탈락이 중요한 거예요. 노래에 대한 목마름이 아주 그냥 강한 분인데 노래방에서 민기적 대면서 빼는 모습을 실적 꼴찌보다 더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어떡하죠? 저는 부끄러움이 많기도 하고 흥도 딱히 없어서 노래도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아, 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매일매일이 고민입니다. 내향인이지만 외향인의 흥에 기죽지 않을 임팩트 있는 선곡 어떤 게 있을까요? 깡디 균디 도와주세요.
0: 이거 좀, 아, 예, 아이 성향을 갖고 있는 소심한 혈액형 A형. 특히 아이인데다가 A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AI라고 부르잖아.
1: 네, AI요.
0: 이 AI들이 상당히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1: 아주 힘들어요.
0: 이 사람은 AI형이에요. 네, AI거든요.
1: 네. 네. 아, 이거 힘듭니다.
0: 그럼 이제 우리 그 컬투쇼 방송놈들도 이번 이제 팀이 아주 밝고 텐션이 높은 팀들이라 회식하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유리진 PD가 아주, 네. 아, 늘 우리 파도를 타잖아요.
1: 파도를.
0: 아, 저는 서퍼인 줄 알았어 나는. 예, 하도 파도를 타갖고 나는. 예. 파도를. 노래방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1: 예, 네, 갔죠.
0: 예.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1: 열심히 노래.
0: 다음 날 기억이 안 나는 거면 재밌게 노는 거 아니에요?
1: 그죠. 그쵸.
0: 근데 뭐 노래방 같은 데 잘 다녀요?
1: 예, 뭐 잘 다니진 않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0: 한번 가면
1: 한번 이제 친구들이랑 가거나.

0: 군대 시절에 많이 갔고.
1: 군대 때, 군대 때는 많이 가게 되지. 네.
0: 아, 근데 저희 이 내향인이 외향인들의 흥에 어떻게 지지 않을 노래.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1: 아, 저는 사실은 이 노래는 대학가요제 출신 대상곡이고요.
0: 네. 선곡을 벌써 하셨군요. 예, 예.
1: 대상곡이고 분위기를 띄울 때 다 무대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이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죠.
0: 근데 내향인이 불러도
1: 그러니까 연습해야지 연습.
0: 아, 연습을 해야 돼.
1: 연습을 해서 예, 외향인처럼 보이게 이제 연습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부르면 아주 인기가 급상승할 수 있고. 예, 회사 생활도 편해질 수 있고요.
0: 그렇죠.
1: 모두 나와서 와, 이 노래다. 그리고 누가 불러도 앞으로 뛰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전국 대학 응원 축제에서도 이 노래를 다 합니다.
0: 어떤 노래죠?
1: 예, 바로
0: 빠바바바.
1: 그렇지, 무한궤도. 예, 그대에게입니다. 그대에게. 예.
0: 아, 그대에게. 아, 이거는 정말 예.
1: 이거는 뭐 영원 불멸의 어떤 대전곡이죠.
0: 그럼요, 그럼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내향인이 외향인들의 흥에 이제 지지 않아야 되는 포인트가 좀 있는데, 이제 내향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막 신나는 노래 그리고 막 나대는 노래를 부르기에는 자기가 이제 소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노래에 약간의 그 흥도 중요하지만 약간의 뭐 얼이라던가 약간 좀
1: 얼?
0: 발라드 비스무리한 코드가 또 들어가야 된다. 아하. 그래야 내향인이 좀 표현하기 편하다.
1: 근데 하지만 분위기 처지면 안 돼.
0: 분위기 처지면 안 돼. 이 부르면 이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래도 알아서 내가 나대지 않아도 다 따라 불러주는
1: 거.
0: 약간 그대 얘기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싸이의 예술이야.
1: 예술이야.
0: 요거는 아마 내향인이셔서 조금 못 불러도 아마 후렴구 아마 다 따라 부를걸요. 그냥
1: 예술이야.
0: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다 따라 부를 수 있다.
1: 예술이야.
0: 예술이야.
1: 예술이야.
0: 예술이야.
1: 이거 니 술이야?
0: 제 술이야.
1: 제 술이야. 야, 니 술만 마셔.
0: 그래서 마이크 넘기기 좋은 노래로 저는 이제 싸이의 예술이야.
1: 예, 이 노래가 선곡이 될 것 같습니다.
0: 자, 한번 보시죠 일단.
1: 예, 뭐 모르니까.
0: 예, 완전 모르는 거예요. 저 강순의 선곡은 싸이의 예술이야. 우리 균디의 선곡은 무한궤도의 그대를 골랐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곡으로 왕곡을 들을 수 있을지 오늘 어떤 분에게 또 드리나요?
2: 내 마이크. 삶이 끝나는 날까지
0: 30, 40대 직장인한테 물어봅니다. 회식을 좀 해봤을 것 같은
2: 그대 곁에 있겠어요.
0: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1: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목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1: 네, 안경. 목동 이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3: 아니에요.
1: 근무를. 있는... 오늘 왜 근무 안 했어요?
3: 아, 오늘은 휴무고요. 아, 네. 친구들과 17년 만에 컬트 쇼를 같이 보러 왔습니다.
1: 17년 전에 왔었어요?
3: 네.
1: 그럼 그때 몇
3: 대학 동기였어요.
1: 대학 대학생 네. 때 왔었고.
3: 네네. 뭐, 아니요, 대학 졸업하고 왔.
1: 대학 졸업하고.
3: 네. 야, 17년이 이렇게 흘렀어요.
1: 역사가 오래되니까 17년 만에 와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저 17년 전과 지금 어때요?
4: 똑같아요.
1: 당신들도 똑같아요. 네. 그대로네요.
0: 아, 근데 요즘에 어떤 회식을 좀 주로 즐기시는
1: 그래, 친구들끼리 노래방 같은 거 안 가나?
3: 요즘은 잘은 안 가죠. 이제 아이들 보느라고 안
1: 그래, 가죠. 사전 받으니까 네. 아무래도.
2: 내 삶이 끝나.
1: 대학 때 이거 축제 응원제가 다 이 노래로 그죠?
0: 내가 대학 축제하면 이제 예술이야가 이제
1: 우리 응원단들. 네. 요즘 대학 축제는 이제 그런데 저분들 대학 축제 때는 이제 그대에게 무한궤도의 그대에게가 딱이었었죠. 17년 만 오랜만이에요.
0: 예술이야. 자, 저 강승의 성공은 싸이 예술이야고요. 준디의 성공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입니다. 자, 우리 판정단의 그 선택은요?
2: 곁에
3: 싸이의 예술이야.
0: 저쪽 깡디가 선곡한 싸이의 예술이야 드리겠습니다. 같은 곡을 선택하시려는 중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열 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싸이 예술이야.
1: 아, 이 노래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0: 자, 깡대의 교훈, 저 깡대가 선곡한 싸이의 예술이야 들으셨고요.
1: 네, 뭐 좋네.
0: 예, 네, 뭐
1: 이걸 듣기 잘했네. 자, 이 김유철 씨가 2년 전부터 과수원 일을 하면서 항상 듣고 있어요. 어유, 과수원 컬투쇼 너무 재밌어요 하셨는데, 아, 컬투쇼를 이제 틀어놓으시고
0: 그렇죠, 일을 하시는
1: 과수원, 분들, 예, 과수원이라든가 밭일을 하시라든가 작물들 맞아, 맞아. 키우신 분들이 컬투쇼를 틀어놓고 이제 웃으시면서 밭일 하시는 분들인데 작물들이 더 잘 자랍니다.
0: 어.
1: 컬투쇼를 틀어놓으면 딸기도 그럼요, 잘 자라고 그럼요. 과수원이 과일들도 잘 자라고
0: 어, 확실해.
1: 당근 잘 자라고 잘 자라요. 당도가 엄청나요. 에? 애들도 재밌는 거야 그냥 걔네들도.
0: 그 원래 식물들도 다 그 약간 그 포지티브한 그런
1: 어, 그럼.
0: 말들과 이런 표현들이
1: 왜냐면
0: 다 자라게 하고 그러거든요.
1: 가꾸고 이렇게 하실 물 주고 진짜로. 하시는 그 농사 일을 하시는 그분 자체가 즐거우니까.
0: 그러니까
1: 본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0: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가꾸게 되고
1: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된다니까
0: 이게 선순환입니다.
1: 어디서 과일을 사실 때 먼저 컬투쇼를 틀어놨는지 거기 밭에 그 나무에 컬투쇼를 틀어놨는지를 좀 물어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0: 어, 그 틀어놓고 어, 컬투쇼 틀어놨다 그러면
1: 아, 됐어,
0: 이제, 어, 됐어 당도가,
1: 당도가 높아
0: 표기된 것보다 더 달 거야 아마.
1: 예, 예.
0: 그거 사시면 돼요.
1: 예.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0: 예, 우리 B 형님의
1: 새로 나온 노래입니다.
0: 예, 새로 나온 신곡
1: Feel it, Feel it.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안녕하세요. 최아정이에요. 1996년 파워 FM 개국 프로그램 최아정의 파워타임으로 여러분과 정월을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한 한낮의 기분 전환, 유쾌하고 따뜻했던 그 오후의 시간들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파워 FM이 벌써 30주년을 맞았네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덕분이겠죠. 여러분, 허리를 펴고 이 꼬리 올리면 못할 일이 없답니다. 앞으로도 파워 FM과 함께 매일매일 유쾌한 하루 보내세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아정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말로는 전하지 못한 진심을 노래로 전해보는 시간입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0: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걸쥬쇼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코너 시즌 2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코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소중해요. 오늘 함께할 분은요, 예, 원석에서 다이아 보컬을 찾아내는 보석 캐는
0: 다이아 보컬
2: 광부 보케광 보컬 코치 노영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0: 우리 노영주 쌤은 뭐 저랑 워낙에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 대학 시절부터.
2: 네.
0: 예.
2: 네, 이제 영주 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을 막 보내주시는데. 6867님이 영주 쌤, 제가 이번에 연애를 시작해서요. 여자분이시군요.
5: 남친에게 귀여운 노래 장나라의 나도 여자랍니다.
6: 나도 여자랍니다.
5: 노래방에서 불러주고 싶은데 이 느낌을 잘 살리는 게 너무너무너무 어색해요.
2: 아, 그래요?
5: 귀여운 목소리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고요. 네. 혹시 이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제 내면의 애교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꿀팁이요.
0: 아, 네. 아, 노래를 귀엽게 부를 수 있는 연애를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귀엽게 보는.
7: 일단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본인께서 애교가 있으신지.
0: 아~
2: 네. 이게 기본적으로 네.
7: 그렇죠.
2: 그러니까 보컬 코치한테
7: 이게 자신을 한번 보시라고.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0: 메타인지도 하고 본인도 거울을 보고 내가 좀 귀엽게 생겼는지.
7: 그렇지.
0: 애교를 해도 될 얼굴인지.
7: 이게 그게 아닌데 하잖아요.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0: 예, 예.
7: 네, 부작용이.
0: 아니 아마 헤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죠?
7: 그렇죠. 아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함께 연습하는 분들 이제 컨셉을 잡고 이럴 때 이제 그 본인의 성향, 목소리, 톤,
0: 그래.
7: 그동안에 불렀던 것들 모든 걸 종합해서 하거든요.
0: 그렇죠.
7: 왜냐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정서를 표현하는 건 안 되잖아요. 아,
0: 그렇지. 본인한테 어울리는 노래
7: 그렇죠.
0: 불러야 돼.
7: 근데 내가 하나도 평소에 안 귀여운데 갑자기 막 이렇게 노래하면 남자친구가 부담스럽습니다.
0: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죠.
7: 그렇죠. 예. 그렇죠.
2: 본인에 대한 이제 인지부터 먼저 그렇죠. 하시고 네, 어떤 네. 스타일이 좋을지.
7: 근데 나는 내 애교가 좀 있다.
2: 그러면
7: 웃으면서 노래하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2: 아, 웃으면서.
7: 그러면 얼굴 근육이 웃으면 소리 톤도 밝아지고 그렇거든요.
2: 올라가니까.
7: 네, 그렇죠.
5: 나도 여자랍니다.
2: 광대가
7: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안 어울리는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도망가는 거야 이러면 이제.
2: 광대가 올라가는 게 진짜 중요해.
7: 네,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웃으면서 부르면 노래가 조금 더 뭐가 좀 좋아지나?
7: 발성적으로 얼굴 근육이 살짝 웃는 예, 게 발성적으로 더 좋아요.
0: 아 웃으면서 부르는 게 네. 발성이 좋대요.
7: 근데 이제 슬픈 노래는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얼굴 근육이 살짝 웃는 대신에 눈이 슬프면 돼요.
0: 아 웃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7: 형이 이름인데 멘트가 이상해지잖아.
0: 아, 네가 하라고 했잖아.
7: 아 참나.
2: 아 근데 노래를
7: 노래 잘하시는 분들
2: 보정 이상할 수도 있지만
7: 약간 이 광대가 이렇게 돼 있으세요.
0: 네. 맞아.
7: 관찰해 보세요.
0: 네.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광대가 싹 이렇게.
7: 예, 이렇게.
0: 그리고 우리 성악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부르잖아.
7: 그렇죠, 그런 게.
0: 이렇게 부르잖아요.
7: 맞아요. 승윤 씨도 그렇고. 아 승윤 씨 아이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야.
0: 아이야. 어? 아이야란 노래?
2: 나나 지금 아이야.
7: 곡이 너무 좋더라고.
2: 아유,
7: 멜로디 좋고 편곡 좋고 가사 좋고
0: 요.
7: 보컬 어레인지 좋고 노래 잘 불렀고. 지금 우연히 운전하고 가다가 들었는데.
0: 우연히 들었어?
7: 네, 우연히 들었는데 와 이거 되게 좋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 거예요.
0: 승윤이구나.
2: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곡이니 한 번씩 들어봐주세요.
7: 정말 좋습니다.
0: 아이야.
7: 아, 네네네.
0: 네. 자 그러면 오늘 참가자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시즌 2 30.

0: 30번째 참가자. 아, 벌써 30번째라는 것은 이제 30번째. 거의 뭐 세 달이 가까 세 달 3년 뭐죠? 30달이 가까이 됐다는 얘기.
1: 그렇죠.
0: 와. 이성원 씨의 사연입니다.
2: 네.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4년 전 28살의 아내와 처음으로 컬투쇼 방청을 다녀왔는데요.
0: 4년 전에 왔던 분이시구나.
2: 당시 첫째가 뱃속에서 같이 방청을 했는데
0: 오우, 나이스.
2: 그 아이가 어느덧 4살이 되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또 둘째가 3살이 되어
0: 어허.
2: 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아내는 육아에 매진하느라 방청은 가지 못했지만 매일 잘 듣고 있었습니다.
0: 음흠.
2: 줄노래라는 코너가 생겨서 용기 내어서 신청을 해봅니다. 아내가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은데
0: 아유 진짜 고생이지 연년생.
2: 또 셋째가 찾아왔어.
1: 많이 사랑하는구나.
0: 아하, 집에서 사랑만 하시는 모양이에요.
1: 아유.
2: 아이들이 좀 커서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또다시 처음부터 육아를 시작해야 하냐며 절망하는 아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어떤 이벤트를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컬투쇼에서 정답을 알려준 게 아닐까 싶어서 얼른 신청을 해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친구 남편이 허각의 물론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며 대성통곡을 했었거든요. 우리 결혼식 올릴 때 축가로 꼭 불러달랬는데 제 가창력 이슈로 그만
0: 가창력 이슈로
2: 다른 노래를 불러주고 말았습니다.
0: 아하.
2: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그 소원을 8년 만에 꼭 불러주고 싶습니다. 소개팅하던 첫날 그냥 친구 같다는 생각에 설렘이 없어서 조금 머뭇거리던 제게 편안함으로 무한 플러팅을 하며 점점 사랑이라는 걸 알게 해준 사랑하는 우리 아내 조효진. 24살에 혼인신고하면서 가족이 되고 이제는 함께 30대라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금 나는 네가 내 아내이자 우리 아이들의 엄마라서 정말 고맙고 행복해. 앞으로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확신을 주고 사랑을 알려줄게. 새아이의 엄마이기 전에 너는 영원한 내 사랑이야. 효진아 정말 많이 사랑해.
0: 아하.
1: 아이고.
0: 아내분이 벌써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 전혀 몰랐단 거죠.
1: 예, 잘 속였다는 거죠.
0: 요딴 걸 준비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1: 네, 지금 인스타에 서프라이즈 지금
0: 아우 너무 귀엽다. 우리 아들 4살 3살 아들이에요. 둘만 키워도 됐을 텐데
1: 아내분이 지금 울면서 웃습니다. 저게 좋은 발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굴을 웃으면서 눈물을
0: 나면서 얼굴을 웃고 있다. 네,
3: 발성적으로는 가장 좋은 얼굴이죠.
1: 네, 아, 좋습니다. 네.
0: 예, 자 우리 이성원 씨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4: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그 캣땡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0: 야, 이성원 씨
5: 어서 오세요.
0: 두 분이 뭐 동갑내기입니까?
4: 네, 동갑입니다.
0: 야, 와, 어떻게 만나셨어요?
4: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24살에.
0: 그 친구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까?
4: 다행히도 잘 만나고 있습니다.
3: 아, 결혼해서 애도 잘, 네,
0: 잘 살고 있으니까. 네, 와. 자, 아, 근데 그러면 연애는 얼마나 하셨어요? 그 친구의 소개로요.
4: 연애는 6개월 정도 하고.
3: 아, 그냥 속전속결.
4: 네, 굉장히 빨리.
0: 대박. 친구가 딱 소개를 했을 때 아내분 잠깐 마이크 좀 줘보세요.
6: 아, 네.
0: 조효진 씨.
6: 네.
0: 예.
6: 네.
0: 일단 기분이 지금 어때요? 일단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준비돼 있었어요.
6: 아, 당황스럽지만 재밌고 좋아요.
0: 응?
6: 네.
1: 재밌고 방금까지 오열을 한 분 치고는 굉장히
0: 여유롭네요.
1: 드라이하게 말씀을 하시네.
6: 아, 성격이 원래 밝아요.
0: 아, 성격이 워낙에 밝으시고.
1: 네. 아니 근데 아이가 둘이면 보통 요즘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엄두가 안 날 수 있거든요.
0: 엄두가 안 나고
1: 육아가 쉽지 않잖아요.
0: 정관 이유를 받게 되죠.
1: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내분이 빨리 해 가서.
1: 그렇죠.
0: 묶어.
1: 그렇죠.
0: 이렇게 될 수 있는데.
1: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셋째가 생긴 거는 안 피곤하셨나 봐요.
6: 네, 안 묶더라고요. 왜냐면
1: 아무 때나?
6: 아니, 안 묶는다고.
3: 안 묶더라고요.
1: 안 묶더라고요. 저는 안
3: 거리를 했는데.
1: 아무 때나.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아무 때나 하러 들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0: 그 정도? 당신은 아무 때나 그래요?
3: 아, 권유를 하셨는데 이제
0: 아니 처음에 남편이 친구의 소개로 이렇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어요?
6: 사실 원래 안 만난다고 아무리 친구로 소개를 받아도 안 만난다 했는데 근데 얼굴이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많이 이렇게 아이돌상이고 눈도 더 컸어요. 근데 그 큰 눈으로
0: 아니, 저런 아이돌이

0: 있어요.
1: 아자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아이돌 회사에서 저 명함도
0: 받고. 오 진짜? 그 회사가 어디 있어? 없어졌죠 지금.
1: 이 얼굴이 아니에요. 아 저도 그때 사진 보고 이 사람 누구냐 했었어. 네. 근데 이 사람이더라고.
0: 평상이 되게 좋으시고.
2: 맞아요.
1: 맞아요.
0: 지금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이에요.
1: 맞아요.
0: 어 본인도 그러시고.
1: 감사합니다.
0: 그냥 그래서. 그냥 눈이 맞은 거야? 그 첫날에?
3: 아, 내가 확실히 대시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1: 에이, 원래 안 만난다고 했을 때 전화 먼저 해보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제가 좀 힘들어서 살짝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주고 잘 받아주고 리액션이 좋아서 전화를 2시간 동안 해도 재밌는 거예요.
2: 아, 그러면 끝난 거지.
0: 끝났네. 네.
2: 전화를 2시간 했으면
0: 끝났네.
1: 아니 막 새벽에도 해도 졸린데도 너무 재밌고 아, 그래가지고 아 한번 만나봐야겠다.
0: 근데 이제 전화로만 이렇게 하다가
1: 네. 그러다가 이제 만났는데 밥을 먹는데 2시간 동안 이 큰 눈으로 저를 막 쳐다보면서 챙겨주면서 막 계속 얘기가 오고 가니까 좋더라고요. 마음이 아니, 편하고
2: 셋째가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아.
0: 예. 두 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계속 그 큰 눈으로 나를 그렇지. 쳐다보고 있었대요.
2: 그렇죠.
0: 예. 부담스러운만 하죠. 밥 먹는데 계속 큰 눈으로 쳐다보면.
1: 아, 그래서 네. 마음이 편하고 좋고.
0: 좋았구나.
1: 예. 이 사람과 있는 시간은 제가 좀 자유롭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2: 아직도 눈에 하트가 나오네.
0: 잘 만났네. 이성원 씨 마이크 좀 잡아보시고.
4: 아, 네.
0: 반면에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4: 생각과 좀 다르다.
2: 어떻게
0: 생각을 어떻게
2: 생각 했는데?
4: 그 사진과 조금 다르다.
2: 아, 사진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4: 굉장히 이쁘다 싶었는데. 네. 아,
2: 아,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근데.
4: 근데.
2: 그다음 말 잘해야 돼.
4: 그래서 이제.
0: 그랬는데.
4: 직접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2: 그렇지.
4: 네, 진짜
2: 얼굴도
4: 너무
2: 더
4: 좋았어요.
2: 예쁘고 사진보다.
4: 네, 더 예쁘고.
2: 그렇죠.
4: 맞아요.
2: 그렇습니다.
0: 잘 넘어갔어. 아내 자랑 한번 해보세요. 아내 자랑.
4: 저희 아내는 자랑을 하면 한 시간도 할 수 있는데.
0: 아니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간이 없어요.
4: 네네네.
5: 한 시간까지는 없어서.
4: 일단은 너무 착하고요. 그리고 남편 길을 잘 살려줍니다. 네, 남편 길을 잘 살려주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너무 헌신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2: 셋째가 왜 생겼는지 알겠다니까.
5: 그래. 그러니까, 알겠어. 확실하게 알았고.
2: 그러니까 안 묵지.
0: 이래다도 넷째도 생기겠어 내가.
2: 그러니까.
4: 이제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비뇨기과부터 알아봤습니다.
2: 아 진짜.
5: 그러니까. 아 더는 쉽지 않다.
4: 더는 안 됩니다.
5: 안 된다.
4: 절대 안 됩니다.
5: 그래요. 예. 꼭 정관 예우를 좀 지키시고.
0: 예. 자,
5: 24살에 혼인 신고부터 하셨어요?
4: 네, 맞아요.
5: 예. 아니 사회 초년생이라서 사실 24살이면 대학 거의 뭐 졸업하고 그럴 때 아닌가? 이게 준비를 많이 못 하고.
0: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진 게 없잖아.
5: 예, 전혀.
4: 가진 게 진짜 없어. 줄 수 있는 게 이제 노래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0: 결혼식 축가를 이성원 씨가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불렀었는데 그때는 괜찮았나 그 축가는?
4: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5: 근데 이게 봐봐요. 오르막길 그 가사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2: 축가로 그걸 왜 불렀지?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0: 가파른 이 그러니까 길을 좀 봐.
5: 오르막길은 본인이 신부에게 불러주면 안 되는 곡인 것 같아요.
2: 아, 그래.
5: 그러니까 되게 뭐 어른이나 친구 같은
2: 그렇지,
5: 사람들이
2: 제3자가
5: 제3자가 불러줘야지.
0: 근데 허각의 물론을 지금 완성을 했나요?
2: 아 그럼요.
5: 물론 어려운데
2: 뭐 완성이라고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5: 그래도 성우 씨
2: 그래도
5: 스타일로
2: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그래도 아내분께 불러드릴만하다.
0: 자 그럼 처음에 왔을 때
2: 네.
0: 레슨을 받기 전 녹음된 거를 들어보겠습니다.
2: 네.
5: 비포컷.
6: 나 그것만큼은
0: 목소리가 좀 톤이
6: 자신 있는 거
0: 무슨 음이죠 이거?

0: 줄게.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1: 하면서 음을 막 찾아가시는 스타일. 네.
0: 그리고 목소리를 이렇게 그래서 그냥 본인 목소리로 노래해라. 하셔라.
2: 아, 바꾸지 않으셔도 돼.
1: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0: 아, 진짜 궁금합니다.
1: 아내가 원래 친구 뭐 결혼식 때 신랑이 불러준 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꼭 해줘야지. 잘 부르면 정말 감.

0: 감동입니다. 야, 잘 자, 무대로 모십니다. 예!
1: 물론이란 노래가 진짜 힘들거든요.
0: 아 그럼요. 물론 이 허각 씨가 워낙에 네, 노래가 네. 그 저 키가 높고
1: 엄청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0: 호흡도 지금 꽤 힘든 노래로 알고 있는데.
2: 근데 사연이 꼭 이 노래를 해야 되는.
0: 해야 했다면 하는 사연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제
3: 네 준비됐습니다.
0: 자 그러면 아내분 앞에서 떨떨 떨지 말고 편하게 불러주시죠. 허각의 네. 물론 이성원 씨 목소리를 듣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0: 예, 잘했어. 야, 아내분이 사실 이 시간에 상대방한테 노래를 불러주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거의 반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 그렇죠.
0: 오늘은 진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신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가사가
0: 일단은
2: 지금 아내분에게 불러드려야 되는 노래였네요. 네.
3: 아니 저희가 보통 이제 선곡을 신경 써서 해드려요. 네. 이렇게 맞는 노래로. 그치, 그치. 근데 이번 케이스는 이 노래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0: 해야 되는 상황.
2: 이 가사가 너무
0: 그러니까 맞아서 마지막 가사처럼 꼭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의 편이 돼줘야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노래도 충분히 했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메시지 좀 전하고 싶은 걸 좀 기회 드릴게요. 네.
4: 유진아, 2018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인연이 든든한 새아이의 부모가 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났다. 가족을 위해 늘 헌신하는 당신 정말 고맙고,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정말 사랑해.
0: 알겠습니다.
2: 아내가 부러 자리하시고 아내에게 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 혜진 씨 어떠셨어요?
1: 울어.
2: 계속 웃으면서 울고 계셔.
3: 광광 울어.
0: 계속 웃으면서 울면 어디에 털이 납니다.
3: 지금 계속 입은 웃고 있는데요. 울고 계셔.
4: 네. 너무 감동적이었고 동영상 봐야지 노래에 집중을 못해서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0: 귀여워. 귀여운 부부예요.
1: 그러게요.
0: 와 이제 애 셋을 그 첫째라도 먼저 데리고 방청을 오려면 초등학교 가려면 네.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지금 4년 남았네 아직. 4년 후에 첫째 데리고 오세요 장남 데리고.
2: 또 아이들 금방 크잖아요.
0: 그래 금방 크지. 네. 아, 내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야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2: 가능.
0: 그러니까 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There we go.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5: 파워 FM.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안녕 안녕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청소년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자, 노래로 진심을 전하는 코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참가를 이렇게 하고 싶다면 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1: 아, 너무 감동적.
0: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럼, 네. 아, 있어요. 뭐 레슨 받으러 다닐 때 차비 정도? 네,
2: 차비. 아, 그 정도는.
0: 네, 그 정도만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이벤트입니까?
1: 그럼요.
0: 예. 네. 자, 이거 신청하실 때 줄

0: 올노래 게시판에 사연을 적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사연이 채택되면요 보컬 코치 노영주 쌤에게 무료로 트레이닝을 받고 네? 한 달 뒤에 컬투쇼 스튜디오로 모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벤트의 주인공 몰래 오늘 주인공처럼 몰래 레슨을 다니고 여기 스튜디오까지 잘 속여서 데리고 오셔야 돼요.
0: 그게 중요합니다.
2: 네, 중요합니다. 네,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저희 학원이 있으니까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전국에 차려, 전국에.
2: 전국에.
1: 왜 서울 부산밖에 없어?
2: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자세한 사항은 컬처 홈페이지 출신이 이 노래밖에 없다 게시판을 쳐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쳐다봤어요.
0: 노영주 쌤과는 한 달 뒤에 다시 만납니다.
1: 감사합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5: 와우
4: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당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8: 뉴바옴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4: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5: 고릴라 편이다
14: 고삐 풀린
15: 고릴라
14: 왜 다 고릴라죠?
15: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4: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5: 광고기 가성비 갑
1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자, 여러분의 친구 드리스타 칠크 아티쇼 3부에 문을 합니다. 자, 이제 한 시간 방청하셨는데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1: 즐거워요.
0: 왜 이제 왔냐 싶죠?
1: 네.
0: 빨리빨리 와야지. 내가 이 당신들이 20년을 기다렸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20년 동안 20년을 기다렸어. 이제 오면 어떡해요.

0: 예. 그러니까요. 방청을 빨리 와야 됩니다. 네. 방청 올라오면 신청을 해야 되겠죠?
1: 그렇죠. 방청 신청.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 번호도요. 샵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분들은 되게 감동이라고 하더라고. 아직 못 봤는데 본 분들이 무조건 보라고 그러더라고. 예, 마이클. 그래서 이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으로 컬투쇼도 그 분위기에 편승을 합니다. 컬투쇼 마이클 잭슨 노래 잖아.

0: 아, 이거 되게 힘든 거구나. 자, 특집 날짜는요 6월 2일 화요일로 확정이 됐고요. 우선 그날의 스페셜 DJ는 본인의 팬미팅에서 마이클 잭슨의 춤을 춘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대요. 컬투쇼에서 무려 7년 만에 출연, 티켓 파워 1위 뮤지컬 배우, 2025년 한국 영화 흥행 1위 좀비딸의 주연 배우 조정석! 야! 아, 그리고요. 자, 심사위원으로 함께하는 분은요. 2002년 데뷔 때부터 한국의 마이클 잭슨으로 소개됐던 그 남자입니다. 바로 천록담 이정!
1: 아! 그 노래 있잖아. 다시 날 찍지 말고 떠나. 자, 다시 역시 캡사이신 창법을 마이클 잭슨과 똑같이 쓰고 있는. 다시 날 찍지 말고 떠나. 야 이놈아, 다시.
0: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냥 맨입에 노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노래 자랑에 참여해주신 참가자 한 분에게는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따라 하느라 삭신이 쑤시고 근육이 뭉칠 수 있으니까 무려 180만원 상당의 최고급 리클라이너 소파를 쏩니다!
1: 야야 눕혀.
0: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아 나도 한번
1: 야 리클라이너 소파
0: 나도 한번 저기 참가를 해볼까.
1: 우리 세대는 진짜 그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의 그 춤 노래 이런 거 되게 따라를 많이 했었어요.
0: 아 그럼요. 지금 세대도 많이 합니다.
1: 장기 자랑에서 학교 앞에 하라면 다 그거 하는 친구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가발 같은 거 막 엄마 뽀글이 가방 같은 거 쓰고 나가고
0: 막 장갑 같은 거 이제
1: 예, 막 뒤로 걷는 거 있잖아요. 문워크 그거 막 그거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컬투쇼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쯤 되면 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똥꼬를 위한 똥꼬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나서 상품 소개하고 그리고 남호연 이재율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똥꼬가 급똥이 찾아왔을 때 그 친구들한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고 잘 막아내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똥꼬의 근력을 평소에 강화해야 됩니다. 박자에 맞춰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0: 아 이거
1: 똥꼬에 힘을 주면 엉덩이가 살짝 뭉쳐지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살짝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빼면 내려가고.
0: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1: 자, 지금 다 같이 해보면 똥꼬에 힘을 주면 엉덩이 빡 뭉쳐지죠. 자 한번 해볼게요. 똥꼬에 힘을 줬다 아 뺐다 아 줬다 아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0: 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
1: 더미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국민 유상의 딱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0: 언제나 세탁은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지금 하면서 여러분 계속 운동을 하면서 지금 듣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에이펙 공식 구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식품, 눈 건강 기능식품.
1: 네, 디자인을 다운받은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참숫다 데이백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족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0: 따가 배 따가 조조 빼빼.
1: 광고요. Here we go.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2: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13: 가요.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7: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18: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9: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보물 사다가 동물원에 팝니다.
1: 팝니다. 다다다.
0: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닌데 기회가 왔어요.
1: 왔어요.
0: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2: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된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3: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장래나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4: 사고,
2: 팔고,
4: 망고가!
5: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을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은 망해본 사연들이 많습니다.
6: 아, 그렇죠.
5: 제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망해버린 사연들이 있어요.
2: 예, 샹망했어요.
5: 예, 둘째를 출산했는데 정신없이 수영을 등록하는 사람이 있죠.
2: 야, 그런 분이 있어요.
5: 예, 망한 거죠. 남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2: 예,
5: 그런 망해본 사연들 누구나 갖고 있지요.
6: 있죠, 있죠.

0: 꽃단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뜯어보고 예 그러고 나서 선물도 드리는 꽃단에서 자 여러분의 망해본 사연을 비싸게 매입해 주실 사장님들을 소개해 주시죠.
1: 예,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만국오불상의 이씨 아저씨입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을 놀려대는데도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 받는 우리 콜트쇼의 초롱재롱둥이 개그맨이 저예요. 예. 예.
0: 조롱조롱 조롱둥이 아,
2: 이렇게 사람들을 놀려대는데도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듣는 건 아마
3: 호감이에요. 네.
0: 그러니까 네. 진짜 네. 그런 캐릭터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네.
3: 네. 밉지가 않아.
0: 나 좀 조롱해줘 나 좀 조롱해줘 뭐 이렇게 되잖아.
2: 다들 자보고 조롱을 해달래.
3: 또 제이씨가 네. 조롱해주면 그 사람이 떠요. 뭐. 아,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또 인기가 확 올라가.
4: 나머지 조롱은 절대 안 할 거예요.
1: 자, 만국어 고물상의 남씨 아저씨입니다. 나이가 차서 알아서 여자친구 사귄 건데 아 우리 호연씨 연애도 하고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박수 받는 우리 콘서트쇼의 애견남 개그맨 남호연. 야
3: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0: 애견남 남호연 씨가 오셨습니다. 아니 그 티땡에서 하는 거고 이제 오픈하죠?
3: 아 예 이제 6월 1일
2: 6월 1일 다음 주에요. 다음 주
3: 월요일 날 이제 첫 네. 이게 팀별로 있는데 저희가 월요일 날 그 딱 배정이 됐더라고요.
0: 아, 월요일 배정. 용호상박.
3: 용호상박 이용진 씨랑
0: 이용진 씨와 남호연이나 팀을 이룬 그 네. 숏 콘텐츠 대결이죠.
3: 그렇죠. 예. 그 코미디를 숏 폼으로 해서 대결을 아, 하는 건데 야. 미리 찍어 와서 6월 1일 날 근데 투표를 해서 이제 저희가 아, 순위를 그렇죠. 매겨 줘요.
0: 네, 그렇다고요.
3: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6월 1일 날.
4: 곽범 씨는 엄청 적극적으로 이거를 네. 홍보한다고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고. 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기 때문에.
4: 그렇죠.
3: 예. 네, 범희 씨가
4: 그렇지.
0: 아니 곽범 이창호는 지금 일요일 고정 코너에서 계속 홍보를 합니다.
3: 아, 그래요? 네. 어.
0: 투표해 달라고.
3: 아, 저는 근데 딱 오늘 오늘만큼은 예, 이제 예. 다 왔으니까 네. 도와주시면 너무 예.
0: 아, 그럼 적극적으로 해요.
2: 적극적으로.
3: 예. 그, 적극적으로? 예. 예, 2월 1일. 예. 예. 용호상박.
2: 용호상박 팀에게 예. 개그맨 예. 예.
3: 이용진 씨랑 예. 저 남호연이가 함께 했습니다. 많이 투표해 주세요.
2: 많이 투표해 주세요. 예. 좋아.
0: 컨셉
2: 예.
0: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
3: 아, 컨셉은 그 1회 2회 때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야구 소재로
0: 야구 소재로
3: 네 올해 또 이제 야구 또 이제 인기가 장난 아니니까 야구 그렇죠. 소재로 해서 예 오, 시작했는데 예 한 2분 30초 가량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되는 야. 거니까 그냥 보시고
0: 뭐 곽범 씨가 약간 조롱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호연 씨도 우리 컬트 패밀리니까
3: 네네네.
0: 컬트 패밀리니까 좀 표를 많이 보내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이창호와 곽범은
3: 네
0: 어 너무 오래되게 지금 6년째 지금 컬투쇼 고정 코너를 하고 있잖아요.
3: 아 예, 그럼요. 그렇죠. 예.
0: 남호연 씨가 용호상법에서의 지분율이 그렇게 네. 많지 않기 때문에
3: 네.
0: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3: 아,
4: 야 이게 지분율 차이가 있구나.
0: 이용진 씨가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많다 이런. 야,
3: 아 지금 용진 씨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요. 예. 뭐 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네.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아, 예.
4: 용호상박에서는 누가 팀장이에요 그러면?
3: 아유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용진 씨죠.
0: 용자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4: 네. 용상박이.
3: 아 그게 아니고 또 용진 씨가 이걸 추천해 주신 거예요.
4: 아
3: 같이 하자, 하자고. 예. 많은 이제 개그맨 분들이 있었는데 어 또 친구이기도 하지만 또 워낙 또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 감사하죠.
0: 좋아요. 그냥 응원하겠습니다.
3: 아 예 고맙습니다. 아, 6월 1일 여러분. 6월 1일 고맙습니다.
4: 남우현 짱.
3: 감사합니다.
0: 아니 투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방법이 나와요?
3: 네 거기 이제 그 티땡에 이렇게 영상이 올라가면 거기 이제 좋아요 순으로 받는
4: 아,
3: 거니까
4: 좋아요로.
3: 그것만 이제 눌러주시면 어, 돼요.
0: 아, 아 좋아요.
4: 네. 너튜브 영상 좋아요 순가요?
3: 그렇죠. 근데 너튜브는 아니고 이제
4: 아, 거, 아, 티땡 영상
3: 예, 거기서 예. 예.
0: 로그인 없이 시청 가능해요. 티땡 마, 어플만 있으면 되는
3: 맞습니다,
0: 거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로그인 없어도 돼요. 예, 예 많이 해주시면은 이렇게 예 감사하죠. 예. 예.
0: 어, 나 이렇게, 왜 이렇게 쑥스러워요 어, 이거는
4: 그래, 어,
3: 이렇게 차라리 어, 나 누구한테 막 이렇게 비하하고 나를 좀 욕해달라 그러면 괜찮은데 나, 제가 막 이렇게 홍보하고 이러면은
0: 아유, 이거 잘해야지 그것도
3: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컬트쇼 예.
4: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3: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망구고 가겠습니다
3: 네.
0: 사연 소개해주신 모든 분께는 선물 하나씩 무조건 쏘고요 최고의 똥망구고 사연을 뽑히신 분께는 선물 하나 더 얹어드리는데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히 연애가 망하는 솔로들의 특징 중 하나가 답답스럽게 너무 똑똑한 척 정확한 것만을
2: 아~
0: 원하는
2: 아 요거 좀 아, 그렇죠.
4: 맞아요 맞아요
3: 가르치려고 하고
0: 그냥 네. 예 인상장 어,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건넨 인사에도 어. 어, 기분이 별론데요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만 아, 이라고
3: 예민해
0: 진실을 너무... 얘기해버리는 거죠 스몰 토크 할 겸 삼땡전자 핫땡닉스 주식 갖고 싶어요 요즘 너무 올랐더라 라고 말을 걸면 제 재산에 대해 왜 물으시는 거죠?

0: 선을 긋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이름이 완전 틀려서 이게 어떻게 블루야? 네이비 아니야 네이비? 응?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는 눈에 좋은 과일 블루베리. 이게 뭐야?
1: 야 블루베리 얘기하려고?
2: 이게 무슨 억지야 이게?
3: 작가님 무슨 뭐 주식에서 돈 잃으셨나?
0: 이거 누가 쓰는 거니 이거? 기분 좀 별로 안 좋을 때 썼나 봐. 그죠?
1: 그렇죠 그렇죠.
3: 아 블루베리 아무튼 좋은
0: 좋죠. 그러니까 슈퍼푸드.
3: 슈퍼푸드.
1: 오늘 이제 최고의 망국어 사연을 뽑히신 분께 블루베리를 얹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0: 자, 첫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음악 줘버려.
4: Let's go.
5: 김준식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제목은요. 신청곡은 남진의 빈잔입니다.
1: 노래 좋아해요.
5: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100개가 넘는 특허를 보유하신 발명왕이십니다.
1: 와,
3: 100개?
5: 100개? 그중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발명품은 바로 라면 국자, 일명 손가락 국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0: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1: 그런가 봐요.
3: 손가락 국자를 만드신 분이에요?
5: 이렇게 네. 손가락이 있는. 어지간한 집에 한 개쯤은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와 아버님이 하신 건가 봐.
5: 하지만 그것으로 돈을 많이 벌진 못했습니다. 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네 장터 리어카에서 똑같이 만든 것을 버젓이 걸어놓고 팔고 있었으니까요.
0: 야, 표절.
3: 맞아.
5: 이게 뭐 어느덧 3, 40년 전의 일이네요.
0: 와.
5: 그때부터 아버지는 특허에 집착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시면 꼭 저를 불러 시연을 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아까 그 경상도 부신 아들아, 이리 와본나. 이게 이번에 새로 개발한 배낭이다. 이걸 메고 정상에 도착하잖아. 그때 착 펼치면 막 의자가 되는기라. 한번 봐라. 훨씬 편하다. 와 끝내주네요. 앉아있으니까 잠이 막 솔솔 오는 게 막 찍이네요. 근데 아버지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0: 되게 무거워.
5: 그럴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발명품에는 항상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이것 역시 배낭 의자였는데요. 아무것도 넣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행군할 때 지던 군장 가방만큼 아니, 그럼, 몹시 무거웠습니다.
0: 뭐 군장이 한 30kg 정도?
5: 40kg 되죠.
3: 내가 올라가.
0: 의자 때.
5: 자 이런 비슷한 발명품이 또 있었습니다.
0: 안 올라가고 말지 네. 그냥.
5: 여러분 90년대 에어 텐트를 발명하셨네요.
3: 에어 텐트 알아 이거.
5: 90년대. 그것 또한 너무 무거워서 실패.
0: 야.
5: 하지만 아버지께서는요. 에이 봐봐래. 야 이게 막 물에 뜨기 때문에 보트로도 쓸 수가 있다. 보트. 야 찍게.
3: 맞아.
5: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뭐 많았지만 100여 개의 발명품 중에 단연 앞권은 바로 속기.
3: 오,
5: 속기. 그 옛날에 수기로 속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말을 다 받아 적는 놈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7년을 개발에 매진하셨고 결국 개발 완료.
3: 오!
5: 정말 쓰기도 쉽고 해독이 용이한 수기 속기였는데 출시를 앞둔 어느 날 대문짝만하게 신문 광고가 올라왔습니다.
6: 컴퓨터 속기 누구나 3개월이면 속기사가 될 수 있다.
5: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저는 고요한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1: 아이고
5: 조용히 소주를 드시는 아버지와 그 옆에 놓여있는 신문을 발견하고
0: 아하.
5: 아버지 앞에 놓인 빈잔에 소주를 따라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 아이고.
5: 한참을 말없이 그렇게 부자간의 긴 침묵이 흘렀더랬죠.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100개의 발명품으로 그닥 돈을 벌진 못했어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재능이 좀 다 있으신 분인데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0: 손가락자는
3: 네, 있어요.
1: 이거는
0: 꽤 오래된 집이 다 있지
3: 이거. 네 다 있어요.
7: 네 이거 칼국수 집에도 무조건 있고
1: 이제 특허를 안 내셔서
7: 야 이게 진짜 너무 아쉽다.
0: 근데 아버지가 진짜 개발하신 걸까요?
7: 아버지
0: 그 전에 개발돼 있던 게 아닐까 싶어요.
7: 또 트럭에서 먼저 보고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3: 그리고 그 속기도 딱 6년에 끝났으면 5년이나 6년에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러니까
3: 7년에 딱 끝나서
0: 속기는 뭐야 지금 뭐 그냥 사람 말하면 그냥 AI가 그냥 다 쫙 해주는데 뭐 지금 뭐
1: 근데 사연자분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진짜로
0: 아버지가 개발했대.
7: 라면 국자는
0: 제일

0: 먼저? 세상에서 제일 먼저?
1: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가 이제 안 되죠 사실. 어. 예. 그러니까 특허를 그때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지금 돈을 못 버셨잖아요.
2: 근데 100개면은 어떤 나머지들은 지금 말씀 안 하신 건 나머지는 어떤 것들을 개발하시는 거예요? 그냥 왜 아무것도 하고 네. 나서 그냥. 어.
3: 그나마 제일 쓸만한 어. 거를 보내셨을 텐데.
2: 어. 발가락 양말도 내가 개발했어요. 뭐 예. 야, 아.
1: 진짜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던 발명품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와, 살면서.
0: 야. 세상에 발명품? 발명품
4: 뭐가 있을까?
0: 발명품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것 중에 세계에서 제일 인정받는 게 커피 믹스래잖아요. 아~
2: 커피 믹스? 어, 어.
0: 커피 믹스 둘둘 하나인가? 그 네. 비율로 이제 딱 들어가 스틱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딱 그 제일 잘 나가는 그 뭐라 하죠? 바리스타가 네. 전 세계 유명한 바리스타가 다 와갖고 우리나라 커피 믹스 먹거든. 이게 세계 최고라고
1: 막 드립이고 막 뭐 라떼고 뭐
2: 라떼
1: 앞이로 난리나죠 난리나죠
0: 그 조합이 어. 장난 아닌 거야. 네. 야 그거 진짜 와 이건 최고의 커피 맛이다고 이제 따봉을 네. 외쳤대잖아. 야
1: 맛있죠 맛있죠.
2: 뭐 재유 씨 뭐 있어요 획기적인 거?
4: 아 저는 사실 지금 자취를 한 지가 이제 꽤 됐으니까 네. 저는 이제 손톱깎이 같은 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손톱깎이 옆에 손톱 안 삐져나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어요.
0: 그렇지. 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 에, 그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진짜 획기적이었어.
4: 네, 저 획기적이었어. 원래 탁 튀면은 막 어, 여기저기 튀니까
0: 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
1: 생활에 밀접한 그죠.
4: 그런 것들이 되게 아 이거 참 삶의 질을 높여준다.
2: 맞아. 얼마 전에 제가 일본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일본 가면 그 사는 거 있잖아요. 동키호테.
0: 네. 거기 재밌는 거 많아.
2: 완전 거기 발명품이
4: 난리나죠 난리나죠
2: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그쵸,
0: 맞아 것들이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랑 많아. 와이프가 도쿄를 갔다 와서 뭘 네. 사왔는데 네. 와 대박이더라고
2: 어떤 거?
0: 야 이거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집안에서 이제 가족끼리 이제 네. 그 똥을 싸잖아요. 네.
2: 아, 가족끼리 싸. 네.
3: 가족끼리 싸는 게 아니고
2: 각자 싸죠. 아니, 가족끼리 따로 따로 싸죠.
0: 각자 따로 싸는데
2: 각자 따로 싸죠.
0: 자기가 싸고 나서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냄새 나는
2: 거죠. 아 그렇지.
0: 그런데 뭐 아주 조그마한 그 무슨 안약 같은 크기예요. 응. 근데 그거를 거? 싸기 전에 한두 방을 딱 떨어뜨려. 그리고 싸고 나면 냄새가 안 나.
4: 와.
2: 아 싸고 나면
0: 너무 신기해.
4: 와. 뭐지?
0: 아무 냄새가 안 나. 그냥 향기가 나. 향기가. 아주 오. 조그만 방을 똥똥 떨어뜨리고 똥을 싸.
2: 네. 아 싸고 나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0: 아니고
2: 싸기 전에
0: 싸기 전에 싸야 돼 싸기 전에 넣어야 돼
4: 오. 아 요거
0: 야 이거 나 신기하더라고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 그러니까
4: 중화시켜 주는 건가 약간
0: 어
4: 야
2: 향기도 괜찮고
0: 향기도 괜찮아 어 그리고 아, 민망하지 그... 않은 거 있잖아 다음 사람이 들어가도 민망하지 않잖아
4: 맞아 맞아 맘 놓고 쌀 수 있겠네 진짜.
2: 그럼 만약에 그거를 미리 똥똥 두 방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이기는 분도 있겠네
4: 아 그거를 이기면은
2: 그거를
0: 이기는 수를 많이 넣는 거야. 네. 아,
1: 그러니까 똥똥이 아니라 똥똥똥똥똥똥똥
0: 콱콱콱
4: 뭐 약간 체크도 될 수 있는 게 그걸 만약에 이기면 병원을 가야 돼.
2: 콱콱콱. 네. 펑크린처럼.
0: 그건 이제 속이 안 좋은 거야. 네.
1: 그러니까 그걸 이기면은 병원을 가봐야 돼.
2: 아, 그래요. 이거는
4: 신호야, 신호.
1: 내장 내시경을 받아.
0: 야, 그 고추채 시기하더라. 와.
2: 살겠다 이거 진짜. 한국에 안 나왔어요?
0: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사온 거니까.
1: 아마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네. 한국 제품도 아마
0: 근데 그것만의 기술이 있을
2: 그러니까.
0: 아, 아니 그러면 향수 떨어뜨리면 되지 그러면.
2: 어, 그렇네.
0: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만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와. 그런 거겠지. 그것만을 위해서 개발한 거니까.
4: 와, 진짜 신기하다. 오,
2: 괜히 부럽다.
0: 너 똥냄새 많이 나는구나.
1: 갑자기.
2: 쾌적하시겠네.
1: 냄새, 냄밍 아웃을.
2: 네.
0: 4부로 넘어갈게요.
2: 갑자기요?
0: Here we go.
1: 아 노래 하나 또 듣겠습니다.
0: 아 노래 하나 들으면서 넘어가요?
1: 리센의 런어웨이 들으시면서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몇 달 전 SNS에 떨어진 벚꽃잎으로 만든 그림들이 화제였죠. 이탈리아에도 꽃잎으로 그림을 그리는 봄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피오라타 축제인데요. 인피오라타는 꽃으로 장식하다라는 뜻으로 거리 위에 꽃잎을 하나하나 놓아서 커다란 그림을 완성하는 축제입니다. 카톨릭의 한 기념일을 축하하고자 시작된 축제가 오랜 시간 이어져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며칠에 걸쳐 꽃잎으로 만든 작품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하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 축제는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아름다움일지라도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풍경을 완성해 나가는 함께 만드는 예술이자 공동체의 시간이 아닐까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컬투쇼 먹이보선 사고팔고 만그고 나무 이지열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1: 광고가 나간 사이에 우리 난리가 났습니다. 네,
2: 그 똥 싸기 전에 뿌리는 그 향수 뭐 이게 뭔지 술렁술렁이고 막 난리 났어요.
3: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2: 진짜 신기해 그거.
3: 네, 지금 일본행 비행기표를 끊는 분도 봤어요. 급하신 분들. 예,
2: 필요합니다. 그건 꼭 네. 있어야 돼요. 네. 자, 계속해서 사연 뜯어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
3: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거짓말은 돌아오는 거야. 대학 졸업반 때의 일입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특기란에 뭘 써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씨, 나 특기 뭐라고 쓰지? 너 술 잘 마시잖아. 특기에 음주라고 써. 야, 장난하지 말고 나 지금 심각해. 그럼 그냥 대충 달리기 이런 거 적어. 아, 그건 너무 평범하잖아. 그리고 난 달리기도 느린데 갑자기 뛰어보라고 하면 너 어떡하냐?
2: 그래, 안 돼.
3: 그렇지.
2: 시켜보기 애매한 걸 시켜보게 해야 돼. 맞아.
3: 그때 친구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면서. 야, 그럼 말이야. 요요 적어, 요요. 어? 내가 얼마 전에 요요 영상을 봤는데 진짜 신기하더라. 그거 적는다고 거기서 요요 해보세요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야, 그래도 혹시나 시키면 어떡해. 아, 요요. 야, 이씨. 세상에 회사 출근하면서 요요 가지고 다니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냐? 저를 뽑아주시면 첫 출근 날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 연습하면 되지.
2: 오, 일리 있어.
4: 뭐 일리 있어 진짜.
3: 이 녀석 얘기가 그럴 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특기는 요요가 됐습니다. 며칠 지나고 서류 통과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다섯 명이 한꺼번에 면접을 봤는데요. 면접관님들이 이력서를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죠. 25번 특기가 달리기네요. 100m 몇 초예요? 26번은 요리가 특기예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중에 뭘 제일 잘해요? 이런 걸 묻더군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27번 특기가 뭐야? 특기가 이거예요? 예, 요요가 특기입니다. 아, 요요를 잘해요? 예, 좀 하는 편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2: 아직 연습은 안 된 거잖아요. 예,
3: 연습이 안 됐어요. 양심에 찔려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면접관은 신기한다는 듯이, 야, 내가 면접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특기가 요리, 영화, 등산, 운동 다 비슷비슷했거든. 근데 요요는 딱 한 번 봤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인데.
2: 또가 있었나 보다. 누가.
3: 야, 이번에 두 번째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네. 제 특기가 특별하다며 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양심에 좀 찔렸지만 잘됐다 싶었는데요. 그때 면접관이
4: 설마
3: 김 팀장, 박 대리, 요새도 요요 가지고 다니지? 예, 점심시간마다 연습하던데 아마 오늘도 갖고 왔을 겁니다. 부를까요? 박 대리 오라고 하세요. 누가 더 잘하나 보게.
1: 왜 요요
2: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1: 망했어
2: 망했다.
3: 이게 무슨 일이지? 농담인가? 사태 파악이 안 되던 그때 진짜 박 대리라는 분이 나타나셨고 안주머니에서 요요를 꺼내 제게 쏘듯이 던지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2: 우와.
3: 에이, 박대리, 면접 온 사람한테 왜 기술을 뽐내고 그래?
2: 아, 이게 첫 번째 면접 봤을 때 요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3: 그러지 말고 면접자한테 요요 좀 빌려줘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고. 저는 진짜로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4: 어떡해.
3: 야, 이거 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손가락에 실을 끼고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땅바닥에 내다 꽂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깨지진 않았고 분위기는 박살나서 그 회사 면접은 당연히 떨어졌던 기억뿐입니다.
2: 거짓말이니까.
3: 그 이후로 저는 모든 이력서의 특기란에 영화 감상을 적었습니다.
2: 그게 특기야, 영화 보는 거.
3: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절대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4: 진짜 망했다 이거는.
1: 이 면접관님이
2: 진짜 개망했다. 개망했어 이거.
1: 놓치셨네.
4: 하필이면 또 그 요요.
1: 그러니까 그걸 갖고 계셨어.
3: 하필 요요를.
4: 하필
3: 박대리가.
4: 박대리가.
2: 예. 요요를 안 해보면 진짜 이건 모르고. 요요의 텐션이 있잖아요.
3: 그렇죠.
2: 이렇게 탁 이렇게 그냥 확 던지면 안 되고. 내려갔을 끝에쯤 싹 끌어올려줘야 돼. 싹 올라가거든.
3: 그 실뜨기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요요 실로
2: 왔다 갔다 하고 막 뭐 이런 거 안 되고
1: 기분이 진짜 딱 땅강아지 해갖고
2: 땅강아지
1: 바닥으로 쓰러져 해갖고
4: UFO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1: 그네 해가지고 만들어.

0: 맞아요, 맞아요.
1: 아, 그것까지는 못해도 나는 이게 던지고 이렇게 휙 한 바퀴 돌리고까지는 하는데 지금 해도 할 수 있어요.
2: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요요가 여기 있는데
1: 꺼내지 마, 꺼내지 마.
3: 갑자기 주머니에서.
2: 네, 갑자기 방청객.
1: 얼마 방청객 요요를 갖다 있어?
3: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고 요요를 배웠습니다. 갑자기.
2: 아, 근데 이제 저희 뭐 개그맨들이니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장기.
3: 있어요, 있어요.
2: 재율 씨는 뭐라 그랬어요?
1: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장기.
3: 네. 근데 왜냐면 개그맨들은 이제 장기 이런 거 시키면 무조건 시키니까
1: 무조건
3: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했죠. 성대모사라든가 그런 거라고. 야, 장기.
4: 특히 저는 진짜 데뷔 초 때부터 특히 데뷔 초 때는 어디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가면 개인기나 그때는 특히나
1: 개인기 많이 시키지. 많이 시키지.
4: 2010년대 이때는 막 아직까지
1: 아이돌들도 개인기를 엄청 개인기 무조건 시키지.
4: 무조건 해야 됐던 그런 세대여가지고.
3: 맞아요, 맞아요.
4: 아, 저는 근데 너무 곤란한 거예요. 저는 개인기가 노래고 그럼 제 특기가 노래인데 그걸 하면은 저는 일이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4: 그럼 다른 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뭘 어쩌라는 건가.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하동균 선배님 성대 모창을 해보고.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리던 그 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근데 이게 안 똑같은 거야.
2: 아니 안 똑같은데 반응이 나오잖아. 오,
1: 반응이 좋지.
4: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전부
1: 아이돌들 컬투쇼 오면 계기 한번 해보세요 시키면 없다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개소리라도 한번 내보세요. 내가 만들어졌어. 내가 좀 귀여운 개소리로 내고 좀 저기 시골에 가면 멀리서 들리는 시골 개소리 같은 거.
3: 있어. 밤에 들리는 그 시골
1: 어디서
3: 개소리.
1: 우는지 모르는데 짖는지 모르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2: 아, 막 주셨어요.
1: 나는 저 고라니를 잘 내요.
2: 고라니?
1: 고라니인데 이거를 내가 개발해서 개발한 게 아니고 윤도현 아시죠? YB 윤도현이 내가 무슨 뭐 공기청정기를 이제 우리 컬투쇼에서 준다고. 근데 공기를 잘 빨아들여갖고 너무 프레쉬하게 하는데 집 전체를 아주 그렇게 해줍니다. 그 대신 소음이 커요. 뭐 어떤 소음이 나는데요?
2: 고라니.
1: 이렇게 했는데 야 그 고라니 소리다 이렇게 된 거야. 본인이 파주 살 때 들었던 고라니 소리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 특기가 된 거야 그게.
2: 아, 빌드업이 너무 좋다. 청소기에서 와.
3: 청소기에서
2: 바로 고라니 소리 냈으면 이게 별론데 빌드업이.
1: 그게 이제 약간은 그 수컷. 수컷 고라니 소리라는 거죠.
3: 수컷.
1: 야.
3: 이게 소리만 잘 질러도 개인기 두 개가 가능한 게 고음으로 잘 질리면 고라니가 되고 거기서 저음으로 나면 이제 평창동 벨소리가 되거든요.
2: 제일 신 있어요. 제일 신은 그 독보적이잖아요.
1: 아, 자승원이
2: 자승원 선배님은 독보적이고.
3: 서영락들이. 자승원 고라니도 돼요.
2: 자승원.
3: 아 그냥 냅다
2: 방금 한 거잖아.
3: 냅다
2: 방금 그냥 선배님 나니까 한 거잖아 나.
3: 그냥 냅다. 자승원 선배님은 나비여도 됩니다. 나비야 나비야
2: 나비야
1: 나를 부르던 그만
4: 다 돼 이거
3: 평창동 매소리
2: 다 돼 그냥
3: 다 돼 다 돼
4: 부럽다 부러워.
1: 재밌어. 호연이 개인기 없나?
2: 저는 진짜 개인기가 없어요. 저 진짜로 개그맨 시험 볼 때도 예, 개인기를 물구나무 쓰는 거 뭐 그런 거 막
4: 아, 몸으로 하는 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 물구나무
4: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야, 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2: 제 나이가 지금 40 넘었는데 물구나무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웃긴 게
3: 나이를 거꾸로 드시네요.
2: 이게 보는 라디오가 아니잖아요.
3: 예, 보는 라디오 아니지만
1: 우리 찍어서 올릴게요. 우리가
4: 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나중에 저희 너튜브 에라오 채널에 영상 올라갑니다. 자 라디오 최초 개인기 물구나무 서기. 라디오에서 물구나무 서기라는
1: 궁금하신 분들은
4: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소리로 성공했는지 못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1: 예. 자, 여러분들 뭐 방청객이 놀라면 성공한 거예요.
4: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몇
1: 초로 하는 거야?
4: 야 아직도 안 들었어. 와 야! 프리즈까지! 야!
3: 야! 야,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1: 자, 남아연 씨.
2: 예.
1: 우리 회사에 내일부터 나오세요.
4: 성공입니다.
2: 고맙습니다.
3: 예. 아,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2: 예.
1: 혈액

0: 편안히 좋겠다 이거.
1: 다행입니다. 예.
2: 야 아, 지금 네. 눈에 남현 씨 눈에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1: 네. 지금. 혹시 핸드백에 혈압약 있으신 분?
0: 어 사람마다 재주가 있어.
2: 그러니까. 네, 아 진짜. 네. 정정하시네요.
0: 정정. 정정하시네요.
2: 아니, 물구나무 실력이.
1: 아 예, 고맙습니다. 실력이.
0: 여전하네.
1: 고맙습니다.
0: 여전해.
1: 여전하네.
0: 자 다음 호연 씨가 소개해 주는데 괜찮겠어요?
1: 아 자, 괜찮나요? 아 예. 물 차차 예,
2: 물 한번 먹고. 이 건강에 좋잖아요 또 물 한번
1: 그럼요. 예,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2: 예, 좋아요. 가끔씩 이렇게 거꾸로 순환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2: 자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노래 주세요.
1: 주세요. 028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내 사랑 마라톤. 마라톤.
2: 마라톤. 아, 마라톤.
1: 제 취미는 러닝입니다. 엄마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유 등짝 봐라 이거 지지배야. 네 등짝에서 화투 쳐도 되겠다. 아 내가 뭘 맨날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니까 살이 찌지. 살 좀 빼. 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생활 좀 했더니 7kg가 쪘거든요. 엄마 잔소리가 지겨워서 운동을 하려는데 돈은 없지 시간은 많지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운동 뜀박질을 하기로 했죠. 근데요 혼자 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은 도가니 아프다고 안 뛴다고 하지
2: 도가니.
1: 혼자는 도저히 속도가 안 나지. 그래서 감자마켓 어플에 들어가 봤더니 러닝 크루가 많더라고요. 끌리는 곳으로 하나 골라서 모임에 나가 봤는데 뉴페이스네요. 달리기는 좀 하시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됐는데요? 이제 이틀 정도. 아 뭐야 완전 병아리. 아 귀엽다. 아 귀엽네. 오. 아 귀엽다뇨. 쟤 내 아이가 몇인데. 이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3: 네.
1: 자꾸 헷거려요. 해병아리네. 너무나 재밌고 핸섬한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러닝만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뒤풀이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아 운동한 거 도루묵대는데. 아 불편하면 안 가셔도 돼요. 아니요 갈게요. 그날 저는 그 남자를 사로잡기 위해 갑자기 그날 사로잡기 위해
2: 그래?
3: 당일날
1: 지난날 숱하게 선보였던 저만의 매력
2: 뭐가 있군요.
1: 자 잔들 주시고 자 소맥 기차 출발합니다.
2: 안돼
1: 뿌뿌.
2: 안돼 하지마.
0: 기차 멈춰.
1: 소맥 말기 스킬을 지대로 보여줬고요. 그 남자를 꼬시진 못했고 도원결이 의형제를 맺어
2: 아이고
1: 매주 금요일마다 달리기 하고 소맥 말아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살은 3kg 더 쪘네요.
2: 아이고.
0: 아하.
1: 달리기 하니까 식욕이 더 돌아서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이번 주는 삼겹살에 된장 술밥 잘하는 곳으로 아유. 갑니다. 그냥 맛집 동호회를 나가시지.
2: 아유.
1: 우리 크루
0: 강재준이야 강재준.
2: 네.
1: 우리 크루 회님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술밥은 공짜. 엄마가 열심히 하라고 러닝화도 사주셨는데 전 정말로 소맥 마라톤. 아 소맥 마라톤.
2: 마라톤. 마라톤이요.
1: 소맥 마라톤이 너무 좋아요. 엄마 미안해. 네.
0: 아니
1: 어떻게
0: 강재준 씨가 이렇게 러닝을 많이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0: 살이 갈수록 찌거든요.
2: 야,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가.
0: 그래서 근육돼지 멧돼지라고 지가 소개하잖아요.
1: 네. 멧돼지 러너.
0: 예, 멧돼지 러너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시작을 해서 목적지를 먹고 싶은 대로 정해놓은대요. 네, 뛰어가서 먹는 거야.
1: 아 뛰는 게 아니고 목적지를 맛집을 설정해 놓고
0: 뛰어가서 먹는 거예요.
2: 그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냥.
1: 아...
0: 계속 뛴다고 그러죠.
2: 러닝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입맛이 돌아버리니까. 아,
1: 식욕이 돌지.
2: 예.
1: 뭐 운동하는 거 있어요 재열 씨?
2: 저도 사실 운동을 따로 하진 않는데 이제 식단을 요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 네.
2: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천연 위고비가 있대요.
0: 천연 위고비?
2: 천연 위고비 있는데 그게 요즘 유행하는 건데 계란에다가 뭐 후추랑 올리브유를 뿌리면은 그게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
0: 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계란에다가 후추랑
3: 예, 예.
0: 올리브유 어디서 그렇게
3: 주세요? 주세요?
0: 네. 언제부터 그렇게 계란을 주더라고요?
3: 아, 선배님 주신다고 그랬대?
0: 나한테.
3: 아니고?
0: 나한테.
2: 아, 이미 섭취하고 있었네요, 선배님.

0: 관리하시라고 그렇게.
1: 아, 그 언제부터가 그냥 맹계란을 주다가 그렇게 반을 잘라고 거기다 후추에다가 올리브유를 얹어 주시더라고.
0: 알고 주시는 거. 아,
2: 밤에 너무 배가 고파서 계란에다가 후추에다가 올리브유를 먹었는데
3: 맛은
2: 너무 맛있어서 비빔면 두 개를 끓여서
4: 같이 그렇지,
0: 곁들여서
4: 그렇지,
0: 어?
4: 그렇지, 그렇지.
0: 조합이 좋네.
4: 이렇게 먹어볼까?
0: 어, 좋은 조합을 찾아버린
2: 꿀맹이를 섞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계란만 먹어야 되는데 아유 그렇게 먹으면 맛이 또.
4: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들 특성상 뭔가 지금 조리법을 재해석하잖아요. 예를 들어
2: 조합이 너무 좋아.
4: 닭가슴살 운동한다고 닭가슴살 먹어도 잠깐 닭가슴살 이렇게 먹으면 질리니까 그러면? 양념을 좀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맞아. 좋아. 그렇지. 잠깐만. 어 좀
0: 이렇게 되면은
4: 꿔볼까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4: 여기서 좀 뭘 첨가해 볼까
2: 밥이랑 같이 볶아 볼까 너무 맛있거든요.
4: 어 이거 괜찮잖아. 탄수화물이니까 단백질이니까
0: 그렇게 이제 칼로리가 한 300칼로리가 넘 그러니까. 추가되고
1: 그래서 홍윤아 개그우먼 홍윤아 씨가 이제 뭐 우차스 한참 할 때 그랬다면서요. 다이어트 한다고 나 삶은 계란만 먹겠다 그래서 한 판씩 먹었다 계란 한 판씩 먹었다 이렇게 꿔하고 그렇게 한 판씩 계속
4: 그래서 예전에 홍윤아 씨가 여기 나오는 우리 조재진님 같이 패러디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댓글에 뭐라 그랬냐면은 조재진님한테 할 때는 어? 와 모르시나요? 대박. 홍윤아 씨가 패러디하는데 뭐 드시나요?
1: 뭐 드시나요?
4: 뭐 드시나요? 뭐 드시나요? 네, 홍윤아 씨 계속 먹으니까
1: 기다리는 동안 뭐 드시나요? 어느 계절마다 뭐 드시나요?
4: 제철 음식.
2: 제철 음식.
4: 예, 잘 먹는 게 좋죠.
0: 아, 잘 먹고.
4: 예, 잘 먹고.
1: 자, 최고의 똥망고 사연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뽑아보겠습니다. 에이.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
2: 이 오빠 뭐야.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4: 케어 원해요?
5: 케어 원해요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 원해요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8: 리아양 놀러 갈게
7: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8: 리아양 함께하자
7: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8: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9: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르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들으시죠
12: 자,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고고
13: 네네. 네,
12: 오늘 사연 소개는 모든 분들께 선물 하나씩 다 보내드리고요 일단
13: 특별한 선물 최고의 망고고 사연에게 블루베리까지 받을 이야. 사연을 발표하도록 블루베리. 하겠습니다 야. 아 이건 뭐
12: 오늘 그 저기
13: 최고의 사연은 그냥 정해졌잖아요
14: 네. 요요
13: 요요를 가죠 요요
12: 이분이 가장 망하지 않았나?
14: 맞아, 맞아.
12: 자, 최고의 똥망고고 사연 주인공은 바로바로! 우리 재윤이가 소개했던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제목 거짓말은 돌아오는 거야!
13: 블루베리 드립니다. 블루베리.
12: 블루베리. 블루베리. 착물로.
13: 블루베리 몇 알이 갈진 모르겠습니다만. 네.
14: 몇 알이.
13: 몇 알이 갈진 모르겠습니다.
12: 좀 시기가 안 좋으면 한 두 알 정도 갈 수도
13: 있어요. 예. 예.
14: 블루베리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13: 예. 아니, 이번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밭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예. 직접 따서.
14: 저희가 예. 갖고 그 위치를
12: 드린다고는 서... 했는데 뭘 드린다고 정확히 예. 예.
14: 드리긴 드릴 겁니다.
15: 예. 지도를 보내 드리니까 서리를 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3: 주인 눈에 띄지 않게 네. 조심해서 따가시길 바랍니다.
14: 네.
13: 자, 계속해서 재고로 여러분들 망해본 사연 받을 테니까 네. 살면서 망해본 사연 다 있잖아요. 망해본 사연들 보내주세요. 여기 망고구 게시판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또 읽어보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12: 네.
13: 자, 남원희 씨 수고하셨어요.
14: 아유, 감사합니다.
13: 네, 우리 깡디도 수고하셨고요.
12: 우리 균디 고생했어요.
13: 나도 수고했어, 맞아. 우리 방청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12: 고생하셨고요.
13: 네, 우리 들어오신 쇼다런들 땡큐. 방송놈들 수고했습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16: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0: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놀이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ogs.
1: 황재성의 황제.

아시아에서 광고 잘 만드는 나라. 물론 대한민국도 광고를 잘 만들지만 태국은 기발한 발상으로 재미있는 광고 잘 만들죠. 그리고 일본은요, 특유의 감성이 살아있는 광고를 아주 잘 만들죠. 일본의 감성 광고 카피만 모은 책이 나와서 슬쩍 봤습니다. 인상적인 카피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하나를 골라봤다고요. 사랑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타고 있다. 뭘까요? 대체 어떤 회사 광고 카피일까요? 결혼중개업체 구직사이트 정답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채널 고정. 오늘도 내시는 황제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곡은 진우션 말해줘 듣고 오셨고요. 제가 광고 카피라이트 문구들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그들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 줄 안에 모든 걸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분홍이방 황석봉도 우리 황제파워에서 달마다 이렇게 열리고 있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제가 무슨 회사의 광고인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오프닝에서 이제 일본 광고 카피 문구 하나를 소개해드렸는데 사랑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타고 있다. 자, 정답은 JR 큐슈 일본 철도회사 광고 카피였습니다. 맞죠? 사랑이라든지 용기라든지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타고 있다. 엄마랑 아이가 그냥 지하철에서 집에 가서 먹어야 되는 건데 하나 봉투에 슬쩍 꺼내가지고 그냥 서로 살 맞대고 이렇게 하나 입에 먹여주고 그다음에 막 사랑하는 연인들도 있고 지하철에서 번따 하려고 번호를 물어보는 용기를 내는 용기를 내는 번따족들도 있고 용기. 네, 맞아요. 진짜 그 이런 문구 막 듣고 이런 기차 광고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옛날에 기차 여행 갔던 것들이 막 생각납니다. 지금 비둘기

0: TPO가 있나요? 없어졌죠? 옛날에 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는요? 있죠 아직. 예, 무궁화호 빼고 제가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통일, 비둘기 아 이런 거 저희 할아버지가 철도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가끔 할아버지 직장에 이렇게 슥 가보면은 할아버지가 이제 계시는 곳까지 가볼 수가 있어요. 가면은 그 오픈된 지하철 있잖아요. 차도 다니고 막 그러 거기 가보면은 그 이상한 묘한 지하철의 기름 냄새가 있어요. 그 철도에서 나는 그 기름 냄새. 그게 어쩜 그렇게 좋던지. 어?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 가도 그 막 철로 위에 이렇게 아지랑이 막 피어오르는 그것도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기차 지나가는 것도 너무 좋고 기차는 이츠 낭만이죠. 기차는 이렇게 낭만 있어버리죠. 아, 간만에 또 추억 여행했네요. 어? 불금에. 네, 마침 내일이 또 주말이 시작되니까 기차 여행 가실 분들 한번 슥 떠나보는 것도 가끔 계획 안 하고 가는 것도 참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소개했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해 보시면 황제 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철판 밑에 노란색 메모지도 붙어 있는데 메모지 몇 장 붙어 있나요? 1번 한 장, 2번 세 장.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고요.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하겠습니다. 광고 이츠가공.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않길 바싸.
1: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선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2: 레노.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0: 放鞭炮啊。
1: 오늘도 황제파워의 송숙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들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려버려. 자, 오늘 출첵 첫곡 다이나믹 듀오 너 하나만을 위해로 출발.

이정훈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에 나에게 밀어. 압력, 이 말도 맞다. 가끔 이렇게 미루는 것도 좋다고 이해해요?

0: 경우입니다. 웰컴.
1: 잘 부탁합니다.
0: 자, 전주상님. 야, 이 녀석아. 평상시처럼 오늘 하루도, 어? 배꼽 빠지게 잘 부탁해. 맡겨만 주시라잉.

문자로 저에게 야인 녀석아를 던지시는 분들은 황제파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늘 청취를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고서 이 말을 할 수가 없디. 최준영님 반가워요. 박미연님 어서 오십시오. 강민주님도 출첵.

곡입니다. 그룹 이름 Yes or No.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칠판 밑에 노란색 메모지도 붙여있는데 메모지 몇 장 붙어있나요? 1번 한 장, 2번 세 장, 5번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0: 수호수요. 지금이라도 살포시 입장해봐요.
1: 잘했습니다, 영준님.
0: 우리는 또 칼출근 안 해도 됩니다.
1: 오며가며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만 해도 황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응.

하더니 빵디 수십 년 만에 월미도 놀러와서 배고픈 갈매기들에게 과자 나눠주고 있어요. 이거 과자 나눠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먹으려고 입에 하나 물고 손에 과자 이렇게 들고 있다가 입에 있는 걸 갈매기가 물어간 적이 있어요.

0: 8780님, 우리 마눌님 친구 만나본대요. 굵은 아싸. 네, 오늘은 또 자유부인에 이은 자유남편이시군요. 자, 일단 황제파워 들으면서 오늘 뭐 할지 곰곰이 생각 진행시켜.
1: 좋았어! 그녀는 나비 검은 고양이 진도 좀 나가려면 나의 밥이나 고추장
0: 3980님 속보입니다. 버스기사인 황석원씨는 주말에 출근을 한다는 속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점점점. 자, 그렇다면 삼각 위로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근무하시는 버스기사 한석원님께 힘내시라고 에너지 빔을 좀 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승길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양승길님께는 부침 여름형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껴주시죠. 자, 검색 퀴즈 정답 발표해드릴게요. 칠판 밑에 메모지 몇 장 붙어있나 문제 내드렸죠. 1번 한 장, 2번 세 장. 정답은 1번입니다. 한 장! 자, 진짜 언젠가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제가 생겼는데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커보니까 알겠죠. 이제 생각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게 많으니까 핸드폰 메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또 수기로 적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손으로 적으면 또 그걸 안 봐요. 어디다 휙 던져놓더라고요. 아, 정말. 자,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고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 기다리시면 선물이 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비비의 범파, 신곡이네요. 비비의 범파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0: 르노.
2: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겨 유니클로 감사.
3: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2: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8: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까요? 9320님, 딸 둘 마음은 냉동밥만 해두고 3박 4일 여행 갑니다. 딸들은 알아서 카레도 해먹고 김밥도 해먹어요. 딸들아 설거지 잘해놔라. 그렇군요. 아주 까르르 까르르. 딸 둘이서 그냥 냉동밥도 잘 돌려먹군요. 아들들 안 해버리죠. 안 먹어버리죠. 우리는 안 찾아 먹어버리니까. 시켜버리지 엄마가 해놔도. 그래서 또 뒤지게 맞을 각오하고 와서 등짝 이것들 이거 하나도 손을 안 댔네. 저희 어머니가 맨날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밥이 쉬어가지고 여러분 밥통에 밥을 넣어놨는데 누그러져가지고 손 하나도 안 댔네. 또 맨날 라면 끓여 먹었지. 네, 저도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딸들은 아니었거든요. 카레도 해먹고 김밥도 해먹고. 원래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죠. 네. 자,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냉동밥도 나오고 즉석밥도 나오고 옛날에 그런 거 없었죠. 9320님 아주 야무진 딸들 두신 거 축하 축하. 이승주님 오늘 하루 쟁일 낑낑대면서 에어컨 분해 청소했어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뿌듯하다요. 이제 폭염 안 무섭다. 야호. 아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에어컨 제가 이 분해 청소를 저도 이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업체를 맡긴 적이 있는데 결국에 에어컨을 끌 때가 중요하다. 송풍이나 건조로 한번 말리고 가야 하는데 이게 진짜 귀찮거든요. 에어컨 틀고 실컷 열어보면 세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에어컨은 그 기능이 있어요. 예약 끄기. 한 시간 딱 틀어놓고 그 다음에 아니다. 충분히 센 다음에 송풍으로 틀고 이게 한 30분이나 15분 있으면 좋은데 그 시간 컷이 1시간 단위로 돼 있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말리면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항상 송풍이나 이런 건조 기능이 있으시면은 이걸로 하고 키셔야지 쉰내가 안 난다. 승진님 앞으로 건조 잘해가지고 뭐 필터 교체하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냄새 안 나게.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저의 고품질 변질 연기를 선보이는 코너가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빵지브이 플러스 준비하고 있고요. 5722님께서 빵지 김치전 안 줘도 되니까 이 노래 한 번만 틀어달라고 해서 이거 뭐 김치전을 안 줘도 되는데 이 노래 틀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려드립니다. 길건 흔들어봐.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0: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 OTT를 넘어서는 스릴과 서스펜스. 이제 우리는 영화, 드라마 그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빵지브이 플러스 빵지.
1: 아, 진짜 요즘 친구들은 이 노래 알래나?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분 이 부금. 아, 토요영화 이거 OST 아니었습니까 우리? 그죠? 거기 이상한 황금 조각상 같은 게 이거 나오면 별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고 있었어. 황금 조각상이 이렇게. 아, 그때 진짜 너무 기다렸고 낭만 있었는데 거실에 다 모여가지고 엄마 아빠랑 TV 보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다가 우리가 못 보는 영화 나오면 자기들끼리 본다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고 그거 막 울고. 그때 추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제 음악 끄세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떤 배역이든 아주 그냥 제 색깔로 호로록 호로록 복붙할 겁니다. 단 1초도 귀를 뗄 수 없는 국대급 숙성 연기쇼. 아니요, 거의 썩은 연기죠. 거의 썩기 바로 직전의 연기까지 숙성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다양한 연기에 도전을 할 텐데요. 차무식, 황경영, 엄태구, 시크릿 빵주, 한석규, 손흥정 감독, 이순재 스님, 구교환, 석봉어머니, 자이언티, 그리고 애견녀 빵까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물들에게 다른 목소리를 부여할 거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인지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전 세계를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한 2019년 최고의 화제작입니다. 무려 잠깐만 세 명의 캐릭터? 지금 대본도 안 봤는데 분석이고 뭐가 없다 우린 바로 갈긴다. 1인 3역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레디 액션.

0: 참으식입니다. 야, 이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어? 어? 야, 기정이 얘 소속 입학하겠다. 어? 한석규입니다. 그죠? 얘 식별력이 아이고 와.
1: 이거 그 아들 면접으로 가는데 어? 덕담이나 아, 난 석봉 어머니야. 응? 덕담이나 한마디 하시지.
0: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어?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래,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어? 뭐 서류만 좀 미리 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하. 아. 와, 아 여러분 쉽지 않은데요. 아, 세 명의 대화를 아예 지금 이게 물리적으로 충격이 온 게 아니라 감정 과잉이 와가지고 자, 아주 명대사까지 지금 나왔죠. 백수 가족이 아주 치밀하고 기발한 사기극의 시작을 알리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자식들의 기맥힌 문서 위조 실력에 감탄하면서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원래 이분은 네, 뿌듯해하는 백수 가장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희대의 명대사가 탄생한 순간 전원 백수인 가족이 IT 기업 사장의 집에 위장 취업을 시작하며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소동을 다룬 이 작품. 오늘 제가 연기한 장면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지 작품 제목을 적어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쿨 점포 만보.

0: 빵지붕이 플러스 줄여서 빵풀. 자, 오늘은 위조 서류 한 장을 앞에 두고 온 가족이 세상 진지하게 덕담을 나누는 전설의 그 장면을 연기해봤습니다. 자, 실제 영화의 장면을 또 우리가 들어봐야겠죠. 자, 실제 장면입니다. 큐.
1: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야, 이 기정이의 수석 입학하겠다.
2: 그죠? 얘 실력이.
3: 에이그, 아들 면접하러 갔는데 덕담이나 한 마디.
1: 아들아,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
2: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1: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2: 뭐 서류만 좀 미리 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연기한 작품 바로 기생충이었습니다. 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등 수많은 명대사로 엄청난 신드롬을 몰고 온 작품이죠. 오늘 제가 연기한 이 장면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니까 서류만 미리 뗀 거예요. 라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기우의 뻔뻔함이 아주 돋보인 장면이었고요. SNS의 기적의 논리짤, 압도적 긍정 회로짤로 박제가 되면서 여러 패러디를 낳기도 했습니다. 반지하와 저택이라는 극과 극의 공간을 통해 현대사회 이 빈부격차를 기가 막히게 풍자한 영화 기생충이었고요. 2533님, 빵디, 지하신랑 박명훈 씨랑 가슴이 웅장해지는 싱크로율임. 네, 많이 들었죠? 너무 좋아하는 배우고요. 이 정도면 그 빵디 필모그래피에 기생충 끼워넣어도 아무도 모를 듯. 옛날에 제 인공검색어에 이분 이름이 계속 있었어요. 박명훈 씨의 기생충 유행으로는 리스펙! 리스펙이 있죠. 네, 리스펙. 리스펙이란 단어를 모르는 초등학생들은 아마 다 찾아봤을 겁니다. 리스펙! 네. 정민지님, 흡사. 다음 달에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 모습 같네요. 내년에 벌어서 메꿀 거니까 지금 긁는 할부는 사실상 영원임. 정답이죠. 진짜 이게 기적의 논리와 시스템이죠. 할부. 마법의 단어입니다. 할부. 둘둘사사님, 아무따 점해추는 한우 체크살 살포시 얹은 짜장라면입니다. 사실 이 문자를 너무 읽고 싶었습니다. 이제 먹어.

줘야죠 이제. 체크살 그 어? 짜장라면. 요거 그때 난리였죠. 체크살 솔로 그냥 정육점 앞에. 네, 오늘 접했죠. 그때까지 먹고 싶으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생충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했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방지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지뷰 플러스까지 저는 캐릭터 연구를 더 열심히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아,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아, 우리 아들 나쁘금이 아깝지 않구나 라는 연기 실력이었다 라는 말씀을 꼭 어머님께, 친어머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나쁘금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끝곡은 B2B의 무비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3부로 넘어갈게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0: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빵디. 저는 최근에 7년 동안 정들었던 저의 인생 첫 차를 보낸 토비 맥과이어를 닮은 경기 광주 피터 파커입니다. 7년 전에 첫 차를 구매하러 자동차 매장에 갔을 때 그 설렘과 차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리 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첫 차라고 처음에는 세차도 자주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으면서 누구보다 소중히 했던 차였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도 소홀해지고 약간의 상처도 내면서 점점 세월의 흔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차를 바꾸기로 결심하고 보내려고 하니까 약간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시원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 덕분에 지금의 와이프랑 장거리 연애도 할 수 있었고 지금은 결혼해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잘못으로 와이프에게 쫓겨나면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로 했던 저의 처차를 이제는 저희 가족의 아이 계획을 위해서 조금 더 넓고 좋은 차로 바꾸게 되었지만 평생 저의 처차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나의 소중한

자, 오늘은 경기 광주 피터 파커님의 신청곡 토이 뜨거운 안녕 듣고 오셨고요. 특히 남자들이 가끔 첫 차라든지 아니면 혹은 그 차를 탔는데 굉장히 뭐 많은 고생을 역경을 이겨냈다든지 하면은 이상하게 그 차를 팔 때 막 딜러분이 가져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막 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저는

0: 저도 팔지 못하는 차가 한 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차인데 제가 신인 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오랜 기간 모은 다음에 그 차를 사서 타고 다녔는데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그 전쟁을 함께해요. 그런 차가 있는데 저는 못 팔겠더라고요, 걔를. 그래서 지금도 그냥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되게 보면은 깨세제한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참 그 물건에도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사할 때 짐 정리하다 보면은 야, 이게 어떤 뭐 이상한 물건들 막 나오잖아요. 정리 안 하고 이거를 쓸모는 지금 당장 쓸모는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싹 이사할 때 이렇게 꺼내 보면은 와, 그래 맞아. 이때 내가 이랬었지. 그런 물건들이 깃들어 있는. 네, 이렇게 추억이 깃들어 있는 물건들이 있죠. 네, 피터파커님 100분, 네, 100분 이해가 되고요. 제가 앞으로 살 차에 저기 꽃길만 걸으라고 꽃길빔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돈길로만 인도하길. 꽃길 돈길 빔. 네, 자 일단 행복하게 차 타고 추억 많이 쌓으십시오. 여기까지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만나봤고요. 3부에는 세 곡의 노래를 믹스 섞어 들어보는 코너 순바 곡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할게요.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지 냉면.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5: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6: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즐겨요. 농심.
1: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 판의 기술. 구들장.

0: 와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2: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3: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꼭꼭 숨어라 내가 지금부터 다 찾는다 노래랑 숨바꼭질 해봐요 숨바꼭질 자 숨어있는 세 곡의 노래를 찾아보는 코너 숨바꼭질 3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의 노래들이 막 섞여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은 어떤 노래 세 곡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 세 곡의 노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최초 정답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기본 선물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믹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세요

두곡 찾았는데, 두곡완벽하게 찾았는데마지막한곡너무아쉽다지금은뭐편법이나요행이없이진짜로난이도도적절했고제가두곡을완벽하게지금집중해서들었는데지금한곡을못찾았습니다어때요여러분다찾았어요네한번더빠르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는한곡이앞으로전진을한다고합니다음악주세요

아 이거 안 들은 노래야. 들은 노래가 앞으로 나왔어. 아, 두 곡이 들렸는데 지금. 자 마지막 믹스 하나 나왔습니다. 아 승부 걸어야죠 여기서. 갑니다. 마지막 믹스 주세요.

0: 하면서.
1: 잠깐 정답을 확인해봐야겠다.
0: 아 이분들이었어. 아 이분들이었어.
1: 그 두 곡은 아주 강력하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고 계신데 마지막 제가 못 찾았던 그 한 분들이 중간중간 가끔 한 번씩 튀어나와가지고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말씀. 네. 자, 세 곡의 노래가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요. 아 오늘은 아 이게 지금 현재 이 시점 가장 유행하는 운동이죠. 어, 그 운동에 관련된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제목에 아, 그런 운동에 관한 알죠 여러분? 한강이라든지 가끔 이렇게 거리 가다 보면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운동이 지금 노래 제목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노래 제목 3개 모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초 정답자에겐 백화점 상품권 한발 늦었지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기본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힌트를 더 안 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어, 첫 번째 힌트는 90년대 요정이죠. 요정. 걸그룹 요정. 그리고 어, 두 번째 분들은 악동. 그리고 세 번째 분들은 얼마 전 광화문. 네. 운동과 연관지어서 네, 이분들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공개합니다. 가호. 아, 이것도 힌트곡이네. 가호 러닝.

자, 숨어있는 노래 찾기 숨바꼭질 진행 중이고요. 노래 다 찾으셨습니까? 아, 오늘 뭔가 쉬운데 어려운? 뭔 말인지 알죠? 쉬운데 어려운 느낌스. 자,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SES의 달리기! 자, 두 번째 노래입니다. DJ DOC, Run to You! 자, 그리고 마지막 노래, 이 노래 빠질 수 없죠. 방탄소년단의 Run! 자, 이 세 곡의 노래를 촤라락 저희가 섞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처음에 들었던 그 믹스를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고 들으면은 다 들리니깨니 가장 처음에 들었던 믹스 들어볼게요. 큐!

들린다 들려. 이제 방탄소년단의 런도 들리네요. 저 이 노래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박태수님 오늘은 커닝 안 하고 내 귀로만 두 곡 건졌다. 똑같네 저랑. 비록 한 곡은 틀렸지만 내 자존심은 지켰다 이 녀석아. 네 말씀드렸죠. 이 녀석아를 알고 계신 분들 황제파워를 굉장히 사랑해 주신 분들이다. 그리고 자주 들으신 분들이다. 1665님 요즘 노래 들을 땐 청력 테스트하는 기분인데 옛날 노래는 호흡만 나와도 심장이 먼저 반응함. 네 그때 아마 뭐랄까 순수함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모든 노래들이 가슴에 다 와닿아 버렸죠. 9951님 지난번처럼 음원 유출을 기다립니다. 미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돼요. 눈치챘어요 지금. 감독님이 눈치를 챘고 각성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운이었죠. 초반에. 자 일단 제일 먼저 정확하게 노래 제목 3개를 보내주신 분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최초 정답자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다른 당첨자분들께는 기본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될 방어선, 흔히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이 말, 어디서 왔을까요? 그 시작은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막으려고 국경에 거대한 방어선을 세웠는데요. 이걸 건의한 육군 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불렀다 해요. 하지만 독일이 이 선을 우회해 침공하면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넘지 말아야 할 각자의 마지노선 있죠? 평소에도 그 선을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1: 복잡한

0: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7: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8: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이제 꼭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2: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29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터덜터덜 걸어오는 모습이 딱 주유소 바람 빠진 인형인데요. 몸에 힘 좀 넣고 좀 걸으십시오. 네, 사연 받았습니다. 583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고등학교 2학년 아들 체육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녀석이라 은근 걱정했거든요. 아니 근데 웬걸요?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아주 날아다니더라고요. 심지어 반 장기자랑 시간에는 정체불명의 섹시댄스까지 추는데 내 자식이지만 참 킹받고 낯설었습니다. 빵디, 고이 아들의 격정적인 골반 댄스, 이거 사춘기가 다 지나가고 있다는 좋은 징조 맞겠죠? 도율아, 엄마는 오늘 너의 새로운 모습에 완전 반했다. 아빠의 그 뻣뻣한 유전자를 이겨내고, 아니 그런 춤선이 나오다니, 역시 넌 내 아들이다. 네, 오늘은 좋은 건 자기 닮았다고 자랑하시는 5833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들에게 아이들도 가면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저도 깜짝 놀란 게 집에서 저희 아이가 하는 행동과 지금 너무 진짜 밖에 나가면은 온통 그냥 손가락질 받을 일만 그냥 집에서 사고치고, 근데 학교에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면은 너무 생활을 잘하고 말을 너무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가 너무 좋고. 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훨씬 잘하고 있다는 거. 네, 저도 저희 아이가 그러면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제3자의 입장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저도 안 믿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아 정확하네요. 하늘 웃기네. 네, 오늘 아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죠. 아 우리 아들 웃기네. 네, 들려드릴게요. 하늘 웃기네.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아니 근데 진짜 누가 시간을 잡아당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벌써 5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자, 월루페에서 5월의 라스트 불금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점액추 이것이 올라간 짜장라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기생충 레시피입니다. 네, 등심의 끝부분 여기까지. 자, 형님 김호우실 겁니다.

광둥이들 모이세요. 출발합니다. 원우대 열차가 출발합니다. 가자 광둥이들아, Are you ready? 안정훈님 오늘도 열심히 달려 달려. 오케이, 접수.

싱크대 앞에서 스쿼트 하면서 더불어 춤도 추면서 감자를 깎고 있어요. 순동이 한 번에 몇 가지를 하시는 거지? 이츠 대단스. 본격 노동요 방송. 여기는 톱스 선정 가장 신나는 라디오 1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나는 1위. SBS 파워 FM. 황제!

0: 아니 정승님 과자를 방금 뜯었는데 손이 왜 없지? 자 정승님 지금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른쪽 손가락 엄지와 검지를 보십시오. 거기 과자가루가 묻어있다면 이거 본인이 먹은 겁니다. 아셨죠?
1: 할땐더 말했다.
0: 이 구역에 미친 방송은 어디다? 여기지.

닭다리탕국입니다. 백지영 대쉬. 부장님이 집에 가셨으면 어디로 대쉬? 집으로 대쉬.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에추 이것이 올라간 짜장라면이 될 확률이 높고 심지어 저는 이걸로 그냥 정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짜장라면에 뭘 올려야 할까요? 힌트는 기생충 그리고 등심의 끝부분을 말하는 바로 그 살, 여기까지.

이럴 수가. 박민영님, 바다 보면서 슬로우러닝하고 있어요. 바닷바람이 너무 좋아요. 바닷가 근처에 사시나 보니 요런 것이 이제 특권이죠.

메뉴가 좋아요. 왜냐면 그네 식당 저녁 메뉴가 제육볶음과 돈가스거든요. 이럴 수가. 하나만 있어도 세 배로 기쁜데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몇 배야? 3, 4, 5, 9, 9배잖니.

손님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수가. 반찬 가게 제가 더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반찬 가게를 하신대? 자, 오늘 점액추에다가 아 이거 반찬 가게 고추장아찌 진짜 맛있는데. 아 오늘 일단 점액추 할 건데 이 점액추에다가 고추장아찌로 진행시킬 겁니다. 이게.

3일 목걸이도 채소 마켓에서 사오네요. 비건이신가? 비건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자, 범이님 기념일 다시 한번 황제 파워에서 그래도 네 콩그레츄레이션 해드리겠습니다. 기분 푸세요.

비정님, 우리 집 양파가 옆집 양파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황제 목소리도 커. 무럭무럭 잘 났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스피커를 양파한테 돌리세요. 우량 양파 빔 쏴드립니다. 갑니다. 우량 양파 빔. 네, 아마 수박만한 양파가 열리기를. 자, 여기까지 네 월미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릴게요. 오늘 저매추와 관련이 있는데, 오늘 저매추 이것이 올라간 짜장면인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채끝살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채끝살 짜장면에다가 반찬은 고추장아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참 좋아하는데 겁나게 맛있다고. 예. 자, 오늘도 덕분에 참 즐거웠습니다. 2시간 순삭이었죠. 행복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도 우리 4시에 꼭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오늘 끝곡은 나윤권의 기대 준비했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우리 같이 퇴근합시다. 여기까지 끝.

식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아 닥터피아.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 솔루텍
2: 1544-8777.
5: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우선 하기 싫은 일부터 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겨우 해내는 사람도 있죠. 다들 어떤 쪽인가요? 둘 다 불안한 건 마찬가지죠. 다만 누군가는 불안의 불씨를 미리 꺼버리고요. 누군가는 그 불안을 연료 삼아 폭발시키는 거죠. 어느 쪽이든 해내긴 해내잖아요. 그럼 된 겁니다.

0: 커피소년 힘내 박수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올라송 DJ 박소현입니다. 5328님 미루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 드디어 겨울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미루던 일을 해치우고 나니 개운한 거 있죠? 잘하셨습니다. 미리미리 좀 맡겨가지고 나중에 또 경랑 패딩은 맡기지 말걸 그랬어. 하나는 그냥 둘 걸 그랬어. 이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또 미루다가 예 5월 29일인데 그죠? 6월을 앞두고 이렇게 또 지금 맡기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좀 다르죠. 오늘부터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투표일에도 보면 여유 있게 미리 투표하고 와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미루다가 어차피 갈 건데 또 투표일 저녁 6시 다 되어갈 때 그제야 아우 나 지금 가야 된다며 또 이런 데서도 성격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사네 러브게임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증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지출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소비 지출 내역을 읽어드립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어반자카파 그대고 온내 사랑 이어드렸습니다. 7720님 오늘은 간만에 목욕탕 가서 따뜻하게 몸 담그고 시원하게 때밀고 왔네요. 완전 개운해요. 언니는 찜질방이나 목욕탕 가나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예, 저의 힐링 장소예요. 정말 개운하죠. 그리고 또 조용한 장소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뭐 트리트먼트도 해보고 예 오래 기다리면서 예 따뜻한 물에 몸도 담가보고 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7720님 좋은 시간 되셨죠? 선물 갑니다.

봄이 가는 게 아쉬워서 하나 둘씩 긁은 카드값. 여름에 내가 갚겠죠 뭐. 땀 많이 흘릴 겁니다. 그때 가서 생각날 거예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조카 돌잔치 한다고 돌반지 샀어요. 3085님 금값이 올라서 한 달치 월급 다 날렸네요. 전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유유 무조건 선물 갑니다. 어우 인증샷이 왔는데 반지가 무려 7개입니다. 7개. 돌반지는 오래오래 또 보관이 되잖아요. 조카가 크면 엄청 고마워할 것 같습니다. 3063님 요즘 매일 야근하고 주말까지 출근해서 잠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작정하고 집에서 뒹굴거리며 밀렸던 OTT를 다 다운받아봤네요. 방금은 화장품이랑 옷이랑 음식 쇼핑했는데 잠깐 사이에 몇십만 원을 썼네요. 그래도 몇 달 동안 쌓아둔 스트레스 다 풀었어요. 아이 이러면 된 거죠 뭐. 최고의 휴일을 보내셨네요. 마지막 시간까지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깨랑 목에 담이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배달의 힘을 빌렸어요. 그것조차도 먹기가 힘들어서 딸이 먹여줬네요. 우리 딸 없었으면 어쩔 뻔. 5290님. 와, 참 얼마나 예 힘드셨으면. 근데 경양식 돈가스에 등심 안심 치즈롤에 야 모든 가스까지. 아픈 거 맞죠? 예, 아주 푸짐하게 드셨다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예, 아파가지고 입맛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럴 때 또 음식이 힘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선물 갑니다. 6807님 전남 장흥에 있는 어머님 댁 갔다가 맛있는 죽순을 잔뜩 챙겨왔네요. 오는 길에는 휴게소에서 밤빵이랑 여러 간식거리도 먹었답니다. 죽순에 들깨가루 넣고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드셔본 적 있나요? 아 근데 이거 먹어봤을 텐데 먹어봐도 기억을 제가 잘 못하니까 아마도 먹어봤을 것 같아요. 휴게소에서 쓰신 영수증이 왔는데 간식만 예, 18,000원. 죽순에 들깨가루. 아 기억해뒀다가 저도 나중에 기회되면 해먹어볼게요. 꿀팁 감사합니다. 김태우 하이하이 이어집니다.

김태우 하이하이 이어드렸습니다.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수증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소비 사연에는 또 커피도 선물로 가니까 많이 참여해 주세요. 날씨도 따뜻해졌는데 화사하게 보이고 싶어서 핑크색 가방 하나 샀네요. 있는 가방은 전부 검정색밖에 없어서 큰맘 먹고 30만 원 지출했습니다. 7679님. 아, 이때밖에 없어요. 예, 보통 가을 겨울에는 다 무채색으로 입잖아요. 예, 화이트, 블랙, 그레이 뭐 이 정도 브라운 예, 이렇게 입다가 딱 이맘때 요때만 우리가 좀 컬러에 욕심을 냅니다. 예, 바지 같은 것도 뭐 핑크 바지 이런 거 한 번 구매를 안 하다가 요때 핑크색 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노랑 바지 예, 가방에도 예, 조금 색깔 있는 것들을 달아주고 예, 그 봄의 기운인 것 같아요. 가끔은 또 컬러 있는 거 들어줘야 예,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7679님 오래오래 핑크 가방 잘 쓰시기 바랍니다. 7133님 집에 묵혀뒀던 여름옷 중에 누렇게 변한 게 많더라고요. 새하얗게 때 빼고 광 내려고 묵은 때의 직방인 과탄산소다 2,000원 주고 사서 퇴근합니다. 빨래야 기다려. 여름 옷들은 여러분 세탁을 잘해서 넣어야지 그걸 세탁을 잘해서 넣었다고 넣었는데도 보면은 흰티 같은 경우는 누래지고 뭐 목덜미나 겨드랑이나 이래서 아 이거 참 어떡하나 걱정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빨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예, 과탄산소다 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유재하 지난날 이어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 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그렇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대신 부모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고단했지만 하나씩 일 배워가는 재미로 버티던 어느 날 친한 형이 연락처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며 같은 자영업 일도 하니까 서로 이해도 잘 될 거라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처음엔 잘 받지도 않았죠. 그러다 겨우 연결이 됐는데 아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행사 기간이라 너무 바빠서 저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그럼 언제쯤 아 저 한 달 뒤쯤 그때 연락 주세요. 그리고는 뚝 뭐지 만나기 싫단 건가 아님 진짜 바빠서 이러나 그래도 중간에 엮인 사람도 있고 하니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났죠. 많이 바쁘셨나 봅니다. 네. 좀 드시죠. 예, 입에 안 맞으세요? 아니에요. 먹어요. 대화 내내 단답형이던 그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했습니다. 이제 뭐 할까요? 영화는 좀 그렇죠? 영화 좋네요. 영화는 또 본다네요. 거참. 극장에 들어가 시간 맞는 영화 중에 아무거나 골라 티켓을 끊었습니다. 그저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0: 우는 겁니다. 그것도 펑펑 그렇게까지 울렁아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영화를 보고 헤어진 후로 연락 하나가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후 그녀가 먼저 전화를 했더라고요. 처음보다는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로 반쯤 포기하고 있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 술 한잔 나눴죠. 그날 제가 좀 무례했죠.
1: 아니요, 뭐 무례하다기보다는
0: 아팠어요. 아, 한 달 넘게 행사하느라 쉬지도 못해서.
1: 아, 예.
0: 그리고 실은 그날 진상 손님한테 너무 당해서 도저히 나갈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한 달을 기다린 분한테 오늘도 안 된다고 하면 예의가 아닐까봐 미안했어요. 내 기분 안 좋다고 그래선 안 됐는데. 그제야 이해가 갔죠. 그날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었는지, 또 왜 그렇게 펑펑 울었는지.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없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전 지금 누굴 만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직접 뵙고 해야 할 것 같아서.
1: 이상하게도 여기서 끝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우리 딱 세 번만 더 만나볼까요? 그래도 영 아니면 그때 가서 접죠.
0: 우리는 세 번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점점 더 그녀가 좋아졌고요. 어쩌다 그녀의 매장, 회식 자리에도 참석하게 됐죠. 그냥 직원들만 모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과 남동생까지 와 계시더라고요.
2: 아이고, 그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은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3: 저도요. 우리 누나한테 잘못하기만 해봐요.
0: 알고 보니 그녀의 아버님은 대단한 딸바보, 남동생은 누나의 전담 보디가드. 간담이 선을 하면서도 한편 안심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인정을 받았구나. 확실하게 만나는 거구나, 우리. 그렇게 달콤살벌한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올렸고, 오늘이 딱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 되는 날입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인생은 3세판이란 말이 있죠. 처음 연락을 주고받았을 땐, 처음 직접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을 접었더라면, 그녀 역시 세 번만 더 만나보자던 내 말을 거절했더라면, 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역시 인생도 사랑도 3세판이 정답입니다.

200% 악동 뮤지션이었습니다. 정진탁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두 분이 이제 또 결혼하게 된 게요. 예비 장인어른이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때 이제 지금의 아내가 아버지 간호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곁에 있어야겠다. 지켜줘야겠다. 내가 이 집에 진짜 사위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셨답니다. 처음에 그 형님이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죠. 둘 다 다 자기 일 하면서 또 겪는 고충들이 같으니까 서로서로 잘 또 이해를 해줬을 것 같아요. 결혼 1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주셨어요. 말썽꾸러기 두 아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면서 일과 가정 모두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보. 늘 고맙고 내가 살아있는 한 늘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될게. 사랑해 솔림아. 넌 내 인생에 신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하, 정말 결혼 10주년에 진짜 감동적인. 아니 너무 흔하지만 그래도 예, 10주년 맞아서 아마 이런 이벤트를 계획하셨을 수 있거든요. 이런 글을 평소에 잘 안 쓰다가 10주년 이벤트일 수 있는데 정말 정진탁님의 이 러브스토리 보내주신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감사드려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리얼 러브스토리 긴 글로 남겨주세요. 스롱 윤현상이 함께합니다. 뭔가 될 것 같은 날.

0: 이승환 사랑하나요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0: 건강한 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드커넥션 나란한 밤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에지대지 두 분과 함께 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제는
6: 고릴라 편이다.
5: 고삐 풀린
6: 고릴라.
5: 왜 다 고릴라죠?
6: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5: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6: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티읕 미음 티읕. 패션이나 뷰티 SNS에서 빨간색 포인트로 생기를 주는 이것 코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열풍이 식품업계로도 이어져서 요즘 편의점이나 카페에 가면 이것 맛 과자부터 젤리, 심지어 시원한 빙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똑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0: 허밍업의 스테레오 샐러드 기념일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토마토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5: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6: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7: 하이마트로 가요.
8: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7: 하이마트로 가요.
8: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9: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0: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11: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빠

0: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1: 아 차가.
0: 시원한 잠 누잠.
2: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단백질로 즐겨요. 농심.
1: 우리만의 자유로
2: 차트
3: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
0: 차트
2: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
0: 차트
3: 차트
2: 차트
3: 차트
2: 차트
3: 차트
1: 박수 하나 여러분 게임 해장주 소개합니다. 원탑 예능돌 천재 오리 갱얼지 골든 차일드 장주.
4: 네, 안녕하세요.
1: 천의 얼굴 천만 배우 해지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 해지 씨가 지금 사랑의 엄마에 계속해서 출연하고 있는데
4: 맞습니다.
1: 우리 제작진이 이제 먼저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해지 씨 너무 연기 잘해가지고
4: 예,
1: 진짜 할머니 나온 줄 알았다면서.
4: 어머 세상에 어머 감사해라.
1: 아니, 그래서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4: 어, 네.
1: 아니 할머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4: 그쵸,
1: 그리고 해지 씨 외모가 지금 20대인데
4: 그쵸,
1: 뭐
4: 그쵸.
1: 분장의 힘을 비른다고 하지만
4: 그쵸, 그쵸.
1: 어떻게 해야 할머니 연기를 뭐 어떤 걸 노력을 하셨는지.
4: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 준총각도 네. 어 누나 진짜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
1: 예,
4: 이런
1: 예,
4: 말로도
1: 네.
4: 이제 약간 그런 걸로 약간 메소드 연기가 되니까 준희 씨가 도움을 많이 줬죠. 어 누나 오늘 진짜 할머니 같아. 아,
1: 점점 늙어가고 있어.
4: 네, 네, 어 진짜 내가 할머니 같구나 해가지고 그런 메소드로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또.
1: 너무 연기를 잘했다고 사랑의 엄마에서.
4: 진짜요?
1: 보통 이제
4: 감사해요.
1: 우리 제작진이나 네. 지인들이나 이제 우리도 저도 갈 거잖아요.
4: 그쵸, 네.
1: 가게 되면 어때요?
4: 아, 약간 그날은 조금 더 아니 원래 더 열심히 하지만
1: 네.
4: 조금 더 힘쓰게 되고 그리고 좀 귀를 닫게 돼 있어요.
1: 왜냐면
4: 이게 제 지인분들은 네. 이제 웃음소리를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1: 그쵸.
4: 웃음소리 때문에 제가 한번 말린단 말이에요.
1: 아.
4: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귀를 좀 막고 집중을 하는 편이긴 하죠.
1: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가는 게 큰 에너지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귀를 막아야 될 정도면은 아 이거 참 생각을 잘하고 예, 우리가 가야 되겠네요.
4: 아, 근데 이상하게 네. 웃음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네. 제가 아는 웃음 소리만 제 귀에 꽂히니까
1: 그래요.
4: 이게
1: 맞아요.
4: 아 그래서 안 터지면은 좀 별론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1: 그러니까 그 리액션에 민감하게 또 반응을
4: 네.
1: 하게 되는군요.
4: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1: 저 갔을 때는 리액션 제가 잘해드릴게요. 제
4: 감사해요.
1: 리액션 잘하잖아요.
4: 다 알죠 알죠. 감사합니다.
1: 몰입해서 볼게요.
4: 감사합니다.
1: 장준 씨 리액션 네네네. 신경 써주세요.
4: 진짜 써주셔야 돼요. 네.
1: 장준 씨 웃음 소리는 다 들리기 때문에 예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5: 단전으로 웃겠습니다.
4: 아
5: 걱정으로
4: 걱정되네요. 아 그래서 준희 씨 오시는 날에는 제가 최대한 뒤쪽으로 앞쪽에 있으면 눈 마주치면 웃길 것 같아가지고
1: 자리를 뒤쪽으로
4: 네 자리를 뒤쪽으로
1: 그래요. 우리 공찬 씨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 있는데 공찬
4: 네네.
1: 씨 오면은 좀 앞쪽으로 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4: 뭐 각자 앉혀도 되고 뭐 제가
1: 아니
4: 원하는
1: 그래서 사람이 둘이 갔는데 또 이렇게 각자 따로 앉힌다는 건 좀
4: 또 남성분들이니까 울게 되면은 또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또 각자 앉혀놔야죠.
1: 네. 그래서 그렇죠. 공찬 씨는 앞쪽으로
4: 아 네네
1: 장준 씨는 뒤쪽으로
4: 아 근데 찬희 씨도 웃음 소리 특이해가지고
1: 특이한 다 알죠. 다 알죠.
4: 그냥 둘이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와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진짜로 너무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진짜.
1: 아유, 아닙니다.
4: 사랑해요. 네,
1: 사랑의 엄마 여러분 네. 검색 부탁드립니다. 워낙 뭐 소문난 연극이라서 사랑의
4: 맞아요.
1: 엄마 제목만으로도 무슨 스토리인지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4: 그쵸?
1: 계시거든요.
4: 맞아요, 맞아요.
1: 사랑의 엄마 많은 검색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볼게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여러분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5: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요.
1: 첫 번째 차트는 035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는 영양제가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차트를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려요. Well. 한 지인을 만나면 별 대화를 안 했는데도 기가 빨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 이거 이런 거 있어요. 난 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냥 기가 빨려가지고 집으로 와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말하는 게 시니컬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에너지까지 뺏어가는 안 좋은 말투는 쓰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비호감 말투 탑5 지금 시작합니다.
6: 이 정마담, 이 오늘은 말이지 광렬이가 할 말 있어.
7: 잠깐, 뭐? 광렬이?
6: 아이 광렬이가 요즘 정마담 생각을 많이 하거든. 광렬이 마음 알지?
7: 잠깐 스탑. 뭐라고? 광렬이가?
6: 이 광렬이가 그게 말이야. 아, 이 광렬이 마음이 정마담을 향한 광렬이 마음은 진심이야.
7: 아, 그놈의 광렬이 광렬이. 어우 징그러워.
6: 왜? 이 광열이가 징그러워? 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광열이는 상처받았어.
7: 이봐요 고강열씨 잘 들어. 나이값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정마담은 그 입을 찢을 수 있어.
1: 비호감 말투 5위 3인치 화법.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3인치 화법으로 말하는 것도 유치원 졸업하면서 같이 졸업해야 합니다. 어릴 때나 귀엽고 예쁘지 다 큰 성인이 소연이는요. 소연이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4: 혜지도 이런 거 싫어해요.
1: 우리도 힘들어요.
4: 혜지도 진짜 이런 거 싫어.
1: 아우 정말 너무 피곤하네요. 계속해서 비호감 말투 4위 갑니다.
8: 안녕하세요. 장영희 동생 장준님. 오늘은 편의점 알바하게 돼서 얼마나 좋아.
7: 계산
8: 5,300원입니다.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7: 뭐야 그럼 이거 다 들고 가라고요?
8: 말투가 예쁘면 얼마나 좋아. 영수증 드릴까요?
7: 그걸 안 주려고 그랬어?
8: 예의 있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7: 아까부터 계속 뭐라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8: 손님, 손님이라 참는 겁니다. 한 대 쥐어박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1: 비호감 말투 4위 비아냥 말투. 오늘 옷이 참 이쁘네요 라고 하면 그럼 어제는 별로였어? 이렇게 삐딱하게 말하는 분 있어요.
4: 진짜 있어요.
1: 다른 사람의 기분까지 상하게 하는 말투 되도록 삼가해주세요.
4: 너무 최악이야.
1: 그래. 그치.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근데 이걸 들고 가려고 그럼 들고 가라고?
4: 그러니까 아니 필요 없어요. 있어요. 그치. 이것만 얘기하면 되지.
1: 영수증 드릴까요?
4: 주세요. 이거 하면 되지.
1: 안 주려고 했어?
4: 왜 이렇게 삐뚤게 사는 거야.
1: 피곤하죠.
4: 진짜로요.
1: 계속해서 비호감 말투 3위 갑니다.
9: 네, 요리연구가 이혜정동세 이혜지예요. 오늘은 요리 말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또 상담을 얼마나 잘하게요.
10: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자꾸 말도 없이 찾아오시고 어떡하죠?
9: 그거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나 때 시집살이는요 말도 못해요. 귀 막고 3년, 눈 감고 3년, 그리고 입 닫고 3년은 해야 시집살이 좀 했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편해졌게요. 예, 다음.
10: 선생님 저는 요즘에 살이 잘 안 빠져가지고 운동을 해도 안 빠져요.
9: 그거는 의지가 약하고 노력을 덜한 거예요. 빼야겠다 마음 먹으면 다이어트 얼마나 쉽게요.
1: 비호감 말투 3위 단정짓는 말투. 힘든 일을 말하거나 고민을 얘기하면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야 나는 더 힘들었어. 그건 네가 모자라서 그런 거다. 이렇게 자기 말만 맞다 하면서 단정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4: 비호.
1: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진짜.
4: 비호.
1: 나 때는 말이야. 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10: 시대가 좋아진 거지 이거는.
4: 야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특히 어쩌라고요. 지금 내가 힘들다는데 이거. 비호야 비호.
1: 너무 힘들어요.
4: 이러면 안 돼.
1: 자 계속해서 비호감 말투 2위입니다.
11: 아니 박서방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많이 아파? 어디가 안 좋아?
12: 아이고야! 장모님! 저 장님이래요!
11: 아니 박서방 내가 말이야 2019년에 생굴 먹고 장염 걸렸을 때 나 그때 죽는 줄 알았잖아.
12: 장모님?
11: 아니 근데 박서방 병원밥은 맛있어? 나 입원했을 때 병원밥이 너무 맛없어서 몰래 치킨시켜 먹었거든. 아니 그러다가 간호사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그때는
12: 장모님 저 지금 좀 피곤해가지고.
11: 몰라 나도 요즘 잠을 못 자거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 아니 박서방 자네 자나? 몰라 눈 뜨고 일어나서 내 말 좀 들어봐. 박서방
1: 진짜 최애야. 비호감 말투 2위 기승전 자기중심 화법. 어떤 대화를 하든지 기승전 내 얘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답니다. 비호감 말투 1위 갑니다.

0: 무엇인가? 대체 무슨 질이 그렇게 긴 건가?
1: 뭐라고요?
0: 대체 무슨 질이 저렇게 긴 건가?
2: 전하, 저잣거리에 새로 생긴 국밥집이 인기라 하옵니다. 저희도 한번.
0: 어허, 그게 뭐가 맛있나? 그냥 국에 밥만 거 아닌가? 짐은 관심이 없다. 그거 왜 줄 서서 먹나 모르겠다.
2: 아, 그렇습니까? 아,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참 맑사옵니다.
0: 뭐가 맑아? 저기 구름 한 점 있구만.
2: 그런가요? 전하, 나온 김에 영화나 하나 보는 거 어떻습니까? 천만 배우 이혜지가 나온 영화가 재밌다고 하옵니다. 이혜지, 매력이 철철 넘치지 않사옵니까?
0: 뭐라? 이혜지? 그 배우가 뭐가 매력이 있나? 하나도 없다.
2: 네? 아, 그래도 영화는 재밌다고 소문이...
0: 이혜지가 나오면 안 봐도 뻔하다. 재미없다.
3: 비호감 말투 1위, 부정적인 말투. 아우. 디저트가 맛있다 하면은 맛없다며 왜 먹나 모르겠다 하고요. 노래가 좋다 하면은 안 좋다며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무슨 말만 하면 부정적으로 답하는 말투. 너무 피곤합니다.
1: 진짜 피곤하죠. 네. 아, 말 진짜 대화하고 싶어도 뚝 떨어지잖아요.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다섯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 네. 이 중에 제일 힘든 개인차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1: 예. 저는 약간 부정적인 말투. 아, 저는 그치. 뭔가 다 좋다고 이렇게 아, 너 좋지 않아 행복하잖아. 뭐가 행복한 건데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
3: 그래. 그다음에는 할 말이 없지. 기가 죽어가지고.
1: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참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게 저한테도 전달이 되어버리니까
3: 그거 닮아.
1: 너무 피곤해요.
3: 맞아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진짜.
1: 그러니까. 맞아.
4: 저는 비안 향이 좀 만줄라 그랬어. 이게.
3: 그렇지, 그렇지.
1: 맞아, 그것도 진짜로. 어머.
3: 그거는 진짜 그래 참 눈치 보이는. 그러니까 기분이 같이 나빠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1: 맞아요, 맞아요.
3: 이런 상황이 오죠. 예. 그리고 뭐 외에도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네.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최악이었어.
1: 내 생각은 내가 할게.
3: 그런 것들. 예. 근데 정말 두 분은 이렇게 지금 그 비호감 말투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해당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두 분을 만나고 오면은 제가 아 집에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왜 이렇게 기가 빨리는 걸까요?
1: 왜 그럴까요?
4: 아마 뭐
3: 에너지가 네. 너무 많아서
1: 에너지가 세서
3: 많아서 그런가?
4: 에너지틱.
3: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예. 아니 그리고 오늘 참 앞서서 제가 부상 토론을 못 여쭤봤는데 장준 씨가 지난주에 그 목발을 짚고 왔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근데 오늘은 목발을 놓고 오셨는데 좀 좋아진 건가요?
4: 그렇죠. 이제는 이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이제 주말 사이에 네. 이제 실밥을 제거하면은 완벽히 이제 끝이어서. 네, 그래서 이제 목발은 지금도 네. 겨드랑이가 더 아프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그거 색소 침착이.
4: 그러니까요.
1: 여름 같은 날.
3: 아니 근데 평소에 장준 씨는 러닝도 하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중량도 치고.
4: 네네.
3: 근데도 그 아파요? 이 목발을 짚으면?
4: 살이 아파요. 딱 이 포인한 상태로 네. 네,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1: 이것도 평소에 운동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근육을 쓸 줄 아니까 이렇게 다니는
3: 맞아요.
1: 거야. 그쵸?
3: 맞아요. 그 포인을 한다는 거 자체가 발가락 근육을 쓸 줄 안다는
1: 그러니까,
3: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조심해요. 쥐나요. 네. 또 그러다 쥐나면 큰일 난다고.
4: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3: 자, 비호감 말투 조금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아까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있었고요. 네.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는 말투.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짧게 하는 거 있어. 뭐 얘기 다 했는데. 꼬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1: 지금 상황도 아닌데 긁혔어.
3: 그러니까
1: 너무 별로다.
3: 이런 거 이거 은근히 상대를 무시하는 게 짧게 짧게 툭툭 던지는 이런 말투죠. 완전 비호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영혼 없이 하는 말투. 그래
4: 맞아요.
3: 아무거나
4: 뭐. 아니 막 이렇게 막 싶지. 되게 하고 싶었던 말이나 막 고민 상담 다 했는데 핸드폰 보면서 듣다가 이러면
1: 맞아.
4: 진짜
1: 기운 너무, 빠져.
3: 그래 그 너무 힘들죠.
1: 왜냐면 저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3: 그렇죠.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귀 기울여 들어주지도 않고 하물며 대답도 영혼 없이 하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자 이런 말투들 좀 피해 주시고요.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주 주제로 정하셔서 차트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이홍기 마리아 듣고 마리아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FM.
1: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김정민입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체력 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몇 해 전부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체중 관리도 되고 피로도 훨씬 덜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요. 나만의 건강관리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늦은 시각 야식 피하기와 가볍게 산책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김정민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박서현의 Love Game 금요일 저녁은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합니다. 골든 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혜정님께 치킨 선물로 가고요. 아우. 음악 차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친구를 만났는데 대화의 반이 신조어와 줄임말이라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뒤처졌나 하는 생각에 부랴부랴 요즘 유행하는 말을 공부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노래에도 이런 유행어 신조어가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라면서 신조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탑세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예전에 그 뭐 T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 그쵸.
0: 그런 것도 처음에 제목 나왔을 때 그 당시는 그쵸 막 그렇게 네. 그 이모티콘 막 이런 거여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0: 굉장히 그 당시 어, 신선한 네. 제목이었다 막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2: 네, 그쵸 그쵸.
1: 아니면 이제 노래 가사가 신조어가 되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가사가 네. 그런 경우도 있고
1: 샤샤샤 막 이런 거
0: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1: 그렇죠. 네. 과연 1위 곡은 어떤 노래일지 여러분도 예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 네. 아무래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김혜정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1위 곡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남자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기분이 들 거예요.
1: 싸우자.
3: 아예 아니에요.
1: 아니에요?
3: 아니요.
1: 아.
3: 또 얘기해 보세요.
1: 어, 싸우자. 뭐 누군데?
3: 아예 아니 아니요. 자꾸만 심쿵해. 나 뚜루뚜뚜두.
1: 구정맥 아닌가요? 그 정도면 네. 심혈관에
3: 아야 아니야 심쿵해 네네
1: 저
3: 아, 그래. 어,
1: 네. 아, 심혈관 저기
3: 아니 아니 아니 나도 뭐 너 다른
1: 신촌 병원에
3: 아또 거기가 잘하긴 하죠 네, 잘하긴 하는데
0: 어, 난 미쳐 난 미쳐 아, 이놈인 줄 알았어 범인인데
3: 아, 어, 그것도 뭐 절 아, 뭐, 보면서 미친다라는 어, 거잖아요 또 그래서 또 뭐 완쳐해
1: 네 자 뭐
3: 네 분위기가
1: 아니 아니
3: 좋게 시작해야 되는데
1: 완벽한 힌트였습니다
3: 아 힌트 맞아요
1: 완벽한 힌트였습니다
3: 네네네네
1: 자 문자 보내시고 샵1077 네.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정답자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 네, 네. 부정맥 생각하시고 1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조어가 들어가는 예, 노래 어떤 것들이 있는지 7위부터 공개합니다.

0: 네, 컨셉츄얼한 음악과 무대로 사랑받았던 픽스의 청량한 사랑 노래죠. 대단하다 너.
1: 네, 제시카 씨가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영혼 없이 대단하다라고 했던 게 유행어가 됐었습니다.
2: 맞아요. 실제로 뭐 그리 대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반어법처럼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아시죠? 아이고 대단하다 이겁니다. 예.
1: 되게 잘 살리셨네요. 예, 예. 절 보면서.
2: 아, 예. 연기 잘하다 이렇게. 연기.

0: 자, 신조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6위 모모랜드 뿜뿜.
1: 나는 남친미 뿜뿜, 해지대지는 이모미 뿜뿜.
2: 내 눈에는 살기가 뿜뿜.
0: 아유, 우리 셋은 매력이 뿜뿜. 네, 뿜뿜은 이렇게 강하게 내뿜다라는 뜻으로 여전히 쓰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조어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아, 제가 이 노래 있을 줄 알았어요. 이거 잘해주셔야 됩니다. 장진 씨 네. 5위 공개합니다. 하이어 Gotta make it, I don't gotta make it, 짜라!

0: 1위 BTS 짜란.
1: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하는 도입부가 특이했던 노래 방탄소년단의 쩌런.
0: 쩌런은 대단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200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2: 네, 똥스나 빅뱅 노래에도 쩌러가 있을 정도로 인기 있던 유행어였습니다.

0: 몸매도 얼굴도 시선 같아.
1: 오호, 신세호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4위 마마무 넌 is Monday.
2: 마모 믿고 드는 마마무의 넌 이즈 먼데이.
3: 네, 10년 전쯤 되게 많이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가 하는 거 뭐든 좋다라는 칭찬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1: 네, 마마무가 곧 컴백을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마마무 이즈 먼데이 하루빨리 무대 보고 싶네요. 오!

0: Carey.
1: 3조가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3위 갓세븐
2: 하드 캐리. 거품이 살짝 낀 우린 노는
3: 데는 안 지나 실력 있는 갬블러. 네, 요즘도 이 말 많이 쓰나요? 갓세븐의 하드 캐리.
4: 네, 회식할 때 혜지 씨가 사실 뭐 여러모로 하드 캐리를 하시잖아요.
1: 오, 진짜요? 네, 게임에서 유래한 신조어였는데요. 예, 무언가 압도적인 성과를 내거나 팀을 이끌기 위해서 구해낸 사람에게 흔히 사용하곤 했습니다.

0: 이게 참 많이 다르네요, 느낌이. 예, 많이 달라요. 예. 자, 신청과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2위 에이핑크 1도 없어.
1: 네, 1도 없어는 전혀 없다라는 뜻인데요.
2: 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 네. 이제는 사실 일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말의 창시자가 바로 가수 헨리 씨라고 합니다.
0: 헨리 씨예요. 그 진짜 사나이에서 뭐라고 했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예, 실수한 건데 그게 바로 유행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행이 될 줄은 그때 알았다라면 특허라도 낼걸 그랬어요. 예.

0: 그 대목에 들어가는 노래 1위 AOA 심쿵해.
1: 네, 아우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심쿵. 그리고 혜지가 너무 깜찍하고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심쿵.
2: 네,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저기 신촌에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예.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네.
2: 심혈관.
1: 아,
2: 예.
0: 심쿵. 예, 심쿵은 어떤 대상에 강한 호감을 느껴서 심장이 크게 뛰는 듯한 설렘을 뜻하는 인터넷 유행어였지만, 이제는 뭐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

0: 일곱 마친 세 분께는 커피 쿠폰이 선물로 갑니다. 선거표에 올려둘게요. 박수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세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신조어는 근데 이제 줄여서 아, 아자스를 아자스. 제 주변에 처음 쓰더라고. 장준 씨가.
1: 진짜요?
0: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친구들이 이 말을 쓰는구나. 저 그쵸. 그때 느꼈어요. 야르 이런 걸 들어야 돼.
2: 야르.
0: 요즘에는 영크크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1: 아니, 최근에 그것도 알아요? 늘크크.
0: 늘크크 몰라요? 그거 뭐예요?
1: 저 최근에 누가 늘크크.
0: 영크크만 알아.
1: 늘크크라고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나이가
0: 아 영크크
1: 반대말인가요?
3: 영은 이제 영 크리에이터 크루.
1: 나 늙크크.
3: 늙은 크리에이터 크루.
0: 어떡하냐. 아니 크리에이터면 됐지 뭘 그래.
3: 그쵸?
0: 아니 크리에이터면 네. 됐지 뭐.
1: 아 진짜 됐어. 잘 만든다. 잘
0: 아니
1: 만들어.
0: 나는 이런 의도는 없었는데 늙크크가 세네 생각보다. 네. 예. 앞에 신조어가 싹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크리에이터 크루는 참 좋은데. 아니 누구야 그런 얘기한 사람.
1: 좋은 신조어는 안 따라다니네요.
3: 신조어를 만들어 보세요. 그냥 해지 같다 이렇게 뭐.
1: 그럼 되게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거?
0: 잠깐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루마지로 즐겨요. 농심.
1: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2: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3: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끝 밸런스온에서 기능성

0: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니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니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티키타카라는 말 많이 쓰죠.
1: 아,
0: 예, 요즘에는 뭐 흔하게 쓰는데
1: 맞아.
0: 위키미키 노래 중에 티키타카가 있었습니다. 신조어였었죠.
1: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티키타카가 이렇게 잘 맞잖아요.
0: 티키타카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방송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 찍어 새겨.
1: 잘 맞는데 꼭 제가 저 이쁘다고 하고 나면 티키타카가 그때 약간 꼬이더라고요.
0: 작별 잘 받아줄 수가 없어. 우리가 늘 크크여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합니다.
1: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티키타카가 완벽하게 맞는 그날을 위해서.
0: 그날을 위해서 파이팅!
1: 파이팅 하겠습니다.
0: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불불.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전.

0: 수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2: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2: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3: 잘 만들었다, 몽잘.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6: Down street, down street, down street, down street, down street.

누군가 요즘 별일 없지? 라는 말로 안부를 물었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일이나 문제가 없다면 별일 없어 라고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영스 가족들은 별일 없으신가요?

0: 어쩌면 우리는 특별한 일을 부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좋은 일도 특별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곧 돌아오는 주말에는 별을 바라볼 때처럼 기분 좋아지는 그런 별일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윤디입니다.
1: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대충 팔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0: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 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별일인데 요즘 저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기분 좋은 별일은 저는 그냥 정말 뭔가 안 좋은 일들만 없으면 그게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게 저는 살아가기 되게 좋은 날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저한테는 기분 좋은 별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6253님께서 오늘은 특별한 일은 없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피곤한 하루였어요. 일은 했는데 뭔가 한 게 없는 느낌. 다들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무사히 하루 끝낸 것만으로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새 날이 좀 많이 더워지다 보니 날씨가 주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이 더워져서 축 처지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좀 많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 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선곡 Please 여러분에게 제가 노래도 추천해 드리고 함께 퀴즈도 푸는 시간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 받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최근 기억에 남는 일들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 텐데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6: 둥근 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3: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4735님, 반차 쓰고 일찍 퇴근해서 카페에서 좋아하는 책 읽고 집 가는 길이에요. 주말이 다가와서 더 행복합니다.

오, 반차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일찍 퇴근한 날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로 나머지 시간을 가득 채우면 더더욱 행복한, 그 행복이 배가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인 오늘 완소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사소한 나만의 에피소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지금 바로 영수로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수빈의 난 행복해. 잠을

소수빈의 난 행복해 듣고 왔습니다. 완소들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유혜정님, 둘째랑 처음으로 세차하러 갔어요. 자동세차라 아이가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간식 주니까 울지도 않고 해맑더라고요. 첫째는 엄청 울었는데 둘째는 다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보통 아이들이 세차에 그 소리도 엄청 무서워하고 그리고 보는 거는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그 무지개 빛깔로 나오는 그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엄청 신기해하는데 물줄기가 엄청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는 되게 무서워하는데 역시 아이들은 성격 성향이 다 다르다 보니 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경환님, 버스, 지하철, 기차 타고 장거리를 달려 드디어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따라 사람이 너무 많아 더 지치는 것 같지만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 먹을 생각에 힘을 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기차까지, 네, 걷는 것도 포함이죠. 네,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가셔서 이제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또 맛있는 저녁 드시고 푹 쉬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920님, 빨래 돌리면서 듣고 있어요. 이틀 내내 몸살로 아파서 누워있었는데 좀 나아져서 샤워하고 빨래하니 개운하네요. 컨디션이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몸살 되게 열심히 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푹 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병원 가서 처방을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좀 링겔을 맞으시면 그래도 좀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네, 푹 쉬시고 병원도 가시고 약도 챙겨 드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뭘 하며 영스를 듣고 있는지 혹은 오늘 하루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김현태님, 친구 대신해서 경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0개 가까이 되는 CCTV를 뚫어지게 보고 있으니 눈이 아프네요. 긴긴 밤 외롭지 않게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친구 대신해서 친구분이 우리 정말 좋은 현태님 친구분을 또 주신 것 같은데요. CCTV를 계속 이제 30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려니 화질 뭐 색감 다 똑같은 그런 화면 오늘 보면 저도 눈이 아플 것 같아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다음번에 이제 친구분께서 보답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쉬어가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현미님, 퇴근하고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 가서 일 도와주고 왔습니다. 보쌈집인데 배달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바쁘네요. 야식으로 보쌈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보쌈 맛있죠. 네. 또 일 끝내시고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가셔서 또 이렇게 남편분 또 일을 도와주고 남편분께서 엄청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네. 보쌈, 족발 이렇게 또 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단백질 충전하는데도 정말 좋고 맛있고 또 막국수까지 한 개 하면 더더욱 맛있는 그런 음식이죠. 네. 우리 김찬영님, 저는 주말에 혼영할 계획입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가 개봉해서 보러 가려고요. 이렇게 주말을 계획하니까 금요일 밤이 더 설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요새 드라마도 정말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방영을 하고 있고 또 영화도 더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영화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영화들 보러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완서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부는 선곡 플리즈로 함께합니다. 저희 선곡과 플리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비치의 별이 빛나는 밤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SBS 생활정보.
1: 마트 과일 코너에 가면 송이째 있는 바나나도 있고 비닐에 포장된 바나나도 있죠. 같은 바나나인데 왜 다를까요? 이유는 바로 후숙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익으면서 에틸렌 가스를 내보내는데요. 비닐로 포장하면 가스가 안에 머물면서 더 빨리 익게 된다고 해요. 반대로 포장하지 않은 바나나는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 조금 더 천천히 익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먹기 좋은 건 포장해서 팔고 천천히 익혀 먹을 수 있는 건 송이째 판다는데요. 바나나는 익는 정도에 따라 장점도 달라집니다. 덜 익은 건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잘 익은 건 소화와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되니까요. 골라 먹는 재미도 있는 셈이겠죠?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 스트리트. 여러분이 선곡을 플리즈 하면 영스가 다양한 플레이들을 만들어 드립니다. 선곡 플리즈, 선곡 플리즈.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선곡 플레이스는 여러분의 사연에 맞춤 선곡도 해드리고 플레이리스트로 퀴즈도 푸는 코너인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가 필요한 상황, 완디의 선곡이 필요한 사연 뭐든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영선베이 선곡 플레이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6094님, 요즘 당 관리, 다이어트 비법으로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밥에 먼저 손이 가는데 그런 저를 위해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게 해주는 노래 선곡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뭐 야채, 단백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어야지만 혈당이 조금 천천히 오른다라고 늘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저도 그거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요새 들어서는 탄수화물이 먼저 입에 가기는 합니다. 그런 시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눈길이 먼저 가도 그 야채를 먼저 억지로라도 입에 넣거나 단백질 입에 넣고 순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빵 아니면은 이제 과자류를 되게 많이 좋아해서 밥보다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죠. 네,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제 추천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노래는 하츠 투 하츠의 Focus인데요.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Focus, 집중해라. 예,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야단탄. 예, 그거를 집중을 해라. 요 순서에 집중하고,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다이어트 집중을 해라. 포커스 해라. 혈당 오르는 거 집중을 한다면 혈당에 포커스 해라. 그거에만 집중을 하면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걸 잘 지키면 그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그게 이제 또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지키다 보면은 탄수화물보다는 요 순서대로 잘 드실 수 있다. 네. 그럼 저희는 6094님을 위한 제 추천곡 하츠 투 하츠의 포커스 듣고 올게요.

핫스타트의 포커스 듣고 왔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레이 퀴즈. 먼저 보내주신 플레이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With Coffee, 플리 두 번째 곡은 와블의 보랏빛 향기, 플리 마지막 곡은 노라 조의 빵. 이렇게 세 곡인데요. 이어서 이 플리를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558님께서 제가 아예 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세 곡을 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 무엇인지 맞춰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의 퀴즈가 나왔네요. 2558님이 가장 좋아하는 빵은? 응?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빵이 있는데. With coffee. 모든 빵 커피와 잘 어울려요. 보랏빛 향기? 노라조의 빵. 어떤 빵인지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빵이고. 보랏빛 향기.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나? 보랏빛 향기? 보랏빛 향기? 요새 유행하는 우베 디저트? 우베 크림빵? 타로 들어간 디저트? 보랏빛 향기니까? 진짜 보라색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라 그러면은 이건 답변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답으로 칠 수 없어요. 왜냐? 모든 빵은 커피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요라존 분들의 빵이 들어가 있으니까 빵이 될 수밖에 없고. 우베 빵. 요새 핫하니까. 우베. 아니면은 타로. 블루베리? 이거 정말 맞추시는 분이 있다면 천재예요. 와블. 우베?

와플. 지금 생각나는 거 없어서 그냥 막 던졌죠. 피디님. 타로, 우베, 아니면 보랏빛, 블루베리. 브라운? 와, 진짜 모든 빵이 브라운이라는 것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브라운의 힌트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저희 작가님께서 브라운 아이 선배님의 브라운이 힌트라고 하거든요. 아, 맘모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는 힌트가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거죠. 답을 그냥 알려주시진 않잖아요. 저번에 정말 여러 개를 알려주셔서 답이 나오긴 했었는데 맘모스? 아, 아닐 것 같아. 파이? 아니야. 파이? 아, 잼? 우베잼? 우베잼. 제가 팬분한테 우베잼을 받았는데 맛있더라고요. 우베잼? 블루베리잼? 근데 빵이래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빵. 아, 맘모스 빵. 아, 진짜 맘모스 빵이에요? 아, 여기서 답변을 고르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요 힌트들을 듣고서 고르셔도 됩니다. 저는 우베, 타로 요런 빵 들로 가겠습니다. 하나만 가야죠? 많은 분들이 제가 요새 우베 리뷰들을 많이 봐요. 우베가 살짝 타로에서 맛을 조금 뺀 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합니다. 둘 다 비슷한 류예요. 그래서 둘 다 가도 하나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맛이 정말 비슷해요. 우베와 네. 아, 우베 바스크 치즈케이크? 위에가 브라운을 그을려졌잖아. 타로 바스크 치즈케이크는 요새 별로 없어요. 우베가 유명해서 우베 바스크 치즈케이크 가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제 추리는 우베 바스크 치즈케이크. 제가 틀려도 전 너무 괜찮아요. 이거 맞출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 주시고요. 2658님이 가장 좋아하는 빵은 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 의견을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2658님이 가장 좋아하는 빵은요? 바로! 모카빵? 이었습니다. 진짜 그 보랏빛 아 건포도요. 건포도가 모카빵에는 건포도 에, 커피 모카 아 건포도가 보랏빛이라고 할 수 있나? 거의 뭐 검은색 에, 적색으로 거의 돼가지고 이거는 힌트가 잘못됐습니다. 에, 힌트가 잘못됐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맞춘 우베 바스크 치즈케이크 어떻습니까? 어 약간 네 우리 2658님 좀 힌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베 바스크 치즈케이크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우베 관련된 보랏빛 향기 때문에 네 아 네 이렇게 추리 풀리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퀴즈를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제 추리력을 마음껏 테스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0: 백허.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2: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명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1: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2: 여러분,

0: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선곡 플레이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3부에서도 영스 가족들이 선곡 플레이스 해주신 사연을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황사로 뿌연 봄날, 자연스레 마스크를 쓰게 되죠. 지금 한창 바쁜 농작업 현장은 어떨까요? 흙먼지와 꽃가루, 가축 분진까지 더해 미세먼지가 더 많아질 수 있는데요. 작업 중 콧물이나 눈이 따갑고 숨이 차면 일손을 멈추고 몸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대기질 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분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 후엔 깨끗이 씻고 충분히 쉬면서 내 건강부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0: 직장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선곡 플레이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의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시다면 영스의 플레이스를 외쳐주세요. 영스가 좋은 플리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돼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4693님, 더위에 약해서 좀만 기운이 올라가도 축 처지는데요. 이럴 때 들으면 텐션이 올라가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제 기분 좀 업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더운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추운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우면 에어컨을 키긴 하지만 좀 꿉꿉해지잖아요. 그리고 습도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몸이 끈적끈적해지는 그 느낌이 싫어요. 겨울일 때는 추위를 제가 많이 타긴 하지만 뭘 껴입거나 핫팩이라는 것도 있고 또 히터도 있고 하다 보니 괜찮아지는데, 뭐 꼭 몸이 끈적한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그 끈적한 느낌이 너무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추운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선곡을 해드려야 되는데, 영스 가족들도 이 사연에 많은 노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름하면 쿨의 해변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더위가 다 날아갑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요. EDM 리듬에 맞춰서 흔들다 보면 텐션도 자연스럽게 업되니까요. 시스타의 Shake It과 Touch My Body요. 이거야말로 여름곡에다가 텐션 보장. 청하의 Sparkling이요. 기분 올릴 땐 청량한 이 노래가 최고입니다. 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텐션을 올려야 할 때 요 노래들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해주신 완소들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인별그램 스토리로 사연 올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도 말씀드릴게요. 바로 레드벨벳의 Power Up인데요. 말 그대로 That's Power Up. 이게 힘을 내자, 약간 이렇게 저희 레드벨벳이 외치는 그런 곡인데요. 저도 힘 안 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괜시리 뭔가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노래가 여름에 듣기 제일 좋은 노래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여름에 들어야지만 좋은 듯한 그런 효과음들도 그렇고 비트도 그렇고 여름에 나왔던 그런 노래라서 이 노래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레드벨벳의 파워업과 영스 가족들의 추천곡 중 청하의 스파클링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파워업에 이어서 청하의 스파클링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다시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가 퀴즈가 됩니다. 바로 추리 플레이 퀴즈. 이번에도 역시 플리부터 만나볼게요. 플리 첫 곡은 있지의 달라 달라, 플리 두 번째 곡은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플리 마지막 곡은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이어서 이 플리를 보내주신 청취자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익명님, 결혼한 언니가 집 근처를 살아서 땡살 조카와 자주 만나는데요. 이 녀석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같이 한 시간 이상 놀면 방전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낸 후 이 노래들을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사연자님의 조카는 몇 년생일까요? 참고로 만 나이 아니고 한국 나이고요. 저도 정답을 모르는데요. 힌트는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2019년생까지 있는 겁니다. 일단 저항

고학년 고학년 있잖아요. 저학년일 것 같습니다. 고학년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 에너지가 없어요. 예, 제가 4, 5,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에너지가 있지만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요즘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요즘 아이들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1학년, 2학년, 3학년 요 아이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1학년이면 8살, 8, 9살, 10살 요 사이일 것 같은데 8살 아닐 것 같아요. 9살 아니면 10살? 왜 8살 아니냐고요? 힌트는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그냥 뭔가 딱 1학년 친구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도 딱 2학년 3학년 요 사이지 않을까. 저는 9살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1학년 친구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2학년 정도 돼야지 약간 초등학생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모인지 삼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익명님과 그래도 자주 만나면서 놀았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되게 편해지면서 아직 그 1학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2학년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가면서 조금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모면 아 이모 너 요새 학교에서 무슨 얘기하고 놀아? 나 그냥 뭐 이런 거 하고 놀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모 봐봐 내가 요새 학교에서 이런 이게 2학년 때쯤에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네. 아 풀리는 무시하고 가는 거냐고요? 네. 왜냐면 저한테는 몇 살인지 맞춘 것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살인지 힌트를 어떻게 줘요 여기서 뭐 있지 달라 뭐가 달라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뭐지? Feel special.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다 스페셜합니다. 어떻게 연결시킬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데이식스? 6학년? 잠깐만! 있지 데이식스 트와이스 다 JYP 소속이긴 한데 JYP랑 연결된 뭔가가 있나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 정말 곡의 힌트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네 아무것도 곡의 힌트는 모르겠습니다. 네 다 다르고 특별하다는 거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1학년. 1학년 때 이제 다들 무리라는 게 생깁니다. 약간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친하고 그리고 자기 자아가 조금 더 강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상태로 2학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2학년. 네, 달라. 점점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이 되게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기. 9살. 제 결정은 9살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추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 의견 따르셔도 되고 아니어도 됩니다. 사연자님이 조카가 몇 년생인지 맞춰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이 플레이리스트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그럼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의 조카 나이는요, 바로 2019년생 초등학교 1학년 8살. 제가 8살만 아니라고 했는데, 네, 8살. 근데 왜예요? 아, 2019년 노래예요. 아, 그렇구나. 다음부터 핸드폰 찬스 있나요? AI에게 물어보게. 핸드폰 사용해도 되나요? 네, 다음부터?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에는 저와 AI가 한 팀이 돼서 네, 한번 답변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하나도 못 맞췄어요. 네, 8살만 아니라 그랬는데 8살이고.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AI와 합심을 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플리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약.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7: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 딱보리 인어앤.

0: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5: 방탄 꼭지, 방탄 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레노
6: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5: 레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곡 플레이 3개 해봤고요. 오늘 추리는요. 뭐 만족스럽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했고 맞출 수 없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와중에 이제 우리 완소분들이 맞추셨다? 천재입니다. 예, 천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번에는 제가 AI와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테스트할 만한 추리 퀴즈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4부 영스맵스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8: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7: Don't worry, be 하겐.
8: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7: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1: 생활정보.
2: 날씨가 더워지면서 조심해야 할 감염병이 있죠.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인데요.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닿을 때 감염될 수 있는데요.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오한, 복통과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고 24시간 내 피부에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해산물을 5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하고요. 손질한 해산물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게 좋으니까요. 건강을 위해선 여름 제철 해산물들의 신선한 만큼이나 안전한 섭취도 중요하겠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몸에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0892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에서부터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 들어와 보니 부엌이며 거실이며 난장판이었고 혼자 바쁘게 움직이는 딸이 보였다. 너 뭐해? 집이 이게 다 뭐야? 아 있어, 뭐 좀 만들려고.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우왕좌왕하며 너무 신경 쓰이는 모습을 하고선 신경을 쓰지 말라니. 아, 집을 이렇게 난리를 쳐놓고 너 이 대안을 또 어디서 났어? 할머니 집에서 빌려왔어. 뭐하는 건데?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도와줄게. 그럼 파 좀 다듬어 줄 수 있어? 나 이거 만들 거야. 딸은 갑자기 이것을 직접 만들겠다고 했고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딸이 만들겠다고 한 이것은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의 따님분이 만들겠다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김치, 2번 샌드위치.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라 게시판에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0: 나
1: 파김치 담길 거야.
0: 갑자기? 너 김치 담가본 적 없잖아. 할머니가 할 때 옆에서 도와준 적 있어. 딸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김치를 담그겠다고 이 난리를 쳤던 것이고, 일단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앉아서 팔을 다듬기 시작했다. 양념을 네가 하겠다고? 할머니가 레시피도 알려줬어. 여기 저거 왔지롱. 딸은 무슨 자신감인지 양념을 척척 만들기 시작했고, 아, 똑같이 했는데 맛이 왜 이러지? 엄마, 이것 좀 봐줘. 엄마, 이건 어떻게 해? 엄마! 알아서 하겠다던 딸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불러댔고, 어느새 딸은 신기하다는 듯 구경을 하고 내가 다 만들고 있었다. 그래도 딸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만들다 보니 재미는 있었고, 그렇게 파김치가 완성이 됐는데, 헐, 다 됐다. 진짜 내가 만든 거 맞아? 아, 너무 예뻐. 엄마, 우리 이거랑 같이 먹자. 딸은 파김치엔 이것을 먹어야 한다며 이것을 시켜 같이 먹자고 했는데, 우리가 시킨 이 음식은

영스맥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따님분이 먹자고 한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너였다면, 2번 짜장면.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릴러 말즈 그리고 비오 피처링 토일의 검정색 하트.

역시 파김치엔 짜장면이지. 우리는 짜장면을 시켜 직접 만든 파김치와 함께 먹었는데 진짜 누가 만들었는지 꿀맛이긴 했다. 나 요리 소질 있나봐 엄마. 김치까지 직접 담그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 그치? 티가 안 게 뭐가 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뿌듯하는 딸의 기분을 맞춰주려 끄덕거리며 맞장구를 쳐줬고, 근데 왜 갑자기 김치를 담가? 담가 먹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아니면 사 먹던가. 아니 남친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찾아봤는데 너튜브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야. 그럼 그렇지. 군대에 가 있는 남자친구 휴가를 앞두고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다 주고 싶었다는 딸의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좋을 때다 싶어 그냥 웃어 넘겼다. 왜? 아주 도시락도 싸다 주시지. 쌀 건데? 엄마 그때도 좀 도와주라. 됐거든. 이렇게 오늘의 지도 우당탕탕 첫 김장으로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0892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의 정답은 파김치와 짜장면이었습니다. 요 두 개의 조합은 정말 완벽한 조합이죠. 한 번도 전 김치를 담가본 적은 없고 옆에서 도와드리기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담가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치는 그 각자 집안마다의 그 들어가는 재료들도 있고 쉽게 따라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 먹는 게 제일 맛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NCT DREAM의 맛 듣고 올게요.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의

0: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 르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스의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3596님 한 주 동안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풀러 풋살하러 갑니다. 금요일 저녁만 기다리면서 운동한 지 5년 되었는데 취미도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취미가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독서로 푸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취미들로 푸시는 게 있겠지만 그 취미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정말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고 특히나 전 운동이 개인적으로 건강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일석이조라서 운동을 하나쯤은 취미로 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여자친구의 시간을 날려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보다 즐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내 생일 모르게 해주세요. 핸폰 끄고 잠수 타는 MZ들 축하 답장도 기프티콘 품앗이도 부담. We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언차일드의 언차일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내 생일 모르게 해주세요. 핸드폰 끄고 잠수 타는 MZ들 축하 답장도 기프티콘 품앗이도 부담이었습니다. 최근 악동 뮤지션 이수연 씨가 생일의 첫 시작은 핸드폰 끄기다. 밤 12시가 되면 방해금지 모드로 돌려놓는다라는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생일은 뭐 가족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소소하게 축하하는 그런 날인데 SNS가 활성화되면서 생일이 자동으로 공개되고 남의 생일을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시대가 되면서 형식적인 축하를 하는 일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 네, 정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또 메시지에 일일이 답장을 하거나 생일 선물 주신 분들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또 선물 챙겨 보내야 되는 것도 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수 타는 생일, 예, 이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팅창에 친구 없으면 되는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린 켜놔도 딱히 연락 안 온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그 땡톡에 그 생일 알림 끄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여튼 베텐에서는 또 그래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예, 돈 쓰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아무 주제로 아무 말 논쟁을 하면서 베텐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토크타임 티끌 논쟁 날이고요. 아무 말 전문가 정예인 씨와 함께하니까 예인 씨의 토크 과몰입 버튼을 눌러질 만한 재미있는 주제가 있으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제보해 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을 수 있고요.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티끌 논쟁 코너는 채팅창 참견을 환영합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으시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양정헌님, 저는 어릴 때 잠도 늦게 자고 편식도 많이 해서인지 키가 한참 모자랐어요. 8월에 저희 아이가 태어나는데 180까지 잘 키워볼게요. 응원해 주세요. 그래요. 이게 사실 잘 자고 잘 먹고 그러면 키가 많이 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또 유전이란 얘기도 있고 아무튼 잘 자는 건 진짜 좋은 거죠.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5044님. 인생 첫 소개팅 나갔는데 사진에서 본 거랑 좀 다른 분이 나오셨어요. 첫인상에 실망해서 그런가 대화가 잘 안 됐네요. 그렇군요. 인생의 첫 소개팅인데 쓴맛을 한번 보셨군요. 원래 그런 거더라고 하신 분 있고 상대는 더 그랬을 거더라고 하신 분 있고요. 0462님. 살면서 돈 주고 운동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PT 등록했습니다. 꽤 재밌었습니다. 처음이라 재밌었던 거겠죠? 확실히 프로에게 맡기면 예, 다르긴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힘들긴 더 힘들고 예, 어쨌든 만족도는 확실히 있죠. 근데 하다가 뭔가 PT 선생님이랑 자꾸 대화를 한다 내가. 말을 자꾸 건다. 그러면 그거 이제 이상신호라고 보고 그때쯤에는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489님. 대학생 베테랑인데요. 다음 학기부터는 기숙사를 벗어납니다. 요새 자취방 구하러 다녀요. 떨리고 너무 신납니다. 룸메가 코골이가 심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까지는 기숙사인데 그 다음엔 벗어나고 이런 시스템인가 보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군대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군대 가면은 코골이 예, 서라운드로 들리죠. 예. 군대 가면 기숙사 2년 연장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0: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 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 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1: 티끌 논쟁.
0: 바쁜 일정 속에 배태는 꼬박꼬박 출석하는 성실 게스트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0: 네. 매주 정예인 씨의 새 작품이 공개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1: 네. 예,
0: 이번에는 스릴러 웹드라마 자판귀가 공개됐습니다.
1: 와.
0: 이건 언제 찍었어요?
1: 이거는 작년 여름에 찍은 게 이제야 공개가 됐습니다.
0: 작년 여름이요?
1: 네.
0: 1년이 걸렸다고요?
1: 네.
0: 엄청난 후작업이었나 보네요.
1: 아, 후작업은 금방 몇 개월 만에 끝났는데 네이땡 내부적 사정으로 조금씩 밀리면서 올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0: 내용을 보니까 목숨을 담보로 원하는 것은 뭐든 이뤄주는 자판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
1: 맞습니다.
0: 어허. 뭔가 지방령 같은 느낌도 있고요. 자판기에 붙어있는 귀신.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 그 자판기가 막 말도 하고
0: 예.
1: 당신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면은 알아서 제 그 무의식을 스캔해요.
0: 스캔을 해요?
1: 네. 그래서 제 무의식의 욕망을 꺼내주는 거죠.
0: 근데 목숨을 담보로 해야 돼요?
1: 자판기 말을 안 들으면 그 이용 조건이 있는데 그 이용 조건을 불이행하면 이제 목숨을 앗아갑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웹드라마 자판귀는 베텐이랑 같은 그 플랫폼 생독방 채널 치지지지지지직에서 이미 공개가 돼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1: 네.
0: 자, 박철주님. 백패킹 가려고 샤워 티슈 찾다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광고를 하길래 구입했습니다. 예인이 광고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1: 와.
0: 광고를 했어요.
1: 이것도 이거는 거의 4년 전인데요.
0: 꽤 오래 되네.
1: 네, 4년 전 영상이 아직도 남아 있구나. 이렇게 오래 사용해도 되는 건가?
0: 40년 쌓이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
1: 그러니까 뭔가 잘못 이거 회사에 여쭤봐야겠어요.
0: 제보 감사드리고요.
1: 네, 제보 감사합니다.
0: 예,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소개하세요.
1: 네, 티끌 같이 소소하고 자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저희들이 토론해서 베테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 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저지 밀크 푸딩 보내드려요.
0: 자, 그러면 논쟁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 네, 오늘의 첫 번째 논쟁은요.
0: 네?
1: 운동 후 가장 먼저 한다면 먹기 대 씻기 대 자기. 김성철님.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논란 주제랍니다. 운동 후에 땀이 엄청 났고 엄청 배고프고 엄청 졸린 상태라면 무엇부터 하실 건가요? 1. 밥 먹는다. 2. 씻는다. 3. 잔다.
0: 야, 이게 의견이 갈린다고요?
1: 배디는 제가 맞춰볼게요.
0: 뭐예요?
1: 은근히 씻는다부터.
0: 그럼요.
1: 그 다음 밥 먹는다, 다음 잔다.
0: 맞습니다.
1: 네.
0: 자는 거는 사실 뭐 죽어서도 잘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씻고 자야죠. 죽더라도 씻고 죽어야죠. 안 씻고 죽는 건 너무 싫으네요.
1: 근데 그거 예. 다 씻겨줄걸요? 그 물 묻은 수건으로 잘 닦아줄걸요?
0: 아, 염할 때?
1: 네.
0: 근데 그분들이 욕하지 않을까요? 저거에서?
1: 근데
0: 아우, 얘는 좀 씻고 가지. 이런 식으로.
1: 이제 그 염할 정도까지 가면 이제 배디에 이 살도 다 쪼그라 쪽쪽 붙고.
0: 염하면 쪼그라들어요?
1: 왜냐면 사람 몸이 조금씩 굳고
0: 경직되는 거지.
1: 이 피도 다 빠지고 이러니까 냄새.
0: 피를 왜 빼요? 뭐 돼지 잡았어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알아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다?
0: 그런가?
1: 그렇지 않아요?
0: 아니, 그러면서 점점
1: 피가 응고가 되나 보다. 그래서 그런 거 생기잖아요. 이렇게 피 고이는 부분에 이렇게
0: 지금 자판귀 뭐 홍보하나요? 바이럴 중인 거 아니죠?
1: 아, 수분이 날아가는 건가 보다. 네, 하긴 피는 응고돼서 그 아래로 다 쏠린다 그랬어요. 그 누워 있는 체중 쪽으로.
0: 제가 뭐 고독사하겠습니까? 그래도.
1: 아니 모르죠 예. 또.
0: 정육점에 인생. 있는 느낌으로 네. 피를 왜 빼?
1: 그러니까 예. 피를 왜 빼? 네.
0: 아무튼 그 얘기가 좀 샜는데.
1: 네.
0: 예. 먹기 씻기 자기. 죽기는 없어요. 예.
1: 아, 네, 죽기는 없죠.
0: 그렇죠.
1: 네. 저는 솔직히 먹기 먼저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0: 그래요?
1: 네.
0: 굉장히 그럼 혼자 먹는 거겠죠?
1: 혼자 먹죠.
0: 누구랑 같이 먹을 때는 씻고 먹겠죠?
1: 근데 뭐 그쵸, 만약에 약속 가야 되면은. 근데 저는 이거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저는 운동하고 땀이 잘 안 나요. 운동을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0: 아닌데 땀이 잘안 나는 편입니다. 운동할 때.
1: 땀이 잘안 난다는 여자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0: 유산소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어.
0: 그냥 근력 운동만 하면은 땀이 잘안 납니다.
1: 냄새는 난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럴 순 있죠. 운동을 안 씻고 가서.
1: 근데 이제 뭐 약간 유산소를 많이 해야 하면 땀이 나는 편인데
0: 유산소 하면.
1: 무산소만 했을 때는 땀이 잘 안 난다.
0: 네, 맞아요.
1: 그렇군요.
0: 네.
1: 자, 아무튼 요즘 뭐 땀날 정도로 강하게 하는 운동이 있나요?
0: 최근에 이제 그 드라마 이제 내일부터 첫 촬영인데 이제 액션씬 있어가지고 그 액션 스쿨 갔을 때 그 할 때 좀 땀 좀 났습니다.
1: 어떤 액션이에요?
0: 이제 거기 최종 보스랑 이제 싸우는.
1: 아, 육박전?
0: 네, 완전. 나중에
1: UFC
0: 보여드릴까요?
1: 느낌으로? UFC 느낌으로?
0: 솔직히 한 번 배운 거 치고 그 선생님이 진짜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1, 2년 배운 것보다 잘한다 그랬어요.
1: 격투 무술 선생님이?
0: 무술 선생님이.
1: 한번 지금 볼까요?
0: 아니. 아, 이거 차 방송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1: 아직 방송이 안 됐으니까?
0: 네네네.
1: 뭐 발차기예요? 아니면 뭐?
0: 그냥 이제 합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 합을 이제 현장에서 즉석에서 짜서 그걸 바로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뭐 아킬레스건도 끊고 막 목도 막 칼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좀 하는데 아 전 제가 좀 이렇게 격투기 보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재밌더라고요. 배우는 게 솔직히 체력만 좋으면은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배디 한번 맞아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
0: 근데 선생님이 진짜 재능이 있다고 하셨어요.
1: 꽤 그래도 잔인한 액션이네요.
0: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냐고.
1: 영화 아저씨의 원빈 씨 같은 느낌.
0: 이제 더 훈련하면 그런 정도로 될 수 있지 않을까요?
1: 길복순.
0: 더 훈련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연습을 딱 세 번밖에 못 가서.
1: 예예. 야, 알겠습니다.
0: 조심하세요.
1: 그래야겠네요.
0: 네, 아킬레스건 조심하세요.
1: 요즘 또 격투기 재밌게 본다고 하고 있는데.
0: 네.
1: 자, 아무튼 그러면 먹기, 씻기, 자기 중에 그날 딱 하나밖에 못 합니다.
0: 아, 그럼 씻어야죠.
1: 씻을 거예요?
0: 네, 무조건.
1: 밥을 굶더라도?
0: 네.
1: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날. 그러고 운동을 했습니다.
0: 근데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날 하루 동안? 그럼 씻을래요.
1: 씻을래요?
0: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 여기에 이제 주제가 땀이 엄청 났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 저는 씻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럼 한 번도 땀 많이 흘리고 배고파서 이성을 잃고 신체 않고 밥 먹어본 적 없으세요, 배디?
1: 있죠.
0: 있죠.
1: 예.
0: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1: 그럼요.
0: 네.
1: 예. 어떻게 그게 혼자 살 때 당연히 그렇게 하죠.
0: 예.
1: 먼저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예. 아, 그 런닝하고 나서 먹는 맥주가
1: 기가 막히죠.
0: 진짜 맛있는데.
1: 예. 저는 특히 그것 때문에 많이 합니다. 이제 혼자 살던 시절에는 딱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땀이 막 나도 그때 갈증의 정말 고점까지 기다렸다가 참고 맥주를 팍 먹고
0: 소리야.
1: 네, 팍 먹으면 그 머릿속에서 쩡 하면서 울리는 게 있어요.
0: 아, 그렇죠.
1: 그거와 함께 또 당연히 맥주만 먹으면 안 되니까.
0: 그 뇌세포 죽는 소리예요. 쩡 하는 소리.
1: 그거죠. 네, 그걸 맛있는 걸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노곤노곤해졌을 때 이제 씻어야죠.
0: 아, 런닝 그렇죠.
1: 예.
0: 너무 좋네요.
1: 온사케 대 씻기. 온사케가 완벽한 온도로 지금 있습니다.
0: 아, 근데 이거는 안 돼. 온사케 먹어야 돼요.
1: 아, 그래요?
0: 온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사케가. 그게 아무리 그 도쿠리에 담아두셔도 이게 금방 온도가 날아가요. 이게 은근히. 그래서 그거는 그때 놓치면은 온사케가 온사케가 아니죠. 냉사케죠. 그냥 사케.
1: 온사케로 씻자라고 하신 분 있고. 아무튼 술 얘기 나오니까 목소리 톤이 확 바뀌어요. 오늘 약간 기운이 그런... 없어 보이다가 갑자기 온사케가 나오니까 달라졌습니다. 자, 운동 후 가장 먼저 한다면?
0: 저는 솔직히 먹기.
1: 먹기. 다음은?
0: 씻기.
1: 다음은?
0: 자기.
1: 네. 자, 다음 주제.
0: 아빠가 아버지로, 엄마가 어머니로 호칭을 바꿔 부르는 시점은 언제? 최준호님. 드라마를 볼 때마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버지, 아빠 호칭을 부르는 기준이 뭘까요? 나이인가요? 그럼 아빠라는 호칭은 몇 살 때까지 부르고 아버지 호칭은 몇 살부터 부르는 게 적절한 거죠? 어허.
1: 그렇군요.
0: 배디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세요? 아니면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1: 엄마, 아빠라고 하죠.
0: 오.
1: 예. 나이 먹고도.
0: 의외네.
1: 네.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바꾸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0: 뭔가 어머니 이러울 것 같아요.
1: 옛날에는 장가 가면 바꿨다고도 하고
0: 네.
1: 진짜 더 옛날에는

0: 그냥 처음부터 약간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네. 그런 거에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1: 네.
0: 대신에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엄마는 엄마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1: 네.
0: 아들 쪽이 그게 좀 강했죠.
1: 아빠한테 아버지, 엄마한테는 엄마?
0: 예.
1: 아 그렇구나. 뭔가 베디는 이제 다 찼잖아요. 모든 기준이. 뭐 나이도 먹었지? 장가도 갔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호칭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0: 전혀 없습니다.
1: 여전히 예. 엄마 아빠로?
0: 엄마죠.
1: 그렇죠. 예. 엄마 아빠 눈엔 베디도 다 그때 4살 아이죠.
0: 예. 아니 뭐 그것 때문은 아니고 호칭을 갑자기 바꾸는 게 어색하니까. 예.
1: 근데 그거 바꾸는 사람들이 있나?
0: 그렇죠. 이은 씨도 엄마 아빠죠?
1: 저도 엄마 아빠죠.
0: 언젠가 뭐 바꾸고 싶은 그런 타이밍 있어요?
1: 전혀 없어요.
0: 시집 갔다. 아이가
1: 저는
0: 생겼다.
1: 끝까지 엄마 아빠한테 그냥 어린 아이로 남고 싶어요. 저는.
0: 어, 그렇죠.
1: 네.
0: 그분들도 그러실 거고.
1: 네.
0: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바뀌는 경우들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1: 아,
0: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거기서 뭔가 이렇게 어머니 이런 단어를 많이 써서 그런가?
0: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뭔가 군대 가서 괜히 이제 철들었다 그러죠.
1: 어머님 살짝. 보고 싶습니까? 네. 에이,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막 그렇죠. 이런 거 하니까.
0: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당신들께서 원하실 때가 있어요.
1: 아 이제 네. 엄마라고 좀 그만 불러라.
0: 엄마는 보통 안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해라 이제. 왜냐면 너도 이제 사회생활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아빠 아빠 이러면 좀 그래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요즘은 그런 것도 사라진 것 같고. 예.
1: 그러네. 아버님이 먼저 그러실 수 있겠다. 근데 남자분들은 아버지한테는 내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하다.
0: 그렇죠.
1: 뭔가 어른들은. 네.
0: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지칭을 할 때는 어머니라고도 하고 이제 아버지라고도 하고.
1: 네. 예.
0: 근데 이제 호칭으로는 안 하죠.
1: 그렇죠. 예.
0: 그렇습니다. 예.
1: 애칭 같은 거 있으세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0: 애칭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낮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엄이라는 엄, 이부, 그 이응이잖아요. 사실상 네. 음가가 그 자음의 음가가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마 이렇게 돼서
1: 아, 마, 마 이렇게.
0: 그래서 어 잘못 들으면
1: 입마로 들리겠는데요?
0: 어, 그러니까 마.
1: 어, 마.
0: 네. 마.
1: 마. 어, 내가.
0: 왜냐면 그 보통 제 방에 있고 어머니는 부엌에 계시니까
1: 아.
0: 마 이렇게 하면은
1: 아.
0: 마 부분만 잘 들린다는
1: 아.
0: 거죠. 예. 효노마라고 하신 분 있고. 예.
1: 아, 그렇구나.
0: 그래요. 견제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어머니를 왜 견제합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아빠는 빠 이렇게 들린 거죠.
1: 아, 예. 빠 이렇게.
0: 엄마니까 마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엄마, 아빠.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들 아닙니까?
1: 그렇죠. 예.
0: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렸다.
1: 맞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 베디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애교 있는 아들이에요?
0: 전혀 없죠.
1: 진짜?
0: 네.
1: 뭐 여사님 뭐 이것 좀 하시죠. 막 이런 거 안 하세요?
0: 어허,
1: 절대?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대기사 막 이런 거 안 해요?
0: 이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 그래도, 어머니가 싫어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도 한번 해보시지.
0: 전혀 없습니다. 전혀 진짜 없습니다.
1: 진짜 이번 예.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이미
0: 아니요.
1: 지나갔지만.
0: 예 어버이날에 왜 그래야 됩니까? 예.
1: 대기사 왔습니다. 오늘 어머니 뭐 하실까요? 여사님. 이런 거.
0: 어, 아니 그렇게 가끔 해요? 엄마 아빠한테?
1: 저도 엄마 아빠한테 그 이 정도로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0: 어.
1: 네. 근데 저는 엄청 친구처럼 지내요.
0: 그렇죠.
1: 네.
0: 역시 딸이 있어야 돼요.
1: 네.
0: 예. 항상 딸이 최고입니다. 예.
1: 대신 또 싸울 때도 또 근데 많이 다투죠. 엄마 아빠랑 아직까지.
0: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쭉 보면 확실히 집에 첫째가 딸이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첫째 딸이랑 엄마랑은 뭐 전생에 왼수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잘 싸우는 편이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친한 사람들도 많지만.
1: 옛날에 저 중학생 때는 엄마랑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어렸을 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엄마가 제 수학을 알려주셨는데 뭐 이 밑변 뭐 윗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몇 센치다 이거를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머리 짱구 돌리면서 이제 자로 잰 거예요.
0: 아,
1: 그냥 그 길이를 몰래.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이제 그 자로 쟀을 때 그 길이랑 이 공식상이랑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틀렸다서 제가 엄마한테 빡빡 했어요. 내가 자로 쟀는데 무슨 소리하면서 엄마랑 그 길이를 가지고 엄청 싸웠던 기억. 그 해를 이후로 어머님이 이제 저를 공부를 손을 놓으시고 학원을 보내셨어요. 못 가르치겠다고.
0: 똘똘하게 도구를 썼는데.

0: 네. 예.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이시겠네요.
1: 엄마는 기억도 못할걸요.
0: 예인이랑 콩닥콩닥했던.
1: 엄마는 네. 웬만한 저의 어린 시절을 다 기억을 못하세요.
0: 아 그래요?
1: 어제도 엄마가 집에 계셔서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엄마한테 뭐 얘기하면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기억을 못한다 했더니 아 그 옛날 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러셨어요.
0: 효인이만 기억하시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효인이도 기억 못하세요.
0: 그래서요.
1: 진짜 엄마는 그냥 다 미화시키고 사세요. 그래서 건강하신가 봐요.
0: 좋은 거죠.
1: 네.
0: 잘 있는 사람이 네. 훨씬 더 현재를 잘 즐기고 잘 앞으로 나아가시더라고요.
1: 진짜 잘 잊어요. 네.
0: 잘 잊어버려야 됩니다. 네. 네. 저는 잘 못 잊어버립니다.
1: 뒤끝 있는 스타일?
0: 뒤끝 정도가 아니죠. 저는 절대 잊지 않아요.
1: 엄마한테 처음 맞았던 날
0: 잊지 않습니다.
1: 아버지한테 처음 맞았던 날
0: 잊지 않습니다.
1: 쫓겨났던 날
0: 그렇죠.
1: 엄마가 밥 안 준 날
0: 아 그런 날은 없었어요. 예. 어린이날을 안 챙겨준
1: 그거 다 기억한다고?
0: 그럼요. 예.
1: 진짜 베디 무서운 사람이다.
0: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억한다는 얘기죠. 예. 네.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새들은 낯선 먹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호주에 사는 큰 유황 앵무새는 아주 영리한 방법을 쓴다고 해요. 친구가 먼저 먹는 걸 보고 괜찮아 보이면 그제야 따라 먹는 거죠. 호주 국립대 연구팀이 시드니 곳곳에 사는 큰 유황 앵무새 700여 마리를 관찰한 결과인데요. 어린 앵무새일수록 친구의 선택을 더 많이 따라했고,

0: 어른 앵무새는 주변의 선택에 크게 휩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한 셈이죠. 복잡한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행동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 어쩌면 사람만의 방식은 아닌 것 같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백혜영입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0: 혜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리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뤄볼 논쟁 소개해 주시죠.
1: 가방을 들어주는 행동, 머리에 묻은 걸 손으로 떼어주는 행동, 술자리에서 나한테 한 번 더 짠하는 행동은 플러팅이다? 아니다? 윤서영님. SNS에 올라온 플러팅 논쟁을 보고 궁금해져서 제보합니다. 가방이 무거워 보인다고 들어주려는 행동은 플러팅이다? 아니다? 머리에 뭐 묻었다고 말해주더니 손으로 떼어주는 행동은 플러팅이다? 아니다? 술자리에서 다 같이 짠했는데 옆자리에 앉은 나한테만 한 번 더 짠하려는 행동은 플러팅이다? 아니다?
0: 그 지혜 씨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예인 씨는 플러팅 전문가다.
1: 어?
0: 예.
1: 아니요.
0: 방송에서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1: 그럼 했던 것 같긴 예. 해요. 네.
0: 자기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정예인처럼 플러팅을 잘하는 인간을 본 적이 없다.
1: 예. 아, 그렇게까지 얘기를
0: 예.
1: 했나?
0: 그렇게 얘기했어요.
1: 제 면전에 대고요?
0: 네. 예. 같이 있을 때 한 것 같아요.
1: 진짜? 아니 근데 한참 뭔가 그 끼가 넘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 다 빠지고 이제 그냥 희말이 없는 그냥 늙은이에요 이제.
0: 뭘 들은 거죠 제가?
1: 다 옛날 일이요 옛날 일. 다 에너지 넘칠 때. 불일 끼기도 있고 플러팅할 힘이 있을 때나 그랬던 거지.
0: 배영 앞에서 할 얘기냐라고 하신 분 있고. 중학교 이후로 은퇴한 거예요?
1: 네네네네. 다 옛날 얘기예요.
0: 그러면 옛날에 중학교 때 썼던 플러팅 나만의 어떤 스킬 좀 공개합시다. 필살기. 이제 그게 안 쓸 거니까 이제.
1: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사연에도 어떻게 뭐 소개팅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애프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사연 많이 오잖아요. 그거는 그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게 중요해서 어떻게 딱 원웨이 이렇게 한 가지 그냥 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상대 나온 그 상대방이 약간 뭐 MBTI로 따지면 I의 성향이 강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그 온도에 맞춰서 플러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극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텐션에 좀 맞춰주면서 또 플러팅을 해야지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한다고 다 그 플러팅이 먹히는 게 아니라고요.
0: 야 이거 전술까지 있네. 상대를 파악해서 상대를 스캔한 다음에 MBTI 성향에 맞게 플러팅한다.
1: 아,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그 필승 전략인 거잖아요. 내가 이 남자랑 어허. 만나고 싶어. 혹은 어허. 남자들은 이 여자랑 내가 만나고 싶어. 그럼 이 여자한테 맞춰야지 내 마음대로 내 플러팅을 남발하면 그 여자한테 하나도 안 먹히면 의미가 없잖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플러팅이 먹힐 만한 거를
0: 초고수네.
1: 해야 된다. 그 저도 잘 안 될 때도 있죠.
0: 와, 상대에 맞춰서 전술을 짠다. 축구 국가대표팀 참고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1: 그러니까 상대 팀에 맞춰서
0: 정예인을 국대로 네.
1: 그렇지만
0: 국회로가 아니라
1: 그게 있어요. 또 그 그렇게 전술대로 하다가 갑자기 변형 기출 문제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돼요.
0: 변형 기출 변형
1: 한 번은 내가 끌어줘야 되거든요. 어허. 너 다 맞춰준 것 같다가 한 번은 딱 이렇게 기출.
0: 이야
1: 이런 전략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0: 이야 제갈 예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야 이 축구에서 변형 쓰리백처럼.
1: 네, 축구도 마찬가지죠.
0: 그렇죠.
1: 네.
0: 변형 쓰리백처럼 뭔가 네. 변형 플러팅을 한다.
1: 맞아요.
0: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하나씩 평가해보면 가방을 들어준다. 이거 플러팅이에요?
1: 뭐 굳이 사실 들어줄 필요 없죠. 친구 사이에.
0: 여자 가방 같은 걸 이제 들어준다.
1: 그건 남자친구가 해주는 거죠.
0: 그러니까.
1: 남사친이 왜 해줘요 그걸. 만약에 막 너무 무거워 막 같이 막 낑낑거리면서 막 MT를 가가지고 막 여자가 막 물 몇 킬로짜리 든 거를 막 들고 있어 자빠질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도와줄 순 있는데 그냥 뭐 만나면 그래봤자 저도 가방 되게 무겁게 다니거든요 들어보실래요?

0: 가방 되게 무거워요.
1: 네가 들어.
0: 이거 뭐. 한 번도 누구한테 들어달라고 부탁해본 적도 없고 들어주겠다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1: 근데 쓱 들어주면 설레요?
0: 부담스러워요.
1: 부담스러워요?
0: 네.
1: 뭐야?
0: 왜 들어주지?
1: 왜 훔쳐가?
0: 괜찮은데?
1: 이런... 가방 들어주는 건 그러면 대체로 본인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굳이 이렇게 생각해요?
0: 남자친구가 들어주는 건 고맙죠. 뭐 잠깐 그 손이 없을 때 여자들은 왜냐면 막 들고 다니는 게 많잖아요. 가방 있는데 주머니에도 막 뭐가 많고 막 이렇게 때문에 그럴 때 잠깐 들어주고 막 립밤 바를 때 잠깐 가방 들어주고 이래주면 고맙죠 남자친구한테. 근데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가방을 들어준다? 심지어 핸드백? 완전 이상하죠.
1: 이상해요? 싫어요?
0: 굳이?
1: 잘생겼어요.
0: 너무 좋아.
1: 뭐야? 알겠어요. 이게 기출 변형이구나. 그러면 머리에 뭐 붙은 거 떼주는 행동.
0: 잘생기면 좋아.
1: 잘생기면 좋아요. 유일한 메모 중이라고 하신 분이네.
0: 잘생기면.
1: 왜 얘기한 거야 진짜? 머리에 뭐가 붙는 경우 있죠. 먼지 같은 게.
0: 네.
1: 근데 남자가 떼어준다. 그거는 플러팅이다?
0: 근데 솔직히 이거는 플러팅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니에요?
0: 네.
1: 그거는 그냥 진짜.
0: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베디 머리에 뭐가 붙었어요? 베디 머리에 뭐 붙었어요? 이거 떼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베디가 계속 못 떼. 아니. 이렇게 떼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그거 말고 이제
0: 아우 여기 이런 거 떼줄 수 있잖아요.
1: 그 느낌은 이제 플러팅일 수가 없지. 그거 말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만 있어봐. 이러고 쓱 이렇게 떼는 거. 머리에 뭐 붙었으니까 떼줄게. 이런 그 예령 없이 가만 있어봐. 이렇게 쓱.
0: 뭐 솔직히
1: 침팬지냐고 하신 분 있고
0: 이 골라주는 거 아니냐고.
1: 그렇죠.
0: 제 성격상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겠지만 그 남성분들 중에 그 되게 그냥 태어나길 되게 다정다감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한테도 엄마 막 되게 애교 많은 아들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것들이 진짜 플러팅이라는 생각 못하고 여기 뭐 묻었다고 그냥 떼주는 게 전혀 그들에게는 그냥 야 너 이에 고춧가루 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 정도의 그냥 선의? 선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플러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 그런 그 머리에 사실 붙은 거 떼는 거는 그게 사실 인류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데 얼굴에 눈썹이라든가 얼굴에 뭐가 붙었어요. 그럼 이제 손이 얼굴에 좀 닿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게 그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떼주더라도 했다 하면서 갑자기 로맨스 분위기를 잡아 오빠한테 부탁했다 이렇게 얼굴이 있어요. 그때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야 너 여기 뭐 묻었어 그럼 떼다가 아씨 화장품 손에 닦였네 막 이런 이런
1: 뭐야 식을. 남자가 긁었어?
0: 남성분들 잘 못 떼줘요 이런 거.
1: 그렇죠. 이렇게 자꾸 뭘 띌려다가
0: 이게 사실 그냥 툭 건들면 되는 건데
1: 긁어가지고 여기 화장이 다 벗겨지고
0: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나 남자친구가 뭔가는 제 얼굴만 찍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1: 아 여자분들은 보통은 화장 지워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손 대는 걸 또 싫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떼주려고 할 때 얼굴이 같이 오면 안 되는구나.
0: 네, 그냥 손만 이렇게 해서.
1: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약간 뭔가 분위기 잡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0: 얼굴을 약간 최대한 놓아놓은 것처럼 어디 보자.
1: 얼굴을 최대한 떨어져가지고. 그렇군요.
0: 하여튼 근데 이 모든 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하면은 모든 여성분들이 다 떨리기 때문에
1: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죠.
0: 그건 유죄죠. 유죄.
1: 얘기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0: 잘생기신 분들은 조금 그런 행동을 자제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묻 여성들의 이 마음을 다 너무 설레게 하기 때문에.
1: 그러면 입에 김 묻었어요. 이렇게.
0: 아 그거야말로 진짜 떼주면 안 되죠.
1: 그건 알아서 떼야 돼.
0: 그거 핥아먹어야죠 그냥.
1: 누가요?
0: 나 스스로.
1: 아 스스로가?
0: 네. 누가 핥아줘요. 베디 지금 결혼하셨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1: 아닙니다. 예.
0: 네.
1: 그리고 이건 좀 특이하네. 따로 건배를 한다.
0: 따로 건배.
1: 네네.
0: 근데 김 키스 너무 웃기다.
1: 응?
0: 김 키스. 김 붙었다. 잘생김. 이러면서 떼주면.
1: 왜? 뭘 상상한 거야 방금? 왜 빵긋해져?
0: 아 좋잖아요. 실제로 그래. 그런 일 없으니까.
1: 주합주합이라고 하신 분 있고. 다 같이 짜냈는데. 다 야 하고 짜냈는데 나랑만 갑자기 짠 한 번 더 한다.
0: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1: 그럴 수 있다?
0: 네. 짠하고 그냥 옆에 한 번 더 있으니까 이렇게 마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경우도 거의 없긴 한데.

0: 하죠.
1: 아이컨택.
0: 아이컨택을 짠할 때 아이컨택 하는 것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1: 술잔을 봐야지.
0: 네, 술잔을 봐야지.
1: 눈을 보면서.
0: 네. 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래요.
0: 하여튼 부담스러운 건 다 별론 것 같아요. 네.
1: 그래요. 자꾸 채팅창에 김키스, K키스로 수출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0: K키스로? 그러니까.
1: 검은 반도체 키스.
0: 김이 왜냐면 진짜 잘 붙어요. 제가 막 회 좋아하고 이러니까 가끔 회 이렇게 그냥 김에 싸먹을 때 있단 말이에요. 막 과메기 이런 거 김에 싸먹고. 아, 근데 과메기 먹고 키스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1: 참치.
0: 뭐 김이 이렇게 붙어. 김이 은근 잘, 잘 붙고 붙은 게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어? 예인아 하면서 쫙.
1: 상상을 해. 그래요. 그래요. 김키스 약간 그 K키스로.
0: K키스로
1: 수출이 잘 되길
0: 네.
1: 바랍니다.
0: 또 김이니까 K네요.
1: 예, 잘 안 떼지기도 하고.
0: 네, 잘 안 떼지니까 얼마나 좋아?
1: 중학생 때 별걸 다 해내라고 하신 분.
0: 아,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1: 거품 키스는 가라. 이제는 김키스 시대다.
0: 김키스로.
1: 네네. 자, 아무튼 그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0: 네. 베디가 했던 최고의 플러팅은 뭐예요? 뭔가 의도하고 나 플러팅했다라고 해서 플러팅했던 거.
1: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0: 아, 있잖아요.
1: 아니 아니.
0: 어떻게 한 번도 없어.
1: 저는 그냥 메뉴 선정에 공을 들이는 거. 그날의 식사 메뉴에.
0: 그건 그냥 베디가 맛있는 거 항상 하는 거잖아요. 그건 베디가 그렇죠. 먹고 싶어서.
1: 예.
0: 이 여자를 위해.
1: 저 혼자 먹을 때는 그렇게까지 공들이지 않지만.
0: 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 음식 맛있는 거 사주고 음식 잘 고르는 거 빼고 하나만 제발 얘기해 주세요. 음식 관련되지 않은 걸로.
1: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랑 와인.
0: 와인?
1: 네. 와인 마시는 거. 이렇게.
0: 좋은 와인?
1: 예.
0: 아, 이거 뭐 좀 입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뭐 딴 거 없어요? 죄다 먹는 거야.
1: 뭘 해야 돼 그러면?
0: 아니 뭔가 이 여자를 쟁취하려고 한 플러팅 없냐고요. 뭐 진짜로 뭐 일부러 뭐 진짜 굳이 안 떼줘도 되는 거 이렇게 떼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 잡고 싶고 막 뭔가 스킨십 해보고 싶어 손 크기를 재본다든지 이런
1: 손
0: 거
1: 크기를 재지는 않습니다.
0: 한 번도 안 해봤다고?
1: 예. 아니 처음에 그 뭐 방송에 나왔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처음에 술을 같이 마신 날.
0: 근데 자빠지셨다.
1: 넘어졌는데 사실 제 느낌에는 크게 넘어졌는데
0: 네.
1: 이렇게 발목 살짝 돌려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괜찮네. 그래가지고 지하철역까지 같이.
0: 근데 쩔뚝이면서 데려다줬다던데.
1: 저는 쩔뚝이지 않았는데 자꾸 쩔뚝이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멀쩡히 걸었거든요. 네. 데려다주기. 예.
0: 데려다주기. 네.
1: 굳이 데려다주기.
0: 굳이 데려다주기. 네. 그 플러팅이죠.
1: 그렇죠.
0: 아 그러네. 이거 플러팅이네. 굳이 데려다주는 거.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텐 목발 짚고 왔죠. 다음 날.
0: 그 뭐 얼마나 다치셨던 거예요?
1: 네?
0: 얼마나 다치셨던 거예요?
1: 그때 한 2주 나왔죠.
0: 발목 인대?
1: 인대.
0: 진짜?
1: 예.
0: 늘어났어?
1: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예인 씨가 방송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2021년, 네. 아 22년이니까.
0: 목발을 짚고 온 적 있었나 배디가?
1: 있었어요. 예.
0: 전혀 기억이 안 나네.
1: 됐습니다.
0: 네. 대단합니다. 사랑의 힘이네요. 정말.
1: 네. 자 인대가 큰일 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러니까.
1: 그러면 다음.
0: 촌스러운 이름 받고 아파트 받기 대 아무것도 안 받고 정상적인 이름 쓰기.
1: 뭐지?
0: 신다영님. 기사에서 봤는데요. 부모님이 손자 이름을 절에서 받아오셨는데 너무 유치하고 촌스러워서 고민이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씨인데 방국봉 같은 느낌이었대요. 단, 그 이름을 사용하면 부모님은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해준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 토론해주세요. 아파트를 위해 원치 않는 아이 이름을 지어도 될까요?
1: 방국봉 무조건 맞죠. 예. 국뽕으로 살겠습니다.
0: 네, 국뽕으로 이름, 살아야지.
1: 아니, 일단 이 이름은 너무 좋은데요. 축구 캐스터하는 저 입장에서는 국뽕? 그냥 무조건 시청률 1위 할 것 같은 이름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1: 네. 예.
0: 꼭 그분이 골 넣으셔도 국뽕! 국뽕! 국뽕! 이렇게 되겠죠.
1: 아 그건 선수고 이제 캐스터인 저 입장에서 예. 캐스터 방국뽕입니다.
0: 아, 뭔가 방국뽕 이렇게 들린다.
1: 그러니까.
0: 캐스터 방국뽕입니다.
1: 아무튼 이게 그 성명학 뭐 그런 거를 또 믿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이름 쓰면 우리 집안이 융성해진다. 난리 난다. 이러면서 네. 할아버지나 또 부모님들도
0: 네.
1: 장명가에게 좋은 이름 받아서 했는데 어감이 이상한 경우들이 있죠.
0: 그렇죠.
1: 예.
0: 방구뽕.
1: 정예인. 진짜 네. 예술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티스트가 됐잖아요.
0: 그쵸,
1: 예인인데
0: 맞아요.
1: 이름이. 네. 예. 이름 마음에 들었죠. 어릴
0: 네,
1: 때부터.
0: 저는 뭐 좋았어요.
1: 그리고

0: 특이한 이름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1: 특이한 이름이 정말 많은데 와 여기 이름이 정필통,
0: 필통,
1: 방구년
0: 그런 건 읽지 말고
1: 아 죄송합니다. 예.
0: 가려서 읽어주세요.
1: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뭘 다 해서 설사국
0: 더러운 거
1: 변기통
0: 더러운 거 가려서 읽으시고 아,
1: 피바다
0: 바다 바다는 이름이 이쁜데 하필이면 피예요. 성이 피시고 네. 정치인 이름 같은 게 있으면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뭐 정치인 이름을 다 잘 몰라서 뭐 고구마
0: 고구마
1: 어머, 네 어머머 이름이 머슴이에요 유머슴
0: 근데 그 욕이랑 뭐 그런 걸 걸으니까 노잼이네요.
1: 네 읽을 게 없어요.
0: 다 욕이 네. 예
1: 이름이 이맹동 신호탄
0: 박비듬도 있네.
1: 네 태산 이름이 태산인데 성이 변 변태산, 변태산. 네
0: 권태기도 있고 권태녀도 있고
1: 네
0: 예 이름이 보니까 다 욕이어야
1: 아니 근데 진짜 이름이 최대 쌍샹 쌍녀 이런 게 있다고?
0: 오바마도 있네요. 이건 바마라고 지었는데 오씨셨고.
1: 어.
0: 아 이게 특이하네. 노씨인데 이름이 예예요. 노예.
1: 노예.
0: 예.
1: 어.
0: 어. 이건 근데 예스와 노가 이름에 다 있네요.
1: 그러게요.
0: 노랑 예 이게 네. 둘 다 있는 거잖아요.
1: 어, 되게 중의적이다. 어. 이중적이다.
0: 그렇죠.
1: 네. 노예.
0: 어 그럴 걸도 있네요. 이름이.
1: 어 그럴 걸.
0: 어.
1: 네.
0: 이거는 그러면 그 어그와 럴 걸인가 아니면 어 그럴 걸인가? 이건 잘 진짜
1: 어. 어그가 이름일 것 같은데.
0: 예. 예.
1: 럴 걸.
0: 그렇죠.
1: 와 진짜.
0: 오덕후 있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지었는데 나중에 오타쿠란 용어가 오덕후가 됐을 것 같고.
1: 사람임.
0: 천한 놈도 있어요. 그런 걸 나한테 보여줘. 사랑해도 있고요.
1: 네. 네, 뭐
0: 이게 걸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1: 네.
0: 사실 이거는 그냥 읽었어야 되는데.
1: 네, 그러니까요.
0: 예.
1: 근데 진짜 특이한 이름이 정말 많네요. 네. 성질나.
0: 아 이거 지상파 스타일로 하니까.
1: 네.
0: 어 이게 흥이 깨져버리네요.
1: 그러니까 욕이 너무 많아요. 욕이 너무 많고 뭔가 나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0: 성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름이 까라인 분이 있어요. 까라.
1: 뭔 까라지? 어디 있어요?
0: 써드릴게요.
1: 아.
0: 좋습니다.
1: 와 어떻게 다들 바로 알아? 와 머릿속이.
0: 형은 백까라라고 하신 분이고. 얼마 전에 깠죠.
1: 예. 어디서요?
0: 방송에서.
1: 진짜 어쩌다가 배를 까셨어요, 배디? 뭐 볼 게 있다고?
0: 그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름은 왜 지으셨는지 전 참 궁금하고요.
1: 네.
0: 네. 이게 진짜 무슨 장면가 선생님이
1: 네.
0: 일부러 이러신 건지 이런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부모님께서.
1: 그쵸, 네.
0: 자기 아이한테.
1: 네. 그러니까요.
0: 그래서 개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1: 그렇죠.
0: 예인 씨는 혹시 개명한다면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1: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개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제 이름이 좋아요.
0: 그러면 이 중에서 최왈왈이란 이름도 있네요.
1: 네, 최왈왈.
0: 최왈왈.
1: 저는 왠지 이게 땡겨요.
0: 뭐요?
1: 빈그릇.
0: 빈그릇.
1: 네.
0: 어, 뭐 시적이네요.
1: 네, 빈그릇.
0: 김빈그릇.
1: 네.
0: 아 이게 근데 좀
1: 그 배디 이름 아이 이름 지어주기 어때요?
0: 이 중에서?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저희가 이제
0: 배디 그건 넉살이 지어줬기 때문에 네. 빈그릇 그러면 빈그릇을 이름으로 바꾸고
1: 네
0: 아파트 받는다.
1: 받는다.
0: 받아요?
1: 받아요.
0: 어릴 때부터 빈 그릇으로 사는 거예요.
1: 어쩔 수 없죠.
0: 그래요?
1: 네. 사실 이름은 빈 노예. 그릇이지만
0: 노예.
1: 노예?
0: 노예 받아요?
1: 이름은 노예지만 나는 10억 아파트 있는 걸. 이렇게 마음으로 가짐으로 사는 거죠.
0: 어. 진짜 노예 근성이네요.
1: 나 이름 노예. 그렇지만 나 내 뒤에 10억 아파트 있는 부모 있어. 이렇게.
0: 정노예.
1: 정노예.
0: 정노예
1: 괜찮은데요?
0: 괜찮아요? 정노예?
1: 정노예.

0: 노예 노예. 그러니까 노예로 잘안 들릴 것 같아. 노예로 들릴 것 같아. 노예
1: 노예.
0: 노예 노예 약간 이런 느낌으로
1: 아.
0: 정노예 정노예 정노예. 아뭐 10억 아파트 준대 해야죠. 어떡해요. 네.
1: 알겠습니다. 아파트의 노예.
0: 네.
1: 아, 이거 센걸 해야 이게 아파트 안 받는다가 나오는데.
0: 그냥 한번 질러주세요, 베디.
1: 방귀녀.
0: 귀녀.
1: 방귀녀.
0: 방귀녀.
1: 네네. 방귀녀인데 10억
0: 근데
1: 아파트.
0: 일단 어렸을 때는 어차피 아이는 자기 이름을 모르고 사니까 일단 10억 아파트 방귀녀로 해서 받고.
1: 안 돼요. 개명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부모님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0: 왜
1: 합니다.
0: 조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 이 부모들한테.
1: 그럼 남편 이름이 방 씨예요.
0: 네.
1: 결혼을 했습니다.
0: 네.
1: 근데 조부모님이 딸 이름을 귀녀라고 지어야만 아파트를 상속해 주시겠다.
0: 그러면 그렇게 하고,
1: 개명 안 돼요.
0: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살
1: 안 돼요,
0: 거예요.
1: 안 돼요.
0: 왜안 돼요?
1: 안 돼요.
0: 아, 왜안 돼요?
1: 거의 부모님께서 계속 그거를.
0: 그리고 시어머니 오셨을 때만 퀴녀야! 이렇게 부르고, 딱 가시는 순간부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이렇게로 이제 애칭으로 부르는 거죠.
1: 안 돼요. 안,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0: 그러면 안 받을게요, 그냥.
1: 딸을 위해서는 안 받는다. 내가 노예로 사는 건 받지만 딸이 방귀녀로 사는 건못 받겠다.
0: 그건 좀 그렇긴 해요. 네.
1: 그렇군요.
0: 이걸 말씀을 바라신 거죠, 이 말을.
1: 초초촌 어때요?
0: 초초촌. 아, 별론 것 같아요.
1: 별로요?
0: 초초촌은 별로입니다.
1: 자, 촌스러운 이름 받고 아파트 받기.
0: 아무것도 안 받고 정상적인 이름 쓰겠습니다.
1: 그래요?
0: 나 아이를 위해서.
1: 자,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1: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해

0: 곳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배성재 텐 오늘 티끌 논쟁을 정리인 씨와 또 함께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주제는 여러분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2: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또 일정이 굉장히 바빠가지고죠?
2: 네. 네, 오늘 미리 이렇게 해서 너무 다행이에요.
1: 쉬엄쉬엄 잘 하시고,
2: 네. 네,
1: 차에서 잘 주무시고요.
2: 네.
1: 네, 자,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오늘 끝곡은 경서예지 전건호님의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입니다. 소등하겠습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펌펀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목동 에스페스 분홍방 스튜디오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잠에서 깬 친구들이 입장합니다. 졸음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이인권의 펌펀투데이입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우리 돼지 폭

0: 레이크밸리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히 즐기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가끔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남기는 것보다 그 순간에 몰입하는 시간 자체가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냥도 충분히 즐거운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트와이스의 Feel Special로 5월 29일 금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도 뭘 배웠냐, 뭘 얻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영화도 난 그냥 재밌게 봤는데 무슨 장면은 뭐가 어땠고 뭘 느낄 수 있고 분석하다 보면 살짝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죠. 예. 여행 같은 경우도 그냥 재밌게 다녀왔는데 가서 뭘 배웠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대답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이 온전히 즐기고 싶은 게 있냐 해주셨는데, 아 뭐가 있을까. 취침? 예. 아 진짜 옛날에는 진짜 기세 좋을 때는 막 14시간 자고 막 이랬거든요 저. 근데 진짜 나이 먹으면서 잠이 좀 줄었나, 좀 푹 잘 수 있는 날에도 잘 푹 못 자는 것 같아요. 좀 깬다 그래야 되나 중간에. 그래서 옛날에는 깨도 다시 잠들었는데 이제는 깨도 못 자. 아 참 슬픕니다. 예, 이 못 잔다는 거에 대한 이 슬픔이. 예.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슬리피 벌그씨와 냉정과 열정사에 함께하고요.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매일 삼시세끼 딸아이 밥을 챙겨주는 게 은근히 피곤하고 정신없었다. 그러다 딸이 대학생이 되면서 같이 밥 먹는 날이 줄어들게 됐고 허전해진 식탁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생각나는 딸의 목소리. 엄마, 오늘 저녁 뭐야?
1: 난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였고요. 신애경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대학생 따님이랑 같이 밥 먹는 날이 줄어들어서 허전해진 식탁을 바라볼 때마다 조금 서운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저희 집은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좀 그래도 독립한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 엄마가 뭐 그런 거를 느끼지는 못하시는 것 같고요. 처음에 아 근데 제가 독립할 때 다행히 제 기억에 작은 누나가 한국에 들어와 있었나? 아무튼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만 있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다행인데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 두 분만 계시니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밥 먹다가 이제 혼자 먹을 때 기분이 어떠냐 해주셨는데 편하죠. 예, 편하죠. 뭐 막 아, 이 참 외롭네. 뭐 이런 생각보다는 아, 그래. 이게 편하지. 약간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 약간 북적북적함? 뭐 가족들끼리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뭐 요런 게 사실 어느 정도 좋은 기운을 주죠. 예, 좀 좋은 기운을 주고 하니까 예, 확실히 그런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예, 혼자 있을 때 좀 편안함이 더 크기는 하죠. 자, 사연 보내주신 신애경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습니다. 자, 저는 이치현의 낙 그리고 동방신기의 풍선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김지선님이 앨범 정리하다가 애들 어릴 적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때는 뭐든지 엄마랑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친구가 제일 좋은 나이가 돼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네요 해주셨는데 그쵸. 예.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뭐 이때쯤만 돼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가족보다 뭔가 친구들하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시기가 되니까 네, 아마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 2부는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는 냉정과 열정사회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이무진의 청춘만화 헌칠릭스의 골든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0: 가볼까?
1: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2: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여러분, 냉정과 이성,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0: 아닙니다. 공감이 먼저예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4: 자, 뜨거움과 차가움, 지금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자, 냉철과의 볼구시 열정과의 슬리피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냉철과의 볼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남자 열가남 슬리피입니다. 네. 소리 질러!
4: 좋습니다.
0: 한 명은 질렀겠죠?
3: 그럼요.
4: 자, 지난번에 알류 슬리피 이야기를 했더니 청취자분들한테 문자가 좀 왔습니다. 좀 읽어주시죠.
3: 네, 천경록님께서 캐나다에서 알류 슬리피 저도 들어요. 그 시간이 캐나다 오전이라 슬디 라디오 듣기 딱 좋습니다.
0: 이야, 경록 씨 사랑해요.
4: 맞아, 이때가 캐나다가 딱 1시, 이때가 아마 아침 즈음이에요.
3: 와, 캐나다에서는 네, 아침 네. 방송이겠군요.
4: 그러니까 그래서 좀 묻죠. 생각보다 좀 묻을 겁니다.
3: 노래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0: 그래도 한 6개월에 한 번씩 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네. 이런 데서 좀 제가 텐션을 높여서 하니까 여기서는 잘 맞아요 이런 문자들이 오긴 해요.
4: 딱 그 시간대여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때는
0: 저도 이제 새벽 2시 하기 때문에 새벽에 걸터셔 하면서
4: 새벽 1시 아니야?
0: 1시부터 3시입니다
4: 맞아
0: 그래서 이제 2시를 겹치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 걸터쇼라고 제가 우기고 있는데, 한슬기 씨께서 네.
5: 저도 아이유 슬리피 매주 들어요. 야간 고정근무 중이라 힘든데 텐션 높아짐.
3: 팬이 많으시군요.
0: 야, 이 숨어있는 분들이
3: 그러니까요.
0: 있어요. 그 가끔 만나면
3: 되게 반갑겠다.
0: 어디서 이제 길에서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있다. 조용히 귓속말로 아유 슬래피 들어요.
4: 아 진짜.
3: 왜 귓속말로 할까요?
0: 그거를 이제
3: 좀 부끄럽나?
0: 좀 부끄러워.
4: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은 거죠.
0: 예전에 이제 뱉은 느낌이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4: 자, 8927님.
3: 네, 리피 씨 너튜브 채널 오픈 축하드립니다.
0: 아, 네네.
3: 지난번에 라디오 녹음도 있어서 SBS에 엄청 오래 계셨다고 했는데 그런 날 또 생기면 브이로그 좀 찍어주세요.
4: 괜찮다 아이템.
0: 안 그래도 찍을 게 없었는데.
4: 육아 탈피해서 SBS에서 표류기. SBS 표류기 해가지고
0: 지금 구독자가 네. 굉장히 적어요.
4: 몇 명이죠?
0: 어제 육아 관련된 너튜브가 이제 네. 공개가 됐는데 네. 뭐 시원찮아요.
3: 500명
0: 현재는 이제 한 200명?
4: 아 진짜?
0: 네네. 오.
4: 슬리피 맞아요?
0: 슬리피 맞아요.
3: 저도 구독은 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3: 아직 근데 이제 영상을 못 봤죠.
0: 지금 제발.
4: 네. 아, 나 구독 안 했구나. 미안해요.
0: 구독이라도 좀
4: 지금 눌렀습니다. 지금
0: 구독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 쉽지 않네요, 딘딘 씨.
4: 노튜브 쉽지 않습니다.
0: 아, 딘딘 씨 예. 쉽지 않아요.
4: 만만하게 봤죠?
0: 아, 만만하게 보진 않았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더 어렵다.
4: 야 그래도 100몇 명 구독자 치고 53개 댓글이 달린 거는.
3: 많이 달린 건가요?
4: 나쁘지 않죠.
0: 오. 그래도 뭐 저기 뭐 선플만 있는 건 아니지만
4: 여기 거의 70% 아니에요?
0: 네. 아 70%는 아닌데 그래도 힘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4: 근데 너튜브는 요즘은 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약간 네. 예전에 너튜브는 약간 좀 쉬어가는 개념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근데 요즘은
3: 쉴 때.
4: 아 쉴 때가 아니라 약간 여기는 내 본진이 아니니까 좀 편하게 했던. 근데
0: 네네.
4: 지금은 제가 볼 때 추세가 이거를 진짜 열심히 해주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4: 노튜브를
3: 제대로 그냥
4: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열심히.
0: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그게 잘 되면 또 방송도 섭외도 잘 되더라고요.
4: 대충 컨텐츠 하나 찍어야지가 아니라 진짜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야 돼.
3: 본인도 해외까지 갔잖아요.
4: 그쵸.
0: 그러니까. 캐나다까지.
4: TV면 안 갔지. 그러니까. 안 갔어. TV면 그러니까. 그 일정 빼서 안 가지.
3: 본인 채널을 짧게 갔다 왔잖아요. 네. 그것도.
4: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 리피 씨도 제가 리피 씨 영상 보고 얘기한 건데 진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라. TV에 한 10배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낀다.
0: 조언을 들었습니다. 네. 딘디 씨한테.
4: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이준 씨를 보면서
3: 그러니까요.
0: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4: 맞아.
0: 열심히 해야겠죠.

0: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
1: 아 그래도 딘딘 씨가 특히나 이제 예능 쪽에서 네. 이 피드백이 되게 매서워요.
0: 냉철하죠.
1: 어 근데 어쩐 재밌긴 재밌다.
0: 어 나쁘진 않았어. 어,
1: 나쁘지 않은데 요 정도면 긍정적이네. 굉장한 칭찬입니다.
0: 그리고 요즘이랑 네. 좀 비, 요즘이랑 좀 맞는 게 뭐냐면 네. 리피 형이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촬영을 신경 쓰고 있을 때 말고
2: 그냥 자연스러울 때
0: 억텐, 평상시 억텐. 어 억텐 아니라 평상시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요즘 트렌드랑 맞아요. 내가 볼 때.
2: 아 그래요?
0: 헛소리 하는 것들 있잖아. 그냥 뜬금없이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사진 찍어드려요? 뭐 이러면 아니야 아니야 막 이러고 막 경로당 가가지고 막 거기 네. 아줌마랑 막 할머니랑 뭐 이야기하고 이런 되게 스몰 토크들이 약간 쇼츠로 맞아. 따서 쓰기가 괜찮은 느낌이 있는 거지.
1: 어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0: 근데 형이 방송 카메라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으면 좀 이렇게 긴장하는 게 있는데.
1: 아 맞아요.
0: 너튜브에선 그런 모습 없이 좀 더 해도 입소문만 나면 괜찮을 것 같아.
2: 아이템이 많군요 본인에게 달린.
1: 여러분 슬래피 맞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0: 근데 네. 입소문이 진짜 나기가 힘들어.
1: 맞아.
2: 그게 한 맞아요.
0: 그 알고리즘 타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네.
1: 피디님, 저 작가님 저 구독 좀
0: 슬리피 맞아요입니다. 슬리피 맞아요.
1: 슬리피 맞아요.
0: 그래도 그때
1: 맞아요.
0: 비건이 네. 너튜브 시작하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좀 구독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늘었었어. 조금 조금.
2: 비건 씨도 하는군요.
0: 근데 걔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편집해서 좀 올린
2: 뭐 어떤 하는데. 스타일이에요 그분은?
0: 뭐 홍대병이죠 홍대병. 아,
2: 요즘
0: 어, 힙 요즘, 느낌.
2: 어, 요즘 남자.
0: 힙 요즘에 브이로그 약간 이런.
1: 아, 요즘에 춤 안 올리더라.
0: 아 요즘 춤 안 올리고.
1: 비건 씨.
0: 작사가로 활동 중이어가지고.
1: 그러니까.
0: 어쨌든 네 좀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여성분인 2365님이 보내주셨고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회사에서 저랑 꽤 친한 동료가 한 명 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씨 왔어? 오늘따라 목소리가 밝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2: 이따 밥 먹으면서 말해줄게. 도파민 터질 준비해.
1: 뭔가 재밌는 연애 썰이 생긴 것 같아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전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고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2: 아니 나 어제 저녁에 소개팅 했잖아.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은 거 있지?
1: 오 진짜? 어떤 점이?
2: 키도 크고 말도 재밌고 매너도 좋은 거 같아. 옷 입는 것도 내 스타일이고 진짜 오랜만에 설렜다니까.
1: 대박. 얼굴은? 잘생겼어? 사진 좀 보여줘봐. 이 언니가 관상 좀 봐줄게.
2: 사진보다 실물이 낫긴 한데 잠깐만. 자 여기
1: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진을 딱 봤는데 맙소사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의 전남친이요. 그것도 그냥 전남친이 아니라 바람 펴서 헤어진 사람이요. 순간 말문이 턱 막혔는데 신난 동료는 계속 조잘대더라고요.
2: 어때? 이 정도면 훈훈하지 않아?
1: 평범한데?
2: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보자고 연락 와서 주말에 보기로 약속 잡았어. 대박이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썰풀게. 딱 기다려.
1: 아무것도 모르는 이 친구 어떻게 하죠? 제가 아는 사실을 말해주는 게 맞을까요? 아님 제 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정신 차렸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0: 자 친한 동료의 소개팅남이 과거 절친과 사귀다 바람나서 헤어진 전남친인데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는 2365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바람을 아예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뭐 그러게요. 한 번만 피고 정신을 차릴 수도 있지 않을까?
1: 뭐 사바사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원래 이제 그런 딱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2: 잘 흔들리는 막, 시기.
1: 막 놀 때.
2: 어릴 때.
1: 막 흔들릴 때. 네. 그때는 아무래도 한 번 해보면 두 번째가 쉽죠.
2: 이게 사실 막 몰래 여자친구 남자친구 몰래 놀다가 이제 좀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뭐 자고 있을 때 놀러 간다라든가 거짓말 치고 뭐 놀러 간다라든가.
0: 그래 사실 연애 때 보면은 친구들이 막 그 여자친구 자면은 막 놀러
2: 싶으니까.
0: 오는 애들이 또 있었어.
2: 맞아요. 놀고 싶으니까.
0: 근데 저는 뭐 그거는 뭐 그냥 어리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결혼하고 그러는 거는 좀
2: 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0: 진짜 대단한 거야. 그 네. 뭐가 대단한 거냐면 그 열정
2: 에너지
0: 그렇게까지 누굴 만나고 그러니까. 싶은가?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담보로 사랑에 빠지는

0: 거잖아.
1: 그러니까. 사랑의 죄는 아니잖아.
0: 아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네. 너무 피곤하잖아.
1: 그렇죠.
0: 그러니까 사실 뭐라 해야 되지? 뭐 일하고 집에 가도 피곤한데 그러면서 뭔가 또 다른 일을 또 벌리는
1: 벌리고,
0: 거잖아.
1: 생각하고.
0: 너무 힘들 것 같아.
2: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늦바람이 무섭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않은 거야.
0: 아 놀아보지 않은. 아,
2: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타오르는 거지.
0: 아 그래?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2: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3: 짜릿한 거죠.
0: 아니 진짜 대단한 거야.
2: 도파민
0: 진짜로.
2: 도파민.
1: 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을까.
0: 최근에 제가 벌구 씨랑 그 스타일리스트랑 이제 벌구 와이프랑 스타일리스트 여자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오. 거기서 만약에 벌구가 바람을 폈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나갔다가 왔다가 막 이걸 해야 되잖아.
1: 그치, 핸드폰은 계속 누군가한테 오고.
0: 그러니까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 지금 그,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0: 어떻게 그러지?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2: 그러니까요. 저도 막 그런 요즘에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에서 네. 막 결혼하신 분들이 그런 걸 보면 제가 결혼한 입장에서 아 왜 이혼을 하고 하지 왜 저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0: 그래, 약간 어떤 생각하냐면 진짜 인생 열심히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1: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0: 그러니까 그게 나는 참 신기한 것 같아. 지쳐서 그냥 집 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뭔가를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건 주말에 거짓말 치고 만나러 가야 되잖아.
2: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0: 대단한 거야 진짜. 나쁘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주변에 양다리를 당하거나 실제로 양다리 걸치는 중인 거를 목격한 적이 있냐 해주셨는데.
1: 네. 뭐 어렸을 때 본 적 있죠.
0: 그래? 양다리를?
1: 양다리. 양다리를 제가 이제 당했죠.
0: 아 너가 당했었지.
2: 아,
0: 아니지 그건 아니, 양다리가 그, 아니었지.
1: 그 바람 말고 그 전에 이제 고등학생 때 똑같은 여자 한 명을
0: 누구?
1: 뭐 그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 노래하는 친구.
0: 어어. 네,
1: 그 친구를
0: 꽤 오래 만났잖아.
1: 오래 만났는데 그 친구를 처음에 이제 남자의 한 명이랑 저랑 둘이 동시에 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낮에는 그 친구를 만나고 오고 저녁엔 날 만났어.
0: 근데 그게 연애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썸을 탄 거지 둘을.
1: 썸? 아니 사귀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0: 그게 가능해?
1: 네, 뭐 가능했나 봐. 예. 네.
2: 투투도 하고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성이 뭐였지?
1: 안 돼요 안 돼요 얘기하면 너무 특이해서.
0: 아, 아 네. 맞아 네, 그래서, 아 그 친구구나.
1: 네, 그래서 이게 뭐 안 사귀었더라도 뭔가 양다리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네.
0: 벌구가 이제 환승을 당한 적 있지. 벌구랑 사귈 때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가지고 벌구 여자친구가 바람이 났어. 우리 친구랑
2: 아 예전에 막
0: 나랑 벌구랑 작업
1: 맞아.
0: 그러니까 친구 생일 파티였는데 우리가 못 갔어요. 저랑 벌구는 작업을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너네끼리 놀고 있어라 했는데 이제 벌구 여자친구가 이제 이태원을 간 거야. 그래서 야 그러면은 딴 데서 놀면 위험하니까 애들 거기서 놀고 있다니까 너네도 거기 가서 놀아 했는데 거기서 바람이 난 거야.
1: 거기서 이제 우리 둘만 못 간 자리였는데.
0: 우리 둘만 못 갔는데 바람이 난 거야 친구랑. 네. 그래서 그 친구랑 지금 절연하고
1: 무릎 꿇고 막 사과했는데
0: 막 그 친구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막.
1: 근데 저는 보고 싶었는데 계속 좋아하는 친구라 뭐가 안 내키는지 잘 안 이어지더라고.
0: 와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그 친구의 인간관계가 사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파탄이 난 거야. 어떻게 보면
1: 모든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렸으니까.
0: 그러니까 그 왜냐면 친한 친구였는데
1: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2: 그 이후로 못 봤나요?
0: 아 그 이후로 이제 동네 사람이니까 오며 가며 뭐 그냥
1: 마주치는
0: 살짝
1: 정도?
0: 마주치는 정도?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작년인가?
1: 네.
0: 제 친구랑 저랑 어쨌든 동네 친구 중에 한 명이랑 그 네. 친구랑 좀 친분이 있어서 걔네끼리 먹다가 제가 한남동에 지나가다 마주친 거야.
1: 오.
0: 그래서 같이 먹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먼저 야 그쵸. 그래도 오랜만이니까 같이 먹자. 이제 뭐 벌구도 결혼했고 막 같이 먹자. 그리고 걔도 결혼을 했어요.
1: 맞아요.
0: 그 친구도. 그래서 술을 같이 먹는데 얘가 약간 트라우마가 생긴 애처럼
1: 예.
0: 말을 잘 못하는 거야 내 앞에서.
1: 맞아요 말을 잘 못해
2: 친구들한테.
1: 아니 그냥 이제 좀 오랜만에 본 동네 친구들한테.
0: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그 원래 친구들하고 있을 땐 괜찮은 거 같은데 나랑 있을 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1: 되게 좀 자신감 떨어지게끔
0: 죄인
1: 얘기하고
0: 죄인처럼.
2: 아 아직까지?
0: 뭐 자기가 다 망쳤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이게 인간의 약간 진짜 실수 하나로 인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2: 나비효과죠 나비효과.
0: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진짜로.
2: 아 그러지 맙시다.
0: 진짜 끔찍합니다.
2: 끝내고 만나요 끝내고.
0: 소개팅을 한번 한 거는 사실

0: 사실 뭐 연애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1: 그렇죠. 아직은 뭐 사귀는 건 아닌 것 같고.
0: 어쨌든 더 발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냐 마냐인데. 네. 자, 2365님은 친한 동료의 소개팅남이 사실은 과거 자신의 절친과 사귀다 바람나서 헤어진 전 남친이라는 사실을 말해줄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그 방법을 생각해보는 동안 저는 강승식의 What If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들었고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65님은 친한 동료의 소개팅남이 사실은 과거 자신의 절친과 사귀다 바람나서 헤어진 전 남친이라는 사실을 말해줄지 말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 씨.
1: 네, 저 벌구라면 동료에게 소개팅남이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 안 한다.
2: 나 슬리피라면 동료에게 소개팅남이 과거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말한다.
0: 둘이 갈리네요.
1: 오, 오지랖인데 저는 일단 뭐 모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남의 연애, 남의 연애 관여를 했다가 뭔가 좋게 되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0: 아 근데 그래도 자 그러면 뭐 내 여자친구가 있어. 네. 근데 봤어 벌구 씨가. 네. 나한테 얘기 안 한다고?
1: 얘기 안 합니다.
0: 진짜 이상한 놈이네.
1: 썸타니까. 썸이고 하니까 그리고 직장 동료고 막 이러니까 굳이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것 같습니다.
0: 아니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는 거를 벌구가 봤어. 네. 그래도 얘기 안 한다고?
1: 아니 그건 다르죠.
0: 아 그거네.
1: 네, 친구니까.
0: 아
1: 네.
0: 오케이.
1: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사람 일단은 말을 해줘야죠. 근데 이거는 지금 사귀는 것도 아니고.

0: 예전에 네,
1: 그런 거니까. 그리고 뭐 고쳤다고 고쳐졌을 거라고 희망을 걸어봅니다. 저는
2: 리피 씨는?
0: 저는 이제 그 친구도 결국에는 이제 직장 동료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SNS를 통해서라도 사진이라도 볼 수가 있고 그럼 그때 그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뭐 그냥 있는 그대로라도 원래 알던 사람이었다. 네. 어 안다라고 했는데 내가 사진을 봤음에도 계속 아무 말도 안 했다면 네. 나중에 더 이상해질 것 같아요. 왜 말 안 했어? 아는 사이라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될 바에
2: 그치.
1: 미리 말한다.
2: 그치. 차라리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0: 얘기를 그냥 근데 좀 군더더기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딱 있었다. 근데 내가 자세한 사정은 모르는데
2: 아 내가 어 그래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딱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지.
0: 막 아니? 너무 막 욕을 하면서 아 얘 뭐 예전에 바람 피웠어 진짜 최악이야 이런 거 말고 네. 딱 팩트만 예전에 내 친구 내 절친이랑
1: 만났었다
0: 사실 만났었는데 바람이 나서 헤어진 적이 있다. 근데 왜 바람이 났고 뭐 그런 거는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됐다.
2: 그냥 내가 마음에 걸려서 이야기를 한다 뭐 이 정도.
0: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다.
2: 그래 그런 게 낫지.
0: 이 정도 깔끔하게.
2: 자 어쨌든 저희가 제안한 의견 중에 끌리는 게 있으면 참고해 보시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네 저는 바람이 들어간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라 씨의 바람이 분다.
0: 아 센스 있어요 센스. 네. 저는 이제 KWL 씨의 말해 뭐해? 말해 뭐해?
2: 이 노래는 아시죠?
0: 말해 뭐해?
2: 확실히 맞아요. 아는 노래 나오면 자신감 있는
1: 목소리도 커지고
2: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곡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냉정과 열정사의 슬리피 벌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9268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벌구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중학생 때부터 쓰던 비밀번호를 지금까지도 용케 안 바꾸고 있습니다. 10년도 넘게 쓰고 있어서 이번엔 진짜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자기 이름과 생일, 핸드폰 번호를 비밀번호에 넣으면 보안에 취약하다고 다들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들 뭘로 비밀번호 만드나요? 도대체 무슨 영어와 숫자 조합으로

0: 만들어야 나는 외우기도 쉽고 해킹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 비밀번호를
0: 비밀번호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줘도 되는
2: 근데
0: 건가?
2: 근데 어쨌든 이분의 아이디를 우리가 모르니까.
0: 그렇죠.
2: 자, 9268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요즘 영어 뭐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뭐 숫자 다
0: 그쵸, 캡스라 해라.
2: 뭐 8개, 뭐 딴 데는 뭐 넘겨라, 뭐 10개 넘겨라 막 이럴 때도 있잖아.
1: 맞아요.
0: 진짜 좀 귀찮아.
1: 어려워, 귀찮아.
2: 너무 짜증나. 그리고 사이트마다 이게 다르니까 이걸 다
0: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거는 뭐 특수문자 몇 개 더 붙고 어떤 건 안 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헷갈려요.
2: 그리고 까먹어가지고 가끔 바꾸려고 그러면 전에 썼던 거 못 쓰니까 뭐 더 그러니까. 추가해야 되고 막 이러면 너무 헷갈려.
0: 아니 그냥 인증을 핸드폰으로 뭐 차라리 2차 인증을 더 해주던가.
2: 그러니까.
0: 예. 아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1: 맞아요. 아 맨날 모르겠어.
0: 그러니까요. 진짜 맨날 모르겠어.
1: 맨날 모르겠어.
0: 맨날 헷갈려.
2: 왜 이럴까?
1: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일단 대문자가 소문자가 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아요.
0: 맞아요.
2: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만 대문자로 가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죠. 뭐 그러니까 영어로 해놓고 한국말을 쓰는 거야.
2: 아,
1: 영어로 그렇죠. 해놓고 벌그를 쓰거나
2: 뭐 슬리피를 영어로 쓰는 거야. 아,
1: 영어로 그렇죠. 영어 사자만. 자판에서 한국말 슬리피를 쓰는 거야.
0: 그러니까 김성원 영어로.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거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0: 저는 또 그 준익이라는 친구가 비밀번호를 하나 친 거 봤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캡스락을 누르고 닫힙니다 비밀번호를. 하나만 이제 대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쭉 쓰다가 마지막에 풀더라고요. 걔는.
2: 아 소문자를 오히려 넣어버린다.
0: 네. 대문자로 아예 시작했다가 소문자를 하나 넣더라고요. 그거 보고 웃겼습니다. 그거.
2: 비밀번호를 아내랑 공유합니까?
0: 공유 안 하죠. 핸드폰 비밀번호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2: 어 리피 씨는?
1: 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막 굳이 알아도 상관없는데 뭐 서로 물어보진 않아요.
0: 서로 너무 달라서 그 업종이. 쓸 게 없을 것 같아요.
1: 근데 뭐 일 처리할 때 있잖아요.
0: 네.
1: 내가 대신 뭐 정부 24라든지
0: 그런 거 할 때
1: 그런 거 좀 홈택스
0: 네.
1: 이런 거 세금 관련 할 때는 가끔 물어보죠. 뭐야 내가 대신 해줄게.
0: 그쵸.
1: 그러면 서로 뭐 꺼리낌 없이 알려주긴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0: 맞아요.
1: 결혼하면 이렇게 되나?
2: 그래?
0: 아니 연애할 때부터 그 여자친구의 비밀번호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1: 맞아. 저희도 핸드폰도 안 봐요.
2: 서로.
0: 네, 저희도
1: 그러니까 관심 없어요. 모든 말든.
2: 근데 연애 때나 막 그러지 않아? 연애 때나 좀 어릴 때나 막 이렇게 핸드폰 보려고 하고
0: 네.
2: 나이 먹고 나서는 막 그런 거 없지 않아요, 잘?
0: 네, 아예 없어요.
1: 그게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 여친들한테
0: 아.
1: 그러다가 호되게 그녀를 잃고
0: 네. 아. 그녀들을 잃고
1: 그렇죠. 사랑을 배운 거죠. 네.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2: 자, 한 보안업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비밀번호가 111118개라고 합니다. 진짜?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1234567788이라고 하고 오, 난 아예 몰랐어.
0: 하긴 제 핸드폰 번호 비밀번호도 다 1만 누르는 거예요.
2: 전 다 2 그냥
0: 2만
2: 2 응. 이렇게 누르는
0: 귀찮으니까
2: 귀찮아서
0: 그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1: 원래 한국은 그래도 2580이
2: 맞아
1: 2580이 좀 많았죠.
0: 맞죠.
1: 그 다음에 저기 영화
2: 4885?
1: 4885
2: 안녕 집 비밀번호가 4885였잖아.
1: 야, 4885는 진짜 핸드폰 뒷번호 바꿀래도 없어요.
2: 그러니까
1: 4885
0: 진짜 탐나는 번호예요.
1: 그 영화 나오고 나서는 와
0: 피가 붙었을 거야. 피가
1: 붙었어. 네.
2: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게 유명해졌을까
1: 영화 하나로.
2: 신기해. 자 어쨌든 자 사연 보내주신 9268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전 윤하의 비밀번호 486 듣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 얼쩡 사연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남성분이 보내주셨고 벌구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저희 회사 부장님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판에 구워먹는 고기를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회식 장소를 정하면 무조건 일식집 아니면 중식당입니다.
2: 어이 김대리, 오늘 회식 장소 정했나?
1: 아니요, 아직이요. 부장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2: 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직원들 먹고 싶은 대로 예약해요.
1: 그래서 저희 배려해 주시는 줄 알고 진짜 저희가 먹고 싶은 그런 고깃집으로 예약을 잡았더니,
2: 아니 어디라고? 철인의 소뚜껑 삼겹살?
1: 네, 회식하면 역시 고기 아닙니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떠세요?
2: 아, 뭐 나는 상관이 없는데 고깃집 가면은 그 냄새 배고 시끄럽고 정신없지 않나? 요즘 MZ들이 그런 곳 안 좋아하지 않아?
1: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일식집으로 회식 장소를 옮겼는데요. 고기가 마음에 드셨는지?
2: 역시 이렇게 깔끔하게 먹는 게 좋지. 안 그러면 김대리 하하!
1: 그럼 처음부터 고깃집은 별로라고 하던가요. 그 이후로 저희는 일식집과 중식당을 번갈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부장님을 제외한 다른 팀원들의 불만이 분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요.
3: 이번엔 중식 차례인가? 이 동네 중식당은 다 가본 것 같은데 다른 메뉴 없어?
4: 아니, 다른 회사는 다 고기 먹는다는데 우리는 그 흔한 고기 한 번을 못 먹냐? 아니, 우리가 뭐 소고기 먹는데? 돼지고기 먹겠다고. 김대리 어떻게 좀 해봐.
1: 아, 정말 팀원들 등살 밀려서 이번 회식 때는 고깃집에 진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회식을 고깃집으로 유도할 방법 뭐 없을까요? 안 되면 새로운 메뉴라도 추천해주세요.
0: 자, 팀원들은 고깃집으로 회식을 가고 싶어 하는데 부장님 때문에 계속 못 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2: 아하, 한 명 때문에.
1: 와, 진짜 부장님의 파워가 이 정도군요. 와.
0: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잔 했던 게 언제죠?
2: 뭐 다 같이 모였던 게 언제지?
1: 한남동 딘딘 공연 아닌가?
0: 아, 아니다.
2: 딘딘 집.
0: 아, 아니다. 내 공연이다.
1: 회식이라고 했을 때. 작년 겨울.
0: 니 형 왔나?
1: 왔잖아요. 합정에서 우리 먹었잖아.
0: 공연 뒤풀이 형 왔나?
1: 왔죠.
2: 왔다 금방 간 거 같은데.
0: 아, 용국이가 그냥 갔구나. 그때
1: 맞아요.
0: 안 오고
1: 네. 리피 형 왔어요. 그때.
0: 그리고 말고는 집에서 먹었지 한 번.
1: 그쵸 그쵸 그쵸. 그냥 뭐 회식은 아니죠.
0: 회식하면은 회식은 고깃집이 좀 국룰 아닌가?
1: 제일 편하죠.
2: 고깃집이 아니었던 적이 오히려 없는 것 같은데.
0: 좀 애매하지, 고깃집 아니면.
2: 다 고깃집이었던 것 같은데.
1: 보통 돼지고기 많이 먹죠.
0: 근데 이제 소냐 돼지냐에 따라 좀 다르지.

0: 보통 다 돼지죠.
1: 그렇죠.
0: 그 1차지 1차 무조건.
1: 뭐 흑돼지집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아요?
2: 그 가끔 프로그램 회식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막 계시잖아. 그러면 돼지고기 전문점을 가야 되지. 돼지랑 소랑 같이 파는 데 있잖아. 네. 아~ 그런데 가면 가끔 소 시키는 분들이 있어.
1: 아 그럴 수도 있겠다.
2: 그냥 시켜. 그러면 이제
1: 차돌박이 이런 거 시키고.
2: 제 기억날 때 그 한 선배님이 그 카메라 감독님들 테이블이었나 거기 가가지고 니네는 왜 소 시켜? 약간 이랬었어.
1: 아, 진짜로?
0: 나도 그 들어본 거 같아.
2: 나 그 기억이 있어.
0: 나도 그래서. 들어본 거 같아요. 회식에서 꼭 나오는 그 대사입니다.
2: 좀 너무하네.
0: 야 너네 왜 소야?
2: 그게 너네 왜 소 시켜?
1: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어쨌든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0: 왜냐면 처음에 가면 주문이 돼 있어요.
1: 아 이미 있어요. 테이블당 몇 인분씩 고기?
0: 그렇죠. 고기 나와 있어. 근데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뒷정리하고.
2: 근데 그게 봐봐. 진짜 한 회식을 뭐 한 40명이서 해.
1: 그렇죠. 근데
2: 그게 얼마야 진짜 사실.
1: 그리고 술도 무조건 소주와 맥주로만 거의 그치, 통일이죠.
0: 그렇죠.
2: 제가 한때 그 희석주를 먹지 말자. 네. 화학주를 먹지 네. 말자 해가지고
1: 증류주로?
2: 증류주만 먹자 해가지고 그 일품이나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화땡 이런 거.
1: 화요일?
2: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먹다가 이제 회식을 간 거예요. 두니아 회식을. 네. 근데 그때 한 70명인가 있었어.
1: 와. 와.
2: 근데 술을 먹는데 이제 제가 아 저는 이제 증류주를 마시겠다.
1: 센데요?
2: PD님이 야 윤호도 그냥 소주 마신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하고 소주를 그냥 먹었던. 예.
1: 그니까.
2: 이게 소수면 괜찮은데.
1: 그쵸. 너무 단체니까.
2: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회식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회식이 있나? 장소나 이런 게?
1: 뭐 항상 비슷한 데만 가가지고 한남동 일대를 어딘가를 그치, 자주 가서 그치. 뭐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은 상암동이 너무 많죠.
2: 맞아 맞아. 아. 많아.
0: 상암동이 항상 그 자리로 가는데 항상 그 자리가 망해서 다른 가게가 돼 있어요.
1: 아, 계속 바뀌어요 가게가?
0: 그 제일 가까운 자리 있거든요. 네. 희한해. 항상 회식을 여기서 하고 잘 팔아주는데
1: 갈 때마다 바뀌어.
0: 갈 때마다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어.
2: 상암에서 많이 하죠. 상암에서 많이 하고.
0: 상암 많이 하고.
2: 조금 조금 그 PD님이 조금 힘을 준다. 네. 약간 힘 있는 PD님이다 이러면 좀 강남에서 할 때도 있고. 사실 강남에서 회식하면 그 맛이 안 나. 뭔가 회식 맛이 안 나.
0: 가는
1: 약속 맛이.
0: 그러니까 가는 그 거리가 멀어지면은 약간 흥이 죽어요.
2: 맞아. 가기가 싫고. 아휴.
1: 회식도 힘들다 이제.
2: 아 회식 힘들어.
1: 그러니까.
2: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네. 회식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안 하고 싶어 회식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고 약간 느끼는 것 같은.
0: 가장 근데 뭐 전부 다 이제 추세가 그렇게 변했죠. 그렇죠. 예전보다는
1: 가장 기억에 남는 회식은 아무래도 성시경 형님이 오셨던.
2: 아 우리 라디오 회식. 아 네,
1: 그거는 역사입니다. 아, 역사. 아
2: 그거는 사실 좀 쩔었어.
1: 그거는 진짜. 역사예요 역사.
2: 그거는 사실 어디 가서 썰 풀기에도 너무 좋은 네. 그거였어.
1: 정말 희한한 광경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2: 아니 딘딘의 뮤직하이 회식을 하는데 성시경이 와서 계산을 해주고 회식에 참석을 해서
1: 2차를 갔다.
2: 같이 먹고 파도를 돌리다가 한 명씩 기어서 집에 가고
1: 다 죽었어 다.
2: 리피 씨는 그날 계단에서 자고.
0: 저 아무 기억이 안 나.
1: 저는 지하주차장에서 자고.
0: 그 파도를 돌리는 순간 모든 기억을 잃었어.
2: 리피 씨는 계단에서 잤고 벌구 씨는 차에서 잠들었고 그리고
1: 그때 PD님
2: 아 그때 막내 작가는 아빠가 집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 PD님이 다쳤나 막
1: 아 그랬던 것 같아요
2: 뭐 그랬고
0: 나도 집 나가라 그랬더라
2: 막 그러고
1: 저도 나가라 그랬어요 사실
2: 그리고 오진승 그 정신과 쌤. 의사랑 처음 만났는데 둘이 고대 응원가를 막 술집에서 부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있었지만 네.
1: 여러 개 역사가 많아요.
2: 근데 그거 진짜 웃겼네. 그거 웃겼어. 진짜 웃긴 썰이야 그거.
1: 정말 재밌었어요.
2: 아 너무 웃겨. 그때 벌고 이혼할 뻔했잖아.
0: 네. 맞아 맞아.
2: 그날 일어나서 법원 가자 그랬잖아.
0: 다음 날.
1: 법원을 갔어요 심지어.
2: 아 맞아. 근데 그때가 네. 추석이었나 이래가지고.
1: 공휴일인데 아직까지 그때까지 그냥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거죠. 저도.
2: 그치 안 깨니까.
1: 가자 그래 가자 이러고.
0: 저는 짧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출연자가 PD님 뺨을 때린 적이 있어요.
2: 아, 나 알아. 아, 그 썰 알아.
0: 출연자가
2: 술 취해서.
0: 근데 PD님도 술 취해서. 네. 와, 그 아직도 기억에 남네.
1: 정말 상암동 기이한 광경이네요. 네,
0: 상암동 치킨집 앞이었는데. 와.
2: 내 기억에 그때 리피 형한테 전화가 왔어. 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그래.
1: 야, 큰일 났어.
0: 야, 이 형이 뺨 때렸어.
2: 그냥 귓방맹을 날렸어.
0: 회식하다가
2: 이거 어떡하냐 이거.
0: 야,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그다 아이 뻥치지 마. 그때 진짜야 막 이러는데. 아이 말이 돼 막 이랬는데요. 기억이 나죠.
2: 기억이 납니다. 예. 아,
3: 대박이다.
0: 자 어쨌든 자 익명의 사연자님은 고깃집을 싫어하는 부장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이 고민해보는 동안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명의 사연자님은 고깃집을 싫어하는 부장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벌구 씨.
2: 네, 저 벌구가 추천하는 회식 때 부장님을 고깃집으로 유도할 방법은 사이드 메뉴 맛집이라고 속인다.
1: 저 리피 씨.
3: 나슬리피가 추천하는 회식 때 부장님을 고깃집으로 유도할 방법은 룸이 있고 고기가 구워서 나오는 곳으로 가다.
1: 자, 이야기하시죠. 한 분씩.
4: 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불고깃집을 대체로 좀 깔끔하니까 여기를 설득을 하면 또 가시려나 했는데 그것도 정작 불에 구워먹는 거여서 안 갈까 하다가 이제 요즘에 사이드 메뉴가 좀 많아졌잖아요. 고깃집들에 막 뭐 순두부도 나오고 뭐 나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로 좀 구미를 당기시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깃집으로 슥 데리고 가는 작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고기 집에서 고기 먹고 나서 먹는 뭐 깍두기 볶음밥이 맛있는 이런 좀 그런 식당들도 있거든요.
5: 아, 있죠, 있죠. 네.

0: 뭐 아니면 또 뭐 평양냉면이 맛있는 식당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식사나 이런 것까지 맛있는 거로 좀 어필을 하면은 한 번쯤은 좀 가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1: 리피 씨는?
2: 저는 그냥 그 딱 싫어한다고 했던 그 얘기들을 네. 얘기해서 없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시끄럽고 그럼 좀 조용한 룸이 있는 곳으로
0: 그렇죠.
2: 아니면 뭐 냄새 배고 요즘에 구워달라면 그냥 구워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0: 맞아 있어요.
2: 그래서 연기가 아예 없어.
0: 연기도 요즘에 좋은 데는 옆으로 다 빠져요. 맞아, 테이블
2: 정말
0: 밑으로.
2: 잘 빠지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1: 못 가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0: 근데 일단 나 고깃집을 싫어 이러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가시긴 가실 것 같아요.
2: 아이 하태도 저기 뭐 아 똑같지 뭐 저기 냄새 내고 거기 아
1: 여기 막 지드래곤도 왔다 간 곳이래요.
2: 아이 뭐 그게 중요한가요?
0: 어제 BTS 왔대요.
2: 아이 그게 뭐 중요한
1: 근데
2: 게 아니야.
1: 난 그럼 가볼 것 같아.
2: 그럼 사람 더 많아서 시끄러워가지고 뭐 우리끼리 대화도 되겠어?
1: 아 근데 짜증나긴 한다.
2: 그러니까. 아우 사람 막 줄 서도 먹고 그 우리 들어갈 수나 있나?
1: 아 예약을 어쨌든 어렵게 했으니까 네.
2: 그냥 다른 우리 모두가 원한다라는 걸 어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 이 대리님이
2: 저희 한 번도 안 갔잖아요.
0: 참 불쌍하시네. 뭔가 혼자 이거를 다 끙끙.
1: 그러니까
0: 팀원과 부장님까지 다.
1: 그리고 제가 약간 회식 담당일 때 늘 네. 제가 막 자리를 이거를 막 식당 찾고 이런 걸 제가 했어요. 1박 2일 할 때도.
2: 네.
1: 이거 짜증 나.
2: 힘들어요 이거.
1: 그냥 따라가 줘야 돼. 막 하면은 막. 아 근데 그거는 좀 야 그거 좀 아니지 않냐? 막 이러거나 아 거기 너무 비싸 쓸데없이 막 이러면. 아 니들이 하든가 약간 이 생각이 들어.
0: 동네도 막 멀면은 뭐라 그래요? 너무 멀어 이러진 않나요?
1: 아 그래서 중간점을 좀 찾지. 아, 대신 그건 있어요. 회식을 정하는 사람이 위치를 정할 수 있으니까 내 집 근처에 해도 사실 사람들이 뭘 안.
0: 아 그런 것도 그치 있어야죠.
1: 그래서 늘 한남동에서 했어요. 늘.
0: 그쵸?
1: 그거는 이제 뭐라 못하지. 그래도 뭐 내가 아는 곳이 한남동밖에 없다. 뭐 이러면 또 되니까. 자 어쨌든 저희 의견은 이렇고요.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0: 저는 이제 회식에서 빠질 수 없죠. 고기 먹고 냉면.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입니다.
2: 네. 저는 이제 룸이 있는 고깃집 그리고 이제 고기 구워주는 어떤 서비스 그래서 룸 서비스라는 노래 그룹이 룸의 노래입니다. 릴러마즈가
1: 이 노래 뭐예요?
2: I get no service. I got room service.
1: 자, 냉면
2: 좋은 노래예요. 예, 좋은 노래
1: 시간이 왔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다면 뒷면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자, 저희 이렇게 두 곡 듣고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cama.

ンカイブ。오늘 제가 딩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친구입니다. 그럼 김범수 박효신의 친구라는 건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김범수 박효신의 친구라는 건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친구였는데 골라온 이유는 최근에 벌구랑 제 스타일리스트랑 셋이 그 친구 스타일리스트 여자친구랑 벌구 와이프랑 해가지고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었는데

그 스타일리스트가 생일인데 걔가 어쨌든 저랑 제 스타일리스트가 저랑 벌구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중1? 예, 그때부터 친구였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되게 친한 친구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벌구랑 만나기로 했다가 생일이어가지고 야 너도 올래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막 술 먹으면서 놀았는데 아 우리가 좀 어른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했고 왜냐면 막 벌구가 이제 애기 준비하는 거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뭐 여자친구랑 이제 결혼 이야기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 우리가 진짜 많이 컸구나 이러면서 또 되게 즐겁고 네 확실히 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정말 마음이 편하구나라는 거를 또 최근에 또 느껴가지고 너무너무 뭔가 좀 많이 마시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힐링되고 되게 즐거운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확실히 즐거운 자리는 힘들어도 얻는 게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카이의 피치스 그리고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0657님이 직장 다니지 딱 1년 됐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좋은 분들 만나 무사히 1년을 보냈네요. 혼자 기념하려고 케이크도 샀어요. 나 자신 화이팅 해주셨는데 1년, 그쵸, 뭐 1년 요런 거는 조금 기념할 만한 것 같고, 아마 이제 한 시간 좀 많이 지나고 나면은 아마 기념 안 하실 겁니다. 저도 막 1주년, 막 데뷔 1주년 막 이런 거 엄청 하다가 어느 순간 뭔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1년은 확실히 좀 이렇게 할 만하죠. 자, 8785님이 요즘 보리차에 맛들렸어요. 액상 보리차라고 해서 한두 번 펌프질해서 물이랑 섞어 먹으면 되는 건데 편해서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주셨는데, 오, 예전에 막 친구네 집 가면은 이 보리차 끓여서 드시는 집들이 있었어요. 벌군의 집이 그 보리차를 끓여서 먹었었어. 저도 맨날 벌구집 가면은 그 보리차 먹는 게 좋았는데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 좀 진한지 연한지. 보리차는 생각보다 좀 그 진한 맛이 있어야지 좀 맛있는데. 자, 어쨌든 네, 저희는요 트로이 시반의 엔젤 베이비 그리고 코린 베일리 레의 Put Your Records On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정보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의 끝곡으로 가비앤제이의 이별의 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난 내 형제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 두려움에 시간과 눈물이 날 거야.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해.

5월 30일 새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모니의 Falling in Love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잼으로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참 멋진 곡입니다. 그죠? 시대가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곡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클래식으로서 자리 잡게 된것 같아요. 최근에 마이클 잭슨의 전기 영화죠. 마이클이라는 영화가 정말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음악들이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회자되고 또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그 영화는 보지 못해서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워낙 마이클 잭슨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울려 퍼지는 그의 노래가 참 반갑기도 하고요. 참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에 마이클 잭슨의 앨범 가운데서 Dangerous 앨범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7300님께서 연극 공연을 일주일 앞둔 배우입니다. 3개월의 연습을 지나 어느덧 공연이 올라가네요. 함께한 배우들 모두 고맙고 공연 잘 올라가게끔 응원 부탁드립니다.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셨어요. 야, 멋지십니다. 예. 이게 그냥 어떤 촬영을 하는 것과 또 무대 위에서 그 공연을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일인 것 같아요. 똑같은 연기여도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또 긴장되시고 또 얼마나 또 기대되고 그럴까. 자, 좋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박현아님께서 요즘은 출근, 야근, 출근, 야근을 매일 하고 있어서 애프터클럽 듣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토요일은 많이 보고 싶은 허니 오빠가 DJ라 빼먹지 않습니다. 야근할 때도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권진아의 우리의 방식 신청해 주셨습니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쁜 와중에도 또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사연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신청해 주신 곡 권진아의 우리의 방식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어울리는 곡들을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곡들을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두셨다가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은 5246님의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을 만났던 제 첫사랑이 문득 보고 싶네요. 저도 그 사람도 이제는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보고 싶은 밤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뭐랄까 참 아련하기도 하고 풋풋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나간 이런 좀 그리워할 수 있는 어떤 추억이 있다라는 건 참 아름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가슴 한 켠이 좀 이렇게 아려오는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요, 5246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예요. 첫사랑, 그때의 내가 그리운 날 듣고 싶은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요, 박지훈의 그땐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 첫사랑 그때 내가 그리운 날 듣고 싶은 노래들 첫 번째 선곡으로 박지윤의 그땐 함께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기억의 소중함 어떤 관계의 소중함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요? 그죠? 예, 왜 시간이 지나서야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그런 어떤 서투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쵸? 자,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곽진원 씨의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라는 곡 준비했어요. 이 곡이 어쩌면 오늘 사연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함께 듣겠습니다.

2주의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상황과 기분에 어울리는 곡들을 선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사랑, 첫사랑의 그때의 내가 그리운 날 듣고 싶은 노래들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2주의 플레이리스트 마지막 곡은요, 이소라의 첫사랑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애프터 클럽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끝말잇기 선곡 시간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스노우 패트롤의 런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었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N으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말리의 No Woman No Cry 준비했고요. 이어서 Y로 시작하는 본조비의 You Give Love a Bad Name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금요일 밤 한 주를 정리하며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좋은 일 한 가지,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를 뽑아보는 시간이죠. Bad and Good 시간입니다. 윤슬님께서, 닐디, 제 나이 32인데요. 연애를 안 한 지 5년째입니다. 지난주에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뭐랄까 설레는 감정이 사라졌다 할까요? 심지어 이제는 자신감도 사라졌어요. 잘 들어갔냐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아, 우울합니다. 연애 세포가 말랐나 봐요. 기운 좀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나이가 좀 어려운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모든 게 다 새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좋아서도 있지만 그런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매번 이렇게 막 폭발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웬만한 경험들을 다 하게 되고 기대치도 좀 높아지게 되고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단순한 연애뿐만 아니라 이게 잘 진행되면 좀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게 맞는 선택일까? 스스로를 좀 많이 점검해 보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많이 따져보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연애 감정 설레는 마음 이런 것들보다도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이런 관계를 선택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이성적인 생각에 더 빠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훅 이렇게 가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어떤 설레는 감정 감정 자체가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많이 폭발하고 많이 막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막 안 보면 미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의 척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아주 작은 파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슬슬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만큼이나 정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물론 외모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화가 나는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것들이 관계를 건강하게 오래오래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어찌 보면 또 사랑의 다른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 설레는 감정 이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관계를 너무 주저주저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20대 때 내 삶을 가득 채웠던 그런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그런 방식의 연애보다도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우선시하면서 좀 만남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잘 들어갔냐는 연락도 없는 거는 좀 서운하네요. 그건 진짜 저도 다 서운하네요. 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아닌 것은 그냥 깨끗하게 잊으시고, 아, 저 사람은 나를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예.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연애나 뭐, 관계에 있어서 자존심을 부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힘내시고, 얼른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박형민님께서, 안녕하십니까? 현재 파리에 와서 여행 와서 청취 중입니다. 프라하, 니스를 거쳐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르니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기가 두려워지긴 하네요. 3일 더 남았는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좋으시겠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최근에 이제 월드투어를 지금 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지금 베를린에 와서 잠깐 만났었거든요. 근데 오기 전에 파리를 들러서 왔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파리를 가보지 못한 지 꽤 오래돼서 거의 한 10년이 넘어서 한 번쯤 여행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유럽에 있어도 막상 여행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시간이셨을까 부럽기도 하고요. 예, 참 사연으로도 벌써부터 이 여행의 여운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행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예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약간 돌아가서 복귀하기 좀 힘들고 아름아름 하는 것도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가 여행이 아닌가. 막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막 사진들도 보여주고 막 뒤늦게 폭풍 업데이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다 여행이 아닐까. 저는 이런 거 한 5년, 6년, 10년까지도 가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십몇 년 전에 여행했던 것들 얘기하면서 야, 그때 정말 재밌었잖아, 그지?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까지가 여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복귀하셔서도 또 멋진 일상들 저희와 또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연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1077번으로 또 고릴라 게시판으로 기억에 남는 일들 남겨주시면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코리티스의 Red Red 준비했고요. 이어서 아일릿의 It's Me까지. 자, 두 곡을 함께 듣겠습니다.

6107님께서 저는 충남 부여군에서 사는 정천모입니다. 화물차 운송하는 일 하고 있어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늦게까지 참 운전하시느라, 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9650님께서 안녕하세요. 전주 평화동에 있는 도자기 공방입니다. 토일 공방에서 마켓 행사 준비로 열작 중입니다. 라디오는 저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예요. 행사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예. 이 시간까지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또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까지 잘 하셔서 좋은 행사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서 또 신청곡을 남겨주셔서 1부 끝곡으로 두 곡을 준비했어요. 6107님께서 신청해주신 소찬이의 Tears 준비했고요. 이어서 9650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지훈의 추억은 한 편의 산문집 되어. 자,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연아, 아들만 셋이나 감당하느라 고생이 많아. 화물 운전하느라 아이들 얼굴 못 볼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 아들들 잠자는 모습만 보게 되네. 다른 아빠들처럼 놀아주고 싶은데 그 정도의 여유가 없고, 상황이 이런데 집에서 아들 셋 키우면서 새벽에 나가는 낮까지 챙기느라 고생하는 내 아내, 늘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도 잘할게. 그리고 사랑하는 도영, 도훈, 도현, 아빠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나중에 다른 아빠들처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될게. 사랑한다.

오늘 너의 기억 사연은요, 2728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분과 또 새 아들들께 남겨주신 편지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필의 우리 모든 날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 참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많은 우리의 가장 분들께서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들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쵸? 이 시간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참 감사드리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좀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얼마나 참, 그러니까요, 이게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결국에 그것 때문에 같이 시간을 많이 못 보낸다는 게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아이들이 가장 아빠가 필요하고 같이 놀고 예, 좋은 유년기의 기억을 쌓아야 되는 시간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게, 그래주지 못한다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러실까. 이게 참 이걸 선택할 수도 저걸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에 빠진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마찬가지.

같이요. 저는 아직 뭐 아이는 없지만 이미 예. 그냥 와이프랑 이렇게 있는 시간조차도 더 일을 하면 우리 가정에 좋을 텐데, 그렇다고 또 와이프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것도 아쉽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해하고 어른 대 어른으로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쵸? 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마음이 또 우리 가족들에게 또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어떤 사연이라도 좋으니까요. 저희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Falling in Love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요. 제가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노래 한 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논의 Oh My Love 함께 듣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이번에도 끝말잇기 선곡 시간입니다. 이번엔 2로부터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Jay-Z의 Empire State of Mind 준비했고요. 이어서 D로 시작하는 곡입니다. Imagine Dragons의 Demons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 클럽 토요일의 DJ 임원일의 Falling in Love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매주 제가 인상 깊었던 뮤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뮤지션 오브 더 위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었던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 앨범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마이클 잭슨의 어떤 앨범을 함께 들어도 다 좋겠지만 워낙 명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앨범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센세이셔널했던 앨범이기도 해서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991년에 발표된 마이클 잭슨의 여덟 번째 정규 앨범이고요. 이 앨범은 그 이전까지는 퀸시 존스라는 아주 거대한 프로듀서가 함께 제작을 했었고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냈었는데 이 앨범부터는 이제 퀸시 존스 없이 제작된 첫 앨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리 라일리라는 명 프로듀서와 함께 작업을 했고요. 뉴잭 스윙, R&B, 또 팝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 당시로서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앨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냥 단순히 팝 앨범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뭔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던 그런 기억이에요. 그 K-POP에서 이제 아이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그 이후로 뭐 H.O.T, 잭스키스, 그리고 지금의 BTS에 이르기까지 뭔가 이런 보여지는 음악 그리고 다양한 장르가 절묘하게 이렇게 조합되어 있는 이런 음악들, 그런 음악이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개척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인더스트리얼, 힙합, 락, 클래식, 가스펠 이런 요소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너무나도 잘 섞여 있어서요. 듣는 즐거움과 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해진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좀 청각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자동차 경적 소리나 금속 소리, 뭐 유리 깨지는 소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도시적이면서도 거친 그런 효과음들이 많이 사용되었고요. 마이클 잭슨 특유의 어떤 비트박스나 스캣 같은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사도 뭐랄까 그냥 단순한 사랑 노래들로 채워진 게 아니라 인종차별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난, 사랑, 뭐 자기개발적인 메시지들도 있었고 어린이와 또 세계평화 같은 사회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시대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오히려 지금보다도 정말 뮤지션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참여를 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Dangerous는 뭐랄까요?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인 또 예술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요. 아주 명작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아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뮤지션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점들과 또 단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뮤지션들이 음악을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알고리즘을 잘 타면 특별한 어떤 회사 없이도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음악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앨범은요. 전 세계에서 3,200만 장 이상이 판매된 앨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국내 가요에서도 한 10만 장 정도 팔리면은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들 얘기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몇만 장 정도 팔면 정말 망한 앨범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만 팔아도요. 제작비가 좀 보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음악을 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또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미국을 포함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차트 1위를 정말 많이 차지했고요. 1992년에 세계에서 최다 판매 앨범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미 그리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했고요. 정말 수많은 팝 R&B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친 앨범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앨범 소개는 간단하게 남겨드리고요. 자, 노래를 한곡 듣도록 할게요. 이 앨범 가운데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정말 아름다운 곡입니다. Gone Too Soon이라는 곡이에요. 이 앨범을 대표하는 발라드 곡이기도 하고 마이클 잭슨을 대표하는 발라드 곡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Dangerous 앨범 가운데서 권투순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가 참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마이클 잭슨의 강점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 넘사벽의 보컬 스킬. 아, 보컬 능력치가 뭐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겠고, 근데 춤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겠고, 뭔가 인성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겠고, 뭔가 이런 것들이 약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너무 많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사실은 에이즈로 어린아이의 세상을 떠난 소년에게 헌정한 곡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 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봤을 때 마이클 잭슨 스스로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빨리 사라져버린 아름다운 존재에 대한 노래잖아요. 짧고 덧없는 삶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는 마이클 잭슨이 그런 존재로 또 남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아티스트들은 왜 노래를 따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또 노래가 아닌가. 아름다운 만큼 더 슬픈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섬세하고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쵸? 이 곡은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아주 히트한 곡은 아니지만,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의 음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으로 꼽고는 하는 그런 곡이라고 알고 있어요. 참 멋진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새벽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아마도 이 앨범을 대표하는 가장 명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lack or White라는 곡입니다. 마이클 잭슨을 잘 몰라도 이 기타 리프 정도는 아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Guns N' Roses의 Slash가 함께 참여한 곡입니다. Black or White 함께 듣겠습니다.

eat this.

뮤지션 오브 더 위크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 앨범 가운데서 Black or White 함께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락킹한 그런 곡입니다. 예, 사실 마이클 잭슨 어떻게 보면은 블랙 뮤직을 하는 블랙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약간 락적인 백인 음악의 요소를 가져와서 정면적으로 Black or White라는 제목을 쓰면서 인종차별적인 그런 어떤 증오와 편견을 깨부숴버리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이고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고 인종을 넘어서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죠?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됐고요. 이런 스타일이 2026년에 발표된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모던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그런 멋진 시대를 뛰어넘는 명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이 지금은 이제 너무 유명해졌고 하나의 클래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아 이런 곡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이 곡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기타 리프와 이런 어떤 퍼포먼스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로서 조음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감각과 또 시대를 성찰하고 또 메시지를 품고 있는 그 마음과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팬들은 그냥 이제 결과물로서 듣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평가하기도 하고 쉽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는요 사실 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이런 것들의 연속일 텐데 이런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도요 참 우리를 경이로운 어떤 감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앨범에 정말 너무 멋진 음악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자, 이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이죠. Dangerous라는 곡을 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기도 하고요. 앨범 전체 분위기를 상징하는 매우 강렬하고 좀 어두운 곡입니다. 뉴잭 스윙 그리고 펑크, 인더스트리얼 사운드가 섞여있는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긴장감이 있는 그런 리듬이 특징인 곡이에요. 자, 오늘 시간상 이 앨범의 멋진 곡들 정말 많은데요. 다 들려드리진 못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시간을 가지고 이 앨범을 쭉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시간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자, 오늘 뮤지션 오브 더 위크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님께서 새벽에 이 선선함이 좋습니다. 이른 더위에 인사는 반갑지 않지만 말이죠. 선곡들을 듣다 보면 인적 없는 곳에서 온전히 음악이 주는 떨림을 느끼게 돼요. 혹시 녹음을 파일로 보내서 하시나요? 진짜로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사실 유럽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지금은 제가 방송국으로 제가 집에서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서 보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만나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함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래 두 곡을 준비했어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준비했고요. 이어서 오반의 플라워까지 두 곡을 이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어느덧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두 곡 준비했어요. 지윤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조선 힙합의 마음의 숲 준비했고요. 이어서 박희수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태우의 사랑비,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구름의 사운드 클라우드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붓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0: Next door.
1: La-da-da. 우리가 함께 만든 플레이리스트로 꽉 찬 파워 스테이션. 저 웬디도 좋아하는 다음 곡은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오늘의 TMI. 야장맵이 등장했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소희의 산책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거리 곳곳에서 야장 즐기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야장이란 야외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장사하는 가게를 말하는데요. 주로 밤에 즐기는 거리 문화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밤의 야경과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야장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예 야장 카풀을 알려주는 어플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위치 기반으로 근처에 야장 명소를 추천해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데 야장이 어디가 좋은지 몰랐던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풀만 딱딱 알려주는 이 야장 어플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가는 게 좋다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도 내가 직접 선택한 길이잖아요. 좋든 싫든 열심히 걸어가 봅시다. 분명 그 끝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부에선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요. 2부에선 꼭꼭 선곡해. 이어서 3부는 쉿, 이거 비밀인데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광고 듣고 첫 사연 만나볼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오늘의 첫 번째 문자 소개해 볼게요. 4982님.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335 모여서 야장 많이 갔는데 너무 추억이네요. 그때는 직접 가서 자리 있는지 확인하고 자리 없으면 또 다른 곳 가서 찾아보고 그랬는데

곽현섭님, 징디 즐거운 토요일 아침이에요. 러닝하러 나가려고 스트레칭 중입니다. 러닝하다가 시간 되면 사전투표도 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너무 좋죠. 예, 운동하고 가서 사전투표까지 미리 한다면 드림, 아토믹 키튼의 The Tide is High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프리실라의 드림, 아토믹 키튼의 더 타이디 사이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문자 만나볼게요. 1087님. 어제 베란다 화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무슨 일인지 옆에 와서 같이 도와줬습니다. 혼자 할 땐 엄청 오래 걸렸는데 둘이서 하니 금방 끝나더라고요. 깔끔해진 베란다를 보니 속이 시원합니다. 도와준 남편도 고맙네요. 아, 이 화분 같은 것들이 무거워서 여성분이 혼자 하기에는 힘들어요. 네. 우리 남편분이 해야 할 일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당연한 거지라고 넘길 수도 있는데 도와줘서 금방 끝났어 고마워. 이게 또 남편들 남자들은 칭찬에 약하잖아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보면은 앞으로도 남편분 신나 갖고 와서 많이 도와주시겠네요. 8286님. 저는 지금 독서실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기사시험 준비하고 있어서 주말에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퇴근하고 오면 지쳐서 공부할 힘이 없더라고요. 주말에라도 몰아서 해야 공부할 수 있어요. 와, 8286님은 이 시험 합격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주중에 피곤하잖아요. 그럼 주말에라도 좀 늦잠 자고 그래 한 10시쯤 일어나서 공부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아직 6시도 되기 한참 전인데 벌써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 주말 알차게 쓰실 거고 공부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8286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 세계의 낭만, 젊음, 사랑, 부활의 생각이나 두 곡 들어볼게요.

이인권의 펌펌 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같이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피로님, 오늘 26살 큰딸과 10살 막내가 대전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요. 여자들끼리 일본 여행을 보내준 적은 있는데 오늘은 큰애가 자기가 번 돈으로 동생 데리고 다녀온다고 갑니다. 가서 별탈 없이 안전하게 잘 여행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모두가 안전하고 사고 없이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래요. 야, 근데 큰딸이랑 막내랑 16살 차이면은 야, 거의 뭐 큰 누나, 큰 언니 이상의 의미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큰딸이 잘 데리고 다니면서 뭐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 겁니다. 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애들 참 잘 키우셨네요. 이렇게 또 둘이서 데리고 여행도 가고요. 5559님, 이른 아침부터 출근 중입니다. 국내 여행 가이드 가는데 오늘은 충남 아산으로 가네요. 텐션 좋고 기분 좋은 손님들 만나고 싶어요.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혹시나 아산 맛집 알고 계신다면 추천도 부탁드려요. 아, 제가 이게 아산 쪽은 그냥 KTX 타고 지나만 가봐서 아, 뭘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말씀 그대로 진짜 기분 좋은 손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권혜선님이 신청한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러브홀릭의 화분 들어볼게요.

예일인의 퍼플러 나무 아래 러블릭의 화분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8864님 페인트 도장공인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픽업하러 가는 길이네요. 아침마다 라디오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늘 정겨운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참 정겨운 목소리라고 해주시는 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1951님 찡디, 오늘 30년 지기와 곡성으로 여행 갑니다.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던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 각자 딸 둘, 아들 하나 데리고 만나요. 1년 만에 보는 거라 설레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노래는 동물원의 해화동 부탁드립니다. 와, 참 오랜 우정 잘 지키셨네요. 그리고 뭔가 그냥 우리가 부모라니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행 다니면서. 예. 무엇보다 우리 딸 둘 아들 하나가 우리 부모님들 말도 좀 잘 따라서 막 때도 좀 안 부리고 먹는 것도 투정 안 부리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동물원의 해화동 신청곡 바로 띄워드릴 거고요. 이소은의 오래오래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동물원의 해와동, 이소은의 오래오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혜인님이 신청한 와블의 보랏빛 향기, B1A4의 솔로데이 이어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와블의 보랏빛 향기 비오네이포의 솔로데이 듣고 왔습니다. 3974님 주말 새벽에도 고양이 때문에 일어났어요. 꿀잠 자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냥냥펀치로 제 얼굴을 계속 치더라고요. 결국 일어나서 같이 놀아주고 간식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냥냥펀치는 이렇게 뭔가 툭툭툭툭이잖아요. 네, 고양이들이 진짜 때릴 때는 이렇게 기를 모아서 따다 빡 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있더라고요. 저 한번 맞아봤거든요. 냥냥펀치는 기분 좋게 오늘 하루 시작을 하셨겠네요. 자,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이제 1부 마칠 시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꼭꼭 선곡해 만나볼 건데요.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투표했던 노래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1부 꼭꼭으로 리사 로베 굿바이 투 로맨스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선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될 수 있는 시간 꼭꼭 선곡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곡들을 선곡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꼭꼭 선곡해. 청취자가 라디오 PD가 되어 선곡표를 채워보는 꼭꼭 선곡해 시간입니다. 이제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요. 투표하니까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들 떠오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 마음속 1위, 내가 투표했던 노래. 오디션 출신 가수 밴드들이 정말 많은 요즘, 여러분이 직접 투표할 만큼 마음을 움직였던 공연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문자 투표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선 늘 1위로 투표했던 그 가수의 그 공연, 그 밴드의 노래 모두 다 가능합니다. 마음속으로 투표했던 것도 인정드려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등장한 가수, 밴드의 공연 중 내가 마음속으로 또는 직접 투표했던 노래가 있다면 이유와 함께 자세한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신 노래 중 방송에서 선곡된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꼭꼭 선곡해주신 노래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3992님, 저는 손승연의 물들어 신청해요. 보이스코리아를 생방송으로 봤던 날이었어요.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이 없어서 챙겨보지 않다가 집에 왔더니 엄마가 보고 계시길래 옆에 앉아서 같이 본 거였는데요. 그날 손승연 씨가 물들어를 열창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노래를 토해내는 것 같은 모습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집에서도 길이 박수 쳤던 그 순간 손승연 씨의 무대에 늘 마음으로 투표했네요. 아, 진짜 이 당시 저도 이걸 봤거든요, 생방송으로. 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시원하게 고음을 낼 수 있지? 그리고 파워풀하잖아요. 굉장히 또 몰입이 됐었던, 네, 그게 떠오르네요. 허곰님, 저는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가 떠오르네요. 작은 거인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는 지금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허각의 시원한 고음과 달콤한 보이스를 듣고 있으면 바로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떠오르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봐왔지만 제가 선정한 1등 무대는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예요. 친구들이랑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이거 또 봤었어. 아마 이때가 존박 씨랑 결승전 무대에서 했던 노래잖아요. 그 무대 장치 쫙 올라가면서 흰 색깔 꽃 종이 풍선 팍 터지면서 마련한 왜 이렇게 높아요? 죄송합니다. 3992 호곰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승연의 물들어,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두 곡 들어볼게요.

손승연의 물들어 허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올리는 게 두 번 틀렸어요. 처음에 음이 틀렸고 그리고 결승 무대가 아니라 준결승 무대에서 허각 씨는 하늘을 달리다를 열창을 했었죠. 자,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리면서 이제 이어서 김금희님, 저는 악동뮤지션의 다리꼬지마 신청합니다. K-POP 스타를 보다가 악동뮤지션이라는 어린 남매가 나왔길래 별 기대를 안 했어요. 나이도 어린데 음악 공부도 제대로 안 했다면서 과감히 자작곡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듣는데 수현 씨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순간 전율이 쫙 흘렀습니다. 너무 청량하고 예쁜 목소리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찬혁 씨와의 케미도 너무 귀엽고 잘 맞아서 첫 등장부터 악동 뮤지션을 응원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엔 찬혁 씨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답니다. 야, 이것도 봤어요. 이게 할 때 갑자기 다리를 딱 꼬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막 심사위원들도 오! 막 놀래고 나도 뭐지 하고 빠져들었던. 8404님, 제가 선택한 노래는 강승윤의 본능적으로입니다. 원곡인 윤종신 버전은 어른의 시선으로 곡을 해석해서 불렀다면 강승윤 버전은 젊은 패기가 느껴져요. 저도 그 무대를 볼 때 지금보다 16살은

젊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강승윤 씨의 모습을 보고 심쿵했네요. 새벽 감성을 살려서 들으며 저의 청춘을 본능적으로 떠올리고 싶습니다. 패기 넘치는 이 노래 꼭 들려주세요. 나왔을 때 그 당시 이제 막 노래방 가면은 무조건 이 노래를 다 부르곤 했었어요. 김금희 8404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악동뮤지션의 다리 꼬지마,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다리꼬지마,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0824님, 저는 슬레이트의 오 리틀 걸 선곡했습니다. 제가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지훈이랑 건희를 같이 응원했는데요. 둘이 딱 같은 팀을 해서 무대를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멋있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냥 다 완벽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넌 내가 지킨다 하는 부분에서 좋아서 쓰러졌고요. 그땐 푸주에 너무 빠져서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투표해달라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야, 이 당시 진짜 프로듀스 101은 인기가,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한 애도 저한테 투표를 부탁한다고 연락이 올 정도였으니까요. 예. 저기서의 건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니, 하, 참. 아이, 내 동생 또 보고 싶네요. 분슈님, 주제를 보고 떠오르는 노래는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입니다. 이 노래가 1987년 강변가요제에서 등장을 했을 때 온몸에 뜨거운 전율이 흘렀습니다. 날것의 맛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시원하게 내지르며 스트레스 확 풀리는 이 노래 덕분에 무대를 보고 함께 즐겼는데요. 그 당시 강변가요제에서 투표 제도가 있었다면 무조건 투표했을 밴드라서 추천해봅니다. 오랜만에 듣고 스트레스 확 날리고 싶네요. 그쵸, 예전에 강변가요제는 투표 시스템이 없었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0824 분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2부에서도 오늘과 같은 주제로 함께하니까요. 펑펑투데이 홈페이지 꼭꼭 선곡해 게시판으로 오셔서 생각나는 노래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서 노래가 뽑힌 모든 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슬레이트의 오 리틀 걸, 티삼스의 매일매일 기다려 듣고 3부 쉿 이거 비밀인데로 함께하겠습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1: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0: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1: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2: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 24!
2: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3: 카페 24!
2: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3: 아, 카페 24!
2: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4: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SBS 우리말 지킴이
7: 출연이나 출연은 발음과 뜻이 비슷해서 서로 헷갈리는

0: 경우가 참 많은 단어입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은 연기, 공연, 연설 따위를 하기 위하여 무대나 연단에 나감이라는 뜻으로 첫 출연 작품, 그가 출연하는 공연처럼 쓰입니다. 다음으로 출현은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임이라는 뜻으로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 비행물체가 출현했다와 같이 쓸 수 있죠. 정리하면 배우나 가수가 방송, 무대에서 활동할 때는 출현, 새로운 세력이나 물체가 눈앞에 나타날 때는 출현.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구분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세상은 넓고 비밀은 많다. 나만 알고 있는 1급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쉿, 이거 비밀인데. 원래 비밀을 나누면 더 친해진다고 하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친밀해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했지만 찡디한테는 마음 편하게 다 알려주세요. 세상 어떤 비밀이든 다 환영합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익명 신청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남겨주세요. 사연이 방송에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비밀 선물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담아놨던 나만의 비밀들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몰래님. 저는 아내랑 장을 보러 갈 때 늘 사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과자도 사고 싶고 아이스크림이나 냉동식품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그런 건 사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기죽어서 한동안은 말을 잘 듣다가 최근 들어 아내 몰래 카트에 담는 걸 도전 중입니다. 며칠 전에 몰래 과자 두 개 샀는데 안 걸렸거든요. 이번엔 냉동식품도 도전해볼까 봐요. 아내의 눈을 잘 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몰래님, 이거 비밀인데요. 아내분 보고 그냥 봐준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과자 있으면 이걸 어떻게 몰라요. 그리고 냉동은 우리가 이게 올리잖아요. 그 계산대에다가 온도부터가 다른데 아마 많이만 안 사면은 잘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어요 님이에요. 저는 3년간 휴직을 하고 올해 초에 복직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너무 바쁘고 힘든 팀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쉬다가 돌아온 거라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원래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부서에서 일하다 보니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잘 챙겨줘서 꾸역꾸역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팀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바로 신청해버렸습니다. 팀원들은 아직 모르니까 결정이 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 무조건 비밀로 지켜야죠. 예. 미리 작별 인사해봐요.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번에 다른 팀으로 가려고 신청을 했어요. 다들 막 환송회도 하고 박수치고 안 가봐요. 이거 얼마나 민망해. 예. 이건 진짜 힘들어요 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저 포함 이건 비밀로 해드립시다. 사연 남겨주신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화사의 굿 굿바이 듣고 와서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화사의 Good Goodbye 듣고 왔습니다. 비밀보따리를 한가득 가지고 온 친구들의 이야기 더 들어볼까요? 아빠와 아들님. 우리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아들이 공부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아내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들이랑 둘만 집에 있는 날이면 밥 잘 챙겨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저도 좋아하거든요. 엄마가 집에 없는 날은 합법적으로 같이 게임하는 날이 되었다는 걸 아내에게는 절대 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말도 게임데이예요. 아내가 친정 가거든요. 여보, 미안. 이 제가 꿈꾸는 이 아빠의 모습이에요. 에. 이게 사실 그때 뭐 게임 조금 한다고 애가 그 시간에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럴 거면은 좋은 추억 쌓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진짜 아들 생기면은 하고 싶은 게임이 너무 많은데 사실 그때 가봐야 또 알 수 있어요. 게임들도 워낙 많이 변해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보드게임류는 꼭 같이 하고 싶어요. 막 가족들이 다 모여갖고. 노력형 날씬이님. 저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것저것 정말 잘 먹어요. 떡볶이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먹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친구들은 저만 보면 넌 진짜 타고난 게 날씬한 체질인가 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 사실은 평소에 식단 관리도 꽤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남들 안 볼 때 몰래 관리하는 타입이에요. 친구들 앞에서는 태생이 날씬한 척하지만 이 모든 게 노력의 결과랍니다. 오늘도 운동 끝나고 혼자 뿌듯해서 펀펀에 살짝 고백해봅니다. 쉿! 친구들한텐 비밀이에요. 학창시절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하고 안 볼 때 막 밤새고 막 열심히 해갖고 꼭 시험 100점 맞고 막 1등하는 친구들. 예. 그럼요, 이게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또 원하신다면 저희는 비밀로 지켜드리죠. 비밀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비치 시간아 멈춰라 이 곡 듣고 와서 다른 비밀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 듣고 왔습니다. 쉿, 이건 진짜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아니야 님이에요. 찡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신랑은 잘생기지 않았는데요. 네? 평소에 자신감도 별로 없고 자존감도 많이 낮길래 제가 맨날 잘생겼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침이나 밤에 집에서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 보고 감탄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거짓말해왔는데 이제는 좀 자제해야 할까 봐요. 야, 이건

비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그렇게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그 잘생김을 의식하고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떠나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응아냐님도 그렇고 우리가 다 같이 너무 충격요법으로 가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 봅시다. 아 이렇게 큰 비밀 공유해준 응아냐님에게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노래 한곡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1의 어글리 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데코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7: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제가 비밀 이야기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마음속에 꾹꾹 담아뒀다가 토요일 아침에 다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사연은 펌펀투데이 홈페이지 이거 비밀인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레베소 마징 고맙습니다.

0: And the dirty, dirty cheats of the world. You could have been getting down to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하는 SBS 안심 캠페인. Oh, yeah.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길,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시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10: 고릴라 편이다.
9: 고삐 풀린
10: 고릴라.
9: 왜 다 고릴라죠?
10: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9: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10: 광고기 가성비 갑.
9: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이번 주말이 지나면 5월도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달 6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철가로 2971번님이요. 매일 일기는 못 써도 한 달을 마무리하는 달기, 월기를 쓰신대요. 매달 끝날 때마다 이번 달에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 3개를 적고 아쉬웠던 건 1개 정도만 적어서 다음 달에 수정해볼까 정도로 여지를 남긴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에 기대되는 것도 1개 더 적어서 기대감도 채운다고 하셨고요. 자, 일기를 쓸 여력이 없다는 철가루들 2971님처럼 월기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아무튼 이번 주말에 이번 한 달 마무리를 차분하게 해보시기 바라면서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오늘 첫 곡 캔디맨의 일기로 시작했습니다. 자, 매달 마지막쯤에 한 달 단위로 정리를 해보는 거 요게 쓸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년, 2년이 지나면

0: 쌓으면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24년부터 일기를 쓰다가 25년 중간쯤에 썼다가 또 이제 연말에 또 썼다가 26년 올해 또 시작했다가 내가 진짜 5년 일기 쓸 줄 알았는데 1년은 그래도 마무리했다라는 게 근데 어쨌든 한 번씩 보면 24년 5월 30일에 내가 이걸 했었어? 그때 뭐 놀았네 이제 읽고 아니면 나 속상했던 것도 적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나를 위한 칭찬도 좋고 좀 아쉬운 것도 쓰고요. 자, 이거 한번 참고해보시고 자, 토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분은 토벅남 토요일마다 벅찬 스포츠 소식을 들고 오는 남자 이성무 기자님과요. 스포츠 뒷담화 쓰담 함께 할 텐데요. 이번 주 주제가 별명이 뭐예요? 축구 대표팀들의 별명 제2탄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의 별명에 대해서 한번 쫙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 소니 손흥민 선수는 별명이 많죠. 뭐 월클, 월드클래스도 있고 손세이셔널도 있고 별명 자체도 정말 국보급이죠. 손흥민 선수 말고도 다양한 대표팀 별명들 잠시 후 2부에서 이성모 기자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 3, 4부는 제가 쿵 하면 바로 짝 내가 짝 하면 또 쿵 해주는 짝꿍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맘의 넘버칠로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 인유어레터부터 쭉쭉쭉 달려볼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됐고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

최희의 방송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최희야 최희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최가리들 위해 선물 펑펑 쏴.

아이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나미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 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 오일 신기 만기 슬기 막 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몸이 한 번 취해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0: 사랑과 신청곡
1: 놓치지 않을 거야.
0: Better, oh, oh, 철가루들이 보내준 사연과 신청곡들을 토요일 아침에 만나보겠습니다. In your letter 문자로 보내시려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사신번 사연과 신청곡 게시번 남겨주셔도 됩니다. 지난주 연휴 동안 차 타고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셨습니까? 평소와 다르게 여러 사람이 함께 타서 뭐 재밌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꽉 타면 좀 불편할 때도 있고 그죠? 또 왁자지껄 또 재밌고 막 그러기도 할 텐데 어쨌든 그 내 차 안에서 이것만 하지 마라 또는 뭐 이거는 괜찮다 이런 본인만의 규칙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 제 차가 없어서 이제 회사 차를 인정해 준다면 제가 그래도 스케줄 다니는 이제 회사에서 지원이 나누고 차가 있으니까 월화수목금 저는 뭐 차에서 크게 뭐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뭐 담요도 있고 뭐 다 있고 다 되는데 일단 안 되는 게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흡연을 안 하니까 전 담배는 지금 매니저는 끊었나 안 피나 그 정도로 저는 잘 모를 정도인데 저 귀신까지 잡아내죠. 흡연 안 사람 다 잡아낼 거예요. 전전도 그렇고 하여튼 매니저 동생 중에 자기 이제 안 핀다고 했겠지. 근데 주말에 한번 자기도 모르고 뭐 딱 월요일 타면 너 담배 폈지? 안 돼. 저는 그 차 안에서 그죠. 담배 예전에 뭐 좀 많이도 피고 하셨겠지만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내 차에선 이것만은 꼭꼭꼭 약속해줘 차량 에티켓.

0821번님 제 차는 검정색 시트라 그런지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 유독 잘 보이는데요. 저는 먼지 쌓이는 것도 보기 싫어서 퇴근 후 매일 먼지 털이로 청소를 하는데 과자 부스러기는 털어도 내 차 바닥으로 떨어져서 결국 발판까지 다 털어야 하거든요. 부스러기 싫어 싫어 이런 저 유난인가요? 노래는 포미닛 싫어 신청합니다. 0821번님 아, 또 DJ가 어떤 DJ입니까? 유난스러운 DJ라 저는 각자만의 유난스러움이 난 없으면 싫어. 난 다 묻어난 사람 싫어. 난 그것도 괜찮죠. 그것도 괜찮아. 난 이거는 뭐 나쁘지 아 좀 싫은 거 없어. 이렇게 난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아요? 막 아 막 자기만의 어떤 그 유난한 유난스러움과 철치. 우리 사촌 형 한 번씩 선재형 얘기하잖아요. 형차 신발 차 문을 열고 신발을 밖에서 탁탁 털고 바닥까지도 안 돼. 과자를요?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촌 형 차에서.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딱 어떤 룰, 규칙인 사람도 좋지 않아요? 딱 지켜주고 이런 거 또 괜히 놀리면서 먹는 사람이서 라면 부시러기 먹고 그러지 마시고 0821번님 난 좋아 이런 거 아 막 유난 떠는 거 너무 좋아. 나만 너무 유난 떠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아 맞네 주변에. 공지현님은 전 운전할 때 노래가 없으면 지루해서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노래나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요. 노래를 틀 때면 항상 그 틀던 플리만 듣다 보니까 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차 동승자는 무조건 차량 DJ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도 새로운 노래를 알게 되고 그 사람도 듣고 싶은 걸 들으니 일석이조죠. 아 물론 출근길엔 철파엠 고정이에요. 노래는 비오의 플레이리스트 틀어주세요. 아 제가 뭐 가끔 아 노래 없는 게 나아 수다 떨려면 하는데 수다 떨 때 노래를 먼저 깔아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저도 이제 뭐 제주도 여행 갈 때라든지 저는 이제 운전을 안 하니까 제가 조수석이죠. 저는 제가 조수석에 앉는 조건이 뭐겠어요? 운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저는 운전자가 엉쳐라 이제 좀 자 그냥 자기 운전하고 싶다고 그런 거 빼고는 저는 공식적으로 잠을 다 깨워주고 노래 또 제가 다 해주죠. 제가 자 2000년 들어갑니다. 유피의 바다 같이 불러주고 물론 이제 또 사람 봐가면서 하죠. 또 이렇게 좀 잔잔한 거 좋아할 때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아 지현 씨 저랑 좀 약간 제가 지현 씨 옆에 앉으면 완전 그죠. 동승자는 무조건 해줘야 돼. 동승자의 조건이 좀 있어요. 그죠. 동승자가 나 자도 돼? 아, 자도 돼도 안 물어보고 자는 사람들 왜 옆에 앉는지 모르죠. 그죠. 그 운전자한테 뒷자리를 가든지 무조건 노래죠. 무조건 또는 라디오고요. 1822번님은 저는 소문난 길치인데요. 문제는 지도도 잘 못 봐요. 가는 길에 꼭 한 번씩은 길을 잘못 들어서 늘 예상 시간보다 30분은 먼저 출발할 정도랍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꼭 내비게이션을 잘 보는 사람이 타야 합니다. 아 대체 그놈의 30m 앞은 대체 어디인 건지 이번 골목인지 다음 골목인지 너무 헷갈려요. 유유 철없이는 길 잘 찾아가나요? 노래는 길을 잃었다 어디 가야 할까 아이유의 분홍신 신청합니다. 아 진짜 길치는 확실히 아니에요. 저는 뭐 방향 감각이랑 그런 쪽 뭐 음치 박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운전할 때 좀 헷갈리죠. 나 그 좀 미국 가서 운전했을 때 you make a right turn 나도 여기서 우회전인지 그 약간 10m 20m 좀 헷갈리긴 했는데 아 뭐 운전을 워낙 뭐 많이 안 하니까 운전의 피스보다는 전 길을 그 우리 이제 길 찾기 어플 있잖아요. 이게 정면으로 해야 찾아갈 수 있어요. 어 이게 반대로 어 잠깐만 이렇게 해서 다시 돌려서 아 맥땡해서 두 번째 이렇게 하면 갈 수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역으로 못 가요. 맥 뒤로 가야 되는 걸 못 해요. 이렇게 어 어떡하지 해서 약간 생각보다 그냥 우리 애숭이나 말이 명언이잖아요. 딱 보면 모르겠나 그냥 앉아서 시부리고 이런 것만 잘하지 생각 못하는 거 진짜 많대 우리 영철이 이런데 우리나라한테 다 커버해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 운전 쉽지 않아 그죠. 자 이렇게 쭉 세 분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선물도 챙겨드리면서 아유 우리 길 헤매는 1822님을 위해서 길을 잃었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이유의 분홍신 함께 들을까요?

아이유 분홍신 듣고 왔습니다. 1822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자, 롱리터 만나볼까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우리 사심판에 남겨두신 김땡땡씨의 사연입니다.

며칠 전부터 회사 동료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저를 너무 괴롭혀서 고민입니다. 자기야, 그렇게 긴 머리 치렁치렁 풀고 다니면 안 깝깝해? 평소엔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제 긴 생머리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아니요. 평생 이 머리였는데 1도 안 깝깝한데요. 여름 되면 목이 땀 막 차고 막 그러잖아. 그땐 잠깐 묶으면 되죠. 아우, 내가 자기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긴 머리를 귀신처럼 풀고 다니는 여자를 보면 난 그냥 가위로 싹 쳐주고 싶더라. 지하철에서 옆에 타면 팔에 막 머리카락이 닿는데 너무너무 막 소름 끼치고 싫어. 아,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갑자기 오버하시지 싶었지만 그래도 이해해보자 하고 대답을 했더니 갈수록 더 심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어딜 가도 이렇게 긴 머리 풀어주고 있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니까. 딱 단정하게 칼 단발하면 얼마나 똑수리처럼 보여. 특히 나이 먹은 여자가 머리 기르고 다니면 아우 정말 모질이 같아 보이고 말이야. 응? 아, 네. 아니 뭐 자기한테 한 말은 아니고 나이 들수록 헤어스타일이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들 중에 긴 머리 풀고 일 잘하는 애가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냥 하루 종일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뭐 중요한 얘기를 해도 뭐 노상 머리만 만지고 에휴 뭐 왜 그러고 다니나 몰라. 아 맞다,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누가 들어도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전 실적도 좋아서 일로 깔 것도 없었고 딱히 밑보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냥 제발 너나 잘하세요. 노래는 에일리의 너나 잘해 들어주세요. 우리 또 김땡땡님 마지막 또 DJ 보고 또 이렇게 눈치채라고 DJ 머리 나빴으면 못 알아채릴 뻔했잖아. 마지막에 또 슬쩍 눈치를 주셔가지고 실적도 좋고 일로 깔 게 없어서 긴 머리로 까고 있네 지금. 진짜 그냥 아 네 해주기 제일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저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 가끔 제가 회사 생활 아예 안 해봐서 막 그냥 생짜로 던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쵸. 아니 엄마도 그러고 다 머리를 자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머리 안 자르려고요. 네. 그 반대로 계속 그쵸. 아이 그리고 제 얘기하시는 거 맞잖아요. 근데 팀장님 저는 내 머리를 자를 계획이 없으세요. 네. 이렇게 계기는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이거는 나나 저는 형들하고 알잖아요. 호동이하고 놀리면 우리 영철이 참 오늘 못 살렸어. 뭐 너는 그렇게 잘 살렸니? 막 저는 형들한테 따박따박 대드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회사 생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깔 거 없고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런 연기들 다 적당히 하지 않나요? 막 듣는 척 연기는 거.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고생했어 우리 김땡땡님.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그러면 에일리의 너나 잘해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2부 타임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스담 토요일에 잼냐 재미있는 스포츠 얘기해주는 우리 터잼남 이성무 기자님과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치복스 바겐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타임 슬립 스포츠 뒷담화 스담 스담
2: 해볼까요? 조수진님이 이성모 기자님 대구에 야구 보러 가려는데 야구장 옆 맛집 추천 좀 부탁드려도 대구 안 해도 대구. 자 토요일에 박학다식남 이성모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자 야구장 옆 맛집 이거 어때요? 지역별로 좀 다 꿰고 계실 듯 하면서도 대구 쪽은 또 아실려나 싶기도 하고요.
3: 네. 대구는요. 사실은 조금 외곽에 떨어져 있어요. 야구장이. 오. 그래가지고 주변에 먹거리가 없고요. 좀 나와야 됩니다. 오. 버스 타고 나와야 돼서 좀 대구는 딱히 지금 추천해드릴 데는 없는데 요즘에 야구장 안에 먹거리가 정말 많아요. 요즘에 제가 좀 놀란 것이 인천 SSG 랜더스 필드 옛날에 문학 야구장으로 불렸던 곳에 그 안에 보면은요. 물회를 팔아요. 물회를 마치 아메리카노 그 컵처럼 플라스틱 컵에다 담아가지고 어머머. 위에 포장을
2: 너무
3: 해가지고
2: 맛있겠다.
3: 예 그래서 젓가락을 꽂아줘가지고 그 젓가락으로 물회를 먹을 수 있는 야구장에서 물회를 먹을 수 있다고 누가 상상을 하겠어요?
2: 그리고 또 야구장에서 뭐 맥주 이런 걸 또 드시잖아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마시면서 물회를 또 안주 삼아서 인천이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요. 사직구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 햄버거를 잘 밖에서는 안 먹는데 거기서는 꼭 햄버거를 먹거든요. 수제버거가 너무 맛있어요. 그것도 추천을 드리고 또 사직야구장 앞에 보면 면은 낙곱새 정말 부산에서만 낙곱새. 먹을 수 있는 네.
2: 낙지 곱창 새우
3: 새우 어. 네. 정말 낙곱새 집은 항상 제가 가서 먹는 데인데 거기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2: 네. 이거 그냥 제가 상상하는 조수진 씨예요. 조수진 씨 소름일 것 같아. 뭐야 대구 얘기를 하는데 사직이랑 인천 얘기하고 뭐야 대구 대구 그 안에 많이 있으니까
3: 안에 정말
2: 활용하라.
3: 많고요. 네.
2: 수진 씨 그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쓰담쓰다 오늘 주제는 자 별명이 뭐예요? 제 2탄이고요. 선수의 별명을 알면 특징이 보인다. 야 입에 착착 감기는 선수들의 별명 편인데 신혜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까요?

0: 2019년 우연히 아들과 함께 TV에서 쏜세이셔널 다큐를 본 이후 둘 다 완전 찐팬이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들이 엄마 우리 진짜 쏘니 보러 가면 안 돼? 자기 소원이라며 틈만 나면 졸라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적금을 넣었고 아들은 세뱃돈과 용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렇게 2023년 남편을 잠시 버려두고 아들과 둘이서 영국으로 슝! 꿈에 그리던 토트넘 호스퍼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뻔했답니다. 경기 내내 관중들이 다 같이 소니 소니를 외치는데 와 진짜 울컥울컥 그 도파민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네요. 아들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준 손흥민 선수 이번 월드컵에서 쏜세이셔널 활약 기대합니다. 와 기자님은 일로 모든 그 경기장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리 사연주씨 신혜영님 그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그 경기장 딱 들어갈 때 그 도파민이랑 심장 혼자 막 터지잖아요. 막.
1: 그렇습니다.
0: 나도 지금 여러 그 구장들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토트넘 경기장 경기 본 적 있어요?
1: 아 제가 정말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영국에 한번 가는 겁니다. 네. 아직 물론 여러 가지 출장을 통해 가지고 뭐 브라질도 갔다 오고 러시아도 갔다 오고 뭐 카타르도 갔다 오고 여러 나라를 갔다 왔는데 영국을 정말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뛰진 않지만은 영국에 한번 가서 축구 경기장을 현장에서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게 한번 정말 목표고요. 진짜로 그 유명한 축구 팀들을 한번 싹 다니는 것이 뭐 제 인생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0: 그래요. 오늘 손흥민 선수 얘기할 테지만 아니 사실 뭐 이제 인터내셔널 와 글로벌 너무 이제 약간 좀 거리감 있어. 너무 세계적인 선수라 별명이 사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1: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박용택 뭐 김태균 이런 선수 별명 부자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손흥

0: 손흥민 선수의 별명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는데요.
1: 네네.
0: 가장 일반적인 별명은 쏘니죠.
1: 쏘니, 쏘니.
0: 네, 손흥민 선수의 애칭이자 이제는 거의 본명처럼 불리는 별명입니다. 영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아나운서들이 그냥 손흥민 선수 공을 잡으면 손흥민이라고 흥민 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쏘니.
1: 쏜. 그 또 S-O-N이라서 약간 아들 같기도 하고 쏜.
0: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동안인데다가 워낙 친근한 이미지니까 이 쏘니라는 게 이 영국의 어른들이 젊은 친구들에게 에이 뭐 이봐 아들내미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1: 그렇구나.
0: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쏘니 꼰 이렇게 아나운서들이 많이 하는데 이 어감이 너무 자연스럽고 미소 짓게 만드는 마법 같은 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손흥민 선수의 별명의 특징은 멋진 감탄사나 단어에 쏘니 붙어요. 그러니까 쏜세이셔널 하면은 이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에 붙은 별명인데 지금도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센세이션을 손흥민하고 합친 거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지금도 경기할 때마다 정말 센세이셔널 장면을 만들어내니까 이 쏜세이셔널이라는 별명이 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 쏜샤인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선샤인, 쏜샤인. 나 이것도 참 듣기 좋은 별명 같아요.
0: 너무 예쁜 별명이죠. 그러니까 쏜샤인은 영국 토트넘에서 붙은 별명인데 쏜하고 선샤인으로 합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으면 해가 쨍쨍 비친다고도 아무리 비가 내리고 먹구름이 쳐도 손흥민이 가는 길은 항상 해가 비친다 이런 의미로 정말 기분 좋은 미소와 밝은 플레이가 마치 선샤인 같다 선샤인 같다 이렇게 붙은 별명인 거죠. 그리고 쏜닉 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 가운데 쏘닉이라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정말 빠르게 달리고 그런 캐릭터인데 2018년 11월 번니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 여러 명을 제치고 80m를 혼자 질주해서 골을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1: 이 장면은 나 진짜 100번은 좀 거짓말이고 한 4, 50번은 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봐도 잉글랜드 프리미어 역사상 가장 멋있는 골 중에 꼭 꼽히는 장면이거든요. 그 골 이후에 아 손흥민은 쏘닉이야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당시 토트넘 구단 계정에서 이 소닉 영상에 손흥민 선수 얼굴을 합성을 시키면서 전 세계 팬들이 야 소닉이다 이렇게 외치기도 했었죠. 정말 마3로 달리는 그 모습이 소닉 그 자체였습니다.
1: 아 소닉 그 자체. 아니 우리는
0: 광고 CM송에 나온 슈퍼손이라는 그런 별명도 이거는 오히려 역수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CM송에 나와가지고 뭐 슈퍼손 슈퍼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영국 팬들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 그 팬들이 막 슈퍼손 슈퍼손 이렇게 마치 구호를 부를 때 자주 쓰는 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울보라는 별명도 유명하죠. 이 손흥민 선수가 또 보기보다 마음이 여리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지면은 눈물을 보일 때가 참 많았는데요. 정말 이를 악물고 뛰다가 패배하는 순간에 분함을 참지 못하고 그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손울보라는 별명을 팬들이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쏜세이셔널, 뭐 쏜샤인, 쏘닉, 캡틴 손, 슈퍼손 뭐 등등등 이 별명만 들어도 손흥민 선수의 어떤 활약과 또 성격 그리고 팬들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아, 또 울고 인터뷰 한 거 생각하니까 그 러시아 월드컵 때 독일 2대0으로 이긴 했는데
0: 그렇습니다.
1: 그 막 라카에서 국민 여러분하고 그죠.
0: 네, 그때 문재인 생각나서. 대통령이 라카룸에 갔는데 손흥민 선수 우니까 막 이렇게 직접 끌어안고 포옹해주면서 위로해주기도 해주기도 했었죠.
1: 손흥민 선수 진짜 확신의 F일 것 같아요. 그죠.
0: 그렇습니다.
1: 아니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도 재밌는 별명 많이 있죠.
0: 그렇습니다. 이 별명을 보면은요 선수들의 실력 또 성격 성장 과정 그리고 팬들이 기억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잘 담겨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별명은 역시 슛돌입니다.
1: 아, 슛돌이.
0: 네, 어린 시절에 그 축구 예능 프로그램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해서 놀라운 실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때부터 얻은 별명이 국민적 애칭으로 이제 슛돌이가 된 거죠. 그때 공을 차던 꼬마가 이제는 세계적인 무대에 뛰고 있고요. 어느덧 25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애기 때 봤던 조카가 어느덧 커가지고 이제는 말 놓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도 어쨌든 성인이 됐지만은 지금 봐도 슛돌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바로 택배기사라는 별명인데요.
1: 이거 뭘까요?
0: 그러니까 프리킥이나 크로스를 올릴 때 공을 그냥 대충 뻥 차는 게 아니라 동료의 머리나 발 앞에 정확하게 배달하듯이 딱 정확하게 보내준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배송 지연도 없고 주소 오배송도 없는 그야말로 특급 택배기사인 겁니다.
1: 야 이런 것도 세대가 바뀐다. 우리 때 같았으면 아마 컴퓨터 이런 거 있을 거야.
0: 맞습니다.
1: 그 정확하다고 한치 오차 없다고.
0: 컴퓨터 무슨 뭐 키컵 컴퓨터 뭐 그런 그래. 얘기겠죠.

0: 와, 수비수 김민재 선수 별명 여기도 많지 않나요?
1: 김민재 선수는 우리 대표팀 수비의 핵이잖아요. 네. 별명이 또 체격도 좋으니까 강렬합니다. 별명이 괴물이에요.
0: 괴물.
1: 압도적인 피지컬. 발도 빠르고 또 몸싸움도 잘하고 상대 수비수를 상대 공격수를 수비로 지워버린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고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는 몬스터라 부릅니다.
0: 괴물이니까 이제 거기는 몬스터.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나폴리 시절에는 더 큰 별명도 얻었는데요. 바로 나폴리의 왕.
0: 오.
1: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이 나폴리가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나폴리 팬들이 얼마나 김민재 선수를 좋아하고 사랑했냐면은 우리 팀의 영웅이야. 우리를 정말 오랜만에 우승으로 이끈 주인공이야. 하면서 나폴리의 왕이라는 별명을 선물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비슷한 의미로 철기둥이라는 별명도 팬들이 선물하게 되는데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수비벽이라는 뜻인데 이게 왜 나폴리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나폴리에 옛날에 그 전설적인 수비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비수 별명이 철기둥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별명을 김민재 선수에게 그대로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민재 선수를 나폴리 팬들이 사랑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제가 약간 좀 기둥 같은 역할하면 딱 철기둥 딱 좋은데
1: 철파엠의 철기둥인 거죠.
0: 있네 철기둥.
1: 그렇습니다.
0: 또 어떤 선수들에게 어떤 별명이 또 붙어 있습니까?
1: 황인범 선수 아까 컴퓨터 얘기하셨잖아요. 이 선수 별명이 황컴이에요.
0: 아 여기 이제 컴 황컴.
1: 그렇습니다.
0: 왜 황컴일까? 황컴.
1: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정확하고 정교하게 축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황컴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어허. 또 팬들 사이에서는 기술자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게 패스를 하고 경기를 조율한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고 그래서 참 황인범 선수 플레이 보면은 진짜 컴퓨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거와 딱 어울리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필드의 또 다른 핵인 이재성 선수는 별명이 조금 더 유쾌한데요. 예전에 독일에서 뛸 때 네. 이때 코로나19가 겹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발소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머리를 길러야 됐는데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 상태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옛 크로아티아의 축구 영웅인 루카 모드리치를 닮은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 그렇다 보니까 팬들이 이재성 선수에게 야 너는 모드리치는 아니고 모드 김치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겁니다. 지금은 머리를 짧게 잘랐지만은 그때 지금까지도 그 별명이 남아서 모드 김치로 불리고
0: 모드
1: 있습니다.
0: 모드 김치.
1: 그리고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조규성 선수는 그때 멀티골로 헤딩 슛을 잘 넣었잖아요. 그래서 황금 머리. 황금 헤더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0: 야 선수들 별명 얘기니까 이제 그 특집이 아니라 이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버즈의 Let's Go Together 듣고 올게요.

0: 명예요. 제 2탄이고요. 선수의 별명을 알면 특징이 보인다. 오, 입에 착착 감기는 선수들의 별명. 어쩜 이렇게 잘 지었을까요? 그죠? 자, 사연이 왔는데 기자님이 볼까요?
1: 네, 조명숙님께서 보내셨는데요. 몇 년 전 국가대표 친선 경기를 회사에서 단체로 직관했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후반 막판쯤 상대 수비 둘 사이를 특유의 돌파로 밀고 들어가는데 진짜 별명 그대로 황소 같았죠. 관중석에서도 순간 와 저걸 뚫래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결국 공은 아쉽게 라인 밖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더 멋진 건 그 다음이었어요. 황희찬 선수가 광고판 근처까지 굴러간 공을 직접 주우면서 옆에 있던 볼보이를 보면서 순하게 웃는 거예요. 순간 옆자리 부장님이 아유 황소가 아니라 순둥이 졌소네 졌소 음메 어찌나 크게 말씀하셨는지 주변에서 다 같이 빵 터졌네요. 황소처럼 몰아치다가 주변을 배려하며 젖소처럼 순하게 웃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었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0: 네. 아유, 어떻게 이렇게 별명을 또 이렇게 잘 쳐주시고.
1: 네. 황희찬 선수도 이 동물원 별명 계보를 잇는 또 주인공이기도 하네요.
0: 그렇죠. 아니, 대표팀에서 이번에 특이한 별명을 가진 선수들이 좀 있다면서요.
1: 네. 골키퍼 조현우 선수는 팬들이 사랑하는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빛현우입니다.
0: 아,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진짜 얼굴이 하얘서 또 빛이 났다.
1: 얼굴도 하얗고요. 또 머리 스타일도 이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무엇보다 너무 골을 잘 막아요. 빛처럼 잘 맞는다고 해서 조현우 선수는 빛현우라고 불립니다. 이제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놀라운 선방을 자주 보여주면서 붙은 별명이었고요. 마침 또 말씀드린 대로 헤어스타일이 또 그 당시 노란색이다 보니까 머리 색깔도 빛현우라는 별명이 너무 잘 어울리게 된 거죠.
0: 아니 철팸의 빛. 빛은 이성무 기자님이죠.
1: 아, 감사합니다.
0: 빛성무.
1: 좀 어감이 너무 안 좋은데요.
0: 아까 저는 철기둥 아까 전 철기둥.
1: 철기둥은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네. 빛성무는 아, 좀 그렇습니다.
0: 네. 그래요? 무기둥.
1: 무기둥.
0: 빛성무로 갑시다. 빛성무.
1: 네, 감사합니다.
0: 빛성무, 빛성무. 또 누구 있죠?
1: 네, 우리 대표팀에 젊은 측면 수비수 이태석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별명이 리틀 용이에요. 이름에 용이 안 들어가는데 왜 이 선수 리틀 용이냐 궁금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가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이태석 선수의 아빠가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이었던 이을용 선수입니다.
0: 게레곤?
1: 맞습니다.
0: 안정환 선수가 지은 거예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이게 한국 축구 역사상 2대에 걸쳐서 월드컵에 출전한 두 번째 기록입니다.
0: 와, 대박이다.
1: 첫 번째는 차범근 차두리 부자고요.
0: 그렇죠.
1: 이 이을용 이태석 부자가 두 번째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리틀 을용이라고 팬들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줄여서 리틀 용이 된 거죠. 한편으로는 이을용 선수의 유명한 별명이 또 을용타잖아요.
0: 을용타 있죠.
1: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는데 그래서 이태석 선수의 별명도 을용타 주니어 또는 작은 을룡타 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러네 그러네. 아 진짜 차범근 차두리에 이어서 부자 축구 선수 이태석 이을용. 아, 이 두 선수도 정말 멋지고요. 또 공격수 오현규 선수 별명이 슈퍼 급식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무슨 뜻일까요?
1: 네 별명이 굉장히 발랄하죠. 이 대표팀의 신세대 공격수로 주목받는 오현규 선수는 예전에 K리그 수원 삼성에서 뛸 때 별명이 슈퍼 급식이었어요. 오현규 선수가 고등학생 때 어린 나이에 프로무대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런데 10대 어디 보면 고등학생인데 큰 경기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막 선배들과 맞서 싸우고 그러니까 팬들이 애정과 놀라움을 담아서 슈퍼 급식이다. 와. 이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2026 월드컵 우리 선수들 별명 떠올리면서 보면은 진짜 딱딱 아마 매치가 되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이태선 선수 나며 이제 얼룡타 주니어야 이렇게 등등등. 우리 오늘 빗성무 기자님 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빗성무 오늘 우리 마무리 퀴즈 내주실까요?
1: 네. 손흥민 선수는 소니, 손세이셔널, 슈퍼손 등 별명이 많아서 별명 부자인데요. 보기보다 마음이 여려서 잘 운다고 붙은 별명은 무엇일까요? 1번 손울보, 2번 손수건.
0: 진짜 손수건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
1: 네, 손수건도 별명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0: 좀 어울리는데 이것도?
1: 그렇습니다. 뭔가 수건을 가지고 이번에 뭔가 좀 세레머니라든지 퍼포먼스를 하게 되면은
0: 그러니까.
1: 네, 손수건이라는 별명도 붙을 것 같습니다.
0: 항상 막 눈 손을 닦고 그러잖아요.
1: 네, 이번에는 정말 잘해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0: 근데 손흥민 선수 우리 방송 듣고 저 F 아니고 T입니다. 그러면 진짜 웃기겠다. 정색하면서 그냥 눈물은 나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아 손흥민 선수 철파임 늘 열려있습니다. 기다릴 거예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이성무 기자님 오늘 즐거웠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손흥민 선수는 소니, 손세이셔널, 슈퍼선 등등 별명이 많아서 별명 부자잖아요. 마음이 여려서 잘 운다고 붙은 별명 뭘까요? 1번 손울보가 정답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 확인해주시고요. 2부만 치고 3부! 내 마음의 넘버 7 주말에 흥! 파트너! 손 흥! 흥! 흥! 파트너! 박슬기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Stay tuned!

8월 인천에서 열리는 2026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기능인들의 축제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대국민 과제 공모전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혁신적이고 공정한 대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직종별 과제를 만들어 제출하면 독창성, 실현 가능성, 내용의 충실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우수 과제를 선정해 시상하는데요. 마감은 6월 4일까지.

0: 산업인력공단 마이스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

좋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토요일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2062번님이 철업디 독립하고 첫 주말이에요. 혼자 맞는 아침이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계속해서 쭉 좋으셔야 될 텐데 아 때론 좀 약간 심심하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기도 하고 예. 또 그러다가 이제 또 누구 만나고 뭐 이제 또 결혼도 하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 지금은 막 모든 게 낯설고 또 신기하고 그럴 거예요. 아 그래도 또 좋아하니까 좋네요. 자 라디오 들으시면서 오늘 토요일 만끽해 주시고 광고 듣고 와서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내 맘이야 넘버 7 흥대결 또 펼쳐봐야죠. 여러분 스테이 튠.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내 마음대로 짜는 순위 차트.
1: 내 마음대로 부르는 노래 차트.
0: 3075번님이 노래 강씨.
1: 헤이 헤이.
0: 오타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강사 아니고 노래 강씨 별명이에요.
1: 네 맞아요. 제 닉네임.
0: 강씨 자격증 아니에요. 강사 자격증을 그쵸? 따셨나요? 슬기슬기 박슬기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또 궁금해 주시고.
0: 슬기야 진짜.
1: 네.
0: 그래도 문자 읽고 슬기슬기 박슬기씨 어서오세요 하고 부터 말하면 안 돼. 자 강사 자격증. 아, 그렇죠. 아니 뭐 이미.
1: 강씨 추임새.
0: 와 진짜.
1: 나 그때부터 우리, 시작됐죠.
0: 난 그래도 우리 슬기슬기 박슬기씨 어서오세요 부터 하고 이제 말 시키려고.
1: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가 뭔가 되게 급했구나. 빨리 소개하고 이제 저한테 바통 터치하려고.
0: 네.
1: 아니 저 지금 노래 강사 자격증이 이게 1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학기가 끝난 상태예요.
0: 이제 에이. 점점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0: 드림스 컴트루?
1: 그래서 이제 2학기가 9월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한 세 달 정도 또 하더라고요.
0: 지금 방학이네요.
1: 그렇죠. 지금 종강을 했어요.
0: 본인이 생각한 1학기는 좀 어땠어요?
1: 1학기는 그냥 가서 좀 너무 즐긴 게 아닌가. 좀 재밌어요. 이게 노래 강사

0: 자격증이라는 게 선생님도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언니들이 힘 실어주려고 제 영국에 또 구경을 오신 거예요. 사랑의 엄마.
1: 어, 아. 네. 아, 영국 몇 시까지죠?
0: 저희 7월 26일까지요.
1: 네, 여러분 저처럼 지금 자꾸 나도 좀 미루고 미루다가
0: 네. 못 오시지 마시고 네. 꼭 오세요.
1: 그래요. 가야 돼요.
0: 6월은 또 우리 철업디 생일 있는 달이잖아요.
1: 생일하고 영국하고 뭐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0: 생일을 한 달 동안 하시길래 혹시나. 아. 네.
1: 7월에 갈게요 그럼.
0: 알겠습니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1: 사랑의 엄마.
0: 네 맞죠.
1: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그러면 자 노래 강사 얘기는 저희들이 또 틈틈이 얘기해드릴게요.
0: 그럼요.
1: 올해 또 2학기도 또 있으니까.
0: 네.
1: 아직 그리고 자격증이 안 딴 거니까 사실은 얘기하면 안 돼요.
0: 그렇죠. 아직은 증이 없어요.
1: 네. 그러면 아직 증이 없는 우리 네. 강씨 노래 강씨 내 마음의 넘버즈 슬슬 시작해볼까요?
0: 좋습니다.
1: 자 원, 투, 드래버
0: 사야 사야 사야 사야 꼬물 꼬물 꼬물 꼬물 돌아따따
1: 헤이
0: 돌아따따 안 되나요 새빨간 불 오 가리 가리 헤이
1: 오 가리 가리
0: 헤이
1: 너에게 맡겨
0: 가리
1: 맡겨 하
0: 말하면 어떨까 약간 김연자 언니 창법으로
1: 네.
0: 예. 자 김영철의 파브 FM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토요일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와 노래 7곡 이유까지 정해서 남겨주세요. 방송 중에는 샵이 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 자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사연 주신
0: 이건 별을 못 전해 해가 숨에 헤이
1: 야 이 노래를 오히려 이금표 씨 아까 그 김연자 선생님 창법처럼
0: 맞아
1: 사연은 이금표야 이금표야
0: 헤이
1: 별로죠
0: 네.
1: 네.
0: 좀 시간만 잡아먹은 게 아닌가
1: 대신 내가 딴 거는 안 할게요
0: 오.
1: 퀴즈 3번 4번 이런 거 안 할게요
0: 아 정말요?
1: 요거 잡아먹었으니까
0: 기대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감동사연 방송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주변 감동 파괴자들을 때문에 감동이 팍 식었던 순간 모아 차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 감동이 와장창창 내 맘이야 넘버 제일
1: 와 근데 슬기 씨 우리는 예능인이다 보니까
0: 그죠.
1: 요런 적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0: 오히려 감동 회방을 많이 놓쳐 저희는 네. 이제 웃음 사냥을 위해서
1: 아, 그렇죠.
0: 어쩔 수 없죠.
1: 울려고 하다가 웃음으로 넘긴 적도 있었고
0: 그렇죠.
1: 혹시 최근에 이런 적 있었어요? 감동을 받았다가 이렇게 막 식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꼭 아 초친다 이런 것까지 아니어도 좀 살짝 식을 때 있어.
0: 아, 대박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저희 신랑이요 지난주에 홀인원을 했어요.
1: 어 골프를 가끔씩
0: 예,
1: 치시니까.
0: 예, 예. 파3에서 홀인원을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제가 그 홀인원한 친구를 예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홀인원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인가를 받았대요. 보험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는데 400만 원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1: 그 한 턱 내야 된다면서요.
0: 한 턱도 내야 되고 그때 무슨 게임비도 다 본인이 내야 되고 또 공을 맞춰야 된대요. 공을 맞춰서 또 돌리고.
1: 그렇대요. 저도 골프를 안 치지만 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0: 네. 그래서 막 엄청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홀인원을 했다길래 오 와 대박 얼마 썼어요? 하면서 감동 파기를 저도 모르게 저희 신랑이니까 저는 가족이니까
1: 맞아 이게 아니 우리처럼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은 골프
0: 그쵸?
1: 안 치죠?
0: 안 쳐요
1: 그러니까 안 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치는 사람은
0: 네.
1: 그거 안 붙고
0: 그죠
1: 몇 톨이었어 어디 뭐 CC였었어
0: 어.
1: 컨디션은 몇 명 갔었는데
0: 대박이다
1: 그러니까, 와 진짜 바람 안 불었어?
0: 너무 축구해 복권사 막 이런 거까지 가요
1: 네. 이렇게 쫙 가준대요
0: 14,000대1이잖아 막 이러면서 누리? 바람을 엄청 불어주는데
1: 누리 같은 사람들 바로 그럼 한 통 냈어? 얼마나 썼어?
0: 얼마나 나갔어요?
1: 에이
0: 아, 그거 어떻게 해.
1: 그 사람 뭐래요, 그래서?
0: 그랬더니 60만 원 썼대요. 왜냐면 거기 이제 다 게임비를 내드렸다는 거예요. 하, 그랬구나. 제가 이랬어요.
1: 오늘 주제
0: 네, 딱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본인이 하는 말이 이제 그분들이 트로피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 필요한가?
1: 아 이거 장난 이거 안 본인 우리 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잘
0: 제가
1: 모르니까.
0: 몰라서 그래요.
1: 그래요.
0: 너무 기쁜 일인데, 그래서 대박이네요. 축하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또 이렇게 예 마무리를 했죠.
1: 맞아. 우리가 이렇게 공감하려면 우리가 경험도 해봐야 되고,
0: 그쵸.
1: 많이 배우고 느끼고 해야 돼.
0: 이게 경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1: 그렇지.
0: 느껴야 됩니다, 진짜로.

0: 바디 엘스입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를 보기 전에 이건 무조건 울 수밖에 없다라는 후기를 보고 휴지까지 챙겨 왕사남을 보러 갔어요. 저도 보면서 당연히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이 줄줄을 넣고 영화관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제 옆에서 자꾸만 아그락 하는 소리와 함께 팝콘과 나초를 맛나게 먹으며 말똥말똥한 친구의 눈빛을 보고 감독이 식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오히려 저보고 에? 너 나이 들어 눈물 많아졌네? 야 아무리 싫으라고 해도 이거 다 각본이야. 아이고 울 일도 셌다 이러더라고요.
1: 와 이거 거의 절교가가 아니에요 지금?
0: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 망정.
1: 아 근데 이거 그 가끔 저도 영화관에서 기억나는 게
0: 네.
1: 그 저도 뭐 이제 먹고 싶어서 이거 사가거든요. 근데 한 20분 10분쯤 지나면 생각했던 것보다 진지하면
0: 먹다가 안 먹게 돼.
1: 내려놓잖아요.
0: 맞아요.
1: 왜냐면 옆 사람들도 있지만 나도 몰입하고 싶으니까.
0: 그렇죠.
1: 그 막 우는데 안 그래 안 그래 좀 그렇잖아요.
0: 그래요. 아니 그리고 내 이 팝콘 씹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1: 내 소리조차도 크게 들 때 있고.
0: 그러니까요. 예.
1: 왕사나 보셨어요?
0: 저 아직 못 봤어요.
1: 예. 아니 쓰기 저는 아예 이런 거 안 사두고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미.
0: 그렇죠.
1: 휴지를 안 갖고 가가지고 어머. 나 옷으로 닦는데
0: 어머 그렇다면서요.
1: 나 끝나고 바로 저기 우리 박혜진 형한테 아니 박혜진 형이란다
0: 유혜진 형
1: 혜진 형한테 전화했잖아.
0: 어머
1: 문자했던 형이 바로 전화하더라고. 형철씨 봤어? 형 나 너무 많이 울어서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통하고 싶었다고 했지. 고맙네. 나는 지훈이랑 마지막 씬을 손만 잡았어.
0: 우와.
1: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눈물이 나서
0: 어머
1: 형철이가 울어주니까 너무 축축 고맙네 했더니 형 너무 영 진짜 나 너무 많이 울었어.
0: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네.
1: 오 진짜 여러분 전, 이제 휴지 들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손수건.
0: 아 진짜 IPTV를 저는 지금 아껴놓고 있어요.
1: 나중에 뭐 보시고.
0: 네네.
1: 어쨌든 그때 저기 팝콘 나초 먹지 말고.
0: 예예.
1: 두 번째 노래는 뭘까요?

0: 난 안 돼.
1: 안 돼.
0: 아무리 막아서라도. 자, 다비치의 노래입니다. 사고 쳤어요. 부모님과 관련된 책을 읽고 울컥해져가지고 효도하며 살기로 결심했어요. 집안일도 돕고 소소한 선물도 사드리고 깨톡으로 용기를 내 오그라드는 사랑 표현도 해봤는데요. 되돌아온 부모님의 반응은 너 무슨 꿍꿍이야? 너 뭔 사고를 쳤는데 이거 빨리 실토해! 였습니다. 뿌듯했던 내 감동 바사삭.
2: 아, 이게 특히 가족들이 너무 찐 리얼이라서.
0: 맞아요.
2: 예를 들어 뭐 FT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닌데, 또 예를 들어 만약 F1만 했으면 우리 딸 왜 그래 바뀌었어, 뭐 때문이야, 책
0: 맞아.
2: 때문이야.
0: 맞아.
2: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슨 꿍꿍이야.
0: 약간 이상하거든요.
2: 아니 근데 슬기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애순이 얘기인데 T예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이 F인데 네. F일 수도 있는데 살면서 환경에 의해서 T가 된 것 같지 않아요?
0: 맞아.
2: 나 그래서 좀 짠해져서.
0: 아, 그런 거 있어요.
2: 저희 엄마가 서울에 와서 커피숍 가서 꽃 보면 화단도 키우는 거 보고 알았거든요. 꽃 되게 좋아하고 커피하고 음미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한테 딱 하는 거는 고기 탄다 밥 먹어라. 왜 저러시지?
0: 춘춘. 이게 또 자식들한테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마음속은 좋은데 네. 무슨 꿍꿍이야?
0: 맞아.
2: 어머님 어때요?
0: 저희 엄마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쪽이고. 제가 엄마랑 얼마 전에 저기 혈관 청소하는 데를 갔어요. 네, 엄마가 또 이제 약간 혈압이 있으시고 해가지고 갔는데 그런데 나는 뭘 가니, 이미 오를 대로 오른 혈압인데 이러시다가 또 가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얘가 왜 이럴까? 웬일일까? 이러면서 약간 비아한 양톤.
2: 그래, 에이, 꼭 있으세요. 그래. 우리가 잘하고 모시고 어디 가면.
0: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2: 엄마도 현금 주가 이러잖아. 현금 돈으로
0: 그러니까
2: 줘도 된다.
0: 차라리 돈을 주지 뭐 나 칠순이라고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뭐
2: 저번 달 내려 이번 달 또 내려온다고 돈으로 보내라.
0: 맞아요. 진짜 그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쏙 들어가요.
2: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의 넘버 7 차트 주제가 감동이 와장창이잖아요.
0: 네.
2: 자, 그렇다면 슬기 씨, 오히려 감동을 줄여던 내 마음을 몰라줘서 아까 서운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까 내 사랑하고 좀 반대로.

0: 뭐, 저희 신랑한테도 그런 적 많죠. 뭐, 생일날, 저는 이제 계획하기로 이런 데 착착착 갔으면 좋겠고, 근데 애들 때문에 거긴 그냥 가지 말죠. 이러면서, 이렇게 막
1: 그래,
0: 모든
1: 남편이
0: 계획을 다
1: 다
0: 틀어버릴
1: 해놨을
0: 때.
1: 텐데. 그 휴대전화도 2개 사놓고 다 그러잖아. 서프라이즈
0: 맞아요.
1: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 이걸로 받아볼 거예요. 이런 애만 모르고
0: 서운해, 서운해.
1: 서운해.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의 내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줘서 서운했던 경험들. 그래서 눈물이 나와서 티티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골려는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 중에서 몇분 선정해서 혈 당당다라당당 관리차
0: 오,
1: 보내드리고요.
0: 네.
1: 자, 노래는 다비치가 불러요. 사고 쳤어요.

0: 다비치 사고쳤어요 듣고 왔고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 차트 어떤 코너죠?
1: 내 맘이야 넘버 넘버 7 잡아 차트 한번 잡아.
0: 오늘 내 맘이야 넘버 7은
1: 이금표를 보천에 해가 쓰매 헤이!
0: 헤이! 이금표 씨가 보내신 주제 감동이 와장창, 와장창. 세 번째 차트 음악은요?
2: 내 마음은 울지도 못하 노래만 잔
3: 잔나비 창법이 되시네.
2: 아 맞네 그럴 수 있어.
3: 예.
2: 망하다.
3: 세 번째 노래는요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자를 때 제일 웃겨.
3: 예.
0: 모르는 노래
3: 빨리 잘라야 될 것 같아요.
0: 두고 자랄 때 그냥 쑥 들어가는 거 아주
3: 잔나비한테
0: 나이스.
3: 미안해
0: 아주 나이스.
3: 자 저는 아직도 낭만을 품으며 살고 싶은 로망 있습니다. 잔디밭에 누워 햇빛을 받으며 힐링하거나 한강에서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는 소소하고 예쁜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너 잔디밭에 함부로 누웠다가 쯔쯔가무시병 걸려. 그리고 한강에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데 먹을 거 펼쳐놨다가 온 동네 비둘기 다 몰려온다 이러는 겁니다. 제 낭만적인 그림이 아주 먹지를 않네요.
0: 아 근데 나도 요새 이런 거 하도 무서우니까.
3: 맞아 요즘 또 뉴스에 지금 그래. 또 진드기가 난리예요.
0: 그럼 이런 건 어때요? 나 그래도 너 저기 잔디밭 갈 때 저기 뭐지 그 우리

0: 저기
1: 벌레 퇴치제. 아니 끈끈이
0: 까는 거 의자 뭐
1: 돗자리.
0: 어 돗자리.
1: 하 돗자리였어요?
0: 돗자리야 돗자리야 더더러 돗자리가 생각이 안 났어.
1: 아 네모를 자꾸 그러길래 뭐 벌레 묻는 끈끈인가 나는 또.
0: 아 우리 철파엠 로고 있는 돗자리도 했었는데.
1: 아 그래요?
0: 어 돗자리가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1: 그럴 수 있어요.
0: 그래서 돗자리. 아니 그거 들고 가서 깔고 앉아.
1: 근데 뭐 돗자리 위로 기가 올라오죠.
0: 뭐. 네. 저런 거 했을 때.
1: 그렇죠.
0: 돗자리 갖고 갔는데 그 위로 올라와.
1: 그럼. 그냥 가고 하고 가고 근데 좀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요즘에.
0: 아 근데 오늘 사연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겠지만 이 감동이 안 되네.
1: 왜냐면 병이 또 디테일하다. 찌찌 가무시병까지 나와가지고 예 이거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차트 음악은 뭘까요?
1: Hey!
0: Don't
1: 오늘도
0: 한마디에 가 잡을 수 없이 스르르 내가 내려요.
1: 자 데이식스의 노래 녹아 내려요입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가던 날 배달 뭐 시켜 먹을까? 아니면 뭐 내가 아는 가는 길에 포장이 갈까? 물어봤더니 친구가 아우 그냥 몸만 와 내가 항상 차려줄게 하는 거예요. 설마 하고 갔는데 정말 요리를 했더라고요. 어려운 갈비찜부터 손 많이 가는 모듬전에 육개장까지 아니 완전 진수성찬이라 뭐야? 아니 이거 언제 다 준비를 했어? 나 차려주려고 뭐 직접 만든 거야? 이렇게 감동 한가득 상태였는데요. 어. 친구가 아유 명절 때 엄마가 사주신 음식 싹 다 해동시켰지. 덕분에 오늘 냉동실 청소 좀 했다야. 이러는 거 있죠. 친구의 정성을 생각해 맛없어도 고봉밥 먹을 생각이었는데 냉털용이라는 한마디에 감동도 와가작 부서져 버렸습니다.
0: 아 승식이 어때요? 냉장고 털기에 냉털용.
1: 냉털용 솔직히 저도 좀 많이 이렇게 애용하는 편이라서 예. 그리고 이제 냉털을 언제 하냐면 만약에 펜션에 만약 1박 2일 놀러 간다. 그때 이제 냉털하죠.
0: 그치,
1: 쫙
0: 그치.
1: 해가지고 펜션 놀러가가지고 쫙 해먹으면은 펜션에 놀러가면 사실 어떤 것도 맛있잖아요. 어. 뭘 먹어도 맛있으니까.
0: 근데 친구 입장에서 힘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좀 하고 갔는데.
1: 그쵸.
0: 아니면 이런 건 미리 말해주는 거 어때요? 나 사실은 냉장고 털기 냉털용인데 먹으러 올래? 어 아니 나 안 갈래.
1: 아 그래.
0: 그러면
1: 그래? 어 그래 되겠다.
0: 그치 아니 왜냐면 친구는 막 요리하는 줄 알고 갔는데
1: 나는 사실 냉털도 맛있게 잘 먹는데.
0: 그러니까
1: 저는 그 냉동실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부침개 있잖아요. 부침개를 찌개 할 때 넣어보세요.
0: 아니 그 나도 냉장고 털기를 하지 나도.
1: 어어.
0: 근데 한 번 꺼냈다가 다시 할 때는 아마 이게 세균하고 등등 나도 이거 오대리 할 때 많이 전했는데 가급적 빨리 먹는 게 낫겠더라고. 한 번 정도 보관은 괜찮고.
1: 그죠.
0: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1: 맞아요.
0: 이거 자기한테도 안 좋아서 자기한테도 균이 옮길 수 있으니까.
1: 그렇구나.
0: 아무튼 그렇대. 근데 어쨌든 친구가 기대하고 간 게 너무 상상하니까 웃겨가지고.
1: 그러게요. 냉털이야. 뭐야 약간 좀 기분 빠지긴 하겠네요. 그래도 왠지 맛있게 드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오늘 찰가루 이금표님이 보내주신 주제의 감동의 와장창 내 마음에 넘버치. 자 오늘도 찰가루들에게 선물 팍팍 나눠드리는 내 마음 퀴즈 가요죠. 첫 번째 퀴즈는요. 슬기씨.
1: 네 오늘 차트 네 번째 노래는요 데이식스의 녹아내려요였습니다. 케이팝 최고의 밴드 데이식스는요 오는 7월에 데뷔 1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요. 또 얼마나 피가 튀기는 피켓팅이 될지 얼마나 대단한 무대를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데이식스의 히트곡 중 하나를 어렵게 골랐습니다. 그 곡의 일부 들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제목 맞춰주십시오. 누워지는 말
0: 나에게도
1: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0: 다시 남겨볼 수 있는
1: Hey! I'm crazy 가를 수 있게 자 지난 2019년 데이식스가 불렀던 이 노래 제목 뭘까요? 1번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2번 한 페이지가 김혜수 쏠 수 있게
0: 아니 잠깐만
1: 왜요?
0: 아니 김혜수 지문이잖아 여러분 가로 김혜수 열고 가려서 닫고 보드레 때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번 한 페이지가 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한 페이지가 김혜수 쏠 수 있게는 난 살다가 야 이거랑 똑같잖아 오늘도 철파임을 김희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야 누가 그 개인기 할 때 그 사람을 내구해.
1: 아예 맞네요.
0: 우리 친구끼리는 정말 김보성 톤 어리우리 이렇게 한다고? 야, 자, 너가 생각해도 어때?
1: 아, 너무 웃기네요. 아이, 죄송합니다.
0: 네.
1: 예. 아이, 저는 이게 왜 읽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0: 나 너무 지금 막 기대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가 김혜수 쓸 수 있게!
1: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0: 였다고 생각하죠. 얘기하죠.
1: 너무 괜찮다. 예. 모르는 분들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아유. 맞춰주신 분 중에서 5분 뽑아서 소시지 세트 쏘고요. 보내실 곳은 모르시는 분들에서 한번 더 네. 말씀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네. 자, 노래 없이 3분 마치고요. 4부도 저희들이 재미난 선물을 쏴!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요즘 아침밥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 속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줍니다.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아침을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수경님이 이른 아침부터 공사 소리에 강제 기상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슬기씨 목소리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1: 우와 감사합니다. 기분 더 좋게 해드릴게요.
0: 자 그래요. 슬기씨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기분이 좋아지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슬기의 어떤 매력 우리 또 아 슬기의 마력. 슬기슬기 박슬기씨 네. 아까 3분 문자 주제 이런 내만 모르고 서운해 서운해 우리 서운할 때 있잖아요.
1: 그쵸.
0: 다시 볼까요.
1: 자 1010님께서요 아내가 외출을 나간 사이 집안일을 싹 다 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까지. 근데 아내가 집에 와서 마음에 안 든다며 어차피 본인이 다시 해야 하니까 앞으로 시키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우 서운해 서운해.
0: 여튼 그 권상우 씨가 라디오스타 나가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진짜 아내를 위해서 집안일 다 해놨는데도 혼이 난대요.
1: 왜요?
0: 설거지 왜 이렇게 했어?
1: 아, 그치.
0: 저렇게 했어. 그래서 저는 태영이한테 맨날 혼나요.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우리 유선 씨가 너무 재밌게 봤어.
1: 어떻게요?
0: 저는 아내한테 너무 혼나고 혼도 많이 나서 그냥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 없을 때는 그래도 웃기라도 하는 거지. 다 쓰러졌어. 그러니까 뭐 늘 화만 나 있고.
1: 그쵸.
0: 아 저쪽 치워. 다 남편들이 왜 이렇게 안 했는데 혼이 나 뭐 이렇게 도와주면.
1: 모르겠어요. 걸리적거릴 때 있어요. 예, 그럴 때 있고.
0: 항상 혼난데. 아니
1: 제가 어제 그저께 한번 그 지난 주말에 갯벌 체험을 한번 아기들 둘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화를 들레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남편이 있으면 기대치가 있잖아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가만히 있는 게 답답할 때가 있는데
0: 근데 아니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잘했어 잘했어 근데 아유 여보 이거 어차피 내가 좀 다시 해야 되겠다 웃으면서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버릇 드니까 괜히 다음번에 진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 1077님도 볼게요. 엄마한테 나름 좋다는 천연 화장품을 선물해드렸는데 아유 그 크림색이 어두워가지고 그런가 얼굴색이 어두워지는 것 같다 안 쓸랜다 하시는데 진짜 서운하더라고요.
0: 아, 나 이거 너무 공감이 돼서
1: 공감이 돼요?
0: 아니 나 엄마한테 네. 방송국 가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선물 받기도 하고
1: 맞아요.
0: 애숙이나도 주고 하면 애숙이나는 진짜 좋아해요.
1: 오
0: 이거 형제는 받았나 누나 선물 받는데 내줘 내줘 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네. 뭐 진짜 그래요. 뭐 얼굴이 더 땡기노.
1: 그래 맞아. 저희 엄마도 제가 큰맘 먹고 그 비싼 거 있잖아요. 그 열쇠 고리로 이렇게 된 거 이제 샷땡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 거 팩트를 제가 사드렸어요. 저희 엄마한테.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제 동생이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서운해요. 진짜 서운해요. 진짜, 왜냐면 그게 가격이 싸지 않거든요. 큰맘 먹고 저도 한번 좋은 거 써보라고 드렸는데 그래서 엄마 그거 왜 지혜가 써? 이랬더니 나 퍼석하던데?
0: 나도 엄마한테 준 거 따로 엄마가 줬는데 애숙이나 쓰는 게 되게 많았어요.
1: 그리고
0: 난 어두워진다가 아니고 어제 마지막에 그거였어요. 자 이거 난 안 쓸란다. 아 안 쓸란다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요.
1: 안 쓸란다.
0: 안 쓸란다. 안 쓸란다.
1: 예.
0: 써니님 볼게요. 남자친구 생일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저보고 두 번 다시 노래 부르지 말라고.
1: 에? 힝, 이렇게. 진짜 면전에 대고?
0: 근데 저기 얼마나 못 부르셨길래.
1: 아니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거 궁금한데요.
0: 아니 어느 정도 또 못하면 못하는데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1: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노래를 얼마나 못하기로선이 이렇게 노래를 두 번 다시 부르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0: 야,
1: 하지.
0: 이 정도 사람이 좀 쉬운 건가요?
1: 그러게 약간 권태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번 좀 서로
0: 노래 실력을 좀 알고 싶어요 저희들은.
1: 그러게요. 대화를 좀 해보세요.
0: 네.
1: 토크 많이 해보시고 0813님 회사에 나이 많은 싱글 과장님께서 간만에 소개팅 잡혔다고 좋아하시길래 옷 뭐 입으실 거예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 먹혀요. 이따 퇴근하시고 요 앞에 옷가게 같이 살짝 들러볼까요? 했더니 갑자기 정색하시면서 자기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시네요. 어울릴만한 옷 스타일도 10장 넘게 캡처해뒀는데 못

0: 보여드렸어요.
1: 와, 이거는 진짜 이거 우리 다음에 이 주제로 한번 우리 그 뭐지 투표하는 거 어때요?
0: 그러게요.
1: 우리 슬기랑 내 마음의 넘버7에서.
0: 좋아 좋아.
1: 아, 이건 좀 나뉠 것 같지 않아요?
0: 이렇게 뭐 훈수 드는 거?
1: 패션이 또 애매해.
0: 아, 그치.
1: 뭐 예를 들어 여행지는 뭐 내 아, 이거 다음에 한번 해보자. 뭐 여기가 좋아 저기가 좋아하면. 내가 알았어.
0: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 진짜. 근데 고마워 그냥 이러고서는 무시해도 되는 말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는 그냥 그 말 자체가 자기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1: 그렇지. 그럴까? 아니야, 내가 따로 가볼게.
0: 그러니까
1: 이렇게 해도 되고
0: 그렇게 받아줘도 되는데 사실 그게 뭐 힘든 거 아닌데.
1: 근데 또 이제 또 하 막 그 소개팅 하는데 본인도 지금 나름 좀 스트레스 있을 거야.
0: 복잡하시죠.
1: 뭐 입으실 거예요? 이런 스타일 어울려요.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막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0: 그치 그치. 아 그래도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이야.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신뢰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그치. 그리고 0813번님의 마음은 저는 좀 알죠. 저도 약간 좀 오지랖 있는 스타일이라서.
0: 저도 그렇죠. 네,
1: 그래서 했는데 네. 이렇게 돌아오면 좀 서운하긴 하는데 아, 또 우리가 또 너무 오바했나 싶기도 하고.
0: 맞아. 잘하셨어요 0813님.
1: 그래 그래요. 네. 네. 자, 소개되신 분들께 모든 분들께 혈당관리차 드리고 아쉽게 소개가 안 됐어도 문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중에서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차트 만나보기 전에 3부에서 내드렸던 첫 번째 내맘 퀴즈 정답은 슬기 씨?
0: 네. 지난 2019년 데이식스가 부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죠. 정답은 1번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1: 오답으로 나왔던 오답 2번이 뭐였죠? 2번.
0: 한 페이지가 김혜수 쓸 수 있게.
1: 네, 그렇죠. 예. 아, 정말 오답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네네. 네.
1: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김혜수 씨 톤을 또 알려주시고.
0: 그렇죠.
1: 선물 받으실 분들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오늘 철가루
0: 이금표를 모쳐 내 가슴에 헤이.
1: 우리 금표 금표 이금표 씨가 보내신 주제 감동이 와장창.
0: 아야.
1: 네, 마음의 넘버 7 다섯 번째 곡 어떤 노래죠?

0: 아자 차카 타파 하까지는 안 하네요.
1: 아 요거 안무가 중요하거든요.
0: 아하. 예. 제대로 따라하셨나요?
1: 예, 스텝 바이 스텝이 중요해요.
0: 자, 인별그램에 여러분 올려둘 테니까 나중에 한번 영상 추 한번 봐주시고요.
1: 자, 박재범의 가나다 피처링에 우리 아이유 씨가 함께했죠. 회사 인턴 사원이 수습 기간 끝내고 다른 곳으로 배정받아가면서 저에게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구나 싶어 뭉클해져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는데요. 선배님, 제가 뭐 여쭤볼 때마다 친절하게 대답해주시고 어? 여쭤보다? 여에다 시옷 여쭤볼 때마다라고 적었어요. 어. 여쭤보다를 여주다라고 쓴 그 후배 맞춤법 때문에 감동이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0: 아, 슬기지가 어때요? 아, 나 근데 아, 나 슬기지 난 MZ들은 뭐 그런다는데 나 MZ들은 터치 안 할게. 7776 저분 두세 살이잖아요.
1: 네.
0: 어, 그 와인 하시는 동생인데 어 영철님 그거 집에 있어요. 그 쌍시오 말고 있어요. 아 그거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아 나
1: 이에다가 디귿 받침이요?
0: 아니 쌍시옷이잖아.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이응하고 시옷 하나만.
1: 에, 아 시옷 하나만.
0: 아, 난 몰라. 요새 근데 그렇게 많이 해요 문자에?
1: 저도 그렇게 써요.
0: 아 그래 나는 왜 난 다른 건데.
1: 그게 보기 싫구나.
0: 아니 난 그게 거기서 약간 있어요 이러면.
1: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쌍시옷 누를 때 어쨌든 우리가 시프트를 누르고 해야 되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가지고 저도 그냥 있어요 하는데.
0: 아 나 있어요. 이건 어땠을 것 같아?
1: 여쭤볼 때마다는 나는 이거는 나 좀 힘들어요.
0: 아, 이거
1: 저
0: 그렇지?
1: 이거 힘들어요. 그래, 왜냐면은 그래. 아 이거는 왜냐면 지금 후배가 선배님한테 쓴 편지면 최대한 지금 예의를 갖추고 맞춤법을 최대한 쓰려고 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여쭤보다는 여쭤보다가 아니라 여쭤보다로 알고 계실 확률이 크거든요.
0: 그래.
1: 그래서 요게 제가 조금 좀 마음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뭐 헷갈리는 단어들 있잖아요. 어.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의 재자 이런 것들.
0: 어.
1: 그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무조건 검색해봐요. 헷갈릴 때.
0: 나 예. 된다 되었다 할 때 그래서 다른 단어로 대체해요.
1: 돼진지 그건지
0: 그거 할 때 있어서
1: 그쵸. 그래서 저는 검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이거였지 아 이거구나 하면서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0: 맞아
1: 이게 진짜 맞춤법 틀리는 걸로 사람 조금
0: 그럴 수 있어 그지
1: 이렇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0: 와장창 거릴 수 있어.

0: 저 정도면 노래 감사 장혁진 따겠네요. 자,
1: follow me,
0: 와, 가사까지 잘 알고요. 역시 가수입니다. 자, 이 학기 결성만 하지 마세요.
1: 예, 예.
0: 충분히 강사 사진 딸 수 있겠어요.
1: 자, 티아라의 뽀핍뽀핍입니다. 친척이 반려견을 키우게 되었는데요. 몇 개월 만에 봤는데 저를 너무 반겨주는 거예요. 오, 지금 겨우 두 번째 보는 건데 이렇게 꼬리를 친다고? 얘나 좋아하나 봐. 절 기억해주고 예쁨 받고 싶은 반려견의 마음이 너무 귀여워서 감동을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친척 말이 지난번에 네가 그 간식이랑 장난감 사줘서 그럴걸?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 돌아설 거야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설마 했는데 진짜로 이번에는 받아낼 게 없다는 걸 알았는지 확 돌아서서 강아지 간식이 있었던 다른 친척한테 달라붙더라고요. 진짜 똑똑해요 걔가. 얼마나 똑똑한가 몰라요.
0: 아니, 걔는 그 집에 딱 누가 서열을 딱 정확하게 안다면서요.
1: 맞아요.
0: 여기는 엄마인데 의외로 여기 또 아빠가 1등이네 이거 다 이렇게 알고
1: 그거를 진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를 예뻐해 주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0: 그걸 순서대로 안다면서요.
1: 네. 와. 그래서 저는 진짜 놀라운 게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저희 엄마네 집에 자주 가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성탄이에요. 근데 이 성탄이를 보러 이제 아기 때문에 저는 뭐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 지혜 있죠. 지혜는 진짜 자주 못 가요. 왜냐면 김포가 멀기도 하고 차도 없거든요. 자주 못 가는데도 이 지혜가 동물을 정말 사랑해요. 얘를 보면은 그렇게 대화를 해요. 토크를. 예. 네. 그래서 이 지혜가 가면은
0: 성탄이는 딱 지혜 오면 생이랑 다르죠.
1: 막 달라요. 온도 차가 달라요. 그리고 걔가 가면은 이렇게 끙끙 앓아요. 한 이틀을. 아니요. 지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0: 아, 슬퍼서.
1: 예. 그래서 와, 이게 강아지가 정확하구나.
0: 아, 강아지 정확해요. 아, 저는 이제 권진영 씨 집 놀러 가면 미남이가 처음에만 딱 봐주거든요. 미남 네네. 안녕. 고향아 하다가 자기도 느낀 것 같아. 자기 얘기하는 날 바쁘잖아 내가. 가도 잘 안 봐주고 하니까 초반에 딱 오다 딱 안 와요 자기도.
1: 아 그래 맞아.
0: 근데 나도 서로 그게 좋은 것 같아. 나도 못 챙겨 난 걔를.
1: 초반에만 살짝 그렇게 딥하게 좀 인사하고.
0: 안녕 미남아. 해주고 하면 막 미남 막 달려다가 이제 막 하면 아 미남 이제 저 가셔야 돼. 나 이제 얘기해야 돼. 내가 다 못 챙기니까.
1: 그러니까요. 에이. 재밌네요.
0: 진영이 계속 그러잖아. 미남이 눈치 깐 것 같아. 이제 영철이 형 자기 얘기하니까 안 가주잖아.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에? 그러면 우리 티아라의 뽀삐뽀삐 듣고 자, 두 번째 내 마음 퀴즈도 풀어보고요. 마지막 차트도 만나볼게요.
1: 네.

0: 티아라 뽀삐 듣고 왔고요. 토요일은 여러분이 직접 짠 노래 차트죠. 내 맘이야 넘버 7. 여기서 내 맘 퀴즈 두 번째 퀴즈도 풀어볼까요? 두 번째 퀴즈 보기 전쟁이 있습니다. 엄격한 3초 시간 제한이 있고요. 3초 안에 다음 보기를 말하지 못하면 아웃이고요. 준비되셨나요?
1: 예스!
0: 쇼 끝은 없는 거야. 우! 보기 전쟁이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차트 첫 번째 노래 박지훈의 Body Else였죠?
1: 예.
0: 박지훈 씨는 오디션 프로그램 Produce 101 시즌 2에 출연해서 최종 2위를 차지했고요. 프로젝트 그룹 101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1의 데뷔 타이틀곡 Energetic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 가사 중 한 단어가 꿀꿀로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맞추시면 되고요. 음악 주세요. 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2: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0: 꿀꿀 꿀꿀 네, 들어갈 가사 무엇일까요? 1번 공기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 2번 공부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부 자 오늘은 공으로 시작하는 두 글자입니다. 공
1: 자 공
0: 공
1: 자 3번 공문
0: 우와 나도 공문 하나 했었는데
1: 아 지우세요
0: 공문을 지우면서
1: 예.
0: 자 4번 공장
1: 아, 공장이 있구나 어 잠깐만 공장 공사 들어갔나요?
0: 아 공사 그 공터에 사실 거예요? 공터?
1: 공구 필요하시죠?
0: 아 공구도 있죠. 약간 공명
1: 공명 배우 공유 갈게요 그러면 예.
0: 아 공공
1: 공공
0: 어 되는구나.
1: 자 공무 공무
0: 공무도 돼요?
1: 응 공무. 자
0: 공연 사랑의 엄마 공연. 3,
1: 고마워요. 공망 2. 공망 성쇠할 때 공망. 아 이거 안 돼요? 아 네 글자 세트예요?
0: 흥망 성쇠 아니에요?
1: 아 흥망 성쇠.
0: 공망 성쇠는 뭐예요?
1: 급했네요.
0: 사랑의 엄마 예. 공연했잖아.
1: 사랑의
0: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려 5번 뽑아서 Zipwire 이용권 드리고요. 오늘 내 맘의 넘버 7 주제 감동이 와장창 내 맘의 넘버 7 마지막으로 뽑으신 노래는 뭘까요? 음악 주세요.
3: 한 걸음 뒤에 한 걸음 항상
0: 네가 있었는데

0: 네, 러브홀릭의 노래 인형의 꿈입니다. 놀이동산 가가지고 퍼레이드를 구경했네요. 화려한 불빛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퍼레이드 행렬을 보면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음악이 막 고조되면서 감동까지 차올랐죠. 근데 퍼레이드 행렬이 가까이 오면서 마차를 끌고 있는 직원 한 분과 눈이 정통으로 마주쳤는데 와 진짜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1: 어떡해.
0: 그걸 보니 진짜 돈 버는 게 쉽지 않은 직장인의 애환이 생각나면서 그의 공허한 눈동자에 갑자기 마법이 깨져버렸답니다.
1: 아.
0: 그럴 수 있죠.
1: 아 그럼요. 그 반복되는 일에.
0: 맞아요. 저도 이제 아이랑 같이 놀이공원 굉장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에. 놀이공원 가면은 그 이거 저글링 해주는 삼촌이 있어요. 저글링 삼촌. 외국인이세요. 외국인이고 얼굴이 하얗시고 정말 항상 웃는 얼굴로 막 저글링을 해주세요. 근데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땀이 비오듯 나.
1: 아이고,
0: 아 땀이. 예. 그래서 와 진짜
1: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0: 재밌는 귀여운 옷 입고 계시죠
1: 그래, 그 성탄복 이런 거 입으면
0: 맞아요.
1: 땀 얼마나 많이
0: 그 옷들이 진짜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 그래.
0: 예. 그래서 아 그럼에도 이렇게 저글링을 너무 잘해주고 막 저글링 하나 탁 넘겨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또 교감해주시고 그 너무 감사하잖아요
1: 그치
0: 네.
1: 아 근데 좀 그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또 기력이 많이 빨리 우리는 그 뭐죠 빠지잖아요.
0: 그쵸.
1: 뺏기고
0: 아무래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퍼레이드 돌면은
1: 그래.
0: 조금 쉬시더라고요. 예, 한 몇 타임.
1: 아유 예. 오늘 주제 보니까 또 아유 뭐 무조건 이해가 되는데 또 반대쪽 입장에서도 가끔 또 이해도 되고.
0: 그쵸.
1: 왜 그래 갑자기 저기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죠.
0: 그쵸. 오늘 공감 정말 많이 됐어요.
1: 그래요. 자 오늘 사연 소개된 이금표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슬기 좋은데 즐거우셨죠?

0: 너무 행복하고 공감 많이 되고 재밌었습니다.
1: 그럼요. 우리는 언제나
2: 그랬던 것처럼 웃으면서 또 만나요.
1: 다음 주에.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7: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르노.
1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5: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6: 앞에서 내드린 내방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01의 에너제틱 노래 가사 중 한 단어를 맞춰주시는 거였죠. 정답은 1번 공기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영철의 파워앱의 홈페이지 선곡표 올려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 무조건 오프나 지칠 때는 쩔업! 영철은 아쉽지만 이젠 아 쩔업!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노란우산.
9: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10: SBS.
9: 1등 인터넷 라디오는
10: 고릴라.
9: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0: 매출.
9: 광고기 가성비 갑.
1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참 편안해 보이는 노래도요, 막상 노래방에서 불러보면 생각보다 힘들고요. 간단해 보이는 음식도 직접 해보면 다르죠. 그 맛을 제대로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거든요. 에이, 저 정도면 나도 하지 싶은 것들은 사실 엄청난 내공과 에너지가 숨어 있다는 것. 그래서 뭐든 쉽게 보면 안 되겠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겠죠.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저마다 굉장히 애쓰고 있으니까요.